0: Samuel, his father, and his uncle made their way into the galleon. The wooden planks beneath their feet groaned with every footstep.
1: The Monster of the Deep, 심해의 괴물입니다. 그렇죠, 깊은 곳에 있는 The Monster, 괴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Chapter 1, The Treasure Ship. 아, 저도 이런 거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네요. 보물선입니다. 보물,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그런 배입니다. 아, 그래도 저는 우리 친구들의 그 보물선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책을 읽어드려야 되겠죠? 맞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uel stood beside his father and uncle. 사무엘은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서 있었냐면 beside, beside라는 것은 next to, 옆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 옆에 서 있었냐면 그의 아버지와 삼촌 옆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쭉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 책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은 항상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다닌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네요. Below them was the rich galleon they had sought for seven long months라고 되어 있습니다. Below them, 그들 아래에는, 즉 그들이 어딘가에 서 있었고요. 맞죠? 그들 아래에는 뭐가 있었냐면 the rich galleon. rich라는 것은 무언가가 풍부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유한, 사치스러운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맞아요. 있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 무언가가 가득 들어있는, 즉 값이 있고 값어치가 나가고 또한 금은보화 같은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galleon. galleon이라고 하면은 사전에 찾아보시면 갈레온이라고 부르고요. 15에서 17세기 스페인의 대형 범선, 아주 스페인의 과거에 쓰던 큰 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레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갈레온은 보물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they had sought. 어떤 배냐면 그들이 찾아오던 sought은 바로 seek의 과거형입니다. 혹은 과거 분사형, pp형입니다. 여기서는 had pp니까 sought이 seek, sought, sought. 그 PP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근데 얼마 동안? 그들이 7개월 동안, 7개월의 아주 긴 시간 동안 찾아오던 그 스페인의 과거의 대형 범선 갈레온을, 갈레온이 그들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보물선을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되면 끝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 얕은 생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 그걸 끄집어내서 어떡할까? 끄집어낼 수는 있을까? 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 다음은요. They finally found it. 그들이 마침내 그 보물선을 찾았습니다. 그걸 찾았습니다. Samuel could only imagine the golden treasure that lay within the rotting wreck 이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은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Could only imagine.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상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상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오로지 상상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상상했냐면 the golden treasure. 맞죠? 이 금으로 된 보물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저는 딱 사무엘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밑에 그게 있으니까 아, 어서 끄집어내야지. 맞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That lay. lay라는 것은 이 금으로 된 보물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뭐하고 있었냐면 that lay. lay라는 것은 lie의 과거형입니다. lie는 놓여있다라는 의미거든요. That lay within the rotting rag이라고 되어 있네요. rot이라고 하면은 바로 썩다. 그럼 rotting은 바로 썩고 있는, 이미 그 과거에 오래된 배이기 때문에 썩고 있는 배가 되겠죠. rag이라고 하면 그 배가 좌진해서 일부러 거기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즉 난파선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가라앉은 배, 부서져서 가라앉은 배가 되겠죠. 그래서 썩고 있는 난파선 안에 놓여있는 그 금으로 된 보물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A dark shadow moved inside a sunken ship. 그리고 이 검은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Inside the sunken ship. 그 가라앉은 배, 침몰한 배 안에서 이 어두운 그림자가 막 이렇게 뭔가 샥샥샥 움직였습니다. Samuel squinted. 사무엘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뭔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눈을, 뭔가 잘 안 보일 때는 눈을 좀 가는 길 뜨고 이렇게 보잖아요. 좀 더 잘 보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squint입니다. Samuel squinted. squint라는 것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But couldn't see what it was. 그러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What it was. 그것이 무엇인지. 뭔가 이 검정색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 가라앉은 배 안에서요. 근데

0: 저게 뭐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그게 뭔지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그게 뭔지는 지나갔습니다. 맞죠? 다시 안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보물을 잘 끄집어 올려내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뭔가 사고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까지 일단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1 The Treasure Ship. Samuel stood beside his father and uncle. Below them was the rich galleon they had sought for 7 long months. They'd finally found it. Samuel could only imagine the golden treasure that lay within the rotting wreck. A dark shadow moved inside the sunken ship. Samuel squinted but couldn't see what it was.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Maybe it was just a school of fish. 아마도 그건 단지 뭐였을 거야. A school of fish. 물고기의 학교였을 거야.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고기들이 다니는 학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school이라는 것은 학교라는 의미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의 때, 많은 것들이 무리를 지어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나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 물고기 때였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He didn't know. 그는 몰랐습니다. There were many mysterious creatures in the deep ocean. 있었습니다. There were이라는 것은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신기한, 신비로운 creatures. Creature이라고 하면은 바로 생물이나 존재가 됩니다. Create이 만들다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 만든 것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생물이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많은 신비로운 생물이나 존재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In the deep ocean, 깊은 바다에는. 그렇죠. 저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이 모르는 아직까지 신비로운 그런 생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Samuel hoped, 사무엘은 희망하고 바랬습니다. It was a dangerous shark. 뭘 바랬냐 하면 이제 좀 이따가 그 갤리언, 그 범선에 있는 보물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 식인상어는 엄청나게 거대한 위험한 상어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랬습니다.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잠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물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상어가 나타나면 안 되지 라고 저도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걱정도 좋긴 한데요. 오늘 여기 있는 이 there were 우리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There is와 there are. 완전히 나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A man is in the room. 자, 예문입니다. 아직은 there is are이 안 나와 있죠. 어떤 한 사람이 방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방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방 안에 존재한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부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꽤나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굳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거나 영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A man is in the room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A man이죠.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주어가 먼저 나왔죠. 사람이 방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방에 있다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문장에서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있다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방 안에 뭐가 있대? 뭐가?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이라는 것은 장소에 관련된 부사 맞습니다. 원래 그것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there는 이제는 어떤 것으로 변형이 되었냐면은 특별히 해석을 하지 않고 뭔가가 있다라는 그 존재 그것 때문에 주어 자리를 그냥 단순히 차지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there is라고 하면은 뭔가 존재한다, 뭔가가 있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문장 구조가 생긴 거예요. 특이한 문장 구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주어가 먼저 나오죠. 문장에 있어서 주인공, a man이 먼저 나오잖아요. 사람이 방에 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영어로서 이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어, 이 문장의 주인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there is라는 이 there이거든요. 그래서 이 there이라는 것은 딱히 해석은 하지 않고 뭔가가 있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뭐가 있어? A man, 사람이 있어. 어디에? 방에. 이런 문장 구조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there 이 주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영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 동사 바로 앞에 있는 이 there 자리에 있는 것이 주어잖아요. 근데 there is, there are 이 there는 달라요. 이건 주어가 아니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부사거든요. 그러면 진짜 주어는 어디 있는가? is 바로 다음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있는 a man이 주어이죠. 그래서 a man이 주어이기 때문에 저기 앞에 is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두개 제가 다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 cat. 아래 보니까 there are two cats 돼 있죠. 그러면 같은 there이 앞에 왔는데 왜 is are이 바뀌어?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이제 보이시죠? 아, is 다음에 있는 게 주어이구나. are 다음에 있는 게 주어이구나. 그래서 two cats이니까 are를 쓴 것이고 a cat 한 마리니까 is를 쓴 것이죠. 만약에 과거였다면 was를 써야 될 것이고 만약에 과거였다면 There were two cats라고 했어야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어는 계속해서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또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문장 구조도 아니었어요. 또 다른 문장 구조였는데 존재,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there이라는 걸 만들어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어가 뒤로 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이 포인트는 주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동사의 수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 A cat 때문에 is가 되었다는 것. There 때문에 is가 됐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The divers were too close to the treasure to turn back now. 그 잠수부들은 were too close, 너무나 가까이 갔습니다. 뭐 하기에는 너무 가까이 갔냐면 to the treasure, 보물에 너무나 가까이 갔습니다. To turn back now. 이제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보물들이 너무 가까이 갔다라는 거죠. 아, 이제 가자, 가자. 보물 어서 가자, 가자. Samuel, his father, and his uncle made their way into the galle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무엘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삼촌은 made their way라는 것은 들어갔다라는 것이 되겠죠. Into the galleon, 그 범선으로 들어갔습니다. The wooden planks beneath their feet groaned with every step. 그렇죠. 아주 오래된 배이기 때문에 그 wooden, 나무로 만든 planks, plank라고 하면은 널빤지입니다. 나무로 만든 널빤지, beneath their feet, 그들 발 아래에 있는 나무로 만든 널빤지가 groan, groan이라는 것은 끙끙 앓다, 끽끽 이런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냈습니다. With every footstep, 매 발을 디딜 때마다. 그렇죠. 오래된 범선이니까 발을 디딜 때마다 당연히 나무로 만든 바닥이라면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그들은 성공적으로 이 보물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Maybe it was just a school of fish. He didn't know. There were many mysterious creatures in the deep ocean. Samuel hoped it wasn't a dangerous shark. The divers were too close to the treasure to turn back now. Samuel, his father, and his uncle made their way into the galleon. The wooden planks beneath their feet groaned with every footstep.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Beside. Beside. Samuel stood beside his father and uncle. Seek. Seek. Below them was the rich galleon they had sought for 7 long months. Rot. Rot. The old ship had rotted completely under the sea. School. School. Maybe it was just a school of fish. Creature. Creature. There were many mysterious creatures in the deep ocean.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단어는 바로 school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로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뭔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다시 예문을 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He's going to school. 그렇죠. 그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그냥 학교에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School이라고 하면 학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곳에 간다라는 의미죠.

We saw a school of dolphins.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보았다. 학교를 하나 보았다. 무슨 학교? 돌고래 학교? 뭐죠? 돌고래를 교육시키는 곳인가요? 아니죠. 돌고래가 많은 곳인가요? 아니면 돌고래가 다니는 학교인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았다. A school. School이라는 것은 한 무리입니다. 무리, 떼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돌고래 떼를 보았다. 우리는 돌고래 무리를 보았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school이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school이라는 건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아 무리 떼라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새롭게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다가 새로운 단어 의미를 추가해 보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고요.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영어가 조금 더 쉬워지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심해 괴물,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심해 괴물의 정체는 뭘까요? 궁금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조금 알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would의 의미와 그 다음에 used t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uddenly, a black fog encircled the divers. Not even their powerful dive lights could penetrate the dark cloud. Samuel wanted to shout to his father, but he knew no one would hear him so deep underwater. Giant tentacles emerged from the cloud. One of the arms grabbed Samuel's uncle and pulled him towards the cloud of ink. Samuel grabbed onto his uncle's arm and desperately tried to pull him free. Suddenly, the tentacles slipped away and disappeared into the darkness. The three ran towards the diving cage. Samuel rang the emergency bell and the cage began to rise to safety.
0: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uddenly, a black fog encircled the divers. 라고 되어 있네요. 갑자기 a black fog.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버지와 그리고 사무엘의 삼촌은 어디로 갔습니까? Galleon. 그 과거에 15에서 17세기에 운항했던 스페인의 범선, 거기에 금은보화, 지금 treasure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a black fog, 이 짙은 검정색 안개, 안개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뭔가 안개처럼 보이는 이 검정색 이렇게 막 물속에 퍼지는 먹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 black fog가 encircle the divers, 그 다이버들을 encircle이라는 것은 바로 둘러쌌습니다. 에워쌌습니다. Not even their powerful dive lights could penetrate the dark cloud. Not even, 심지어 뭐조차도 아니다. 그들의 강력한 dive lights, 이 잠수 불빛, 잠수 이런 뭐 전등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 잠수빛, 그들의 아주 강력한 잠수빛들조차도 could penetrate. Penetrate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어디에 가는 거예요? Penetrate 어떻게 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다. 뚫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어두운 구름 같은 연기 같은 것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 속에 뭔가 검정색의 이 안개처럼 보이는, 실제로 물 속이니까 안개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렇게 뭔가 이 앞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검정색의 물은 이런 오염, 뭔가 탁한 그런 액체 같은 것들이 앞에 이렇게 막 구름처럼 쫙 퍼졌는데 그게 이 잠수부들이 사용하는 어떤 이 전등이 있겠죠. 그것이 아주 강력하긴 한데 그조차도 이것들을 뚫고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뭘까요, 과연? Samuel wanted to shout to his father. 사무엘은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shout to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잠수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he knew no one would hear him. So deep underwater. 그렇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so deep underwater, 이렇게 깊은 물 속에서는 아무도 그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물 안에서 이렇게 아무리 소리쳐봐야 제가 지금 물 속에서 소리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쳐봐야 그걸 어떻게 들립니까? 물 속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라는 것이죠. 잠수 중에는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 있는 would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강의에 있어서 would의 의미를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 중에서 복습할 것들은 복습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would의 의미와 used to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would도 복습할 겸 그리고 새로운 게 있다면 하나 알려드릴 겸 그 다음에 used to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I thought it would rain이라고 돼 있죠. 나는 생각했다.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I thought, 나는 생각을 언제 한 겁니까?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한 겁니까? I thought, think의 과거형이니까 생각 자체를 과거에 이미 한 것이죠. 그렇죠. 과거 시제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3일 전, 일주일 전에 생각한 거예요. 어제 생각하든, 3일 전에 생각하든, 이틀 전에 생각하든 과거에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생각할 때 그 시점에 뭐라고 제가 생각했냐 하면 it would rain,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would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가 있는데요. 미래의 의미가 있는데 그 기준이, 그 미래의 내용이 언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기준으로 아 좀 이따가 비가 오겠네 이게 아니라 과거에 아 나는 생각했는 거예요. 3일 전에 생각했는데 어 좀 이따가 비가 오겠네 지금의 일이 아니라 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이따가 비가 오겠네 미래에 비가 오겠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would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의 미래가 아니고 과거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He would never lie to me. 그는 절대로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나에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would는 원래는 will의 과거인 형태가 would라고 알고 있지만 여기 있는 would는 실제로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나 추측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를 들어서 he라는 사람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에이, he라는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e에 관련된 어떤 특징이나 사실들을 강하게 추측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야기를 would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would가 뭐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이게 의미가 좀 비슷해서 제가 일부러 추가를 해보았거든요.

0: would read before bed이라고 되어 있죠. 그녀는 뭐 하곤 했냐면 잠자러 가기 전에, 그렇죠? Before bed라는 것은 자기 전에 would read, 책을 읽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은 모르겠고요. 지금은 모르겠고 she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자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 전에 종종 독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습관은 아니고.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은 she라는 사람이 자기 전에 뭐 하는데 몰라요. 지금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아래 있는 이것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She used to read before bed. 유사합니다. 위에 있는 would read랑 used to read 비슷합니다. 그녀는 책을 읽곤 했다. 뭐 하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위에 있는 것과 유사하죠. 뭐뭐 하곤 했다인데 used to는 조금 더 명확하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would라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하곤 했다. 지금은 모르겠다이지만 여기 있는 used to는 뭐냐면 she used to read before bed. 그녀는 자기 전에 책을 읽곤 했다. 언제? 과거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used to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would는 지금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고 거의 담고 있지 않고 used to는 지금은 반대로 하고 있다. 지금은 자기 전에 책을 잘 읽지 않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would의 여러 가지 의미 그리고 would를 하면서 비교할 것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추가로 한번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Giant tentacles emerged from the cloud. 거대한 tentacle. tentacle이라는 것은 촉수입니다. 촉수라는 것은 우리 문어나 오징어의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이죠. 그래서 입 주변에 있는 이렇게 감각기관인데 이게 촉수입니다. 이렇게 길게 뻗어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잡으러 갈 수 있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giant tentacles, 이 거대한 촉수가 emerged, 나타났습니다. emerge라는 것은 나오다, 드러나다, 나타나다라는 의미거든요. from the cloud, 물 속에 있는 그 구름처럼 보이는 그 속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뭔가 이 검정색이 문어나 오징어의 먹물처럼 그런 건가 봐요. One of the arms grabbed Samuel's uncle and pulled him towards the cloud of ink라고 돼 있네요. One of the arms, 그 촉수의 한 팔 중 하나가, 촉수 중 하나가 grabbed, 잡았습니다. 이렇게 슉 와서 이렇게 촥 잡았습니다. 무엇을 잡았냐면 사무엘의 삼촌을 잡았습니다. And pulled him, 그리고 그를 당겼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The cloud of ink, 그 먹물의 구름처럼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삼촌을 막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삼촌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1: Suddenly, a black fog encircled the divers. Not even their powerful dive lights could penetrate the dark cloud. Samuel wanted to shout to his father, but he knew no one would hear him so deep underwater. Giant tentacles emerged from the cloud. One of the arms grabbed Samuel's uncle and pulled him towards the cloud of ink.
0: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uel grabbed onto his uncle's arm and desperately tried to pull him free라고 돼 있죠. Samuel은 grabbed, 잡았습니다. onto his uncle's arm. 무엇을 또 잡았냐면 삼촌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and desperately, desperately라고 하면 필사적으로 try to pull him free.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맞죠?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막 당겼습니다. 즉, 어떤 이 촉수 같은 게 와가지고 오징어나 문어 다리 같은 게 쫙 나와가지고 거대하겠죠. 그게 삼촌의 팔을 잡았으면 사무엘도 삼촌의 팔을 잡고 못 가게 막 막는 것이죠. Suddenly, 갑자기 the tentacle slipped away. 다행스럽네요. 그 촉수가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미끄러지듯이 이제 놓았다가 되겠죠. 그리고 멀어졌습니다. And disappeared into the darkness. 그리고 어둠 속으로 disappeared.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습니다. 이 정체가 궁금하네요. 뭔가 오징어나 이 대왕 오징어나 대왕 문어 그런 거이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 three ran towards the diving cage. 그래서 이 세 명은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버지와 삼촌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냐 하면 the diving cage, 그 다이빙 케이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막 갔습니다. Samuel rang the emergency bell. Samuel은 울렸습니다. 무엇을 울렸냐면 the emergency bell. Emergency,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비상벨을 울렸고요. And the cage began to rise to safety.

0: 그리고 그 다이빙 케이지는 began to 시작했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to safety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있는 이 표지를 보니까 아, 뭔지 약간 알것 같기도 하고요. 맞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우리 친구들 그 다음 내용 궁금하시죠? 참지 마세요. 이런 거 참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내용 참지 마세요. 좀더 읽어보시고요. 아,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다음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해가 훨씬 더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Samuel grabbed onto his uncle's arm and desperately tried to pull him free. Suddenly, the tentacles slipped away and disappeared into the darkness. The three ran towards the diving cage. Samuel rang the emergency bell and the cage began to rise to safet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Encircle, encircle. Suddenly, a black fog encircled the divers. Penetrate, penetrate. Not even their powerful dive lights could penetrate the dark cloud. Emerge, emerge. The sun emerged from behind the clouds. Desperately, desperately. Samuel grabbed onto his uncle's arm and desperately tried to pull him free. Emergency, emergency. Samuel rang the emergency bell and the cage began to rise to safet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구름으로 알고 있는 cloud인데요. 이게 구름 말고도 또 다른 단어가 있다는 사실. 심지어 동사의 의미도 있답니다. 보도록 할까요? The sky is full of clouds. 아, 이 문장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하늘은 가득 차 있다. 뭘로 가득 차 있냐면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클라우드는 바로 구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것부터 잘 보세요. 구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름을 활용해서 나머지 두 개도 이해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The car,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made,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냐면 a cloud of dirt. 아, dirt는 먼지죠. 흙이나 먼지가 됩니다. 먼지의 클라우드를 만들었답니다. 아, 그러면 먼지 구름이라고 하면 되겠네. 맞아요. 먼지 구름이라고 해도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먼지나 연기 등의 덩어리나 뭉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흙길에서 자동차가 출발하면 뒤에 막 먼지가 일으켜지지 않습니까? 막 먼지가 구름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덩어리나 뭉치가 있잖아요. 그걸 바로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이 구름을 떠올리시고요. 근데 그 상황에 맞게 말을 조금 더 바꿔가는 것이죠. 자동차 뒤에 구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자동차 뒤에는 구름처럼 보이는 먼지나 연기의 덩어리가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은요. Anger clouded his judg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Anger이라는 것은 화난 것 같습니까? 화입니다. 화. 화는 clouded 했답니다. His judgment. Judgment라는 것은 판단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자. 이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화는 그의 판단을 clouded 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있으면은 이 구름이 무언가 앞에 쫙 지나가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구름 때문에 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구름이 태양 앞을 쭉 지나가면은 태양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름은 본의 아니게 맞죠. 구름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무언가를 가리게 되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화라는 것이 그의 판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흐리게 하다, 가렸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의 판단력이 가려지는 것이 되겠죠. 그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름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연 팍팍했습니다. 바이바이!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표현들과 동작들을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과연 오늘은 어떤 스포츠를 배워볼까요? 많이 배워봤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거? 정말 유명한 스포츠입니다. Alright, let's find out. 정말 유명한 스포츠 같은데 그림으로 봐서는 조금 헷갈립니다. 자, 저게 뭔가요? 뭔가 청소도구 같기도 하고 약간 돌 모양으로 된 것 같은데 저게 뭐지? 분명히 표적판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추워 보여. 힌트 드렸는데 여러분 이 스포츠 이름은 바로 맞습니다. 오늘 배워볼 스포츠는 curling. Alright. 컬링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 역사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네, 여러분. 컬링은 각각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빙판에서, 여기 보이시죠? 돌, 스톤, 스톤을 미끄러뜨려 표적판, 하우스에 넣어서 점수를 얻는 경기입니다. 이 컬링은요, 스코틀랜드에서 유래되었으며, 1998년 제18회 동계올림픽 종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바로 스톤. 이 돌을 미끄러뜨려 하우스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요. 이 스톤이 조금 특징이 있어요. 위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스톤. 스톤. 정말 필요해요, 경기할 때. 스톤. 자, 좋고요. 자, 두 번째. 화살표 보이시죠, 여러분? 표적판처럼 보이시잖아요. 여기를 하우스라고 합니다. 하우스. 하우스. 컬링의 표적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이것도 돌 같은데? 그렇죠. 페블. 조약돌, 자갈이라는 뜻을 가진 페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빙판과 스톤의 마찰력을 높여주기 위해 이 페블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알갱이들이요. 좋죠? 자, 오늘의 스포츠 컬링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표현들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Sweep. 쓸다. 쓸기. Broom. 빗자루. Stay. 계속 있다. 머무름, stay.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단어, sweep. 쓸다, 쓸기. 그렇죠. 컬링에서 이 기술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잘 해줘야, 스윕을 잘 해줘야 컬링, 그 스톤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올림픽 볼 때도 막 이랬잖아요. 스윕.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문장 볼게요. A player who sweeps is called a sweeper. 자, 스윕에 er이 붙어서 sweeper. 스위프를 하는 선수를 스위퍼라고 부른다. 꼭 외워주세요. Sweep, sweep, sweep. 네. 두 번째, broom, 빗자루. Broom, 빗자루. Broom. Sweepers use a broom to perform delicate movements. 스위퍼는 섬세한 동작을 위해 빗자루를 사용한다. 그렇죠. 이렇게. 브룸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꼭 외워주세요. 브룸. 자, 세 번째. stay. 계속 있다. 머무르다. stay. 자, 문장 볼게요. We won the game with the hit and stay. 우리는 hit and stay로 경기에 승리했다. 자, 컬링 기술 중에요. 상대편 스톤을 이렇게 쳐냅니다. 자신의 스톤을 멈추게 하는 기술. 자, TV로 봤을 때 그런 기술 한 번씩 보셨죠? 그게 바로 stay입니다, 여러분. stay. 꼭 외워주세요. stay. 좋습니다. 이렇게 배워본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sweep. 쓸다. 쓸기. Broom, 빗자루, stay, 계속 있다, 머무름, stay. 자, 그럼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는 퀴즈니까요. 꼭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A player who blank is called a sweeper. 그렇죠. 자, 뒤에 sweeper 자체가 힌트입니다, 여러분. 자, 뭘까요? 3, 2, 1. 정답은 sweeps. sweeps. 그렇죠. 스위프를 하는 선수를 sweeper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sweeps가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두 번째. We won the game with a hit and blank. Hit and blank. 자, 이 경기를 어떻게 이겼죠? Hit and S로 시작하는 단어? 자, 스테이크 말고 3, 2, 1 스테이크. 브라보! 잘하셨어요. 자, 두 개 맞추셨죠?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Sweepers use a blank to perform delicate movements. 자, 스위퍼는 섬세한 동작을 위해서 이거를 사용해요. 자, B로 시작해요. 자, 힌트 드릴게요. 정답은 3, 2, 1. Broom. Broom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표현들 원어민 발음으로 확인해 볼게요. Let's go.
1: Curling is a game in which two teams of four players slide special stones over ice toward a circle. A player who sweeps is called a sweeper. Sweepers use a broom to perform delicate movements. Eventually, we won the game with a hit and stay.

Curling is a game in which two teams of four players slide special stones over ice toward a circle. 컬링은 네 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얼음 위에서 원을 향해 특수한 돌을 미끄러뜨리는 경기입니다. A player who sweeps is called a sweeper. 스위프를 하는 선수를 스위퍼라고 부릅니다. Sweepers use a broom to perform delicate movements. 스위퍼는 빗자루를 이용하여 섬세한 스위핑을 합니다. Eventually, we won the game with a hit and stay. 결국, hit and stay로 경기에 승리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스포츠 English, curling. 재밌으셨나요? I did. See you next time.

0: 살고 있었어요. 난 종이 나라에서 온 종이여죠. Lizzle이에요. 이쪽은 토끼. 인사하세요.
1: I'm Toki. I'm Toki. I was waiting. I was waiting.
2: 어, 토끼. 너도 기다리고 있었어? 뭐 하면서 기다렸는데?
1: I was reading. I was reading.
2: 아, 책을 읽고 있었다고? 가만, 이 소리는? 아, 누군가가 책장을 넘기는 것 같은데? 토끼 말고도 책을 읽고 있나 봐.
0: A book? A book?
2: 그래, 책, 책 말이야. 어, 나도 책 읽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친구들, do you like to read books? 책 읽기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책을 접으면서 책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볼까요?
1: Yes, please. Yes, please.
0: Do you like books? 여러분 책 좋아하나요? Have you been impressed? 감동받은 적 있나요? 감동도 주고 재미도 주는 소중한 책. 오늘은 작고 소중한 책을 직접 만들어 볼까 해요.
3: Take an A4 sized paper.
0: 여러분 A4 사이즈의 종이 준비하셨죠?
3: Now fold in half in the long way. Fold to the line.
0: 중앙선을 향해 또 접어요. 가장 아래쪽 이 한 칸만 사용할 거예요.
3: Now fold the paper in half.
0: 반으로 접어주세요.
3: Fold to the center line. Now fold out.
0: 바깥으로 다시 접을 건데요.
3: To the outer line. Now turn it over.
0: 뒤집어 주세요. 뒤집은 다음
3: fold to the center line.
0: 가운데 선을 향해서 접어 줄게요.
3: Turn over.
0: 다시 뒤집어서 fold in half. 반으로 딱 접어 주시면 보세요.
3: You will see a zigzag pattern.
0: 지그재그 모양으로 속지가 완성된 것이 보이시죠?
3: Now, let's fold the cover of the book. Divide the paper into three pieces.
0: 3등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0: 그중 한 조각 부분만 잘라내 줄 거예요. We're going to use the bigger piece. 둘중 작은 조각이 아니라 더큰 조각을 사용합니다. Now put the colored side facing down. 아래를 향하게 놓아주세요. Fold in half. 반으로 접습니다. Now unfold. 펼치고요. Fold to the center line, but leave a little bit of space. 가운데 선을 향하여 접지만 약간의 공간을 남겨두고 접을게요. Now fold the right side to left. 왼쪽을 향해서 접는데 끝까지 접지 마시고 leave a little bit of space. 여기에도 공간을 조금 남겨주세요. Fold the right edge towards the right line. 오른쪽 선까지 접어주시고요. Now the cover is finished. 여러분, 책 표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표지에 속지를 끼워보도록 할게요. 짜라! Your book is complete. 여러분의 작고 소중한 책이 완성되었네요. 그럼 우리 책을 읽으러 가볼까요? 아니지. 여기는 도서관이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This is a library. 오늘은 도서관에 왔는데요. 짜라! This is from last week. 지난주에 빌린 책을 반납하러 왔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고요? 바로 길 잃은 강아지의 모험을 다룬 책이었는데요. 너무너무 감명 깊었지 뭐예요? 이 책은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에요. It's an impressive book. 이 책은 감명 깊은 책이에요. It's an impressive book. 그럼 책을 어디다 반납하지? Over here. Over here. 바로 이쪽에다가 반납하는 거구나. 저 이거 반납할게요. 삐! 나는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요. I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I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도서관에 책을 삐! 반납했으니까 put it on the shelf. 책장 위에 올려놔야지. 반납을 했으니까 또 빌려볼까? 어떤 걸 빌리지? Which one? Which one? 책이 정말 많아. So many books. This book? 이 책을 빌려볼까? This book? 이 책을 빌려볼까? 어떤 책을 고를까요? Which book should I choose? Which book should I choose?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 이 책이 재밌어 보인다. This looks fun. 이거 재밌어 보이니까 이거 빌려야지. 이거 주세요. 빌릴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요. I borrow the book from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요. I borrow the book from the library. 우와, 감사합니다. 지난번처럼 책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I hope it's impressive. 또 감명 깊은 책이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읽어야지.
1: 히히히히히. It's an impressive book. It's an impressive book. I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I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Which book should I choose? Which book should I choose? I borrow the book from

0: From the library. I borrow the book from the library.
1: Let's go to the library. Let's go to the library.
2: 토끼가 도서관 가자고 자꾸 조르네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복습 먼저 같이 해야 하죠. 오늘 배운 표현들 떠올려 봅시다. 이건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에요. It's an impressive book.
1: It's an impressive book.
2: 나는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요.
1: I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I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2: 이제 골라야겠죠? 어떤 책을 고를까요?
1: Which book should I choose? Which book should I choose?
2: 골랐으면 빌려야죠?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요.
1: I borrow the book from the library. I borrow the book from the library.
2: 와, 친구들 정말 잘 기억하셨는데요. You're excellent. 그럼 토키와 저는 책 읽으러 갈게요. 여러분도 책 읽으러 가세요. 안녕!

0: 안녕하세요.
1: 네. 쌤. 저 쌤한테 진짜 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0: 왜요, 갑자기?
1: 쌤 공부 너무 잘하시잖아요.
0: 뭐 열심히는 했어요.
1: 아, 열심히 한 것보다 쌤이 더 열심히 하시겠죠.
0: 갑자기 왜 이렇게 칭찬해요?
1: 아, 제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잘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0: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그죠. 그럴 때가 있죠.
1: 아, 공부하다 바람 쐬고 오면 확 깨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래서 제가 바람을 쐬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0: 이거 물어보려고 제 칭찬을 그렇게 했군요.
1: 네.
0: 그 바람을 쐬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네. 무슨 단어들이 생각나요?
1: 바람이라는 단어가 일단 윈드가 생각나요.
0: 그렇죠. 바람이라는 단어는 윈드죠.
1: 네.
0: 이 말을 할 때는 윈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을 써요.
1: 그죠. 항상 네 보게 되면 제가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진짜 짧고 간단한 단어들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0: 맞아요. 이번 단어도 되게 간단한 단어예요. 자, 그럼 제가 힌트를 조금 드려볼게요.
1: 네.
0: 자, 이때 바람을 쐬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필요한 말은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1: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고요? 그러면 공기는 일단 공기는 아는 단어잖아요.
0: 뭐예요?
1: 에어?
0: 음흠.
1: 그죠? 에어 아, 신선한 공기? 뭐 콜드 프리스 많잖아요.
0: 이땐 fresh를 한번 써볼까요?
1: fresh air?
0: fresh air?
1: fresh air?
0: 자, 그러면 네. 이 말이 바람을 쐬다 라는 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fresh air 잘 만들었는데
1: 네.
0: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1: 네.
0: 네, 근데 fresh air, 신선한 공기인데 이 앞에 뭐 한번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시잖아요. 그래서 네. 앞에 어느 정도에 라고 얘기하는 걸 붙여주면 좀 자연스러워요.
1: 어느 정도에?
0: 그러니까 하나, 여러 개 라고 얘기할 때 one,
1: something.
0: something, think 빼고
1: some을
0: 붙여주면 좀 자연스럽거든요.
1: 네.
0: 그러면 fresh air, 신선한 공기인데 앞에 한번 붙여보세요.
1: some fresh air.
0: some fresh air. 근데 이 some fresh air를 가질 거예요. 마실 거예요. 그러면
1: have
0: 말고 다른 말 한번 해볼게요.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G로 시작하는 거.
1: get.
0: 맞아요.
1: get.
0: 한번 붙여볼래요?
1: get.
0: 잠시만요. 자, 그럼 fresh air부터 한번 오케이, 기억해볼게요.
1: 네.
0: 자, fresh air.
1: fresh air.
0: 어느 정도의 fresh air?
1: some fresh air.
0: 마실 거예요?
1: some fresh air.
0: 맞아요. get some
1: 누가
0: fresh
1: 맞아요?
0: air. 이거를 문장을 마시고, 만들면 돼요.
1: 당신이 마시고.
0: 맞아요. 그걸 앞에다가 붙여주면 문장이 됩니다.
1: 아, 나와 당신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그러면, I get some fresh air 하게 되면 내가 마시는 거예요?
0: 맞아요.

0: get some fresh air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바람을 쐰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돼요.
1: 네.
0: 근데 보통 이걸 어느 상황에서 많이 쓰냐면 도서관에서 막 집중이 안
1: 진짜
0: 돼.
1: 맞아요, 쌤.
0: 바람 좀 쐬야지. 바람 좀쐬 필요가 있겠어라고 얘기할 때이
1: 네.
0: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1: 그러면 I get some fresh air 이렇게
0: 자,
1: 하면 돼요?
0: 이때 조금만 더 붙여볼게요.
1: 네.
0: 자, I 하고 get some fresh air 사이에
1: 네.
0: 뭐뭐 할 필요가 있겠어.
1: Will?
0: 뭐뭐 필요하다.
1: Need?
0: Need. 그 다음에 뭐뭐 할
1: I
0: 필요가
1: need
0: 있다.
1: to
0: 그렇지, I need to.
1: get some fresh air.
0: 네, 그렇게 얘기하면 한 번만 더.
1: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0: 그렇죠, 한 번만 더.
1: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0: 네, fresh 단어 약간 어렵죠?
1: 네,
0: 한번 발음해볼래요? fresh,
1: fresh,
0: fresh,
1: fresh.
0: 이게 쉬 하고 이렇게 훅 하고 나와줘요.
1: 네,
0: 쉬.
1: fresh,
0: 응, fresh.
1: fresh.
0: 자, 그러면 합해서
1: I need to get some fresh here.
0: fresh
1: Air,
0: air. 네,
1: air,
0: fresh air.
1: fresh air,
0: 좋아요, fresh air.
1: fresh air.
0: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1: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0: 이 air이라는 말만 사실 잘 아셔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아, 바람 좀 쐬야 될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바람을 쐰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언뜻 바로 떠오르는 게 wind라는 단어일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바람을 쐰다? 아, 이게 아마 나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뇌를 깨운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영어 표현이 좀더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I need to get some air.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좀 신선한 공기를 좀 마셔야겠어라고 얘기하는 때 air를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고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1: 네.
0: 뭐 할래라는 말이 혹시 하고 싶었던 거예요?
1: 네.
0: 그럴 때는 why don't we 라는 거 앞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1: Why don't we?
0: Why don't we? 우리가 뭐뭐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얘기하고
1: Why
0: 싶으면
1: don't we
0: why
1: get
0: don't we?
1: some air? 하면
0: Why
1: 돼요?
0: don't we get some air? Why don't we get some fresh air? 이라고 얘기하면 나가서 바람 좀 쐬는 게 어떨까? 라고
1: 아, 그러면 진간에 가서 Why don't we get some fresh air?
0: 네,
1: 물어보는 게 낫죠.
0: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나가자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도전 하나.
1: 네.
0: 우리가 같이 나가는 거 말고, 너 나가서 바람 좀 쐬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1: You need to get some fresh air?
0: 근데 그말 말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것도 you need to get some fresh air. 되게 좋은 말이죠.
1: 네.
0: 근데 그말 말고, why don't we get some fresh air? 우리가 나가서 바람을 쐬는 게 어떨까라는 문장에서 딱 하나만
1: 잠시만요.
0: 바꾸면 너가 나가서
1: 쌤이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해봤어요.
0: 오케이.
1: Why don't you get some fresh air?
0: 그렇죠. 네, 한 번만 더.
1: Why don't you get some fresh air?
0: 네, Why don't you get some fresh air?이라고 얘기하면 나가서 바람 좀 쐬는 게 어떨까라고
1: 선생님,
0: 얘기하는.
1: we는 우리지만,
0: 응.
1: no와 나지만, you는 당신이니까.
0: 맞아요. we는 우리지만, you는 당신이니까 뜻의 차이가 생기죠?
1: 네, Why don't you get some fresh air? 아.

0: 역시 공기를 마셔야 돼요.
1: 맞아요. We needed to get some fresh air, you know?
0: Okay.
1: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막 나와서 바람을 좀 쐈어야 해요.
0: 네. 쌤들 조금 괜찮아졌죠?
1: 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

안에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쌤, 저 요즘 엄청 많이 걸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 이유라도?
0: 건강을 위해서.
1: 건강을
0: 네.
1: 위해서?
0: 맞아요. 걸으면 되게 몸도 가벼워지고, 네. 마음도 심리적으로 좋더라고요.
1: 그쵸. 네. 저도 걷는 거 좋아요. 근데 걷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0: 네.
1: 맞는데, 지영 학생 영어로 걷다 뭐라고 하게요?
0: 걷다 그냥 워크 아니에요? 워크.
1: 그쵸. 설마 이걸 모르진 않을 것 같았어요.
0: 그죠.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워크는.
1: 그죠. 그죠. 근데 이 워크를 사용해서 되게 특별한 어떤 말을 할수 있어요.
0: 아, 이 부분은 어떤 뜻이랄지 너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1: 배웅하다, 데려다 주다라는 얘기를 워크를 사용해서 할수 있어요.
0: 워크로 데려다 주다, 배웅하다가 가능해요?
1: 네, 맞아요. 가능해요. 이게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내가 걸어서 데려다 줄게,
0: 네.
1: 같이 걸어가 줄게라고 얘기할 때 워크를
0: 배웅해주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마음에 들어요?
0: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저녁에 늦은 시간엔, 네, 남자친구가 데려다주면 좋잖아요. 배웅해주면.
1: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군요. 아,
0: 좀, 네.
1: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미래의 남자친구로 생각하면서 문장을
0: 네?
1: 하나 만들어 볼게요.
0: 네.
1: 좋아요. 자, 이렇게 하나씩 던져서 드릴게요. 한번
0: 네.
1: 따라가 봐요.
0: 네.
1: 그가
0: He?
1: 걸었다.
0: He walk?
1: 나를
0: He walk me?
1: 집으로.
0: Home?
1: 붙여볼게요.
0: He walk me home?
1: 근데 과거형이니까 뭐뭐 했다 이렇게 갈 거니까
0: He
1: 걸었다.
0: walked me home.
1: He walked me home.
0: 그냥 집을 걸었다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He walked. 그가 내가 투게더 안 들어가요 이런
1: 안
0: 거?
1: 들어가도 돼요.
0: 위도 안 들어가요?
1: 안 들어가도 돼요. He walked me home 이라고 지금 문장 잘 만들었잖아요.
0: 네.
1: 이 문장이 바로 그가 나를 집에까지 걸어서 데려다 줬다라는 뜻이 돼요.
0: 뭔가 쌤
1: 왜?
0: He walked me home 하니까 뭔가 저를 발골치에서 너무 들을 때 너무 들이는
1: 아니요,
0: 기분이
1: 밟고 갔다는 뜻은
0: 드는데
1: 아니고요.
0: 네.
1: 나와 함께 걸어서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는 뜻이 돼요. He walked me
0: 아,
1: home.
0: 저를 넘어뜨리지 않고 같이
1: 네.
0: 걸어서 갔다.
1: 네, 밟은 거 아니에요.
0: He walked me home.
1: 네, he walked me home.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 자, 그러면
0: 네.
1: 이런 말도 할수 있어야죠.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
0: I walked you home.
1: 아, 근데 잘, 한국어 잘 들어야죠.
0: 네.
1: 내가 뭐뭐
0: 내가
1: 할게.
0: I will.
1: I walk. 그쵸, I walk.
0: I will
1: 데려다 줄게.
0: walk.
1: 너를.
0: Walk.
1: Will, 다음에는?
0: I will walk. Walk
1: 너를?
0: you home.
1: 네, I will walk you home. 한번 더.
0: I will walk you home.
1: I will walk you home.
0: I will walk you home.
1: 굿잡.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0: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
1: 내가 너 데려다 줄게.
0: 아, 저 직업이 너무 무서운데. I will walk you home.

0: 내가 데려다 줄게. 네. 좋아요. 이때 이렇게 얘기해. 늦었으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뭐 이렇게만 붙여도 되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든요.
1: 네.
0: late. late. It's late.
1: It's late.
0: 늦었잖아.
1: 내가 널 데려. It's late. I will walk you home.
0: 네. I will walk you home. It's late.
1: 네.
0: I will walk
1: 근데
0: you home.
1: 굳이 걸어서 데려다 줘야 돼요? 지금은 솔직히 차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차로 데려다 줄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워크 말고 다른 거 넣을 수 없어요?
0: 좋은 질문이에요. 워크 대신 네. 차로 데려다 주는 경우에는
1: 드라이브.
0: 맞아요. 그 단어를 넣으면 돼요. 차를 운전하다 라는 네. 단어만 집어넣으면 차로 데려다 주는 게 돼요.
1: I will walk you home.
0: I will walk you home. 워크 대신에
1: 아, I will drive you home.
0: 그렇죠. 한 번만 더.
1: I will drive you home.
0: I will drive you home 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1: 차로
0: 집까지
1: 내가 널 데려다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차로 데려다 줄게, 차로 바래다 줄게 라는 뜻이 돼요.
1: 지하철 안 돼요?
0: 지하철. 지하철은 보통 걸어서 가잖아요. 뭐 그냥 walk you home 이라고 해요.
1: 네.

0: 네, 근데요. 굳이 저희가 데려다 주는 게 집이 너무 멀게 되면 집까지 못 데려다 주고 버스나 뭐 버스역이나 지하철역 같은 데 데려다 줄 수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0: 네, 그러면 집이 아니라
1: 네, 그때는 홈 대신 다른

0: 어디를 붙이면 어디로 데려다 줬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1: 어디, 어디 대신에 어디를 넣어요? 응,
0: home 대신에 to 어떤 장소 이렇게 넣으면
1: 그러면
0: 돼요.
1: He walked her to bus station?
0: Bus stop.
1: Bus stop.
0: 자, 그러면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네.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1: He walked her to bus stop.
0: He walked her, 그렇죠? To the bus stop.
1: He walked her to the bus stop.
0: 네, he walked her to the bus stop. 이라고 얘기하면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어. 그러면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어는 어떻게 말할까요?
1: Subway stop.
0: Subway station.
1: Subway station.
0: 좋아요. 그러면
1: he walked her to the subway station.
0: 굿잡. 한 번만 더.
1: He walked her to the subway station.
0: 굿잡. He walked her to the subway station. 혹은 그냥 station이라고만 얘기해도
1: station.
0: 돼요. 역까지 네. 데려다 줬다. 네, 잘했어요.
1: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반려견들이랑 같이 나갈 때 있잖아요, 밖에 나갈
0: 그쵸?
1: 때 그때도 워크를 쓰는 거예요?
0: 쓸 수 있어요. 보통 그럴 때 걸어서 같이 산책을 많이 네.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나는
1: I
0: 걷다
1: walk
0: 나의 개를
1: my dog
0: 매일
1: 매일
0: 네 매일 매일 매일
1: 매일매일.
0: 네, 매일매일. 네,
1: every day.
0: 네, 자, 한번 붙여볼래요?
1: I walk my dog every day.
0: I walk my dog every day.
1: 아, 그냥 나는 내 강아지야? 매일 걷는다?
0: 네, 맞아요. I walk my dog. walk에 이렇게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walk my dog every day 라고 얘기하면 나 내 강아지 매일 산책시켜요 라는 뜻이 돼요. 그런 뜻이 있어요.
1: 지금 반려동물들 같이 많이 사니까.
0: 그렇죠. 네. 그렇게 막 산책하고 하는 모습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전 되게 좋아해요. 네. 저희 동네

0: desperate, 필사적인. All right? And the last word is to decode. To decode. 친구들, code, 암호. 네, 아시죠? Right? To decode means 암호를 풀다. All right, so let's see how those words are used in today's story. Okay, so I want to know, how are they going to rescue the people who need help? All right, let's read.
1: I'm going to be sick, Toby said as they reached the top.
0: Merritt smirked.
2: Put your head between your knees. Breathe deeply. Breathe.
0: Bang, bang, bang. Toby gulped.
1: Whoa, spooky banging, spooky locked door.
0: Shinoi rattled the door handle.
1: It's locked. Hello?
0: Rescuers, came a voice.
3: The door slammed shut. We can't open it from this side.
2: Stand back, my young friends, Merritt said. I'll break it down with my broad shoulders.
0: Shinoi looked at him.
1: Or we could just find out if there's a key.
0: Okay, 자, Merritt가 굉장히 애쓰네요. 네, 이 문이 닫혀 있는데 이걸 막 이제 부시려고 하네요. All right, so let's see what's going on. Okay, Toby는 완전히 무서워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right?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쪽 그림을 보면은 막 Merritt가 이 그 문이 잠겼어요. We can't open it from this side. 이쪽에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Merritt가 stand back, my young friends. 네, 우리 젊은 친구들. 네, I'll break it down with my broad shoulders. 좀 재밌는 건데 우리 그 Merritt가 자신감이 좀 많잖아요. 외모 대해서. 그래서 broad shoulders. 네, 네, 넓은 어깨로 이 문을 부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재밌죠. 그래서 시노이가 아니 키가 혹시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계속 읽어봐요.
1: Is there a key? Shinoi asked.
3: Yes, there's a spare one under the floorboards. Third plank on the left.
0: Merritt looked into the dark hole. A beetle scuttled by.
1: You've got this, Toby said. There's nothing to fear.
0: Merritt closed his eyes, gritted his teeth, and reached in.
2: Got it!
0: Oh, very good. 자, 여분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문을 부술 필요가 없네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시노이가 물어봐요. 아니, 혹시 키가 있냐 물어보는데 There's a spare one under the floorboards. 자, 여기 나무 판자 밑에에 spare one이라고 하는데 spare는 여분이 spare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알려주죠. 자, they levered the floorboard up and Shinoi put his hand in. 자, here is our first vocabulary. Lever, to lever up. 자, 들어 올리다. 근데 to lever up 여기에서는 이 지렛대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To lever up. 네. 그래서 이제 봤어요. 키가 여기 있네. 근데 Shinoi가 팔이 짧대요. 그래서 이제 Merritt를 시키는데 네, 다 좋아요. Merritt's like, okay, yeah. 그렇지만 이제 a beetle, 딱정벌레가 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시죠? Merritt가 creepy crawlies. He's very afraid of creepy crawlies. 그러니까 Toby는 이제 할 수 있어, you've got this,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 여기 그림을 보면은 Merritt 표정을 봐요. 막 하기 싫죠?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키를 잡는 거예요. Alright? So he's very afraid of creepy crawlies.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on. Shinoi put the key in the lock and opened the door.
3: Oh, thank you. We were getting a bit desperate. Mabel even flashed Morse code from the window using a torch.
1: We saw it and decoded your message, Shinoi.

0: said. "Oh, I told you it was worth doing, Howie," said Mabel. "We've been stuck in there since this morning."
1: "Extraction complete," Merritt said, "and we've fixed your stair lift."
2: 아, 네, 귀신이 아니고요. 네, 이런 이 나이 있으신 분, 노인 부부가 여기에서 갇혀 있었네요.
0: All right, so let's take a look.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여기에서 we were getting a bit desperate. 네, 우리 vocabulary word인데 desperate, 필사적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갇혀 있어서 이제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막 계속 이거 문이 안 열리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요? 네. 그래서 Mabel even flashed Morse code from the window using a torch. 친구들 여기 그림 보면은 이 할머니가 손전등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torch예요. 자, 영국에서는 torch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flashlight라고 합니다. So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자, 영국 영어하고 또 미국 영어하고 이런 단어 차이가 있어요. All right? So keep that in mind. 자, 이 torch로 이제 이 light를 보낸 거죠. 네, flashlight. Flashes of red light. 자, we saw it and decoded your message. This is our last vocabulary word. To decode. 암호를 풀다. 네, 이 light를, 이 빛을 보고 이 암호를 풀었죠. 그래서 이 Morse code는 할머니의 아이디어였어요. Alright. Smart. Good. Good thinking. 자, 그래서 할머니가 I told you it was worth doing, Howie.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 봐, 내가 그거 할 가치가 있다고 했지. Okay,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Alright. 자,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자, haunted house. 막 보기는 되게 무서웠지만 으스스하고 그렇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곳입니다. Alright, very good. I hope you enjoyed it. And join me next time for another new story and adventure. Take care, everyone. Bye.

But there are a few skateboard parks around here. And what does park and ride mean? It'll be the skateboard area built on an old car park, said Myra. 자, 이 힌트를 읽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Alright, so let's see here. 자, 이 거기에서는 We don't park and ride, we only dark slide. 이 문장이 힌트예요. Dark slide는 네, it's a skateboard move. Dark slide는 이렇게 skateboard 할 때 어떤 특별한 동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skateboard하고 관련된 아니면 skateboard park 공원? 근데 이제 아빠 엄마는 스케이트보드도 못 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할 텐데 이제 신호야 park and ride가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Myra가 it'll be the skateboard area built on an old car park. 친구들, car park는 parking lot, 주차장. 영국에서는 친구들 키포인트 영국에서는 car park라고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는 parking lot라고 해요 주차장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힌트예요 skateboard area old car park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are you sure this is the right park asked Shinoy when they got to the skate park just then his phone beeped and a red blinking message read follow the rabbit Wow, said Shinoy. They've gone high-tech this year. Brilliant. Myra didn't look sure. Really? The Bowls Club organizes this. They don't seem the techie type. A map appeared on Shinoy's phone, with a blinking red rabbit moving slowly along. Come on, said Shinoy, pointing. It's moving this way. Ah, 자, 힌트는 아까 이 그 핑크 토끼가 힌트를 줬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딱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제 힌트를 이제 힌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호이가 오, they've gone high tech this year. Brilliant.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이번 해에는 굉장히 하이테크로 하는데 막 휴대폰으로 힌트를 줘. 막 이제 신났는데 Myra는 The Bowls Club organizes this. They don't seem the techie type. 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Myra가 우리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organize. 자, 준비하다. 이제 이 Bowls Club은 친구들, 네, 볼링, 뭐, 동호회가 이 보물찾기를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막 기계, 이런 뭐, 휴대폰으로 막 힌트 줄까? 진짜 과연 그럴까? 그럴 거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이제 Myra가 의심을 하는 거죠. Alright. 자, 여기, 빨간 토끼. 친구들, 자, 오늘 여기까지. We're gonna read until here. 자, 벌써 빨간, 핑크 토끼 있었는데, 빨간 토끼로 바뀌어서, 뭔가 좀, 혹시, 네, 빨간 색깔 보면은 아시죠? Snare. Alright, we're going to continue this story next time, so join me soon. Take car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3강인데요. 오늘 43강에서는 어떤 중요한 단어들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돈을 쓸 때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요. 가격이 너무 비싸진 않은지,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등을 생각하고 고민해요.

오늘은 소비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은 돈을 쓸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나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신발을 보면요, 여러분. 신발 한 켤레에 250달러예요, 2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정말 비쌉니다. 우리 이렇게 비싸고 싼 물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비싼 물건을 맘먹고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럼 돈을 지불해야겠죠? 우리 돈을 쓰다라는 단어 알아볼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싼 신발을 정말 맘먹고 샀는데 집에 와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혹은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우리 환불을 해야 합니다. 우리 환불하다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표현들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spend. 돈을 쓰다 혹은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spend는 모두 내가 가진 자원을 소모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을 쓰다 혹은 내가 가진 시간을 보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 이 단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스펠링 외우고 오른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펠링을 외울 때는 눈으로 보고 이 단어를 바로 눈에 넣은 다음에 오른쪽에 써보는 거예요. spend, S-P-E-N-D 하면 spend. 돈을 쓰다도 되고 시간을 보내다도 됩니다. 우리 예문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I can spend $10. I can spend $10. 나는 10달러를 뭐 할 수 있을까요? spend니까 쓸 수 있어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spend 뒤에 이렇게 time이 나오게 되면 시간을 보내다가 되겠습니다. Let's spend more time together. Let's spend more time together.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모아자. spend, 보내자가 되겠습니다. 자, spend의 두 가지 의미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expensive,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아는 단어입니다. expensive 하면 비싼이고요. 강세는 이렇게 pen에 들어가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강세를 살려서 expensiv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expensive. 네, expensive 하면 비싼 거고요. 우리 값싼 반대말은 cheap을 활용하면 됩니다. C-H-E-A-P로 써요. cheap 하면 값싼, 반대말 비싼은 expensive. 같이 한번 써볼게요. 비싼, expensive, E-X-P-E-N-S-I-V-E. 읽어보겠습니다. expensive, 비싼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My shoes are not expensive. 이렇게 말하면 내 신발은 비싸지 않다가 되겠네요. Not expensive니까 내 신발은 비싸지 않다. 하나 더. We can't buy this computer because it's too expensive. 우리는 이 컴퓨터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Can't buy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because it's too expensive. 너무 비싸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 자, expensive 기억하셨나요? 반대말인 cheap도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다음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refund가 나와 있는데요. refund는 환불하다 혹은 환불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 refund에서 fund는 바로 money. money입니다. money. 돈이죠, 돈.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re는요. 다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환불하다, 환불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동사일 때와 명사일 때
강세가 다른 곳에 찍히는 단어

용어들이 있는데 이 refund가 그런 예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refund가 동사로 쓰일 때, 즉 환불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강세가 뒤에 들어갑니다. refund, refund 이렇게요. 그런데 명사로 쓰일 때는요. 앞에 강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refund, refund가 되겠죠? 자, 여러분, 환불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refund, 환불일 때는 refun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스펠링 체크하면서 써볼게요. refund, R-E-F-U-N-D, refund.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Can you refund this ticket? 자, 이 표를 뭐 해주실 수 있나요? Refund, 환불해주실 수 있나요?가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I'd like to get a refund for this shirt. 자, 이때는 get a refund, 명사로 쓰였죠? 제가 뭘 받고 싶어요? Get a refund, 환불받고 싶어요. 근데 뭘 환불받고 싶어요? For this shirt, 이 셔츠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refund, 환불하다 혹은 환불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같이 알아두면 좋은 소비와 구입 관련 영단어들 딱 5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있는 영단어들도 앞에 봤던 영단어들 못지않게 정말 중요해요. 꼭 같이 정리하고 알아둘게요. 먼저 사다와 팔다. 우리 사다 할 때는 buy, 팔다는 sell입니다. 둘이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우리 물건 살 때는 가격을 고려하잖아요. 이 가격은 영어로 price라고 합니다. 가격이 영어로 뭐예요? price. 자, 그리고 cos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cost도 가격이나 비용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동사로 정말 자주 쓰여요. 어떤 비용이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will cost $5. This will cost $5.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비용이 5달러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This will cost $10. This will cost $10.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비용이 10달러이다가 되는 겁니다. Cost는 이렇게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우리 환불 받으려면 꼭 이게 필요합니다. 영수증인데요. 얘는 발음하실 때 receipt. P가 묵음이에요. 없는 것처럼 발음합니다. receipt. receipt. 이 영수증까지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들 복습해 볼 건데요. 신발 가격이 너무 비싸요. 못 사겠어요. 비싼 영어로 expensive.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소비한다. spend. 그리고 집에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4강이고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필수 영단어들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배울 필수 영단어 포텐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식료품점에 가기도 해요. 우유와 과일, 과자를 쇼핑카트에 담으며 즐겁게 쇼핑해요. 계산대에서 계산까지 마치면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요. 오늘은 쇼핑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쇼핑하러 가본 적 있으시죠?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 마트, 식료품점에 가서 쇼핑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 가면 우유나 과일, 뭐 채소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고요. 또 필수 생활용품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식료품점이라는 단어를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쇼핑할 때 다양한 물건들을 이 쇼핑 카트에 담게 되죠. 이 쇼핑이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물건을 다 담고 나면 뭘 하죠? 네, 우리 계산을 합니다. 자, 돈을 내거나 지불하다 이런 표현은 또 영어로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자, 우리 일상생활과 정말 관련이 깊은 이런 표현들 오늘 같이 확실히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 단어입니다. shop. shop 하면 쇼핑하다 혹은 가게 상점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쇼핑이라는 단어 너무 친숙하잖아요. 이 쇼핑이라는 단어가 바로 shop에서 나온 겁니다. shop은 동사로 쇼핑하다. 혹은 명사로는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공간, 가게나 상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동사 뜻과 명사 뜻을 모두 기억하도록 할게요. 이 단어 쓰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암기해서 오른쪽에 써볼게요. shop, s-h-o-p 읽어볼까요? shop. 네,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 거예요. Let's go shopping this Sunday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go shopping 밑줄 쳐볼게요. go shopping,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쇼핑하러 가다입니다.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그러니까 Let's go shopping this Sunday 하면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하러 가자? 쇼핑하러 가자가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예문 볼게요. Where can I find a gift shop? Where can I find a gift shop? 여러분, where can I find도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즉, 어디에 있나요? 라고 길을 물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Where can I find a gift shop? 이라고 했잖아요. gift shop은 선물 가게가 되겠죠. 선물을 파는 곳. 그래서 Where can I find a gift shop? 하면 선물 가게는 어디에 있나요?가 되겠습니다. 자, shop의 다양한 의미들 다 기억해 두셨나요? 우리 바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grocery store. grocery store 나와 있습니다. 우리 grocery라고 하면요. 식료품을 의미해요. 식료품. 그리고 뒤에 있는 이 store은 가게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식료품을 파는 가게, 식료품점이 되겠습니다. grocery store, 우리가 흔히 아는 마트 이런 곳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우유를 살 수도 있고 채소, 고기, 계란, 달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grocery store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grocery store, G-R-O-C-E-R-Y 그리고 store, S-T-O-R-E.

읽어볼까요? Grocery store. 예문을 한번 볼 텐데요. She buys fresh vegetables at the grocery store. 그녀는 fresh vegetables, 신선한 채소를 사요. 근데 어디서 사죠? At the grocery store이니까 식료품점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 더. I went to the grocery store and bought some cheese. 나는 어디에 갔죠? 식료품점에 갔다. 그리고 뭘 했죠? Bought some cheese. Bought는 buy의 과거형이잖아요. 샀다는 거죠. 무엇을? 치즈를 좀 샀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료품점에 가서 치즈를 좀 샀다라는 표현까지 살펴보았어요. Grocery store, 식료품점 보았고요. 이어서 pay입니다. 우리 쇼핑 다 하고 나서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꼭 계산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때 돈을 내다 혹은 지불하다라는 표현은 pay를 사용하면 돼요. pay. pay, P-A-Y. 바로 한번 써볼게요. pay, P-A-Y. pay. 자, 예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가게에서 점원이 제가 계산을 할 때, 내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How would you like to pay? How would you like to pay? 여러분, how는요, 방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would you like to pay? 돈을 내고 싶으세요? 즉,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시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시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현금으로 할 건지, 뭐, 휴대폰으로 된 페이로 할 건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I like to pay in cash. 저는 지불을 하고 싶은데, in cash. 현금으로죠. cash는 현금입니다. 저는 현금으로 페이하고 싶어요. 지불하고 싶어요가 되겠습니다. 자, pay까지 살펴보았어요. 돈을 내다, 지불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쇼핑과 관련된 영단어 딱 다섯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쇼핑할 때 각각의 품목을 우리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아이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판매, 할인 판매, 세일 이렇게 말하죠. 세일이 할인 판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현금은 영어로 cash라고 하고요. 우리 신용카드는 영어로 credit card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credit card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어서 현금을 냈을 때 잔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잔돈은 change라고 합니다. change. 여기 있는 표현들 여러분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표현을 복습해 볼 텐데요. 우리 식료품점에 가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점은 영어로 grocery store. 자, 그리고 이렇게 카트에 담으면서 쇼핑하다, shop.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제하고 지불합니다, pay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영단어들 꼭 기억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매일매일 재밌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영어에 쏙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험 저와 함께 하고 계시죠. 오늘도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Timid Frog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연 이 Timid Frog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that의 모든 것, that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문법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저와 함께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글을 읽기 전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날지 그림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그 다음에 글을 읽어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지고 어떻게 이야기가 끝이 날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개구리와 여기 제가 보기엔 약간 스컹크 같기도 하고요. 다람쥐 같기도 하고요. 어떤 동물이 있네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서로 해치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의 표정이 괜찮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을 그림을 보니까 다람쥐 같습니다. 날아다니는 다람쥐, 날다람쥐 같네요. 날다람쥐 뒤에 페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막 날아가네요. 그 밑에 보니까 페이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내용을 한번 추측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 훨씬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산을 보는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글 전체를 보는 방법이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영어로 주제를 적어보는 것인데요. 바로 영어로 주제를 한 문장으로 혹은 영어로 요약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이전 단계 를 한번 거쳐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영어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말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글을 읽고 나서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우리말로 한 문장으로 꼭 안 해도 되거든요. 한번 줄여서 적어보시고요. 혹은 스토리가 있다면 스토리를 요약해서 우리말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영어로 적는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제 찾는 것과 영어를 쓰는 것, 요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일단은 주제를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해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글에 들어가기 전에 글을 한번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Next, Faye met Sophia the sugar glider who had some bad news. Some green-eyed tree frogs live in this tree. But a family of giant tree frogs live over in that tree, said Sophia. Faye had climbed the wrong tree. I can't jump to that tree from here, she wept. I have an idea, replied Sophia. Sophia told Faye to climb onto her back. Faye clung on tight and screamed as they glided through the air. Thwack! All about her journey. I can't believe how brave you are now, said Flynn, Faye's eldest brother. Faye smiled at Flynn and said, Yes, I am brave.
0: 자, 오늘은 The Timid Frog의 그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과연 페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Next, Faye met Sophia, the sugar glider. Sugar glider이라고 하면은 날다람쥐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날다람쥐의 한 종류인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Who has some bad news? 어떤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었던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소피아가 말하기를 Some green-eyed tree frogs live in this tree, but a family of a giant tree frog live over in that tree, said Sophia. 몇몇 녹색 눈청 개구리, tree frog는 청개구리입니다. 녹색 눈 청개구리는 live in this tree, 이 나무에 살고 있는데 but a family of a giant tree frog, 가족, 어떤 가족이냐면 왕 청개구리 가족은 live over in that tree, 저 나무에 사는데? 라고 소피아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페이는 왕 청개구리거든요. 그러면 이 쎄한 느낌은 틀리지가 않았죠. 내가 이때까지 올라온 이 나무가 아니네. 저 나무네. 근데 개구리가 다시 나무를 내려가서 가려면 엄청 고생하겠죠. 자, 이 타이밍에 잠시 우리 흐름을 끊고요. 오늘은 that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항상 문법을 접할 때 이렇게 글을 쭉 통해서 나올 때 그 문법을 다루거나 혹은 문법 책을 통해서 대명사 거기에서 that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that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 쭉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아주 유의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that의 모든 것입니다. that은 형용사, 대명사, 관계대명사, 접속사, 부사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언급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예문에 없는 것들 중에서 또 다른 기능이 조금은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1번 한번 볼까요? 형용사, 형용사로서는 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Look at that man over there. 저기 있는 over there, 저기 look at that man,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할 때 저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명사입니다. 저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What is that? 저것 뭐야? 저것입니다. 이렇게 형용사도 되고요. 대명사도 되고요.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은 관계대명사 that 아주 많이 쓰죠. Where's the letter that came yesterday? 편지 어딨지? That came yesterday. 어제 온 편지 어딨지? 그래서 여기 있는 that부터 yesterday가 letter를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letter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4번, 이 뜻을 모르는 분이 간혹 계신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 뜻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사, 그렇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can't walk that far. 나는 그렇게 멀리까지 걸을 수 없어. 그렇게, 그만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라는 것, 그렇게 멀리 이렇게 그렇게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입니다. 이런 that도 있고요. 또 다른 that은 무엇이냐면 He said that the rumor was true. 그가 말하기를, he said, 주어 동사죠. 그가 말하기를,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무언가를 말하는 내용 안에 또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he said라는 큰 문장 안에 that 문장이 거기에 착 얹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he said that the rumor was true. 그가 말하기를 그 소문이 진짜래. 그래서 the rumor was true와 he said 문장이 착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의 that입니다. 마지막은요. 접속사 that이긴 한데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동격의 that이라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앞에 나온 어떤 단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동격의 that입니다. Remember the fact. 이 사실을 기억해. 그럼 어떤 사실이냐 하면 that honesty is important. 정직함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 그럼 여기서 the fact와 honesty is important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것, 즉 동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remember the fact랑 honesty is important가 착 더해지고 있는 그래서 접속사로서의 대시 이런 쓰임이니 한번 보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한번 각자의 예문을 우리 친구들 각자의 예문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보기 EBS E앱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멈추고요.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복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Faye had climbed the wrong tree. Faye가 엉뚱한 나무를 올랐네요. 참 어떡합니까? I can't jump to that tree from here, she wept. 나는 뛰어갈 수가 없어. To that tree from here. 여기서부터 저기 저 나무까지 내가 뛰어갈 수가 없어. 여기 있는 that tree는 형용사로서 저 나무, 저라는 의미가 되겠죠. She wept.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어떡하죠? wept라고 하면은 울다, weep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ry랑 weep은 뭐냐 하면은 cry는 아주 일반적으로
울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아주 큰 범위에 있는 것이죠. 가장 광범위한, 가장 흔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weep이라고 하면은 눈물을 흘리다라는 표현입니다. cry와 거의 동일한데 조금 더 격식적인 표현 혹은 문어체라고 하죠. 문어체라는 것은 진짜 다리가 막 여러 개 달린 그런 문어가 아니고요. 그레스는 문어체입니다. 구어체는 말로 하는 것, 문어체는 글로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게 weep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ob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sob. 드라마나 영화를 보니까 너무 슬퍼 이런 거예요. 어깨를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우는 것, 흐느끼면서 우는 것, 이게 sob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whale은 제가 가상의 상황을 하나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le은 예를 들어서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가 어젯밤에 하늘나라로 갔어 이렇게 울부짖는 것, 큰 소리로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 실제 일 아닙니다. 제가 가상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것, 소리를 내서 막 펑펑 우는 것 있죠. 이게 whale이고요. wine 하면은 이런 경우죠. 백화점에 가서 엄마 저거 한개 사줘.

0: 그러면 안 돼. 아, 나 저거 진짜 갖고 싶었단 말이야. 아, 나 저거 안 사주면 집에 안갈 거야. 이게 와인, 징징징거리면서 우는 걸 와인, 칭얼거리다, 징징거리다. 이게 와인입니다. 여러 가지 울다라는 표현 오늘 잊지 않으시겠죠?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I have an idea, reply Sophia. Sophia, 날다람쥐가 말했어요. 내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그 좋은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그 다음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1: Next, Faye met Sophia the sugar glider, who had some bad news. Some green-eyed tree frogs live in this tree, but a family of giant tree frogs live over in that tree, said Sophia. Faye had climbed the wrong tree. I can't jump to that tree from here, she wept. I have an idea, replied Sophia.
0: 자, 계속 이어서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아악! 이 소리를 왜 했을까요? Sophia told Faye to climb onto her back. Sophia가 Faye한테 말했습니다. To climb onto her back. 그녀의 등에 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Faye clung on tight. clung이라고 하면은 cling이라는 단어의 과거형인데요. cling, clung, clung. clung은 꼭 붙잡다.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On tight, 꽉 붙잡았어요. And screamed.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른 것이죠. 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바로 날다람쥐니까 날다람쥐의 등에 타고 저쪽 나무로 가려는 거예요. They glided through the air. 꽉. 그들은 glide, 활공하는 거예요. 쭉 날아가는 거예요. Through the air. 그들은 날아갔어요. 공기중을 쭉 타면서 날아갔어요. 꽉이라고 하면 쿵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They had made it. 와! 그들이 만들었다가 아니고 그들이 성공했다. 와, 우리 진짜 해냈어. 그들이 해냈네라는 의미죠. Faye's brothers and sisters were there. Faye의 남자 형제들과 여자 형제들이 were there. 거기에 있었습니다. And she could not wait to tell them all about her journey. 그리고 나서 그녀는 could not wait.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기다릴 수가 없었냐면 그들에게 남자 여자 형제들에게 all about her journey. 그녀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빨리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말이죠. I can't believe how brave you are now, said Flynn, Faye's eldest brother.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네가 얼마나 용감한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플린이 말했어요. 플린은 누구냐면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였던 오빠였던 페이의 오빠가 말했어요. Faye smiled at Flynn and said. 그리고 페이가 오빠를 보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Yes, I am brave. 그래, 오빠, 나좀 용감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네요. 어떻습니까? 참 재밌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읽은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Sophia told Faye to climb onto her back. Faye clung on tight and screamed as they glided through the air. Thwack! They had made it. Faye's brothers and sisters were there, and she could not wait to tell them all about her journey. I can't believe how brave you are now, said Flynn, Faye's eldest brother. Faye smiled at Flynn and said, Yes, I am brav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정리해서 단어와 의미, 예문까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Weep. Weep. I can't jump to that tree from here, she wept. Cling. Cling. Faye clung on tight. Make it. Make it. Wow, they made it, he said. Journey. Journey. She could not wait to tell them all about her journey.

0: eldest. I can't believe how brave you are now, said Flynn, Faye's eldest brother.
1: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오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산을 보는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 하면 사실 영어는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 하나하나 어떤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 이렇게 그 단위별로 문장 단위로 의미를 파악하게 되지만 나중에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그 글 전체의 의미를 뽑아내는 요점, 핵심, 주제, 요약하기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잘해야지 정말로 그 언어를 잘한다.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내신도 그렇고요. 수능 시험도 뭐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현재 수능이 계속 유지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주제를 찾는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산을 보는 연습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 영어다 보니까 영어로 주제를 적어라라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영어라는 그 계급을 떼고요. 영어라는 것을 떼어내고 단지 글을 읽고 영어 글을 읽고 주제부터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말로 주제를 찾거나 우리말로 요약을 하거나 혹은 요점을 찾아내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주제를 찾거나 요약하고 핵심을 찾아내는 것을 조금 해본 뒤에 요게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영어로 한 줄로 적어본다든가 요약을 해본다든가 그 활동을 나중에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www.ebse.co.kr 혹은 EBSE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매일매일 재밌는 책들을 통해서 영어에 쭉 빠져드는 그런 좋은 영어 감정을 가지고요. 빠져드는 그런 경험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를 잘 따라.

0: 오시면은 그런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만나볼 책은 새로운 책입니다. How the Leopard Got His Spots라는 책인데요. 아, 제목부터 아주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표범이 무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가주어 it, 가주어 it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 글을 바로 보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고 아, 오늘은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구나 한번 상상해보고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주 궁금한 제목을 통해서 그림도 궁금해집니다. 그림을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표범이 있네요. 표범이 있는데 민무늬 표범입니다. 아무 무늬가 없네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이 많아요. 아, 표범은 활짝 웃고 있고요. 맛있겠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얼룩말도 잡아먹고요. 기린도 지금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고요. 영양 같은 것도 사람이 이렇게 막 사냥을 하는 것 같아요. 사냥에 성공했을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오, 이제 숲속으로 동물들이 갔네요. 표범도 따라갔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렇게 그림을 먼저 보고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재밌고 몰입도 잘 된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영어는 언어이고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어도 어떤 원리가 있고 체계가 있고 어떤 현상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예시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I study, you study, he studies. 그는 공부를 얼마나 더 열심히 했길래 studies라고 하는 거죠. We study. 우리는 두 명이잖아요. 두 명 이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study 한대요. They study. 이렇게 그들. 그들은 여러 명인데 그들도 또 공부한대요. 그냥 study 한대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그냥 study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영어 명사에 적용하는 것을 영어 동사에 한번 적용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명사는 복수가 되면은 S나 ES가 붙는데 동사는 또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예외적인.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그 기원을 찾아가 보면 분명히 기원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고대 중세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야 되고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외워야 되는 것이 외우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떤 친구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은 이해를 해보시고요. 그 아닌 부분들은 암기를 하는 게 어떨 때는 좀 속편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어볼 부분을 그림을 먼저 보면서 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ow the Leopard Got His Spots Illustrated by Kimberly Scott. There was once a leopard who had a yellowish brownish coat. Everything around him, the grass, the rocks, the animals, was a yellowish brownish color too. The leopard was hardest to spot. So it was easy for him to sneak up on other animals and eat them for dinner. The leopard would hide behind a yellowish-brownish rock or lie in the tall yellowish-brownish grass. Then he would leap out. Yikes! Sometimes the leopard hunted with his friend, the man. Then the other animals didn't know which way to jump. So bit by bit, the giraffe began it. Because his legs were the longest, the animals scuttled off to find a place to hide. At last, they came to a great forest. The trees and bushes cast stripy, speckly shadows.
0: 자,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How the leopard got its spots. Leopard라고 하면 표범입니다. 표범이 어떻게 그 표범 무늬 있죠? 점박이 무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원래는 이런 암사자 같은

0: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저도 궁금한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There was once a leopard. 자, leopard라고 할때이 단어를 leopard라고 읽거나 혹은 다르게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leopard입니다. leopard.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leopard. leopard. 좋습니다. leopard라고 있습니다. There was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once 옛날 옛적에 a leopard 표범이 있었어요. Who had a yellowish brownish coat? coat라고 하면은 털이 되겠죠. 근데 어떤 털을 가지고 있는 표범이었냐 하면 노르스름한 노란 갈색 빛깔이 나는 털을 가지고 있는 표범이 한 마리가 옛날 옛적에 있었습니다. Everything around him, 그 표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풀이나 잔디, the rocks, 돌들, 바위들, the animals, 동물들, was a yellowish brownish color too. yellowish라고 하면 노르스름한, yellow는 노란, yellowish 하면 노리끼리한 노란색과 같은 노란빛이 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정말 표현이 다양한데요. yellowish 이렇게 하면 yellowy 혹은 yellowish라고 하면 노르스름한 그걸 노란빛이 나는 것을 통칭하게 됩니다. A yellowish brownish color too. 아, 노란 갈색 빛이 나는 것들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노란 갈색 빛이 났어요. 여기서 color 같은 거, U가 있는 이유는 영국식 철자법이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식에서는 U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U가 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넘어갈게요. The leopard was hardest to spot. 그다 노란색이니까, 노란 갈색 빛이니까 표범은 was the hardest to spot. 발견하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So it was easy for him to sneak up on other animals and eat them for dinner. 그래서 뭐가 쉬웠냐 하면 쉬웠어요. For him. 이 표범이 to sneak up이라고 하면 살금살금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on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의 살금살금 다가가서 and eat them for dinner 저녁으로 그것들을 먹어치우는 게 그에게는 아주 쉬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아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i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it의 정체는 바로 가주어이십니다. 가주어 it. 가주어라는 것은 가는 가짜를 의미하거든요. 진짜 주어가 아니고 가짜를 의미합니다. 가짜 주어 it. 자, 예문을 보면은 아주 쉬워집니다. To learn English with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is fun. 영어를 배우는 것. 무엇과 함께 영어를 배우는 것?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과 함께 영어를 배우는 것은 신난다, 재밌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is fun. is fun. 문장의 나머지 부분보다 이 주어가, 지금 밑줄 친이 주어가 너무 크죠?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머리가 이만큼 크고 몸은 요만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머리가 크고 나머지 부분들이 작고 이런 것을 영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머리가 작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길 때는 그 자리에 가짜 주어 it을 탁 적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그대로 문장 뒤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it이라는 것은 아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짜입니다. It is fun. 이것은 재밌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재밌다. 뭐가 재밌냐면 to learn English 왜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과 함께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밌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주어 it입니다. 이 가주어 it을 쓰는 이유도 함께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아, for him to sneak up on other animals and eat them for dinner. 이 덩어리가 주어인 거예요. 진짜 주어이고요. 제일 앞에 있었던 it은 가짜 주어가 되겠네요. 주어가 너무 길죠. for him부터 문장 끝까지니까요. The leopard would hide behind the yellowish brownish rock. 이 표범은 would hide 숨곤 했습니다. 어디에 숨곤 했냐면은 behind 뭐뭐 뒤에 뭐 뒤에 a yellowish brown rock 노란 갈색 빛이 나는 돌 뒤에 바위 뒤에 숨곤 했어요. Or lie in a tall yellowish brownish grass. 그리고 lie는 눕다라는 뜻이죠. tall 길쭉한 키가 큰 노란 갈색 빛 나는 풀 혹은 잔디 안에 숨곤 했어요. Then he would leap out. 그리고 그는 이렇게 푹 뛰어서 나오곤 했어요. 야이스, 아이고, 어떡해요?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보호색처럼 주변 환경 색깔에 잘 일치하니까 이 표범도 거기에 묻어있다가 어떤 동물이 지나가 확 잡아먹고 이걸 잘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이 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1: There was once a leopard who had a yellowish brownish coat. Everything around him, the grass, the rocks, the animals, was a yellowish brownish color too.

0: Leopard was hardest to spot, so it was easy for him to sneak up on other animals and eat them for dinner. The leopard would hide behind a yellowish-brownish rock or lie in the tall yellowish-brownish grass. Then he would leap out. Yikes!
1: 자, 계속 이어서 가볼까요? 표범은 어떻게 그 무늬를 얻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Sometimes the leopard hunted with his friend the man. 때때로 그 표범은 헌트, 사냥을 했습니다.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사냥을 했냐면 with his friend the man, 그의 친구인 인간과 함께, 사람과 함께 사냥을 했답니다. Then the other animals didn't know which way to jump. 그리고 나서 그 다른 동물들은 didn't know, 몰랐어요. Which way to jump. 왜냐하면 표범만 가면은 표범이 가지 오지 않는 그 길로 도망가면 되는데 사람과 함께 협공해버리니까 어디로 가지? 이러면서 이 먹잇감들이, 다른 동물들이 which way to go. They didn't know which way to go.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So bit by bit.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the giraffe began it. 기린이 먼저 시작했답니다. Because his legs were the longest. 그의 다리가 가장 길었기 때문에 기린이 먼저 시작했대요. 점차적으로 무엇을 시작했냐면 the animals, 그 동물들은, 표범과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scuttle이라고 하면은 종종걸음을 치다. 막 이제 달려가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죠. 도망가는 거예요. 빠르게 피했어요. To find a place to hide. 숨을 장소를 찾기 위해서 종종걸음을 치며 도망갔어요. 도망갔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At last, 마침내, they came to a great forest. 마침내, 그들은 도착했어요. 어디에 도착했냐면 울창한 숲, 울창한 숲에 도착했어요. 이것도 위대한 숲이라기보다는 숲 앞에 great가 들어가 있으니까 숲 중에서 great한 게 뭐지? 아, 울창한 것이구나. 이게 바로 의역입니다. 의역. 이 문맥에 맞게 의미를 파악하는 거. 위대한 숲이라고 하면 뭔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울창한으로 바꾼 것입니다. The trees and bushes. 그 나무들과 그 다음에 덤불들은 cast 제가 조금 이따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cast 합니다. stripy, speckly, shadows. stripy 하면은 줄무늬의, speckly 하면 점박이 무늬, 점무늬의 shadows, 그림자들을, cast는 그림자를 드리우다. 아, 그 나무들과 덤불에 가니까, 그 나무와 덤불 때문에, 그 숲에 가니까 나무와 덤불 때문에 그림자가 줄무늬 그림자도 있고 혹은 점박이, 점무늬 그림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cast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던지다. 그냥 막 내던지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낚시할 때 이게 낚싯대라고 생각하고요. 낚싯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해서 축. 저도 낚시를 잘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낚싯대가 있으면 축 미끼를 던지는 거죠. 이게 바로 캐스팅.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즉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그러면 이 던지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요. 나머지 의미들을 쭉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캐스트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아, 미소를 짓다. 미소 짓다. 그래서 미소를 던지다. 뭔가 던지는 것이죠. 혹은 또 배역을 맡기는 거. 드라마나 영화에 쓸 배역을 이렇게 마치 낚시처럼 쭉쭉 아, 적임자를 뽑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캐스팅이라고 하잖아요. 캐스팅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캐스트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뭔가를 정말 내던지다 할 때도 캐스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림자를 들이오는 거 이것도 던지는 게 맞아요. 맞죠? 햇빛이 빛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 입장에서는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 캐스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던지다라는 의미가 그 핵심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캐스트의 3단 변화는 cast. 동일합니다. 세 개가 캐스티드 아니고요. cast. 이렇게 동일한 형태를 쓰는 불규칙 3단 변화 동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글을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0: Sometimes the leopard hunted with his friend the man. Then the other animals didn't know which way to jump. So bit by bit, the giraffe began it. Because his legs were the longest, the animals scuttled off to find a place to hide. At last, they came to a great forest. The trees and bushes cast stripy, speckly shadows.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0: 단어들 만나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생소해 보이는 것들 5개를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Code. Code. There was once a leopard who had a yellowish brownish coat. Yellowish. Yellowish. Everything around him was a yellowish brownish color. Sneak. Sneak. It was easy for him to sneak up on other animals. Scuttle. Scuttle. So bit by bit, the animals scuttled off to find a place to hide. Cast. Cast. The trees and bushes cast stripy, speckly shadows.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모든 것을 이해시킬 수 없다. 암기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도 개념이 있고요. 영어 그 말이 생긴 원리가 있고 그리고 규칙들을 가급적이면 이해하고 말 자체, 문법 같은 경우는 그 말뜻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약간 우스갯소리로 Tips for Students에서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 개념이나 원리들이 어떨 때는 너무 복잡하고 혹은 불규칙한 것들이 많고 혹은 그 기원을 알아가려니 너무나 우리가 불필요한 일상생활에서 너무 불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용적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암기가 꼭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암기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설명들을 참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 영어를 접근할 때 암기를 통해서 좀 외우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를 접근하면은 외울 부분은 쿨하게 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영어를 좋아하게 되어서 그 숨은 원리, 감춰진 원리들을 또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암기와 이해를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EBS E-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Hello, everyone. Tweet English의 Stephanie Sam이에요. Let's learn English. 동사란 문장에서 사람 혹은 사물의 동작과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죠. 영어에서는 특히 동사의 힘이 대단해요. 동사만 많이 알아도 이미 영어 문장은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새로운 단어 배워볼까요? 저는 조금 있으면 여름에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생일 선물로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 What did you get for your birthday? What did you get for your birthday? 자,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럼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게요. Get. Get. 받다, 얻다, 혹은 가져오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동사 get입니다. 평소에도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발음 같이 해볼까요? get, get. 좋습니다.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뀝니다. 오늘 배울 동사 get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입니다. 문장의 주어로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올 때는 get 뒤에 s가 붙어요. 그럼 발음이 gets로 바뀝니다. 같이 해볼까요? gets, gets. 그는 봤다. He gets. 그녀는 봤다. She get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뒤에 ing가 붙어요. 그럼 발음이 getting. getting. 이렇게 T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getting. getting. 네, 좋아요. 그러면 I am getting something 이렇게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과거형이에요. got, o가 오면서 어라는 발음이 생겨요. 같이 해볼까요? got, got. 좋아요. 그럼 문장으로는 he got something, she got something 이렇게 문장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변화하는 get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문장 만들어 볼까요? I get. 첫 번째 문장이죠. 나는 받다. Homework from the teacher. 자, 긴 문장이라고 당황하시지 말고 잘라서 볼게요. I get homework. 나는 숙제를 받다. 누구에게서부터? From the teacher. 선생님으로부터 받다.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숙제를 받다. I get homework from the teacher. 같이 해볼게요. I get homework from the teacher. I get homework from the teacher.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He gets. 3인칭 단수일 때는 뒤에 s가 붙으면서 gets죠. He gets another chance. 그는 새로운 기회를 얻다. 같이 해볼까요? He gets another chance. He gets another chance. 정말 자주 쓰는 문장 표현이죠?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getting, 진행형이죠? I am getting lunch. 점심 식사를 받아가는 중이에요. I am getting lunch. 같이 해볼까요? I am getting lunch.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I got, 과거형이죠? My test back. Got와 back가 한 문장에 같이 있으면 돌려받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시험지를 돌려받았다. 과거형이니까 I got my test back. 같이 해볼게요. I got my test back. I got my test back. 이렇게 다양하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today's point, 오늘의 포인트를 보면서 복습해볼까요? 받다, 얻다 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get 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0: 시제일 때는 gets, get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getting, getting. 과거일 때는 got, got로 그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이 today's point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시험지를 돌려받았다. I blank my test back.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과거형이죠. 돌려받았다. got. I got my test back. 같이 해볼게요. I got my test back. 나는 시험지를 돌려받았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점심을 받아오는 중이다. I am blank lunch.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받아오는 중, 현재 진행형이니까 getting이 들어가겠죠? 나는 점심을 받아오는 중이다. I am getting lunch. 같이 해볼까요? I am getting lunch. I am getting lunch.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새로운 기회를 얻다. He blank another chance.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3인칭 단수형인 gets 뒤에 s가 붙은 gets가 오겠죠? 같이 해볼까요? He gets another chance. He gets another chance. 그는 새로운 기회를 얻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숙제를 받다. I blank homework from the teacher.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I get homework from the teacher이겠죠? 같이 해볼게요. I get homework from the teacher. I get homework from the teacher. 자,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완성이 됐고요. 한번 일기를 같이 써볼까요? I got my test back. 나는 시험지를 돌려받았다. I get homework from the teacher.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숙제를 받다. Now I am getting lunch. 지금 나는 점심을 받아오는 중이다. I got my test back. I get homework from the teacher. Now I am getting lunch. 이제 원어민 발음도 들어볼까요?
1: I got my test back. I get homework from the teacher. Now I am getting lunch.
0: 자, 오늘은 get, 정말 자주 쓰이는 동사 get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또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gets, getting, got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도 배워봤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롭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pottery.
1: Everyone, hello! K-Culture의 제니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를 영어로 알아볼까요? 오늘은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한! 이게 뭘까요? 바로 pottery, 도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스토리 타임으로 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Let's go!
2: 이것도 아니야! This is not it! 완벽하지가 않아!
3: 어? 할아버지! Grandfather! 또 도자기 깨뜨리고 계셨어요? Are you breaking potteries again?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구만요. It all looks the same to me.
2: 이건 그냥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깨는 거야.
3: I am breaking it because it is not perfect.
4: 들어봐야지.
3: Pottery is easy to break.
2: 도자기는 쉽게 깨진다고.
3: Be careful.
2: 조심해야 돼.
1: 그럼 우리나라의 도자기 역사를 한번 볼까요? 사실 정말 오래되어서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북방 민족이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이 토기 문화가 started,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삼국시대부터는요, since the Three Kingdom Era, 이 토기 문화가 생활화되면서 발전을 했지요. It was developed. 그러면 몇 가지의 우리나라 도자기를 한번 종류를 볼까요? 우선 이거는요, 뭐죠 여러분? 푸른빛을 가지고 있는 고려 청자예요. 고려 셀라돈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너무 우아하죠? 다음으로는 조선시대의 조선 백자입니다. 조선 white porcelain. 조선 백자예요. 와, 우리나라 도자기 정말 아름다워요. Korean pottery is beautiful. 자, 그럼 우리가 영어로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어야겠죠?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Let's go! 먼저, 도자기는요, 영어로 pottery라고 불러요. pottery, pottery, pottery. 이 도자기는요, 무엇으로 만드나요? 먼저 찰흙이 있어야 되는데요. 영어로는 clay, clay.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뜨겁게 구우려면 나무가 필요해요. wood, wood. 우드가 아니고 wood. Wood. 그러면은 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나요? Potter. Potter. 아까 도자기가 pottery였는데요. 이 re를 빼고 potter. Potter. 좋습니다. 그리고요.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해 라는 표현이 스토리 타임에 나왔는데요. Be careful. 조심해. Be careful. Be careful. It is easy to break. 깨지기 쉬워. Break. 깨지다. 부러지다. Break. Break. Good job. 자, 그럼 이 표현들을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Let's go.
0: Let's listen and repeat. Pottery. Pottery. Clay, clay. Wood, wood. Potter, potter. Break, break. Be careful.

0: Be careful.
1: 여기서 잠깐! 오늘의 꿀표는요, 바로 무엇무엇 해. be 뒤에 형용사가 오는 아까 어떤 표현이 나왔나요? be careful. 조심히 해. 조심해. be careful. be 뒤에 형용사가 오는 이 표현을 확실하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선 조용히 해 볼까요? be quiet. be quiet. quiet는 조용한 이라는 표현인데요. be를 넣으면 조용히 해. be quiet. 좀 상냥히 좀 대해. be nice. be nice. 아시겠죠? 그럼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본 표현들을 확실하게 복습해 볼게요. follow me.
0: quiz time. what's this?
2: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1: 도자기를 만들 때 쓰는 재료죠? 뭘까요? Yes! 찰흙이죠?
0: Clay. Clay.
1: 오늘의 주제인 이것. There you go! 도자기였어요.
0: Pottery. Pottery.
1: Now let's move on.
0: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1: 들려주는 단어를 먼저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0: Wood. Wood.
1: 도자기를 만들 때 쓰이는 재료였죠? Yes! 바로 wood. 나무예요. 넘어갈게요.
0: Potter. Potter.
1: Yes!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죠? It is Potter. Good job! 잘했어요. 우와, 여러분 대박! Awesome!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도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또 한번 써볼 건데요. 제니쌤과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Let's go!
0: A letter about Korean pottery. Hello, do you like pottery? Korean pottery is beautiful. Many countries love our pottery. Potters use clay and wood. But be careful. Pottery is easy to break. Hello, do you like pottery? Korean pottery is beautiful. Many countries love our pottery. Potters use clay and wood. But be careful. Pottery is easy to break.
1: 와, 오늘 우리나라의 도자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You did a good job.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번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welcome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도 배우고 노래도 신나게 불러봐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노래는 무엇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1: Today's song. Roll that ball.
0: 네, 여러분, 공놀이 좋아하나요? 공을 통통통통 튀기기도 하고 슝 저 멀리 던지기도 하고 떼굴떼굴떼굴 굴릴 수도 있죠? 오늘의 노래는 공놀이 하면서 부르기에 참 좋은 노래예요. 제목은 Roll That Ball. 신나게, 오늘도 신나게 불러볼까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재미있는 공놀이. 공을 튀기기도 하고 슝 던지기도 하고 또 떼굴떼굴 굴리기도 하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노랫말에 나온 여러 단어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word, 첫 번째 단어는요. 볼링이네요. 볼링은 공을 굴려서 핀을 맞추는 스포츠죠. 굴리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냐면요. roll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roll, 굴리다. roll, very good. 다음 단어는 이번엔 농구공이에요. 농구공은 통통통 튀겨야 하죠. 튀기다. bounce, bounce. 뭐라고요? bounce. Good job. 잘하고 있어요. 다음 단어는 야구공을 저 멀리 슝 던져야 하죠. 던지다는요. throw라고 합니다. throw, throw. Excellent.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단어는 새빨간 산딸기가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빨간, 색깔을 나타내는 빨간, 어떻게 말할까요? red입니다. 다시요. red, red. Very good. 다음 단어는 예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 마을입니다. 마을을 영어로 town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town, 마을을 town이라고 합니다.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노랫말에 더 많은 단어가 나오죠? 랩비트에 맞춰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Roll.
0: 굴리다.
1: Bounce.
0: 튀기다.
1: Throw.
0: 던지다.
1: Red.
0: 빨간.
1: Town.
0: 마을.
1: That.
0: 저것.

0: ball,
1: corn,
0: down,
1: 아래로,
0: to,
1: 무엇 무엇 쪽으로. 자, 이제는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떼굴 떼굴 굴린다면 roll, roll. 통, 통, 튀긴다면 bounce, bounce. 슝, 던진다면 throw, throw. 산딸기가 빨갛다면 red, red.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은 town, town. Super great!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는 문장을 익혀볼까요? 네, 여러분, 문장을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저 빨간 공을 마을 아래까지 굴리세요. 이렇게 말해봅니다. Roll that red ball down to town. 한 번 더요. Roll that red ball down to town. Very good. 다음 문장은요. 이번엔 튀기세요예요. 저 빨간 공을 마을 아래까지 튀기세요. Bounce that red ball down to town. Bounce that red ball down to town. Excellent. 마지막 문장은요. 던지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저 빨간 공을 마을 아래까지 던지세요. Throw that red ball down to town. Throw that red ball down to town. Fantastic!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노래를 부를 준비가 모두 되었어요. 노래 부르기 도전해 볼까요? Roll that ball. Ready, set, go!

여러분, 오래 배운 표현 중에 roll, bounce, throw 이 단어들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신나는 노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요즘에 날씨 너무 덥죠? 이렇게 햇볕이 쨍쨍하고 땀이 줄줄 날 때는 더워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이 더워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말할 수 있는 거를 영어로 말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7. Weather. Monday. Keep your head on. I can talk about hot weather.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바로 그림을 먼저 봅시다. 따라! A watermelon and an ice cream are having a picnic under the sun. 햇빛이 쨍쨍한데 소풍을 즐기고 있네요. 자, 근데 이 우리 아이스크림을 보면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우리 땀을 뻘뻘 흘리다. 땀을 흘리다는 영어로 sweat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weat. sweat. sweat.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땀을 흘리기도 하지만 뭐 아이스크림이나 얼음같이 이렇게 차가운 게 녹기도 하잖아요. 네, 녹다, 녹다는 영어로 melt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melt, melt, melt. 좋아요. 근데 이제 또 아이스크림을 보면은 녹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 모자는 영어로 hat라고 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hat. hat, hat. 근데 수박은 수박이 쓰고 있는 이렇게 앞에 챙이 달린 모자는 특정 지어서 cap라고도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cap, cap, cap. 네. 그래서 수박이 쓰고 있는 이런 야구 모자는 hat라고도 하지만 cap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today's dialogue 바로 듣고 올게요.
1: Look, I'm sweating.
2: Oh dear, keep your hat on.
1: It doesn't help. It's too hot outside.
2: Let's go back inside.
1: Yes, pleas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타다! I'm 땡땡. 우리 오늘 더위 관련된 표현 배워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m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오늘 배워볼게요. 먼저 나 땀 흘리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림 보면서도 배워봤잖아요. 땀을 흘리고 있어 가 어떤 단어였죠? 기억나시나요? 3, 2, 1 맞아요. sweating 이었었죠? 따라해보세요. I'm sweating. I'm sweating. I'm sweating. 네, 이렇게 sweating을 I'm 뒤에 붙이면 나 땀 흘리고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 그러면 I'm sweating a lot 하면 되시고요. 아, 땀이 조금밖에 안 나 그러면 I'm sweating a little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연습을 더 해볼게요. I'm 뒤에 또 녹을 것 같아 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녹을 것 같아는 진짜 녹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녹을 것 같이 정말 덥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녹고 있다 라는 단어를 이 빈칸 안에 넣으면 되겠는데 아까 또 그림 봤을 때 배워봤잖아요. 어떤 단어였을까요?

2, 1. 맞아요. 맞췄나요? melting이었죠. 자, 따라해보세요. I'm melting. I'm melting. I'm melting. 네, 이 표현은 그냥 아, 더워 정도가 아니라 나 더워서 죽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의미일 때 쓸수 있는 말이에요. I'm melting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더울 때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목이 마르잖아요. 나 목말라. 목말라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3, 2, 1. Thirsty 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I'm thirsty. I'm thirsty. I'm thirsty. 네, 맞아요. 이렇게 I'm으로 해서 뒤에 빈칸에 단어만 바꿔주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할수 있어요. Next, move on to, let's move on to our next expression. Keep your 땡땡 on. Keep your 땡땡 on. 자, 여기서 keep your 땡땡 on은 뭘 계속 입고 있어, 뭘 계속 착용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벗지 말고 계속 입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모자를 계속 쓰고 있어. 지금 햇빛이 너무 쨍쨍하니까 모자 계속 쓰고 있어. 벗지 마 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여기 keep your 땡땡에다가 모자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모자를 넣어서 짜잔! 이렇게 완성해 봤어요. Keep your head on. 따라해 보세요. Keep your head on. Keep your head on. Keep your head on.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모자 계속 쓰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또 선글라스를 계속 쓰고 있어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빈칸 안에 선글라스를 넣어야 되겠죠? 한번 넣어 보세요. 짜잔! Keep your sunglasses on. 이렇게 됩니다. 네, 따라해보세요. Keep your sunglasses on. Keep your sunglasses on. Keep your sunglasses on. 맞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sunglass는 알이 두 개이니까 항상 복수형으로 sunglass가 아니라 sunglasses 이렇게 쓴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재킷을 계속 입고 있어는 어떻게 할까요? 재킷을 넣어서 keep your jacket on 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Keep your jacket on. Keep your jacket on. Keep your jacket on. 맞아요. 다음 expression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It's too 땡땡 outside.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밖에, outside가 밖에잖아요. 그래서 밖에가 너무 땡땡해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too는 너무, 너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밖이 너무 더워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죠? It's too, 더워가 hot. 맞죠? 그래서 it's too hot outside 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t's too hot outside. It's too hot outside. 잘했어요. 그러면 또 단어를 바꿔볼게요. It's too 햇볕이 너무 강해 라는 단어를 넣어 봅시다. 햇볕이 너무 강해. 햇볕이 너무 강해는 sunny죠. 그래서 it's too sunny outside. Repeat after me. It's too sunny outside. It's too sunny outside. That's right. Let's do it one more time. 너무 시끄러워. 밖이 이렇게 더울 때 여러 가지 또 활동들도 있잖아요. 근데 밖이 너무 시끄러워. 시끄러워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시끄러워? Noisy, 맞아요. Noise가 소음이잖아요. 그래서 noisy 하면 시끄러우니까 It's too noisy outside 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It's too noisy outside. It's too noisy outside. 여러분, 참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I'm sweating. I'm sweating. I'm melting. I'm melting. Keep your head on. Keep your head on. It's too hot outside. It's too hot outside.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 한번

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입니다. 띠링! 그림을 보세요. 우리 수박이랑 아이스크림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죠? 근데 너무 더워 보이네. 해가 쨍쨍하잖아요. It's very sunny. 그래서 먼저 아이스크림이 얘기했어요. 봐, 나 땀나. 나 땀나. 라고 얘기했어요. 땀나. 뭐였죠? Look, I'm 3, 2, 1. Sweating 이었죠? 자, 따라해 보세요. Look, I'm sweating. Look, I'm sweating. Look, I'm sweating. 맞아요. 땀날 때 I'm sweating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박이 답을 했어요. 아, 저런 모자는 계속 쓰고 있어. 자, 저런은 oh dear 했고요. 그리고 모자는 계속 쓰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모자는 계속 쓰고 있어. 영어로 뭐라고 하죠? 3, 2, 1. 맞아요. Keep your head on 이라고 하죠. Keep는 계속 뭐 지키고 있다, 가지고 있다. Your head on. 그래서 계속 모자를 쓰고 있어라. 벗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죠? Repeat after me. Oh dear. Keep your head on. Oh dear, keep your head on. Very good. 자, 그래서, 근데 아이스크림이 소용이 없대요. 밖이 너무 덥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it doesn't help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it doesn't help를 직역하면 도움이 안 돼.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소용이 없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모자를 쓰든 안 쓰든 소용이 없어. 밖이 너무 더워.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밖이 너무 더워. 너무는 뭐였죠? too. 그리고 hot 한 다음에 밖에. 밖에를 영어로 outside 해서 it's too hot outside 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t doesn't help. It's too hot outside. It doesn't help. It's too hot outside. Very good. 그래서 다시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자 라고 해요. Let's go back inside. Let's go back inside. That's right. 근데 이제 go back inside 말고 우리 실내로 들어가자라는 얘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실내 예전에 배웠던 표현인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맞아요. 실내는 indoors였죠? 그래서 let's go indoors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에, 좋아. 제발. 이라고 답했어요. Yes, please. 따라해 보세요. Yes, please. Yes, please. 오늘 배웠던 표현들 다 너무 재미있죠? Excellen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 더운 날씨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햇빛이 너무 쨍쨍할 때 다른 친구들에게 keep your head on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만나봐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여러분, 혹시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이 필요했던 적 있나요? 우산이 없으면 머리도 옷도 가방도 다 흠뻑 젖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 쓸 수 있는 표현들 같이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7. Weather. Tuesday. Can I borrow an umbrella? I can talk about rainy weather.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함께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What do we see here? Oh, we see a ladybug and a snail, right? 일단 무당벌레랑 달팽이가 있는데 근데 무당벌레가 흠뻑 젖었어요. 비가 오는 날씨예요. 우리 젖은 건 영어로 뭐라고 해요? 젖은은 wet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wet wet wet 맞아요. 그리고 지금 무당벌레가 물웅덩이를 밟고 있죠? 이렇게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생기는데 물웅덩이는 영어로 puddl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puddle, puddle, puddle.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천둥 번개가 보여요. 먼저 천둥은 영어로 thunder입니다. th 발음 유념해서 잘 따라해 주세요. thunder, thunder, thunder. 잘했어요. 그리고 번개는 lightning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lightning. Lightning, lightning. 네, 잘했어요. 이렇게 그림을 보고 단어들도 보니까 비가 오는 날씨에 더 할 수 있는 표현 빨리 배우고 싶죠? 그쵸?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2: Knock, knock.
1: Who is it?
2: It's raining and I'm soaking wet.
1: Oh dear, how can I help you?
2: Can I borrow an umbrella?
1: Sure, here you ar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보죠. 차다! It's 땡땡. 우리 it's 땡땡으로 비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비가 와요를 한번 해볼 거예요. It's 땡땡. 이 빈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바로 raining이 들어가야 되겠죠? 비가 와요. It's raining이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It's raining. It's raining. It's raining. 잘했어요. rain 하면 비고 raining 이렇게 ing를 붙여주면 비가 오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it's raining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슬비가 와요는 어떻게 할까요? 보슬비. 그러니까 비가 쭈루루룩 내리는 게 아니라 보슬보슬 내리는 거예요. 보슬비는 영어로 sprinkling 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It's sprinkling. It's sprinkling. It's sprinkling. 잘했어요. 원래 sprinkle이라는 단어는 뿌리다, 이렇게 흩어지게 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it's sprinkling 하면은 물이 이렇게 안개처럼 샷 이렇게 퍼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슬비가 와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It's sprinkling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정반대로 비가 쏟아져요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것처럼 내리는 상태는 pouring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It's pouring. It's pouring. It's pouring. 잘했어요. 여기서 pour는 뭔가 이렇게 컵에서 물을 쏟다, 뭐 붓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 바가지에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많이 비가 내릴 때 it's pouring 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Next expression, I'm 땡땡 wet 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I'm

땡땡 wet. 나는 젖었다, 젖은 상태이다라는 뜻일 텐데, 이 빈칸 안에 어느 정도 젖었는지 다양한 그 정도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 흠뻑 젖었어요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이 빈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흠뻑.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어. 흠뻑은 영어로 soaking이라고 합니다.

shark는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물에 담궈진 것처럼 흠뻑 젖었다 해서 soaking wet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soaking도 있지만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전부라는 의미는 또 어떻게 쓸까요? 그냥 all를 쓰면 되겠죠? 전부 all이죠. 따라해 보세요. I'm all wet. I'm all wet. I'm all wet. Very good. 반대로 조금만 젖은 거는 그러면 여기에 조금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 little wet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m a little wet. I'm a little wet. I'm a little wet. Very good. Let's move on to our next expression. Can I borrow 땡땡이에요. 여기에서 borrow는 뭐죠? 빌리다예요. 빌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can I borrow 하니까 저 빌려도 돼요. 나 빌려도 되겠니? 라는 뜻이죠. 그죠? 이 빈칸 안에 그러면 무엇을 빌릴 수 있는지 한번 넣어서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비가 오니까 우산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산을 빌릴 수 있을까요? 우산을 넣어서 an umbrella. 그래서 can I borrow an umbrella?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Can I borrow an umbrella? Can I borrow an umbrella? 잘했어요. 여기서 umbrella가 U 이렇게 모음이니까 A 그냥 어가 아니라 un, an으로 된다는 것도 유의하세요. 자, 우비를 빌릴 수 있을까요?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비, 우비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비, rain, 비가 오니까 rain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약간 코트 같다 해서 raincoat라고 합니다. 자, can I borrow a raincoat? 따라해 보세요. Can I borrow a raincoat? Can I borrow a raincoat? Very good. 이번에는 수건을 빌려 볼까요? 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all wet, soaking wet여서 수건이 필요해요. 그럼 이 빈칸에 수건을 넣어서 네, 수건은 영어로 towel이죠? 그래서 can I borrow a towel?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Can I borrow a towel? Can I borrow a towel? Can I borrow a towel? 네, 이렇게 비가 올때쓸수 있는 표현이 굉장히 쉽고 다양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박수! 붐붐 chant music cue. It's raining. It's raining. It's pouring. It's pouring. I'm soaking wet. I'm soaking wet. Can I borrow an umbrella? Can I borrow an umbrella? Good job! 우리 복습도 하고 스피킹 연습도 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입니다. 차라,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again. 우리 무당벌레랑 달팽이가 있죠?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벌레가 흠뻑 젖은 상태예요. 이제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무당벌레가 말합니다. knock knock. knock knock는 똑똑이죠? 그래서 knock knock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knock. 네, 이렇게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면 이제 문을 열면서 뭐라고 하죠? 누구세요라고 하잖아요. 누구세요는 영어로 who is it? 그쵸? 따라해 보세요. who is it? who is it? who is it? 그래서 무당벌레가 이렇게 답해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저 흠뻑 젖었어요. 이 흠뻑 젖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비가 오고 있어요는 it's raining 이겠죠. 그리고 저 흠뻑 젖었어요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I'm 땡땡 wet. 자,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That's right. soaking입니다. 여기서 soak는 담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제가 말을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I'm soaking wet라고 하면 돼요. Repeat after me.
It's

Raining, and I'm soaking wet. It's raining, and I'm soaking wet. It's raining, and I'm soaking wet. 네, 흠뻑 젖었대요. 그래서 비가 오고 있어요를 비가 엄청 많이 억수로 오고 있어요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It's raining이 아니라 그러면 뭔가 쏟아붓다, 양동이로 물을 쏟아부은 것처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3, 2, 1, That's right, pouring이었죠? It's pouring이라고 하면 되는 거 잊지 마세요. Let's move on to our next line. Right. Oh dear, how can I help you? 라고 달팽이가 얘기했어요. 저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Oh dear, how can I help you? Oh dear, how can I help you? Oh dear, how can I help you? That's right. And 이제 무당벌레가 우산을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Can I, 땡땡, an umbrella? 빌리다 라는 단어 기억해 보세요. 3, 2, 1. That's right. Can I borrow an umbrella? 맞죠? 네, 따라해 보세요. Can I borrow an umbrella? Can I borrow an umbrella? Can I borrow an umbrella? Right. 그래서 이제 달팽이가, 물론이죠. 여기 있어요. 라고 답합니다. Sure. Here you are. Repeat after me. Sure, here you are. Sure, here you are. Sure, here you are. That's right. 여러분 모두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비가 올때 우산이 없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Can I borrow an umbrella?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러면 우리는 다음 수업에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눈 오는 날 혹시 좋아하나요? 눈이 내리면 정말 예쁘긴 한데 길들도 미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오늘은 눈 오는 날, 그리고 추운 날씨 관련된 표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7. Weather. Wednesday. I'm shivering. I can talk about snowy weather.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함께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Wow, what do we see here? A giraffe and a penguin are walking on the road together, right? 근데 그냥 road가 아니에요. 얼어붙은,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이네요. 그죠? 여기 뒤에 표지판을 보면 icy road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서 icy는 얼음이 있는, 얼음처럼 차가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길을 표현할 때, 빙판길을 표현할 때 icy road라고도 해요. 자, icy 따라해보세요. icy, icy, icy. That's right. 그래서 바람이 얼음처럼 차가울 때 icy wind, the wind is icy 라고 할 수도 있고 물이 차가울 때도 the water is icy 라고 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Next word, slippery 입니다. 이렇게 빙판길은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운을 slippery 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Slippery, slippery, slippery. 네, 그래서 빙판길은 미끄럽다라고 하면 The icy road is slippery 라고 할 수 있겠네요. Very good. 자, 고드름. 우리 이렇게 나무를 보면, 그림에 있는 나무를 보면 고드름이 맺혀 있잖아요. 고드름은 영어로 icicle 이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Icicle, icicle, icicle. Very good. 그리고 우리 기린이 몸을 떨고 있잖아요. 몸을 떨고 있는 거는 shivering이라고 해요. 여기 V 발음 꼭 유념해서 발음해 주세요. Shivering, shivering, shivering. Very good. 그럼 우리 today's dialogue 바로 듣고 올게요.
1: The snow is falling. I'm shivering.
2: Did you bring your gloves?
1: I did. But I didn't bring my scarf.
2: Oh, silly you. It's freezing today.
1: I know. Watch out for the icy road.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짜자! The snow is 땡땡. 자, 오늘 추운 날씨 관련된 표현 배워볼 건데 그래서 이제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눈이 내리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오늘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the snow is 땡땡을 할 건데 자, 내리고 있어, 그냥 일반적으로 내리고 있어 라는 표현은 falling을 붙여줍니다. fall은 그냥 이렇게 떨어지다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내리고 있어는 the snow is falling 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The snow is falling. The snow is falling. The snow is falling. Very good. 그럼 눈이 쌓이고 있어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쌓이고 있어는 piling up 라고 해요. pile은 쌓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쌓이고 있어,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어를 piling up 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The snow is piling up. The snow is piling up. The snow is piling up. 네, 그럼 눈이 녹고 있어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녹고 있어를 저번 시간에 배워본 것 같은데 더운 날씨 관련된 표현 배울 때 배워본 것 같은데 녹고 있어, melting, 맞아요. 그때는 내가 너무 더워서 녹을 것 같아, 녹을 것처럼 너무 더워를 I'm melting 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I'm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눈으로 바꿔주면 눈이 녹고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따라해보세요. The snow is melting. The snow is melting. The snow is melting. Very good.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expression. I'm 땡땡. 이래서 추운 날씨에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다양한 표현을 배워볼 건데 먼저 덜덜 떨고 있어. 몸을 떨고 있어. 아까 그림 보면서 우리 배워봤죠? Shivering. 맞아요. 따라해보세요. I'm shivering. I'm shivering. I'm shivering. Very good. 나 얼어붙을 것 같아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얼어붙을 것 같아. 그러면 얼다, 얼다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하는지 freeze 맞아요. 그래서 freezing 하면은 나 얼어붙을 것 같아, 나 얼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춥다는 얘기죠. 따라해보세요. I'm freezing. I'm freezing. I'm freezing. That's right. 아, 근데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 추운 날씨에 가장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표현은 나 추워. I'm cold.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m cold. I'm cold. I'm cold. 네. 이렇게 그냥 추울 땐 I'm cold 하고 정말 얼어붙을 것 같아는 I'm freezing 뭐 아니면 I'm shiver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Very good. 자, our last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atch out for 땡땡입니다. 여기에서 watch는 보다라는 동사이죠?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watch out를 하면 조심해가 돼요. 그래서 watch out 조심해. 이 뒤에 for를 붙여서 그 뒤에 조심할 대상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빙판길을 조심해를 얘기해 볼까요? 빙판길을 조심해. 우리 아까 또 그림 보면서 빙판길이라는 표현 배워봤잖아요. 빙판길은 영어로 the icy road라고 했어요. 그래서 watch out for the icy road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Watch out for the icy road. Watch out for the icy road. Watch out for the icy road. Very good. 자, 이제 조심해야 할 대상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미끄러운 길. 이 미끄러운 길도 배웠어요, 우리. 미끄러지다가 영어로 slip인데, 그래서 미끄러우는 slippery였죠? 그래서 the slippery road를 빈칸에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Watch out for the slippery road. Watch out for the slippery road. Watch out for the slippery road. 네. 이 말은 눈이 내리는 날씨, 그리고 비가 오는 날씨, 뭐, 이렇게 미끄러운 길이 있을 때 언제나 쓸수 있는 표현 같아요. 그죠? 그럼 고드름을 조심해. 고드름도 뾰족뾰족하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할수 있잖아요. 우리 고드름을 넣어볼게요. Icicles. 맞죠? Watch out for the icicles. 따라해보세요. Watch out for the icicles. Watch out for the icicles. Watch out for the icicles.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Boom boom chant. Drop the beat. The snow is falling. The snow is falling. I'm shivering. I'm shivering. I'm freezing. I'm freezing. Watch out for the icy road. Watch out for the icy road.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봐요. 띠링! 먼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기린이랑 펭귄이 빙판길 위를 걷고 있죠? 그리고 눈이 내리는 날씨예요. 우리 눈이 내리고 있어. 나 덜덜 떨려. 이렇게 기린이 말을 했어요. 눈이 내리고 있어. The snow is 땡땡인데 내리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기억해보세요. 3, 2, One, falling이죠? 네, the snow is falling 해야지 눈이 내리고 있어라는 말입니다. 그럼 I'm 땡땡, 나 덜덜 떨려, 몸이 덜덜 떨려는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 배웠죠, 같이? Three, two, one, shivering였죠? I'm shivering, 몸이 덜덜 떨려라는 말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The snow is falling. I'm shivering. The snow is falling. I'm shivering. The snow is falling. I'm shivering. Very good. 그럼 여기에서 falling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눈이 쌓이고 있어를 한번 말해볼까요? 눈이 쌓이고 있어. 이거는 기억하시나요? Three, two,
One, piling up이었죠? That's right. The snow is piling up. 따라해보세요. The snow is piling up. The snow is piling up. Very good. 그래서 펭귄이 물어봤어요. 장갑 가져왔니? 장갑 가져왔니? 가져오다는 bring. 그래서 did you bring your gloves? 라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Did you bring your gloves? Did you bring your gloves? Did you bring your gloves? 네. 몸이 떨리고 추우니까 장갑 가져왔니? 라고 물어봤는데, 기린이 가져왔어. 근데 목도리는 안 가져왔어. 라고 얘기했어요. 기린 목이 이렇게 긴데 목도리가 없으니까 더 춥겠다. 그죠? 가져왔어는 I did. 근데 but I didn't bring my scarf. 목도리를 안 가져왔대요. 따라해보세요. I did, but I didn't bring my scarf. I did, but I didn't bring my scarf. I did, but I didn't bring my scarf. Very good. 그래서 펭귄이 아우 어리석긴. 오늘 정말 추워라고 얘기합니다. Silly 여기에서 oh silly you 했는데 silly는 어리석다, 어리석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oh silly you, it's 땡땡 today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추워, 얼어붙을 것처럼 정말 추워라는 말 어떻게 하죠? 3, 2, 1. Freezing이었죠? 따라해보세요. Oh, silly you. It's freezing today. Oh, silly you. It's freezing today. 네, 잘했어요. 그래서 기린이 알아. 그러게 말이야. 빙판길 조심해. 라고 답합니다. I know. 알아. 그러게 말이야. 땡땡 for the icy road. 여기서 조심해. 조심해를 영어로 뭐라고 했죠? 3, 2, 1. That's right. Watch out. 그래서 I know. Watch out for the icy road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know. Watch out for the icy road. I know. Watch out for the icy road. Very good.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우리 오늘 추운 날씨, 눈 내리는 날씨 관련된 표현 배워봤는데요. 몸이 덜덜 떨릴 때, 너무 추워서 몸이 덜덜 떨릴 때, I'm shivering.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표현으로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요즘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선선한 날씨가 그립지 않나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하늘도 맑고 하면 산책하기 딱 좋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에 관련된 표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7. Weather. Thursday. How is the weather today? I can talk about mild weather.
0: Let's get ready. 친구들, 우리 그림 보면서 먼저 warm-up 해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a girl and a boy are talking on the phone, right? 네,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자친구는 그냥 집에 있고 남자친구는 밖에 있네요. 근데 날씨가 굉장히 온화해 보여요. 자, 이렇게 온화하고 포근한 날씨는 mild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mild, mild, mild. 네, mild weather는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딱 좋은 그런 날씨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는 뭐라고 하죠? breezy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breezy, breezy, breezy. 네, breeze는 산들바람을 뜻해요. 그래서 breezy 하면 산들바람이 부는 날씨를 뜻합니다. 여기서 z로 끝날 때 z 발음 잊지 마세요. breezy라고 해주는 거예요. Very good. 그리고 이제 이런 날씨에 하늘이 어때요?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맑은 하늘이잖아요. 맑은 하늘은 clear sky라고 합니다. clear sky. 따라해 보세요. clear sky. clear sky, clear sky. Very good. 여기서 clear는 약간 또렷한, 선명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상쾌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crisp air. 따라해보세요. crisp air, crisp air, crisp air. 네, 여기서 crisp는 감자칩이나 사과가 아삭아삭, 바삭바삭할 때도 crisp라고 하는데 여기선 공기가 바삭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이제 차갑고 상쾌해서 딱 좋다. 정말 그런 상쾌한 느낌이다. 그래서 crisp air라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today's dialogue 바로 듣고 올게요.
1: How's the weather today?
2: It's nice and mild.
1: Great. It's perfect for a walk.
2: The park looks nice today.
1: I'd love to go ther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타다! How's the weather? 땡땡. 여기에서 how's는 how is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how is 하면은 뭐뭐 어떤 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How's the weather? 라고 하니까 날씨는 어때?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럼 이 뒤에 땡땡 빈칸 안에 오늘을 넣어서 오늘 날씨 어때? 를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오늘 영어로 뭐죠? Today, that's right. 그래서 How's the weather today?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How'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today? Very good. 그럼 today를 거기로 바꿔서 거기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만약에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영어로 뭐죠? There, that's right. There라고 하죠. 그래서 How's the weather there? 따라해보세요. How's the weather there? How's the weather there? How's the weather there? Good job. 그럼 서울 날씨 어때? 내가 만약에 서울이 아니야. 근데 서울 날씨에 있는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서울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빈칸 안에 넣으면 되겠죠? How's the weather in Seoul? That's righ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How's the weather in Seoul? How's the weather in Seoul? How's the weather in Seoul? Very good. Now let's move on to our next expression. It's perfect for 땡땡입니다. 여기서 perfect는 완벽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it's perfect for 땡땡 하면은 뭐뭐에 완벽해. 그 말은 즉슨 딱 좋아라는 뜻이에요. 딱 좋아. 그래서 산책하기 딱 좋아 하면은 이 뒤에 빈칸에 산책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산책, 영어로 뭐죠? 그냥 a walk라고 하죠. 걷다 해서 a walk. 그러면 it's perfect for a walk 하면 산책하기 딱 좋아.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야 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보세요. It's perfect for a walk. It's perfect for a walk. It's perfect for a walk. Very good. 그럼 소풍 가기 딱 좋아는 어떻게 할까요? 이 빈칸에 소풍을 넣어주세요. 소풍, a picnic. 그래서 it's perfect for a picnic. 따라해보세요. It's perfect for a picnic. It's perfect for a picnic. Very good. 자전거 타기 딱 좋아 라고 말은 어떻게 할까요? 자전거 타기. 자, 자전거는 bike죠. 근데 타다, 타다는 ride. 그래서 a bike ride 하면은 자전거 타기가 됩니다. It's perfect for a bike ride. 따라해 보세요. It's perfect for a bike ride. It's perfect for a bike ride. Excellent. Now, our last expression. I'd love to 땡땡입니다. I'd love to. 여기서 I'd는 I would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I'd love to 하면은 약간 I want to 같아요. 뭐뭐 하고 싶어. 근데 약간 I want to보다 좀 더 밝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love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I'd love to 하면은 어, 나 그거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기분에 쓸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 거기 나도 가보고 싶어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I'd love to 거기 가보고 싶어 go there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d love to go there. I'd love to go there. I'd love to go there. 네, 이게 전화 통화하는데요. 거기 날씨가 너무 좋대요. 공원이 너무 좋대요. 그러면 oh, I'd love to go there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공원에 가보고 싶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공원에 가보고 싶다. 그 공원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빈칸에 네, visit the park 하면 되겠죠. 네, visit는 방문하다, 뭐 가다, 가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d love to visit the park 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I'd love to visit the park. I'd love to visit the park. I'd love to visit the park. Very good. Last, 자, 산책하고 싶어. I'd love to. 아까 산책 뭐였죠? A walk였죠? 그래서 take a walk라고 합니다. 산책하다. 그래서 I'd love to take a walk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I'd love to take a walk. I'd love to take a walk.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 따라와줬어요. Boom boom chant music cue. How'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today? It's nice and mild. It's nice and mild. It's perfect for a walk. It's perfect for a walk. I'd love to go there. I'd love to go there.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봅시다. 띠링! 자, 그림을 다시 보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전화 통화하고 있죠? 여자친구는 집 안에 있고 남자친구는 아주 좋은 날씨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물어봐요. 오늘 날씨 어때? 그래서 이걸 영어로 땡땡 the weather today 라고 물어봤는데 이 빈칸 안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요? 3, 2, 1 That's right. How's the weather today? 라고 물어봐야 되죠? 따라해 보세요. How'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today? How'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좋고 온화한 날씨야 라고 했어요. It's nice and 땡땡. 자, 이 땡땡이 뭘까요? 3, 2, 1. Right. Mild 였죠? 네. 온화한 날씨에 온화한은 mild입니다.

따라해보세요. It's nice and mild. It's nice and mild. It's nice and mild. 네,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화한 날씨보다 바람이 불어요. 산들산들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It's nice and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breezy였죠? 따라해보세요. It's nice and breezy. Very good. Breeze는 산들바람, 산들산들 바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산책하기 딱 좋아. 아, 그런 날씨구나. 여자친구가 얘기했어요. Great. It's 땡땡 a walk. 자, 그러면 딱 좋아. 산책하기 딱 좋아. 라는 표현 뭘까요? 기억해보세요. 3, 2, 1 It's perfect for a walk 였죠? 네, 완벽해 보다 약간 딱 좋아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표현인데 따라해보세요. Great, it's perfect for a walk. Great, it's perfect for a walk. Good. 그래서 오늘 공원이 좋아 보여 라고 남자친구가 얘기해요. The park looks nice today. 따라해보세요. The park looks nice today. The park looks nice today. Yes. 그래서 여자친구가 아 거기에 나도 가고 싶다. 어, 나 거기 가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땡땡 to go there. 힌트는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3, 2, 1 Yes. I'd love to go there. 였죠? 네. Repeat after me. I'd love to go there. I'd love to go there. Excellent job, everyone.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 산들산들 바람도 불고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그런 딱 좋은 날씨 라는 표현 배워봤는데 그리고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는 법도 배워봤죠? How's the weather today?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요?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표현으로 만나요. Bye bye!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초쌤이에요.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또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0: 보겠습니다. Let's go. Let's grow.
1: Week 17. Weather. Friday. Weather around the world. I can talk about weather around the world.
0: Memory match.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Today's topic is weather around the world. 네, 세계 날씨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이번 주 다양한 날씨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 오늘 세계 날씨 리포터가 돼볼 거예요. 재미있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떤 나라의 어떤 날씨를 소개하게 될지 한번 그림을 보고 확인해보죠. 와, 이렇게 네 개의 날씨가, 그리고 네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Malaysia, Scotland, Canada, Australia 이렇게 있는데 자,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를 보면은 엄청 더운 날씨예요. 스코틀랜드는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천둥번개가 치고 그런 날씨고 또 캐나다는 너무 추워서 덜덜 떨고 있네요. 그리고 호주는 너무 온화한 걸 보니까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딱 좋은 그런 날씨인가 봐요. 그럼 우리 글쓰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First, 자, 먼저 말레이시아에 있는 시티입니다. First, this is city in Malaysia. 네, 따라해보세요. First, this is city in Malaysia. First, this is city in Malaysia. Very good. 자, city라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가 이제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날씨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네, it's 땡땡 outside. 밖은 너무 더워요 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it's 땡땡 outside 했으니까 밖에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너무 더워요 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너무가 뭐였죠? it's too 라고 얘기해야 되고 더워요는 hot. 그래서 it's too hot outside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t's too hot outside. It's too hot outside. Very good. 보세요. 그녀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시티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Look, she's 땡땡. 땀을 흘리는 중,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나요? 3, 2, 1. Sweating이었죠? Sweat가 땀입니다. 그래서 sweating 하면은 땀을 흘리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Look, she's sweating. 따라해보세요. Look, she's sweating. Look, she's sweating. That's right. 그러면 이제 스코틀랜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Rory입니다. Next, this is Rory in Scotland. 따라해보세요. Next, this is Rory in Scotland. Next, this is Rory in Scotland. Good.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날씨 상태를 표현을 해볼 텐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는 흠뻑 젖었어요. 지금 흠뻑 젖은 그런 막 빗방울이 맺혀 있는 상태인데 먼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다. 어떻게 말을 할까요? 여기서 힌트는 바가지에 있는 물이 확 이렇게 덮어지는 것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비가 많이 내린다 해서 이 단어예요. 기억해 보세요. 3, 2, 1. That's right. Pouring이었어요. 여기서 pour는 쏟다. 뭐 컵이나 양동이 같은 데서 물이 쏟아지다 할 때 pour 하는데 it's pouring 하면은 그만큼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는 흠뻑 젖었어요 라는 표현을 이제 해볼 건데 여기서 젖었어요는 wet고 이제 흠뻑을 빈칸에 넣어줄 거예요. 여기서 또 힌트는 이렇게 담그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담그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3, 2, 1. He's soaking wet 라는 표현 우리 배워봤죠? He's soaking wet 하면은 흠뻑 젖은 그 상태를 뜻해요.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It's pouring and he's soaking wet. It's pouring and he's soaking wet. Very good. 그러면 근데 이제 우산을 안 쓰고 있으니까 저렇게 젖어 있는 거겠죠? 우산 어디 있어? 우산.

0: 영어로 뭐였죠?
1: Three, two, one. Umbrella. That's right. Where's his umbrella? 따라해보세요. Where's his umbrella? Where is his umbrella? Very good. Now, 이제 캐나다로 넘어가 볼까요? 캐나다에는 Olivia입니다. Now, this is Olivia in Canada. Repeat after me. Now, this is Olivia in Canada. Now, this is Olivia in Canada. Very good. 자, 캐나다는 어떤 날씨죠? 지금 몹시 추운 날씨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몹시 추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얼어붙을 것처럼 몹시 춥다 해서 이 표현을 쓰면 되는데 얼다, 얼다가 오늘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얼다 뭘까요? 3, 2, 1. Freezing. That's right. It's freezing today. 그러면 오늘 정말 얼어붙을 것처럼 몹시 추워요 라는 뜻이죠. 네. 그럼 다음 문장은 그리고 그녀는 몸을 덜덜 떨고 있대요. 덜덜 떨다. 몸을 덜덜 떨다. 이 표현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Shivering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Shivering. 그래서 it's freezing today and she's shivering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t's freezing today, and she's shivering. It's freezing today, and she's shivering. Excellent. 빙판길을 조심하세요. 땡땡 for the 땡땡 road. 그러면 처음이 이제 빈칸에 조심하세요, 조심해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보다 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에요. 보다. 기억하실라나? 3, 2, 1. Watch out! 이었어요. Watch out! Watch out for 땡땡 하면 이제 그 뒤에 조심해야 할 대상을 넣으면 되는데 빙판길이래요. 꽁꽁 얼어붙은 길.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3, 2, 1. Ice였습니다. 네, ice가 얼음이고 icy 하면은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은 아니면 얼음처럼 추운 이었죠? 네, Watch out for the icy road. 따라해보세요. Watch out for the icy road. Watch out for the icy road. Very good. Now, 오늘의 마지막 나라입니다. Australia. 자, 마지막으로 호주에 있는 James입니다. 라는 말. Finally, this is James in Australia. 네, repeat after me. Finally, this is James in Australia. Finally, this is James in Australia. Now, 호주의 weather는 어떨까요? 아, 날씨가 좋고 온화대요. 그래서 좋은 거는 nice라고 표현해줬는데 온화하다, 온화하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온화한 날씨 뭐라고 할까요? 3, 2, 1. Mild였습니다. Mild. 네, the weather is nice and mild. Repeat after me. The weather is nice and mild. The weather is nice and mild. 너무 좋겠어요. 이런 선선한 날씨 너무 그리운데 이런 날씨는 어때요? 산책하기에 딱 좋아요. 딱 좋다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딱 좋다, 뭔가 이렇게 완벽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면 되는데 3, 2, 1. Perfect였죠? 그래서 it's perfect for a walk 하면 됩니다. Perfect는 완벽한이지만 it's perfect for 땡땡 하면은 땡땡하기에 이제 딱 좋아 라는 의미가 의미라고 그때 배웠었어요. 그러면 it's perfect for a walk. 네, 따라해보세요. It's perfect for a walk. It's perfect for a walk. Very good.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오늘의 세계 날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짜 리포터처럼 얘기하면 되겠죠? That's all for today's weather around the world. 따라해보세요. That's all for today's weather around the world. That's all for today's weather around the world. Very good. 와, 이렇게 정말 긴 글쓰기도 여러분 이제 저랑 함께라면 쉽고 잘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함께 쓴 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First, this is city in Malaysia. It's too hot outside. Look, she's sweating.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 여러 나라의 날씨를 영어로 소개하는 법을 배워봤어요. 이제 날씨에 관련된 표현이라면 어떤 날씨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다 우리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표현으로 만나요. Bye bye!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Julie입니다. Happy Monday, everyone. Are you ready to start this week with me? 선생님과 함께 이번 주도 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7. Introducing my friend. Monday. Appearance. I can say what my friend looks like.

0: All right, guys, did you see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It's brain up time. 이번에는 brain up 시간입니다. 우리 단어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picture. 자, 우리 그림 속에 지금 남자의 두 명, 여자의 한 명이 있는데 지금 남자의 한 명이랑 여자의 한 명이랑 They are talking on the phone. 지금 전화 통화 중인데요. 그 이 둘은 지금 친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는 friend. Friend입니다. 자, 지금 통화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What are they talking about? 보니까 이 남자의 옆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개하다는 introduce, introduce. Good. 자, 이 친구가 키도 크고 굉장히 남자다워 보여요. 그쵸? 그리고 아, 한 손에는 농구공을 딱 들고 있는 게 농구 선수인가 본데요. 농구 선수는 basketball player. Basketball player. Very good, everyone. 자, 방금 선생님하고 단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제 today's dialogue를 듣고 만나도록 해요.
1: Let me introduce my friend Leo.
2: What does he look like?
1: He looks like a basketball player.
2: Oh, why?
1: Because he is tall and has big muscles.
2: Wow, he sounds very strong.
0: Alright, guys. 오늘의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Let me, my friend Leo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let me로 시작하는 거죠. Let me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 뜻은 내가 무엇무엇을 할게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중에 기억력 좋은 친구 있나요? 우리 저번 주에 let me랑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 맞아요. Let's였죠. 우리 let's는 let us를 줄인 표현이고 무엇을 하자 제안하는 표현이었다면 오늘은 let me로 시작하는 문장이고 내가 무엇을 할게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내가 내 친구 리오를 소개할게 입니다. 여기서 동사는 소개하다가 들어가야겠죠? 바로 introduce입니다. 읽어볼까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Leo. Let me introduce my friend Leo. Good. 이번엔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내가 내 친구를 도와줄게 입니다. 자, let me로 시작하고요. 뒤에는 동사가 들어가는데 도와줄게, 도와주다 라는 동사인 help를 써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Let me help my friend. Let me help my friend. Good. 두 번째 표현은요. He looks like. 여기서 look like가 표현입니다. 뒤에 명사가 들어가고요.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장 속에서는 look like가 아닌 looks like, s가 들어가는데요. Why?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 주어가 he, she, is로 시작하고 우리 문장 시제가 현재를 의미하면 동사에는 s가 들어가서 looks like로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그는 농구 선수처럼 보여인데요. 우리 농구 선수는 영어로 basketball player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의미하니 앞에 a를 붙여야겠죠? 읽어볼게요. He looks like a basketball player. He looks like a basketball player. Good. 자, 이번에는 그녀는 유명한 가수처럼 보여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she로 변합니다. She looks like 유명하는 영어로 뭘까요? 맞아요. famous. 그리고 가수는 singer입니다. 읽어볼게요. She looks like a famous singer. She looks like a famous singer. Great. 다음은요. Because he is and has 자, 이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빈칸은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크고 근육질이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키가 큰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갑니다. 바로 tall이고요. 근육질인이라는 표현은요. has 뒤에 big muscles를 쓰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Because he is tall and has big muscles. Because

He is tall and has big muscles. Great. 자, 다른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문장은요.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고 곱슬머리이기 때문이야 입니다. 자, 일단 키가 작은, 키가 큰이란 단어는 tall이었어요. 반대되는 단어죠. 키가 작은이라는 단어는 short입니다. 그리고 곱슬머리라는 단어

0: because he is short and has curly hair. Well done, everyone!
1: What does he look like?
2: What? What?
1: What does he look like?
2: What? What?
1: What does he look like?
2: Look like, look like.
1: What does he look like?
2: Look like, look like.
1: He has big brown eyes.
2: Big brown eyes, big brown eyes.
1: He has big brown eyes.
2: Big brown eyes, big brown eyes.
1: She has short, straight hair.
2: Short, straight hair, short, straight hair.
1: She has short, straight hair.
2: Short, straight hair, short, straight hair.
1: He has long, curly hair.
2: Long, curly hair, long, curly hair.
1: He has long, curly hair.
2: Long, curly hair, long, curly hair.
1: He's wearing a green t-shirt.
2: Wearing, wearing.
1: He's wearing a green t-shirt.
2: Wearing, wearing.
1: She's wearing glasses.
2: Wearing glasses, wearing glasses.
1: She's wearing glasses.
2: Wearing glasses,
1: wearing glasses.
0: Welcome back, everyone.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build up 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영어 실력을 선생님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의 대화문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해요.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대화를 하는 친구들이 지금 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소개해주는 문장이었죠. 문장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의 친구 리오를 소개할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바로 introduce입니다. 우리 문장 함께 읽어볼까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Leo. Let me introduce my friend Leo. Good. 그랬더니 우리 여자아이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What does he look like? 아, 그 친구 어떻게 생겼어? 라고 질문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does he look like? One more time. What does he look like? Good. 자,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나요? He looks like 맞아요. 기억나나요? 농구 선수처럼 생겼어 라는 문장이었죠? 읽어볼게요. He looks like a basketball player. He looks like a basketball player.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피곤한이란 단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tired. Tired이라는 단어예요. She looks like a 판다입니다. 아, 그녀는 판다처럼 생겼어인데 어떤 판다일까요? 맞아요. 피곤한 판다입니다. tired를 넣으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She looks like a tired panda. 한 번 더. She looks like a tired panda.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he looks like a tired panda. Great. 자,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Oh, why? 왜 농구 선수처럼 생겼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Because he is and has 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because는 왜냐하면이었죠. 그는 농구 선수니까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몸이 근육질이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었어요. 우리 첫 번째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맞아요. 바로 키가 큰 tall이고요. 근육질이야 라는 표현은 has big muscles 였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키가 크고 근육질이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입니다. Because he is tall and has big muscles. Because he is tall and has big muscles. 한 번 더. Because he is tall and has big muscles. Great. 자,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마른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읽죠? 맞아요. skinny. skinny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긴. 어떤 단어죠? long. long. Good. 우리 마른 그리고 긴이란 단어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Because she is skinny and has long legs. 어떤 뜻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마르고 skinny and has long legs. 아,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입니다. 모델인가 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Because she is skinny and has long legs. 한 번 더. Because she is skinny and has long legs. Great. 자, 그랬더니 우리 여자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Wow, he sounds very strong. 아, 그는 굉장히 건강하게 들려, 혹은 굉장히 튼튼하게 들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Wow, he sounds very strong. Wow, he sounds very strong. 자, 여기서 우리 여자아이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듣고 그렇게 들린다 사운드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친구 리오에 관한 외모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 대화를 잘 열심히 복습을 한번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Great work!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that was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주제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Introducing my friend. 어떤 뜻인가요? 맞습니다. 내 친구를 소개하기라는 주제인데요. 오늘은요, 바로 외모, appearance에 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before we say goodbye 인사하기 전에 문장 하나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볼 건데요. 내 친구 소개할게라는 문장 어떻게 읽었죠? 맞아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한번 더 해볼까요? Let me introduce my friend. 이었어요. Very good. 자, 그리고 하나 더. 오늘은 외모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뭐뭐처럼 보여라는 표현도 배웠죠.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갔었나요? That's right. 바로 looks like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하고 재미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Julie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한 주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기억하나요? Can you remember this week's topic? 맞아요. 바로 Introducing My Friend, 내 친구 소개하기였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죠? That's right. Appearance, 외모에 대해서 배웠다면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7. Introducing my friend. Tuesday. Personality. I can say about my friend's personality.
0: Alright guys, 우리 친구들 학습 목표 잘 보고 왔나요?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단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picture. 우리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0: 단어들을 선생님하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나왔던 친구들인데요. 우리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they're still talking on the phone. 지금 열심히 또 통화 중인데요. 옆에는 또 리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중인 것 같은데, let's take a look at Leo. 리오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가요? 아, 지금 굉장히 수줍고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빨개졌는데요. 여러분, 우리 수줍어하는, 부끄러워하는 이란 단어입니다. 읽어볼까요? Shy, shy. Good.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상황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두려운, 무서운 이란 단어는 afraid입니다. 읽어볼까요? Afraid, afraid. 자, 보니까 우리 리오라는 친구가 외모하고 지금 성격이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이라는 단어는 different입니다. Great work, everyone. 그렇다면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What is Leo like?
2: He is actually very shy, even though he looks strong.
1: Really?
2: Yes, he is afraid of talking to new people.
1: That's so different from his looks.
0: Alright, guys. 우리 친구들 오늘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오늘 대화문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선생님이랑 배워보도록 할게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 What is Leo? 입니다. 자, 이 문장의 정확한 뜻은 Leo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문장이었어요. Can anybody remember? 기억하나요?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바로 like였어요. 한번더 읽어볼 거예요. 리오는 어떤 사람이야? What is Leo like? 자, 그런데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Very good.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때 씁니다. 즉, 여기서 like의 뜻은 좋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힌트를 하나 더 주자면, like 뒤에 단어를 보면 is가 있죠. 이렇게 비동사랑 같이 like를 사용하게 되면 좋아하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의 성격을 물어볼 때 보통 씁니다. 이 문장 한번더 읽어볼게요. 리오는 어떤 사람이야? What is Leo like? What is Leo like? 자, 이번에도 똑같이 리오는 어떤 사람이야라는 뜻을 가진 문장인데요. 다른 단어를 넣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What kind of person is Leo? What kind of person is Leo? 자, 여기서 person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kind of는 어떤 종류를 뜻하죠.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리오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뜻을 또 갖게 됩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한번더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person is Leo? What kind of person is Leo? Very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He is actually very, even though he, 자, 이번에는 문장이 조금 길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even though입니다. 우리 even though라는 단어는 비록 뭐뭐하지만 혹은 뭐뭐이지만 보통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 것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 even though라는 단어 앞부분의 부분이랑 even though가 있는 뒷부분이 반대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힌트 볼까요? 그는 강해 보이지만 그는 사실 매우 수줍음이 많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빈칸은 한국어 뜻에서 뒷부분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수줍음이 많은 이란 뜻이었죠. 바로 shy가 들어가고요. 우리 한국어 뜻에서 앞부분 내용이 영어 문장에서는 even though 뒤에 들어갑니다. Even though he 강해 보이지만은 looks strong입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He is actually very shy, even though he looks strong. 한번 더. He is actually very shy, even though he looks strong. Good. 자, 문장을 한 번 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는 진지해 보이지만 그는 사실 매우 웃겨. 상반되는 내용이죠. 자, 진지해 보이지만 이 부분이 even though 뒤에 들어가고 사실 매우 웃겨라는 표현이 앞부분에 들어가겠죠? 자, 문장 채워볼 거예요. He is actually very funny, even though he looks serious. 한 번 더. He is actually very funny, even though he looks serious. Great work! 자, 다음 표현은요. He is afraid of... to new people입니다. 자, 우리 리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림 기억하죠? 우리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전에 표현을 보도록 할 거예요. is afraid of 뒤에 동사 ing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 무엇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떠한 행동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빈칸을 채워볼게요. 그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 여기서 어떤 행동이 두렵다고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 중에 말하다 라는 단어는 맞아요. talk이고요. 우리 afraid of 뒤에는 동사 ing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talking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그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 He is afraid of talking to new people. He is afraid of talking to new people.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그는 반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 어? 말하는 거 똑같은데? talk 말고 다른 단어가 있죠. S로 시작하는 단어. 맞아요. 우리 speak를 넣어서 얘기해 볼 건데요. speaking으로 고쳐야겠죠? 읽어볼게요. He is afraid of speaking in front of class. One more time. 한 번 더 갈게요. He is afraid of speaking in front of class. Great job, everyone.
3: What does she look like?
4: What? What?
3: What does she look like?
4: What? What?
3: What does he look like?
4: Look like, look like.
3: What does he look like?
4: Look like, look like.
3: He has big brown eyes.
4: Big brown eyes, big brown eyes.
3: He has big brown eyes.
4: Big brown eyes, big brown eyes.
3: She has short, straight hair.
4: Short, straight hair, short, straight hair.
3: She has short, straight hair.
4: Short, straight hair, short, straight hair.
3: He has long, curly hair.
4: Long, curly hair, long, curly hair.
3: He has long, curly hair.
4: Long, curly hair, long, curly hair.
3: He's wearing a green t-shirt.
4: Wearing, wearing.
3: He's wearing a green t-shirt.
4: Wearing, wearing.
3: She's wearing glasses.
4: Wearing glasses, wearing glasses.
3: She's wearing glasses.
4: Wearing glasses,
3: wearing glasses.
0: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 오늘의 대화문을 함께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Let's review.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 대화문 속의 첫 번째 문장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맞아요. 우리 여자친구가 리오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이었죠. What is Leo? 하고 빈칸인데요. What goes in the blank? 맞습니다. 바로 like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is Leo like? 자, 여러분 여기서 like는 좋아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우리 is, 비동사와 같이 쓰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 라는 질문이 되겠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at is Leo like? What is Leo like?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리오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Kind of person을 넣으면 됩니다. Let's read. What kind of person is Leo? What kind of person is Leo? Good. 자, 대답을 해줍니다. He is actually very, even though he, 지금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는 매우 shy, 수줍음이 많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 칸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강해 보인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0: 바로 look strong이 들어가겠죠. 읽어볼까요? He is actually very shy, even though he looks strong. 그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는 매우 수줍음이 많아라는 문장이었어요. 한번더 읽어볼까요? He is actually very shy, even though he looks strong. Good.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really 정말이라고 질문합니다. 자, 또 어떻게 대답하죠? Yes, he is afraid of two new people. 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워. Talking이 들어가죠. 읽어볼게요. Yes, he is afraid of talking to new people. 이번에는 보다 watch를 넣어볼 거예요. Yes, she is afraid of watching horror movies. 그녀는 공포 영화를 보는 것을 두려워해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Yes, she is afraid of watching horror movies.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That's so different from his looks. 한번 더. That's so different from his looks. 외모하고 매우 다르구나라는 문장이었어요.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배운 내용 항상 practice again. 연습을 열심히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Ok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또 열심히 영어 공부해 보도록 해요. See you next time!
1: .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PSC 대처법.
2: 야,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어?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무시라고 내매고, 이무시라고 내매고, 내매그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5: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영어 저주 치킨이 가자!
3: 응?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Julie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선생님이랑 잘 따라와주고 있나요? Are you keeping up with me?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항상 단어나 문장을 듣고 읽을 때 자신감 있게 열심히 따라줘야 돼요. Okay? If you're ready, 준비됐다면 shall we start? 시작해 볼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7. Introducing my friend. Wednesday. Hobbies. I can say what my friend enjoys doing.
0: Alright guys, it's brain up time. 우리 친구들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ur picture. 우리 그림을 보면서 단어를 선생님이랑 배울 건데요. 아, 지금 리오랑 그의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안경 쓴 이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they're talking on the phone. 지금 통화 중입니다. 근데 look at 리오. 리오를 보세요. 아, 지금 머리 위에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죠? What's happening? 아, 시험지를 보세요. Take a look at his test scores.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상황을 정말 즐기지 못한

0: 나는 리오입니다. 우리 즐기다는 enjoy. enjoy인데요. 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시험을 망칠 수가 있는 거죠?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여러분, 공부하다는 study. study입니다. 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당일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How about you guys?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 잊다, 잊어버리다는 forget. Forget입니다. Very good, everyone. 오늘의 다이얼로그 함께 볼게요.
1: What does your friend Leo enjoy?
2: He enjoys studying all the time.
1: Wow, he must get good grades.
2: Not really. He studies for hours, but forgets everything the next day.
0: 우리 친구들,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우리 대화문 속에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What does your friend Leo?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what, do, does, 그리고 주어, 동사원형 이 형태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do하고 does의 차이점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일단 주어 자리에 나, 너 아닌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쓸때 우리는 더즈를 사용합니다. 오늘 선생님하고는 더즈를 많이 쓰게 될 거니까 더즈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은 너 친구 리오는 무엇을 즐기니?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허비, 취미였죠. 그래서 취미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의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바로 enjoy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너의 친구 리오는 무엇을 즐기니? What does your friend Leo enjoy? What does your friend Leo enjoy? Good. 자, 또 다른 문장이에요. 너의 친구 리오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문장이에요. 자, 빈칸이 두 종류인데요. 우리 첫 번째 빈칸, what 다음에 오는 단어는 앞에 선생님이 살짝 설명했는데, 기억할까요? 맞아요. 우리 does가 들어가고, 무엇을 좋아하니? 좋아하다라는 동사 like를 쓰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What does your friend Leo like? What does your friend Leo like? 자, 다음은요. 리오는 어떤 취미가 있니? 이거는 대놓고 취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취미는 영어 단어가 바로 hobby죠. 읽어볼게요. 리오는 어떤 취미가 있니? What hobby does Leo have? One more time. What hobby does Leo have? Very good.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He enjoys. All the time. 자,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enjoy 뒤에 동사 ing를 써서 무엇을 하는 것을 즐긴다입니다. 우리 취미에 대한 질문에 답변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는 항상 공부하는 것을 즐긴다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바로 studying입니다. 읽어볼까요? He enjoys studying all the time. He enjoys studying all the time. 여러분, 여기서 all the time은 항상이란 뜻이에요. 자, 다음은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그는 방과 후에 축구하는 것을 즐긴다입니다. 우리 방과 후는 after school이고요. 그는 축구하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축구하다라는 동사인데요. 하다는 두가 아닙니다. 뒤에 스포츠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play를 써야겠죠. 그리고 enjoy 뒤니까 playing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he enjoys playing soccer after school. 함께 읽어볼까요? He enjoys playing soccer after school. 한번 더. He enjoys playing soccer after school. Very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He, 4 hours, but, Everything the next day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4 hours라는 표현은요. 몇 시간

동안이란 뜻인데 꽤 긴 시간을 의미할 때 4 hours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그는 몇 시간 동안 공부하지만 다음날 다 잊어버려. 자, 첫 번째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몇 시간 동안 공부하지만입니다. 공부하다 라는 단어 study가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다음날 다 잊어버려. 자, 잊어버리다 라는 단어 배웠죠? 맞아요. forget입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채워봐야 되는데요. 우리 study라는 단어 잘 보시면요. y가 아니라 끝에 ies로 변합니다. 우리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He studies 4 hours but forgets everything the next day. 한 번 더. He studies 4 hours but forgets everything the next day.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셀카를 찍지만 모든 사진을 지워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셀카를 찍다, 찍다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바로 take고요. 그 다음에 지우다 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바로 delete인데요. 자, 이 문장은 현재 시제고 주어는 she,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 s가 들어갑니다. 읽어볼게요. She takes selfies for hours but deletes every picture.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he takes selfies for hours but deletes every picture. Very good, everyone. All right, guys. It's beat and speak time.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열심히 따라와 줄 수 있죠? Are you ready? 준비되셨으면 hit the music. What does your friend Leo enjoy? What does your friend Leo enjoy? He enjoys studying all the time. He enjoys studying all the time. He enjoys studying all the time. He enjoys playing soccer after school. He enjoys playing soccer after school. He studies 4 hours, but forgets. He studies 4 hours, but forgets. He studies 4 hours, but forgets. Great job, guys! Alright, guys,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우리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빌드업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화문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Let's review,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죠? 맞아요. 우리 여자친구가 리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취미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자, 보시면 What does your friend Leo 입니다. 너의 친구 리오는 무엇을 즐겨 해? 라는 질문이었어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enjoy였습니다. 읽어볼까요? What does your friend Leo enjoy? What does your friend Leo enjoy? Very good. 자, 이번에는 취미라는 단어를 넣어서 질문을 해볼 건데요. Can you remember? 우리 취미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hobby였습니다. hobby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리오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어? What hobby does Leo have? What hobby does Leo have? Very good. 자, 그랬더니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He enjoys, 맞아요, studying all the time. 자, 그는요, all the time, 항상 이것을 즐겨합니다. 공부하는 것을 즐겨한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읽어볼까요? He enjoys studying all the time. He enjoys studying all the time. 한 번 더. He enjoys studying all the time. Very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여자친구가 대답을 하죠. Wow,

0: He must get good grades. 아, 그는 그렇다면 점수를 꽤잘 받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Wow, he must get good grades. 그럼 답변을 들어봐야겠죠? Not really. 아, 그렇지 않아 라고 대답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He studies for hours. 그는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지만, but forgets everything the next day. 다음 날이 되면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표정이 매우 안 좋고 시험은 망쳤습니다, 리오가. 한번더 읽어볼까요? Not really. 그렇지 않아. He studies for hours. 그는 몇 시간 동안 공부하지만, but forgets everything the next day.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는 문장이었어요.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친구를 소개할 때 이제 취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취미는 영어로 어떤 단어였죠? 맞아, hobby. 허비였는데요. 취미가 어떻게 돼? 혹은 무엇을 즐겨 하니? 라는 질문. Can you remember? 자, 일단 어떤 것을 즐겨 하니? 라는 질문은 어떻게 물어볼까요? What does Leo enjoy? 이런 문장이었죠. 그리고 취미는요? What hobby does Leo have? 였습니다. Very good, everyone.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또 만나요. See you later.
1: Long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6: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this week's topic 기억하나요? 이번 주 주제 what was it? 맞아요. 바로 introducing my friend, 나의 친구 소개하기였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될지 궁금한데요. Shall we find out? 우리 빨리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7. Introducing my friend. Thursday. Meet my friend. I know what to say when meeting a new friend.
0: Alright guys, it's brain up time.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단어를 배워볼 시간입니다. Here's our picture. 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나왔는데요. Where are they?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They are in a bus. 버스 안에 있는데요. 지금 여자친구랑 리오랑 드디어 만났어요. They finally meet.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아, 지금 리오가 굉장히 수줍음을 타고 있는데 지금 책가방 뒤에 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숨다는 hide. Hide인데요. 지금 책가방 뒤에 숨었다고 했죠? 책가방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backpack. 입니다. 자, 여러분, 책가방 뒤에 숨었다고 했죠? 우리 뒤에는 behind, behind인데요. 자, 우리 리오가 수줍음이 많은 친구긴 해요. 지금 여자친구가 리오를 보고 굉장히 되게 질문이 많아 보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듣고 만나요.
2: So you're Leo. I've heard a lot about you.
1: Really? Like what?
2: You're tall, forgetful, and very shy around new people.
1: I'm not as shy as you think.
2: Then why are you hiding behind your backpack?
0: 우리 친구들 오늘 대화문 잘 듣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ve a lot about you라는 문장이에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기 전에 첫 번째 단어 I've라는 단어를 함께 볼게요. 이 단어는 I have를 줄인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어 문장을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나는 너에 대해서 많이 들은 적이 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have라는 단어 뒤에 과거 분사라는 형태의 단어를 넣게 되면 뭐뭐 해본 적이 있다. 과거 경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heard. heard입니다. 자, heard라는 단어는 듣다, hear라는 단어의 과거분사가 되는 건데요. 자, 선생님이 과거분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과거분사라는 단어는요. 동사의 특별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 시제도 아니고 그냥 과거 분사라는 형태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자면 이 단어는 혼자 못 씁니다. 앞에 이렇게 have랑 같이 써야 돼요. 자, 오늘 나왔던 단어 hear, 듣다는 과거 분사는 heard가 됩니다. 자, 발음도 heard가 아니라 heard입니다. 다른 단어도 함께 볼까요? talk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는 talked. 어? 과거형이랑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닌 단어도 있어요. 바로 보다, see라는 단어는 saw가 아니라 seen이 됩니다. 우리 saw는 그냥 과거형이고 과거 분사는 seen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문자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 대해서 많이 들은 적이 있어. I've heard a lot about you. I've heard a lot about you.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나는 예전에 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어 입니다. 자, 우리 빈칸에는요. 이야기를 하다, 말하다 라는 talk를 과거 분사로 바꿔야겠죠? 바로 talked 입니다. 읽어볼게요. I've talked about you before. 한 번 더. I've talked about you before. 마지막 한 번 더. I've talked about you before. Good. 자, 다음 표현입니다. I'm not as as you think. 여기서 오늘 배울 표현은 as as you think라는 표현인데요. 너가 생각하는 만큼 뭐뭐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너가 생각하는 만큼인데요. 그래서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as는 뭐뭐만큼 뭐뭐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s 사이에는 형용사인 단어를 주로 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장 볼까요? 나는 너가 생각하는 만큼 수줍지 않아 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수줍지 않아, 수줍어하는 이라는 shy가 들어가야겠죠? 읽어볼까요? I'm not as shy as you think. I'm not as shy as you think. 마지막 한 번 더. I'm not as shy as you think. G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나는 너가 생각하는 만큼 무섭지 않아 입니다. 자,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무서운, scary 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겠죠? I'm not as scary.

scary as you think. I'm not as scary as you think. Last one. I'm not as scary as you think. Good. 자, 이번에는요. Then, why are you behind your backpack?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why are you 라는 표현입니다. Why are you 다음에 동사 ing를 넣게 되면 너는 왜 무엇 무엇을 하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렇다면 너는 왜 책가방 뒤에 숨고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숨다라는 단어를 ing를 넣어야겠죠. 우리 숨다는 영어 단어 무엇이었죠? 맞아, hide인데요. 뒤에 ing를 넣게 되면 알파벳 E가 사라집니다.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너는 왜 책가방 뒤에 숨고 있니? Then, why are you hiding behind your backpack? Then, why are you hiding behind your backpack? 마지막, then, why are you hiding behind your backpack? G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왜 책상 아래에서 자고 있니? 입니다. 자, 여러분, 자다는 영어로 맞아요. sleep입니다. 여기서 동사 sleep 뒤에 ing를 넣어야겠죠? 읽어볼게요. Then, why are you sleeping under your desk? Then, why are you sleeping under your desk? 한 번 더. Then, why are you sleeping under your desk?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sing along? 열심히 듣고 따라 부를 준비 됐죠? Start the music, please. I've heard a lot about you. I've heard a lot about you. I'm not as shy as you think. I'm not as shy as you think. Why are you hiding behind your backpack? Why are you hiding behind your backpack? Good job!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선생님하고 오늘 배운 대화문을 한 번 더 리뷰,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 대화문을 잘 생각하면서 Let's start! 시작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죠? 맞아, 우리 여자아이가 드디어 리오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o, you're Leo. 그래서 너가 리오구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o, you're Leo. So, you're Leo. 자, 다음 문장 볼까요? I've a lot about you. 나는 너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라는 표현이었죠?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맞아요. heard입니다. 읽어볼까요? I've heard a lot about you. 자, 여러분 여기서 heard는 과거 분사의 형태이죠. 앞에 have랑 꼭 같이 써야 됩니다. 우리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So부터 읽어볼게요. So, you're Leo. I've heard a lot about you. So, you're Leo. I've heard a lot about you. 마지막으로 더 씩씩하게 읽어볼게요. So, you're Leo. I've heard a lot about you. Good. 자, 우리 리오가 대답을 합니다. Really? 정말? Like what? 어떤 부분을 들었어? 라는 표현인데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Really? Like what? Really? Like what? 자, 여자의 답변입니다. You're tall. 너는 키가 크고. Forgetful. 아, 우리 forget라는 단어 기억하죠?
맞아요. 무엇을

잊어버리다라는 단어였는데요. 뒤에 fall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잘 잊어버리는 혹은 잘 깜빡거리는 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And very shy,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인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더 수줍음이 많다고 하나요? Around new people,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라고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You're tall, forgetful, and very shy around new people. You're tall, forgetful, and very shy around new people. Good. 자, 리오의 답변입니다. I'm not as, as you think. 빈칸에는 shy가 들어가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I'm not as shy as you think. 너가 생각한 것만큼 나는 그렇게 수줍지 않아.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진지한입니다. serious인데요. He's not as serious as you think. 그는 너가 생각한 만큼 진지하지 않아. 한번 더. He's not as serious as you think. Good. 자, 여자의 답변입니다. Then why are you, behind your back? 빈칸은 hiding이었죠. 읽어볼게요. Then, why are you hiding behind your backpack?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Introducing My Friend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한주 동안 배웠던 표현들을 우리 친구들이 또 친구를 소개할 때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it's Friday finally. Yay! 자, 금요일인데요. Why am I so excited? 선생님이 왜 이렇게 신이 났을까요? Friday means writing day. 금요일은 우리가 writing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배웠던 표현들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글을 써보는 시간이죠. Are you excited? 여러분도 신이 나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글을 주제를 써보도록 할까요? 학습 목표 한번 보고 만나요.
1: Week 17. Introducing my friend. Friday. Write a class president recommendation. I can write a class president recommendation.
0: It's pattern to story time. 자, 이번 한 주 배웠던 표현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What was this week's topic? 이번 한 주 주제는 바로 introducing my friend였습니다. 나의 친구를 소개하기였는데요. 지금 매일매일 친구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Appearance? 외모?

관한 내용, 그리고 성격, personality, 성격에 관한 내용, 취미, hobby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I hope you can remember all. 다 기억하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writing topic 함께 볼까요? Today's topic is write a class president recommendation입니다. 자, 엄청나게 긴 단어가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class president는 반장입니다. 자, recommendation은 우리 recommend라는 추천하다 라는 단어가 변형된 건데요. recommendation은 추천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writing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반장 추천서를 쓰기입니다. 아, 자, 어떤 친구가 지금 반장으로 추천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운데 있는 이 친구를 함께 볼게요. 아, 이 친구를 지금 반장으로 추천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금발에 파란 눈. Oh, he's quite handsome, isn't he?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자, 잘생긴 만큼 또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I think he's very popular, right? 지금 급식 아주머니도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옵니다. 자, 이 친구는 겉모습만 잘생긴 게 아니라 마음도 잘생긴 것 같아요. 지금 다리를 다친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I think he's very helpful as well. 자, 그렇다면 우리 문장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은 제가 추천할게요 라는 부분이고요. Max for class president. 자, 선생님이 class president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맞아, 반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 속에 있는 이 친구의 이름은 Max인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할게요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게요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우리는 let me로 시작하고요. 추천하다는 recommend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제가 우리 반장으로 맥스를 추천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읽어볼게요. Let me recommend Max for class president. Let me recommend Max for class president. 한 번 더. Let me recommend Max for class president.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I know you all of him. 자, 빈칸에는요. 들어본 적 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힌트를 주자면 동사의 특별한 형태인 과거분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할까요? 맞아요. 우리 들어본 적이 있다, 즉 have heard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문장은 I know you all have heard of him. 즉, 나는 너희 모두가 이 친구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know, 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겠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know you all have heard of him. I know you all have heard of him. 마지막, I know you all have heard of him. Good. 다음 문장은요. 그는 키가 크고 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다. 아, 여기서 우리 맥스의 appearance,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외모 정보가 있는데요. 키가 크고 그리고 머리는 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He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는 키가 크다. He is tall. 그리고 and 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어. Has long curly hair.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e is tall and has long curly hair. He is tall and has long curly hair. 마지막으로 He is tall and has long curly hair. Great! 자, 다음 부분 Second, 두 번째로 Even though Max 강해 보인다입니다. 자, even

비로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비록 뭐뭐이지만 혹은 하지만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였죠? 맞아요.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맥스가 강해 보이지만이라는 부분이죠. He isn't. 그는 아니다.

0: isn't as scary as you think. 한 번 더. Second, even though Max looks strong, he isn't as scary as you think. Good. Lastly, 자, 마지막입니다. Max isn't afraid of. 자, 무엇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바로 도와주는 것인데요. 바로 helping이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And 공부하는 것을 즐긴다입니다. 우리 즐긴다라는 동사는 enjoy이고요. 무엇을 하는 것을 즐겨요? 공부하는 것, 바로 studying이죠. 자, 문장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Lastly, 마지막으로 Max isn't afraid of helping others. Max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 무서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and enjoys studying with them. 그리고 그들과 공부하는 것을 즐겨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Lastly, Max isn't afraid of helping others and enjoys studying with them. 한 번 더. Lastly, Max isn't afraid of helping others and enjoys studying with them. Great! 자, here's our writing. 이렇게 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 전체 글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볼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Hello, friends. 친구들아, 안녕입니다. Let me recommend Max for class president. 자, 제가 맥스를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Let me recommend Max for class president. I know you all have heard of him. 아, 너희들이 그를 알고 있다는 거 나 알아입니다. I know you all have heard of him. First of all, 첫 번째로 Max is good looking. Max는 잘생겼어. Max is good looking. 다음 문장, He is tall and has long curly hair. 키가 크고 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어. He is tall and has long curly hair. 다음입니다. Second, 두 번째로는 Even though Max looks strong, he isn't as scary as you think. 두 번째로, 맥스는 강해 보이지만 He isn't as scary as you think. 너가 생각한 만큼 무섭지 않아 입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econd, even though Max looks strong, he isn't as scary as you think. In fact, everyone likes him. 사실은 모두 다 그를 좋아해. In fact, everyone likes him. Even the lunch lady gives him extra food. 아, 급식 아주머니가 음식을 더 준다라고 합니다. Even the lunch lady gives him extra food. Lastly, 마지막으로 Max isn't afraid of helping others and enjoys studying with them. 마지막으로 Max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 두려움이 없고 그들과 공부하는 것을 즐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Lastly, Max isn't afraid of helping others and enjoys studying with them. 한 번 더. Lastly, Max isn't afraid of helping others and enjoys studying with them.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Please vote for Max. 여러분, 여기서 vote이 투표하다입니다. Vote for는 누구를 위해 투표해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Please vote for Max. Very good, everyone.
1: Hello, friends. Let me recommend Max for class president. I know you all have heard of him. First of all, Max is good-looking. He is tall and has long curly hair.

0: Second, even though Max looks strong, he isn't as scary as you think. In fact, everyone likes him. Even the lunch lady gives him extra food. Lastly, Max isn't afraid of helping others and enjoys studying with them. Please vote for Max.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everyone. 우리 친구들 오늘의 writing은 여기까지입니다. Well done, everyone.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write a class president recommendation이었습니다. 지금 반장 추천서를 쓰는 법을 배웠는데요. 어땠나요? Not so difficult.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또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See you later.

0: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 필수 영단어를 만나는 시간 EBS 랑홍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의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숫자 표현들을 알아볼 거예요. 숫자 1부터 숫자 12까지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일단 영상을 통해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Day 8. Let's count. 1, 2, 3. 1. 1. 1. 1. 3. 3. 3. 3. 4. 4. 4. 4. 5. 5. 5. 5. 6. 6. 6. 6. 7. 7. 7. 7. 8. 8. 8. 8. 9. 9. 9. 9. 11. 11. 11. 11. 12. 12. 12. 12.
0: 자, 여러분, 우리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는 숫자 표현들을 영어로 알아보고 오셨죠? 자, 이번에는 그림과 함께 스텝 1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그림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Day 8, let's count 1, 2, 3. 하나, 둘, 셋을 세자 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벌써 세 단어 알 수 있죠. 하나, 둘, 셋 할 때 1, 2, 3가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1부터 12까지의 숫자들이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하나, 하나의 one이라고 합니다. 자, 1은 우리가 one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2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2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빈 공간에 한번 선생님과 같이 채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한번 넣어 볼게요. 자, 2는요, 무슨 단어냐? two가 되었죠? 여기 나와 있듯이 둘 하면 two입니다. 자, 그럼 3은요, 셋, three가 되고요. 4는 four입니다. 그쵸? 자, 5는 다섯, five였고요. 6, 여섯이었고요. 자, 다음 7이라는 숫자 찾아볼까요? 7은 seven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8 하면 eight, 8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9 하면요, 아홉, nine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을 찾아보니까 10도 없어요. 10 한번 넣어볼까요? 10 하고 1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교재 빈칸에 한번 써주세요. 자, 그리고 11의라고 하는 11이라는 숫자 밑에 11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12이라는 숫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닷속에서 12까지의 숫자를 만나봤고요.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펭수가 바닷속에서 숫자나라 친구들을 만납니다. 숫자나라 친구들은 자기 이름과 딱 맞는 숫자의 바다 생물 옆에 있네요. 그쵸? 자, 숫자 1은 몇 마리의 바다거북 옆에 있겠어요? 자, 한 마리의 바다거북 옆에 있으니까 숫자 1인 거고요. 그쵸? 그리고 숫자 12는 물이 지어 헤엄치는 몇 마리, 12마리의 정어리 떼 옆에 있습니다. 자, 12마리 옆에 있으니까 숫자 12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만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써보고 따라 말하는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 번 따라 말하면서 메모에 체크하고 두 번 써보세요.
1: 1. 1. 1 3 3 3 4 4 4 5

0: Five. Five. Six. Six. Six. Seven. Seven. Seven. Eight. Eight. Eight. Nine. Nine. Nine. 11. 11. 11. 12. 12. 12.
1: Twelve.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Step 3, Let's Handwrite를 통해서 같이 따라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One이었죠? 하나, 하나의라고 하는 단어였으니까 바로 한번 써볼게요. O-N-E 하면 one이 됩니다. 자, 바로 셋 볼게요. 우리 두 개는 two였고요. 이어서 셋은 three라고 발음을 하게 되고 T-H-R-E-E 이렇게 하면 셋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어서 four 볼게요. 넷인데요. F-O-U-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을 보니까 for 뭐뭐를 위하여와 홍동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발음은 사실 거의 같고요. 철자가 다르죠? 가운데 U가 들어갔으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다섯이라는 단어 five 볼게요. F-I-V-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여섯의라고 하는 단어 six, S-I-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네, 일곱, 일곱의 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일곱은 seven이라고 읽고요. S-E-V-E-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여덟 볼까요? 여덟은 eight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쓸 때는 E-I-G-H-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아홉, 아홉의 라고 하는 nine도 보겠습니다. nine은 쓸 때 N, I, N, E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홉 다음에는 10이지만 10이라는 숫자는 10.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어서 열하나, 열하나의 라고 하는 숫자 11 있죠. 11은 쓸 때 E, L, E, V, E, N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열둘, 열둘의 라고 하는 숫자 나와 있죠. 자, T로 시작합니다. 12인데요. T 다음에 W, E, L, V, E 이렇게 써주시면 12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이제 문장 연습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11시야 라고 시각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몇 시야 라고 얘기할 때요. 이렇게 It's 뭐뭐뭐 o'clock 해주고 가운데는 숫자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It's 11 o'clock 이라고 했으니까 몇 시가 될까요? 11시가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10시야 라고 하려면 우리 뭐라고 하면 될까요? It's 10 o'clock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선 11시 한번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의 줄임말이고요. 11, 11시야. 그리고 o'clock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나는 7개의 연필을 가지고 있어 라고 했어요. 난 가지고 있다. I have. 근데 몇 개의 연필을 가지고 있죠? 7이니까 7개의 연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 무엇을요? 7 pencils. 7개의 연필을. 이렇게 써주고요. 자, 두 개 이상의 수일 때는 뒤에 있는 사물 뒤에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볼까요? 문어는 여덟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 역시 두 개 이상. 8가 몇 개죠? 8는 여덟 개입니다.

0: 개니까 뒤에 arm 다음에 s 붙은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따라 써볼게요. 문어는 an octopus 써주시고요. has 가지고 있어. 몇 개를 가지고 있죠? eight arms. 그런데 선생님, arms는 팔 아닌가요? 여기는 왜 다리라고 나와 있나요? 하는 친구들은 오른쪽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다리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는 arm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쿠키 다섯 개를 먹어도 될까요? 다섯 개. 어디에 있나요? Can I have five cookies? 보이시죠? 자, 그럼 한번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n I have? 먼저 한번 써볼게요. Can I have? 자, 여러분 이렇게 Can I have 뭐뭐뭐 하면요. 제가 뭐뭐를 해도 될까요? 제가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뭘 먹어도 될까요? Five cookies니까 쿠키 다섯 개가 되겠죠? Five cookies. Cookies. 써주시고요. 콤마 하고 뒤에 뭐가 붙었어요? please를 붙였습니다. 우리 please는 어떨 때 붙이냐? 좀 공손하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싶을 때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I have five cookies, please?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have가 먹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둘게요. 다음으로 나는 정원에서 세 마리의 나비를 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마리예요? 세 마리니까 3라고 하는 숫자 나온 거 보이시죠? 나는 보여. I see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I see 3, 세 마리의 하고 butterflies니까요. 나비가 되겠죠? 그런데 어디서 세 마리의 나비가 보이는 거예요? In the garden. 자, garden 하게 되면요. 정원입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지금 세 마리의 나비가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step 4, let's practice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입니다.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먼저 번호를 써보고요. 이어서 빈칸에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순서대로 들리는지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1: Four, five, one, three.
0: 첫 번째로 들린 숫자는 몇? 4이었습니다. 4 하면 넷이죠. 그래서 네 마리 보입니다. 1 표시해 주시고요. 이어서 들은 숫자는 바로 5, 5라는 숫자죠. 두 번째로 들었으니까 우리가 2라고 표시해 주시고 5, 5라는 숫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이라고 했는데요. 1은 1이라는 숫자죠. 이어서 3번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들은 숫자는 바로 3였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표시해 주시고요. 3이라는 숫자 3도 정확하게 적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어서 우리 B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써서 그림 카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11, 11이라는 숫자 나와 있습니다. 자, 11 어떻게 쓰죠? 2로 시작하고 N으로 끝납니다. 11 기억나시죠? 11 하면 11, 11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보면요. 6, 6이 나와 있네요. S로 시작하는 단어 6였고요. 자, 이어서 3번 보시면 7입니다. 7이라는 숫자 나와 있죠? S로 시작하는데 바로 7이었고요. 이어서 4번 8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8 나와 있죠? 2로 시작하는 숫자인데요. 8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뜻과 연관 지어서 계속해서 떠올리는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C번으로 넘어가서 나열된 철자의 순서를 바로잡아 숫자와 관련된 단어를 완성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힌트는 지금 숫자와 관련된 단어라고 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ENSB로 만들 수 있는 단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 있으시죠? 뭘까요?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었고요. 자, 2번 보시면 NNEI 역시 아홉이라고 하는 숫자가 떠올라야 합니다. 뭐였죠? 바로 nine이었습니다. 자, 3번 THGIE 이 단어를 보시면 2로 시작하는 8, 8이라는 숫자 생각나셔야 돼요. 바로 eight가 되고요. 이어서 4번 XSI 이 단어는 six, 6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D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알맞게 표현한 문장에 체크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요. 자, 어떤 숫자에 지금 시계가 가리키고 있죠? 1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몇 시인 거예요? 12시인 겁니다. 자, 우리가 몇 시야? 라고 표현할 때 아까 나왔던 표현 it's 숫자 o'clock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12라고 하는 숫자를 표현한 두 번째 it's 12 o'clock 를 정답 처리해 주셔야겠죠? 자, 여러분 it's 11 o'clock 이라고 한다면 얘는 11, 11라는 숫자니까 11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골라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요. 여자아이가 지금 양치하고 있네요. 양치하면서 숫자 몇을 가리키죠? 3, 3개 손가락을 손가락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합한 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I brush my teeth two times a day 라고 했네요. 자, 뭔가 two times잖아요. two times는요,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세 번은 영어로 뭘까요? three times가 됩니다. 자, three times와 two times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바로 두 번째. 세 번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three times a day가 정답이 됩니다. three times a day라고 하면 하루에 세 번 양치한다. brush my teeth 하면 양치해, 이를 닦아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세 번 양치한다라고 하려면 두 번째 I brush my teeth three times a day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문장 연습해 볼 건데요. 단어 카드를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자, 1번. 그들은 가게를 12시에 닫아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들부터 나와야겠죠? they 나오고요. 닫는다, close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게를 닫는 거니까 they close the door까지 나오고 마지막에는 at 1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몇 시라고 하는 표현이 뭐뭐 o'clock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at 12, at 다음에 숫자 표현이 나오게 되면 몇 시에 라는 뜻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2번 볼게요. 내가 쿠키 4개를 먹어도 될까? 먹다 라고 하는 is는 없지만 뭐가 있죠? have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뭐 해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하는 표현 can I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I have 4 cookies? 해주시면 내가 쿠키를 4개 먹어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오늘의 Let's Learn More는요, 20, 30입니다. 자, 20는요, 20 혹은 20이라는 뜻, 그리고 30이나 30은 30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20명의 학생이 있어 한번 연습해 볼까요? 20명의 학생이니까 20 students. 그리고 30개의 사과가 있어 라고 하려면 30 apples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오늘 우리 숫자 표현 10가지 알아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도 새로운 단어들 만나볼 텐데요. 같이 한번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Day 8. You should get some rest. 너는 휴식을 좀 취해야 해 라는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표현을 학습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자, 오늘 표현들 역시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 Day 8. You should get some rest. Sore. Sore. Sore. Sore. throat fever runny nose cough finger blood

0: Blood. Headache. Headache. Headache. Head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Cry. Cry. Cry. Cry. Rest. Rest. Rest. Rest. Worry. Worry. Worry. Worry. Should. Should. Should. Should. Wrong. Wrong. Wrong. Wrong.
1: 잘 만나보고 오셨을까요? 그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장소가요, 병원인 것 같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모습도 보이고, 어떡해요, 우리 지금 펭수가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막 sore throat 이렇게 나와 있네요. sore, 따갑습니다. 목이 따가운 것 같아요. throat, 목구멍이 막 따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fever, 열도 막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자,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면요, you should get rest. 너는 휴식을 좀 취하해 라고 하면서 should라는 표현과 rest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자, 한번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고 다친 펭수와 친구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기다리고 있어요.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는 친구들이 쭉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펭수는요, 열이 나고요, fever. 자, 그리고 무엇이 따가운 것 같아요? 자, 어디가 따갑습니까? 목을 막 부여잡고 있죠. 목구멍, throat. 목구멍이 따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요, 심한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하면서, 자, 뭘 취해야 한다? rest,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아프지 말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만나는 친구들은 다 건강과 관련된 표현들이고요. 자, 이제 스텝 2입니다. 여러분들 펜 들고 귀 열고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0: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 번 따라 말하면서 메모에 체크하고 두 번 써보세요.
0: Sore, sore, sore. Throat, throat, throat. Fever, fever, fever. Runny nose, runny nose, runny nose. Cough, cough, cough. Finger, finger, finger. Blood, blood. Blood. Headache. Headache. Head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Cry. Cry. Cry. Rest, rest, rest. Worry, worry, worry. Should, should, should. Wrong, wrong.

0: wrong.
1: 잘 따라 말하고 적어 보셨을까요? 이번에는 step 3, let's handwrite.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어 하나씩 보면서 말하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요, sore라고 되어 있어요. 따가운, 아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sore throat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오른쪽 한번 볼까요? Have a sore throat이라고 하면 목이 따갑다. 이 목구멍 안쪽이 이렇게 따가울 때 우리가 영어로 sore throat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S-O-R-E. 자, 그 다음에 throat, 목구멍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그 신체 기관 중에 하나, 이 목구멍 있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T-H-R-O-A-T, throat이고요. 자, 그 다음에 fever, 열이란 뜻이에요. 보면 우리 지금 펭수가 막 머리에 열나는 모습이 보이죠? 그 열을 얘기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F-E-V-E-R, fever.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runny nose. 다시 한번 runny nose, 콧물이란 뜻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R-U-N-N-Y 한 다음에 N-O-S-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는요, cough라고 되어 있어요. 기침 혹은 기침하다 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감기 증상 중에 하나죠. 한번 적어볼까요? C-O-U-G-H, cough라고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단어 드립니다. finger,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이 손가락 있죠? 영어로 finger입니다. 적어보겠습니다. F-I-N-G-E-R. 자, 그 다음에 단어 blood입니다. blood. 여러분들 게임하는 친구들 아마 blood란 말 게임 속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몸속에 돌고 있는 피, 혈액을 영어로 blood라고 합니다. 우리 동사 표현도 있는데요. 동사로 bleed는 피를 흘리다 라는 뜻입니다. 같이 세트로 알아두시고요. 적어보겠습니다. B-L-O-O-D. 자, 그 다음에 표현 headache. 두통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단어 같이 볼까요? stomachache, 복통이란 뜻입니다. 전부 다 어떤 고통, 통증을 얘기하죠. 끝나는 말이 다 ache예요. 우리 ache는요, 통증이란 뜻입니다. 보통 뭔가 불쾌하고 지속되는 고통을 우리가 ach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headache는 머리가 아픈 거니까 두통, stomachache는 속이 아픈 거니까 복통이란 뜻입니다. 같이 한번 다 적어볼게요. H-E-A-C-H D 한 다음에 ache를 붙여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S-T-O-M-A-C-H 한 다음에 ache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 cry. 막 아파서 울 수 있겠죠. 영어로 cry는 우리말로 울다입니다. 울고 있는 친구의 모습 보이죠? C-R-Y, cry. 자, 그 다음에 남은 네 단어, rest.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휴식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이고요. 우리 동사로 휴식을 취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get rest라고 하면요, 짝꿍으로 휴식을 취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이에 get some rest라고 말을 해서 너 휴식을 좀 취해 라고 할 때 이렇게 get some rest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면요, R-E-S 한 다음에 T. 자, 그 다음에 단어 worry, 걱정하다, 걱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걱정거리들 뭐 생각할 때 우리가 걱정한다 라고 하죠. 영어로 worry. 자, 그래서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be worried about 이라고 해서 비동사 뒤에 worried about 이라고 붙이면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적어볼게요. W-O-R-R-Y. 자, 두 단어 남았습니다. should. 해야 한다 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건 보통 충고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충고하고 조언할 때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should 라는 표현을 씁니다. should 정말 많이 쓰여요. 따라 써볼게요. S-H-O-U-L-D. 자, 마지막 단어 wrong. 잘못된, 틀린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W 발음 안 하고 그냥 wrong 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W-R-O-N-G. 그래서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제 문장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문장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I have a runny nose. 나는 콧물이 난다. runny nose라는 표현 쓰였죠?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I have. 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a runny.

0: 콧물이 막 흘러요. Runny nose. 처음부터 이 I have라는 표현을 써서 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뒤에 많이 붙이고요. 다음 두 번째 문장. My mom is getting some rest. Get some rest라는 표현이 여기 딱 나왔네요. 나의 엄마는요, 휴식을 좀 취하는 중이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My mom, 우리 엄마는요, is, 자, 뭐 하냐면요, 휴식을 취하고 계셔요. DTING. Getting some 마지막 우리 휴식 rest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should get enough sleep. Should 뭐뭐 해야 한다. Get enough sleep 나오죠. 충분히 잠을 자야 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You 한 다음에 우리 should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난뭐 해야 한다. Get 충분한 enough sleep.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짠! 자, 이번에는 스텝 4입니다. 문제들 준비되어 있고요. A는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단어를 쓰는 거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Stomach ache, cry, worry, blood.
0: 잘 들으셨을까요? 순식간에 지나갔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씩 들으면서 순서부터 찾고 단어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1: Stomach ache.
0: Stomachache. Stomachache는 어디가 아플 때 우리 보통 배가 아플 때 쓰는 말이었죠. 자, 어디에 배가 아픈 모습이 보이나요? 자, 여기 그림이 있나요? 1번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뭐라고 하냐면요.
1: Cry.
0: Cry. 우는 겁니다. 자, 우는 모습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아래 이렇게 피 흘려서 이렇게 울고 있죠. 2번. 자, 3번 단어는요.
1: Worry.
0: worry. 자, 무언가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모습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네요. 3번.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은요.
1: Blood.
0: blood. 자, 뭐를 흘리고 있는 거죠?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철자 같이 한번 완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1번. stomachache. 배가 아픈 것, 복통. 2번, cry, 울고 있고요. 3번, worry, 걱정하다. 마지막, blood, 피였습니다. 자, B는요, 단어 카드에 적힌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하는데요. sore throat, runny nose, finger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번, 목구멍은 영어로 throat였죠. 자, 우리 요거 따라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손가락. 우리 손가락은 영어로 finger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finger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콧물은 우리 영어로 runny nos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이 아니라 4번이죠. 우리 4번은 따가운, 아픈, sor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 단어까지 잘 완성이 되었고요. C번입니다. 나열된 철자의 순서를 바로잡아서 질병과 관련된 단어를 완성하라고 하네요. 무언가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증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철자를 잘 보고 철자 개수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일지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막 우리 콜록콜록거리고 기침하는 겁니다. 우리 기침은 영어로 C로 시작한 단어죠. 자, 여러분들 정답은 cough 정확합니다. 그래서 C로 시작을 해서요. 자,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 일단 철자가 R이랑 F도 있고 E도 두 개나 있네요. 뭔가 아파서 막 열이 날때 우리 영어로는 fever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fever.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막 뭐가 긴것 같지만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무언가 통증이 있을 때그 뒤에 단어가 ache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ache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철자들이 보이죠? 자, 그럼 남아있는 단어 어디가 아픈 걸까요? HEAD,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정답은 headache, 두통,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D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라고 하네요. 우리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1번, He is getting some. 그는 휴식을 좀 취하고 있어. 우리 휴식을 취하다, 휴식을 좀 취하다라고 할 때, get some rest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rest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너는 지금 집에 가야 해. 우리 영어로 you go home now. 지금 집에 간다는

말도 있고 너도 있고요. 아, 뭐뭐 해야 한다. 무언가 충고할 때 쓰는 말이 should이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should. 그래서 you should go home now. 우리 should란 표현 정말 많이 쓰인다라고 했고요. 3번 you have the number. 그런데 우리 영어의 한국 해설을 보니까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 딱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대로 된 올바른 번호를 입력했을 때 말고 잘못된 번호를 입력했을 때 전화를 잘못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번호다라고 해서 우리 wrong이라는 단어를 넣어줄 수 있어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문장 통째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다음 마지막 2입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 완성하는 건데요. What's wrong?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더니 지금 목구멍이 따가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I have a sore 목구멍 throat.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열이 있어. 머리에 열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I have a fever.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 유감이야. I'm sorry to hear that. 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 보고 넘어갈 텐데요. 우리 독감이 의심될 때 병원에서 검사받고 나면요. 양성이다, 음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양성일 때는 positive, 그리고 음성일 때는 negative라고 하는데, 우리 더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 positive는 긍정적인이라는 뜻으로, negative는 부정적인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빈칸 채워보면요. 나의 형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야. My brother is active, 긍정적이다, and positive. 두 번째, 그 소식은 the news was very 매우 부정적이었다. 부정적인 반대말 negativ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건강과 관련된 표현들 공부했습니다. 역시나 단어 핵심은 복습이니까 꼭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출신이었죠.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민주당 출신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느 정도 해빙될 거라고 예측하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은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거의 20년 만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Today's Topics입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그첫 번째 이야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투자 금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Biden expands list of Chinese firms.

0: spend from U.S. investment. expand라는 단어 자체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죠. 있는 것을 확대하다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이번 조치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투자 금지 조치에 해당하는 중국 기업의 목록을 확대했습니다. 즉 숫자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몇 개 기업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바이든 expands list of Chinese firms banned from U.S. investment. President Joe Biden has expanded a Trump-era ban on American investment in Chinese firms. He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prohibits Americans from owning or trading any securities of 59 Chinese companies that Washington believes are linked to China's military.
2: Biden expands list of Chinese firms banned from U.S. investment. President Joe Biden has expanded a Trump-era ban on American investment in Chinese firms. He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prohibits Americans from owning or trading any securities of 59 Chinese companies that Washington believes are linked to China's military.
0: 오늘도 역시 몇 가지 단어는 먼저 우리가 알아보고 진행하는 게 좋겠는데요.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To expand.
2: To expand.
1: Executive order.
2: Executive order.
1: To prohibit.
2: To prohibit.
1: Securities.
2: Securities.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나왔던 to expand. 범위나 이런 규모를 확대하다, 넓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조치를 시행할 때 의회를 거치게 되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대통령이 직권으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executive orders, 행정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To prohibit, 다 아실 겁니다. 금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Securities, 이때 복수 쓰셔야 됩니다. 그냥 security 하면 보안 혹은 안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복수 쓰게 되면 증권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내용 기억하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President Joe Biden has expanded a Trump-era ban on American investment in Chinese firms.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딱 떨어지는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 실시했던 금지 조항에 대해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뭐에 대한 금지인가 봤죠? Impose, 여기서 뭐 impose a ban on, 어느 시니까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였습니다. 이거를 확대 적용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He signed an executive order.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That prohibits Americans from owning or trading any securities of 59 Chinese compan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행정명령은 어떤 명령인가 봤더니 prohibit somebody from ING 이렇게 이어지죠. 미국인들이 59개 중국 기업들의 증권이라면 그것이 어떤 증권이든 간에 owning, 소유하거나 or trading,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주절에서 signed, 과거로 썼는데 여기서 prohibits, 이렇게 예, 현재로 쓴 이유는 당연하죠. 서명한 것 자체가 과거니까 과거로 주절을 썼지만 이 행정명령은 지금 현재도 효력을 갖고 있고 계속 진행 중인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셔도 됩니다. Securitie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권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식 그리고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그 회사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Securities companies라고 하면 그거는 보안기업이 아니라 증권사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59개 중국 기업들은 that Washington believes are linked to China's military.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 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믿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때 워싱턴이라는 단어 꼭 아셔야 되겠는데요. 한 나라의 수도를 영어로 쓰는 경우는 크게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나라 자체를 받거나 그 나라 정부를 받죠. 워싱턴 하면 미국을 받거나 미국 정부를 받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문맥을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많은 경우 둘 중에 어느 걸로 번역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미국 정부 정도로 번역하시면 가장 무난하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하죠.
1: Biden expands list of Chinese firms banned from U.S. investment. President Joe Biden has expanded a Trump-era ban on American investment in Chinese firms. He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prohibits Americans from owning or trading any securities of 59 Chinese companies that Washington believes are linked to China's military.
2: Biden expands list of Chinese firms banned from U.S. investment. President Joe Biden has expanded a Trump-era ban on American investment in Chinese firms. He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prohibits Americans from owning or trading any securities of 59 Chinese companies that Washington believes are linked to China's military.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U.S. regulators approve landmark Alzheimer's drug. 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regulators가 나왔는데요. 영어에서 사람을 복수 쓰는 경우는 보통 조직 정도를 받으시면 돼요. 뭐 조직이라고 해서 무슨 깡패 조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관이나 조직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국의 regulators라고 하면 규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말고 규제 당국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규제 당국이 landmark, 역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기념비적인 그런 알츠하이머 질병의 약을 승인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확인합니다.
1: U.S. regulators approve landmark Alzheimer's drug.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has approved the first ever medication for Alzheimer's disease aimed at slowing cognitive decline in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the illness. The FDA has not approved an Alzheimer's drug since 2003, reflecting the high rate of failure for such medications.
2: U.S. regulators approve landmark Alzheimer's drug.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has approved the first ever medication for Alzheimer's disease aimed at slowing cognitive decline in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the illness. The FDA has not approved an Alzheimer's drug since 2003, reflecting the high rate of failure for such medications.
0: 자, 오늘 뭐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 단어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Landmark.
2: Landmark.
1: Cognitive.
2: Cognitive.
1: To reflect.
2: To reflect.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나왔던 landmark. 며칠 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던 표현인데요. 획기적인 사건이나 발견을 얘기할 때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기념비적인 이럴 때 정말 많이 씁니다. Cognitive,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인지애라고 할 때 쓰는 형용사입니다. Cognition이라고 하면 인지를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인지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o reflect, 뭔가를 반영하다. 나타내다라고 할 때 쓰죠. 뭐 물이라든가 아니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a reflection이죠. 나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영하다, 나타내다. 자, 과연 미국에서 승인한 이번 알츠하이머의 약은 뭘까요?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아, 여기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U.S. Regulators라고 했던 기관이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이라고 보통 얘기해서 줄이면 식약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먹는 것과 약품의 모든 것은 이쪽에서 총괄합니다. 이쪽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미국의 식약국, 식품의약국이 has approved the first ever medication for Alzheimer's disea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최초의 약품을 승인했습니다. 이때 최초, first ever, 며칠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ever는 강조형이죠. 없어도 괜찮습니다. The first medication, the first drug. 근데 first ever medication 조금 더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약이 최초는 최초인데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최초의 약품은 아니고요. 이때 최초는 어디에 걸리냐면 aimed at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med at slowing cognitive decline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최초의 약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약이긴 한데 인지 기능이 쇠퇴하는 것 떨어지는 것을 늦추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최초의 알츠하이머 질병 관련 약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0: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2003년에도 약을 승인한 적이 있거든요. 단지 당시에는 알츠하이머의 증상, symptoms라고 하는 증상에 대처하는 대증요법을 위한 약이었다면, 이번에는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병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늦추고자 하는 최초의 치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의미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짧아서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논란은 좀 있거든요. 일단 그 얘기는 오늘은 좀 생략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어떠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문제일까요? In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the illness. 알츠하이머 질병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바로 이 인지 기능 쇠퇴를 늦추고자 하는 취지의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 문제가 나올 때그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이인을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 소아비만이라고 하죠. 아동비만이라고도 하고, 그 어린이 비만을 얘기할 때 child obesity라고도 쓰입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니고 childhood obesity라고 합니다. childhood obesity 혹은 obesity in children 혹은 among children, 이럴 때 in을 많이 쓰니까요. 이런 것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 FDA has not approved an Alzheimer's drug since 2003. 자, 직역을 하자면 FDA라는 식약국이 2003년 이래로 알츠하이머 약품을 승인한 적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이번이 2003년 이래 최초의 승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eflecting the high rate of failure for such medications. 이런 알츠하이머 질병을 치료하는 약, 그 약이 참 실패율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년, 18년 동안 없었다? 그만큼 약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군요.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하죠.
1: U.S. regulators approve landmark Alzheimer's drug.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has approved the first ever medication for Alzheimer's disease aimed at slowing cognitive decline in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the illness. The FDA has not approved an Alzheimer's drug since 2003, reflecting the high rate of failure for such medications.
2: U.S. regulators approve landmark Alzheimer's drug.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has approved the first ever medication for Alzheimer's disease aimed at slowing cognitive decline in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the illness. The FDA has not approved an Alzheimer's drug since 2003, reflecting the high rate of failure for such medications.
0: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소와 시간의 전치사 in입니다. 참 다양하게 쓰이죠. 장소를 빼고 시간만 따져도 정말 여러 분야에서 쓰입니다. 국제 유가가 2년 만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라고 할 때, 뭐 유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oil prices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crude oil prices, 원유가를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최고가를 기록하다, 요거는 우리가 종종 봤습니다. To hit a record high, 아니면 to hit an all-time high, 최고가를 기록하죠. 최저가를 기록하다 할땐 high 대신에 low만 써주면 됩니다. 이러면 답이 다 나왔죠. 자, crude oil prices have hit a record high 2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 6개월 만에, 이럴 때 전치사 당연히 in 2 years 이렇게 씁니다. 시간을 얘기하는 전치사 in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 얼마 만에라고 해서 금융 부문, 거래 부문, 경제 부문에서 특히 많이 쓰이니까요. 이런 전치사 in의 쓰임도 알아두시고요. 사실 뭐 전치사는 나올 때마다 아, 이렇게 쓰였구나, 자꾸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고민과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Crude oil prices have hit a record high in 2 years.
2: Crude oil prices have hit a record high in 2 years.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Alzheimer's disease라고 해서 알츠하이머 병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는 건망증과 경미한 인지 기능 상실로 시작이 됩니다만, 병이 진행되면서 환자들은 스스로를 돌볼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죠. 실제로 우리가 노인성 치매라고 하는 디멘샤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요. 이 디멘샤의 한80% 정도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건망증과 경미한 인지 기능 상실로 시작됩니다.

0: 그죠? 시작되니까 begin with 뭐 이런 말도 오르고요. 건망증이라고 할 때 forgetfulness라고 합니다. 뭔가 자꾸 forget 하는 거죠. 인지 기능은 조금 전에 보셨던 cognitive function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Alzheimer's disease starts with forgetfulness and a blank loss of cognitive function. 자, 경미한이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이럴 때 들어가는 단어가 mild라는 단어를 씁니다. 질병을 보통 얘기할 때 3단계로 얘기해요. 경미한 경증을 얘기할 때 mild.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중등증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moderate.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severe. 그래서 mild injuries 하면 경상, severe injuries 하면 중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미한 손실이나 상실은 mild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이 진행되면서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어지죠. 돌보다 look after.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But as it advances 혹은 progresses, 병이 진행되면서 patients lose the ability to look after themselves.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병이 진행되는 게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advances를 쓰거나 진행되기 때문에 progresses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정리하죠.
1: Alzheimer's disease. Alzheimer's disease starts with forgetfulness and a mild loss of cognitive function. But as it advances, patients lose the ability to look after themselves.
2: Alzheimer's disease. Alzheimer's disease starts with forgetfulness and a mild loss of cognitive function. But as it advances, patients lose the ability to look after themselves.
0: 자, 오늘도 참 다양한 단어 표현들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핵심만 추렸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Executive order.
2: Executive order.
1: Securities.
2: Securities.
1: To reflect.
2: To reflect.
1: Forgetfulness.
2: Forgetfulness.
1: Cognitive function.
2: Cognitive function.
1: To look after.
2: To look after.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의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스크립트와 MP3가 다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손흥민 선수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는 선수죠. 2020년, 2021년 이 시즌 동안에 정말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역대급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올해 팀에 뽑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 끼리는 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소위 코로나 패스, 코로나 여권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여행 증명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세계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20분 동안 구현을 할 텐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오늘 Today's Topics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손흥민 named in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헤드라인에 이렇게 과거형처럼 보이는 게 나온다면 동사가 과거형이 아니고 PP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죠. 다시 말하면 이럴 땐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죠. 전 세계 소위 4대 축구 리그 가운데 하나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올해 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0: Asian player to be listed in the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by the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He set a new record this season, scoring 17 goals and 10 assists.
1: 잘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협회 이름도 나오고 말이죠. 뭐 조직 같은 이름도 나오고 조금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Use keywords 확인합니다.
2: Association.
0: Association.
2: To set a new record.
0: To set a new record.
1: 첫 번째 표현은 association이라고 하는 협회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Association. 두 번째는 to set a new record. 새로운 기록을 세우다. 그러니까 break the record. 기존의 기록을 깨다. 똑같은 의미죠,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축구에 관심이 없으시면 좀 어려우실 텐데요. Tottenham Hotspurs striker 손흥민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토트넘 호스퍼, 우리말로는 그렇게 쓰는데요.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 즉 일부 축구 리그의 팀이 20개입니다. 그 중에 손흥민 선수가 몸을 담고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스트라이커, 공격수죠. 바로 손흥민 선수가 has become the first Asian player. 항상 쓰는 표현입니다. become the first, become the second to blah blah blah. 이렇게 이어지는 구문이죠. 아시아 축구 선수로는 최초로 뭐뭐가 되다. 혹은 뭐뭐한 아시아 최초의 축구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편하게 번역하시든 상관없습니다만 이 구문은 많이 쓰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축구 선수로는 최초로 to be listed, to be named in the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영국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By the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국의 그 협회인데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영국 프로축구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정을 하는 아주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시아 축구 선수로도 최초고 또 본인 그 커리어 통산 최초라고 하더군요. He set a new record this season. 자, 이번 시즌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이쪽 축구는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달리요. 2년에 걸쳐서 하죠. 보통 이제 8월 달부터 해서 5월 달쯤에 끝나기 때문에 일정이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즌을 얘기할 때 2020년, 2021년 시즌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시즌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새로운 기록을 세웠냐면 scoring 17 goals and 10 assis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시다시피 17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어시스트가 10개입니다. 즉 공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한 것이 10번인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이번 시즌만 따진 거고요. 그러니까 시즌이니까 리그에서만 따진 겁니다. 프리미어 리그. 근데 꼭 리그에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 유로파 리그도 있고 그 밖에 다른 트로피가 걸려있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다 따지면 22골인가 넣었고요. 어시스트가 장마치 17골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통산 최고고요. 한국 프로 선수 입장에서도 유럽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2: Sun Heung-min named in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Tottenham Hotspurs striker Sun Heung-min has become the first Asian player to be listed in the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by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He set a new record this season, scoring 17 goals and 10 assists.
0: Sun Heung-min named in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Tottenham Hotspur striker Son Heung-min has become the first Asian player to be listed in the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by the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He set a new record this season, scoring 17 goals and 10 assists.
1: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EU OK's virus pass 라고 되어있는데요. 당연히 관사가 뭐 생략된 거죠. The EU가 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A virus pass.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요. 코로나 패스 혹은 코로나 여권을 OK라는 얘기는 승인했습니다. Boosting summer travel hopes. 여름에 이제 여행 시즌이 돌아오겠구나라는 희망을 북돋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뭐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쪽은 다 관광 산업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는데 그게 다 막혀 있으니까요. 자, 요 내용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0: EU okays virus pass, boosting summer travel hopes. European Union lawmakers endorsed a new travel certificate that will allow people to move between European countries without having to quarantine or undergo extra coronavirus tests. The widely awaited certificate, which will have both paper and digital forms, is aimed at saving Europe's travel industry.
1: EU okays virus pass, boosting summer travel hopes. European Union lawmakers endorsed a new travel certificate that will allow people to move between European countries without having to quarantine or undergo extra coronavirus tests. The widely awaited certificate, which will have both paper and digital forms, is aimed at saving Europe's travel industry.
0: To endorse.
1: To endorse.
0: Certificate.
1: Certificate.
0: To quarantine.
1: To quarantine.
0: To undergo.
1: To undergo.
2: 첫 번째 단어는 to endorse, 지지하다, 승인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공식적으로 지지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나는 어느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럴 때 공식적으로 지지할 때 endorse 라는 단어를 씁니다. certificate, 증명서 라고 할 때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이고요. to quarantine, 격리되다 혹은 격리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동사, 타동사 다 쓰고요. 동사어도 쓰고 명사어도 씁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undergo something, 뭔가를 겪다라고 할 때 쓰죠. 특히 이제 치료를 받을 때 undergo plastic surgery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가 많은데 특히 동사를 듣지 못하면 청취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특히 동사는 꼭 들으려고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uropean Union lawmakers,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복수 쓰면 제가 기관이나 조직을 받는 게 좋다라고 종종 말씀드리죠. 여기서는 유럽연합의 의원들은 이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유럽연합의회가 라고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질 겁니다. Endorsed a new travel certificate.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회가 새로운 여행 증명서를 승인했습니다. 이 증명서는 that will allow people to move between European countri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영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내라는 얘기는 특정한 조건이 갖춰진 어떤 바운더리 내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영내에서, 다시 말하면 유럽연합 회원 국가에서는 편하게 이제는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Without having to quarantine or undergo extra coronavirus test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quarantine이 이때는 뭐 자동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타동사로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자동사로 보는 게 맞겠죠. 격리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자기가 있는 나라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혹은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면 이런 과정 없이 다른 나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The widely awaited certificate. 자,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학수고대에 왔던 이 증명서는 which will have both paper and digital forms. 그렇습니다. 서류 형식의 페이퍼 형태로도 증명서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휴대폰의 디지털 형태로도 이 증명서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는데요. is aimed at saving Europe's travel industr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가 나오는 거죠. 왜 이러한 증명서를 만들게 됐는가 봤더니 유럽의 여행 업계를 살리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관광 수입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런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요. 그쪽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듣고요. 정리합니다.
0: EU okays virus pass, boosting summer travel hopes. European Union lawmakers endorsed a new travel certificate that will allow people to move between European countries without having to quarantine or undergo extra coronavirus tests. The widely awaited certificate,

0: which will have both paper and digital forms, is aimed at saving Europe's travel industry.
1: EU OKs Virus Pass, boosting summer travel hopes. European Union lawmakers endorsed a new travel certificate that will allow people to move between European countries without having to quarantine or undergo extra coronavirus tests. The widely awaited certificate, which will have both paper and digital forms, is aimed at saving Europe's travel industry.
2: Today's parents, 오는 코로나 시대의 필수 단어, quarantine이란 단어를 갖고 우리가 한번 문장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그 특정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 항상 나오는 단어나 표현을 알아두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청취를 하든 아니면 뭐 기사를 읽든 아니면 내가 기사를 작성하든 말을 하든 결국은 필요한데요. 코로나 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quarantine, 그죠? 그리고 봉쇄, 이런 표현도 있고요. 격리, 마찬가지로 쓰는 표현이고요.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도시가 봉쇄되면서 300만 주민이 사실상 격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실제로 이제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문제가 터졌을 때 우한시도 봉쇄가 되면서 그쪽에 2,500만 주민들이 사실상 격리된 상태였고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쇄되다라는 표현 어떻게 쓸까? 그리고 격리되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s the city is now on blank. 자, 그 도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the city라고 하죠. As the city is now on blank. 네, 봉쇄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로 on lockdown. 이 표현도 사실은 꼭 아셔야 되는 표현이죠. 봉쇄라고 할 때 lockdown. 봉쇄되다라고 할 때는 the city is on lockdown을 명사로 쓰거나 is locked down. 이렇게 동사로 쓰셔도 괜찮겠고요. 3 million people there are effectively blank.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quarantined라고 쓰면 되겠군요. So, 3 million people there are effectively. 이때 효율적으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상이라는 의미로 보셔야 되겠고요. quarantined, 격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quarantine이라는 단어도 lockdown과 마찬가지로 명사로 종종 많이 쓰입니다. 그럴 때는 be under quarantine라고 하면 되겠죠. The city, 장소가 나와도 돼요. The city is now under quarantine. 그리고 3 million people there are now effectively under quarantine.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요. 명사와 동사, 품사 둘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As the city is now on lockdown, 3 million people there are effectively quarantined.
1: As the city is now on lockdown, 3 million people there are effectively quarantined.
2: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화두입니다. Tourism industry in trouble. 예, 관광업계가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져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여행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군요. 사실 뭐 여행산업도 그렇고 요식업계도 문제죠. 그죠? 실제로 저도 외식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최근에 들어서는 일단 많은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데요. 자, 일단 뭔가가 장기화되면서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쓰죠? 뭐뭐 하면서 상황을 얘기하니까 보통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as를 써서 as 아시죠? as를 써서 문장을 쓰거나 일단 부사절이 되겠죠? 아니면 with를 써서 그 다음에 명사구가 나오는 phrase가 나오는 부사구를 쓰거나 그게 둘 중에 하나인데요. 꼭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문맥에 맞게끔 꼭 이렇게 구문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위기를 겪다, 그것도 전례 없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 자, 이런 스타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위기를 겪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to be hit by a crisis. 크라이시스에 한 방 맞는 거죠. 네, 그런 느낌으로 쓰시거나 to suffer from a crisi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위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tourism industry is suffering from a blank crisis. 자, suffer from a crisis인데 유례 없는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뭘까요? 초유의. 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unprecedented라는 말을 씁니다. 유례 없는, 초유의 할 때 쓰는 표현이죠. precedent라고 하는 말이 이게 판례예요. 법원에서 내놓은 이전에 있었던 판례. 판례가 없는이라는 형용사는 유례 없는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말로

0: unheard of란 말을 씁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유례 없는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 위기는 caused by the blank COVID-19 pandemic. 어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발됐을까요? 장기화된, 그렇죠. 이럴 때 쓰는 말이 prolonged란 말 정말 많이 씁니다. A prolonged economic crisis라고 하면 경제 위기 장기화, 이럴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요 단어, 요 형용사 하나 아시면 이런 구문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도 듣고 정리합니다.
1: Tourism industry in trouble. The tourism industry is suffering from an unprecedented crisis caused by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2: Tourism industry in trouble. The tourism industry is suffering from an unprecedented crisis caused by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핵심만 뽑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endorse.
2: To endorse.
1: To quarantine.
2: To quarantine.
1: To undergo.
2: To undergo.
1: Unprecedented. Unheard of.
2: Unprecedented. Unheard of.
1: Prolonged.
2: Prolonge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의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MP3 스크립트 다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1년여 동안 결혼식이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이제 실제로 결혼식에 와라라고 하는 청첩장 개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리겠죠. 최근 들어 결혼식이 다시 유행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참 좋은 소식인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대처는 참 인류의 숙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식물 멸종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엔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Today's Topics입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첫 번째 이야기는요. Wedding boom is on in the U.S. 라고 되어 있군요. 불이 들어온 거죠. On, 그죠? 미국에서 결혼식 활황이 지금 뭐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Wedding boom is on in the U.S. One of the first activities to go when the coronavirus forced us to socially distance was weddings. With restrictions on large gatherings loosening, however, a growing number of couples in the U.S. want to walk down the aisle.
2: Wedding boom is on in the U.S. One of the first activities to go when the coronavirus forced us to socially distance was weddings. With restrictions on large gatherings loosening, however, a growing number of couples in the U.S. want to walk down the aisl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기도 중요한 단어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force.
2: To force.
1: Restriction.
2: Restriction.
1: Gathering.
2: Gathering.
1: To walk down the aisle.
2: To walk down the aisle.
0: 첫 번째 단어는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동사입니다. To force. 어쩔 수 없게 누군가가 뭐뭐 하

0: 하게 만들다. 상황적으로 강제 집행하는 동사입니다. To force. Restriction. 잘 아시죠? 제약이나 규제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Restriction. Gathering. 이때는 gather가 모이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gathering, 모임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가산명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좀긴 표현인데요. To walk down the aisle. 통로를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walk down the street이라고 하면 거리를 길 따라 가는 거지. 내려가는 건 downward 하는 거죠. 여기서는 통로를 따라 걷다라는 의미인데요. 요게 결혼하다라는 수고가 되겠습니다. 자, 요 표현도 알고 계시면 좋겠군요. 자, 미국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결혼 붐. 그 이야기인데요. One of the first activities to go when the coronavirus forced us to socially distance. 여기까지가 긴데 주어입니다. 그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to socially distance, 동사로 쓰였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때, one of the first activities to go, 가장 먼저 사라지는 활동 가운데 하나가 뭐였을까요? 바로 was weddings,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이 모이는 결혼식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With restrictions on large gatherings, loosening. 아, 이렇게 나왔군요. With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명사구가 나오면 이러이러한 가운데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건데요. 자, 대규모 모임 혹은 집회에 대한 규제가 loosening 혹은 easing이라고 하죠.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However, a growing number of couples in the US. 자,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내 이러이러한 커플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점점점 많은 미국 내 커플들이 want to walk down the aisle. Walk down the aisle. 아까 했죠? 결혼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웨딩 플래너들의 예약이 뭐 2023년까지도 밀려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결혼하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몇 가지 표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보편적인 표현은 to get married. 그렇게 쓰죠? 그때 중요한 건 전치사 to somebody입니다. To get married to somebody. 그 밖에 또 다른 표현으로 to tie a knot. 이런 말 쓰죠. knot, K가 묵음인데, 고리예요. 매듭을 엮어주는 거죠. 남자의 인생의 매듭과 여자의 인생의 매듭을 엮어주는 겁니다. To tie a knot with somebody입니다. 또 하나, to get hitched. 그리고 with somebody.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Walk down the aisle에서 walk을 빼고 down the aisle이라고 하면 marriage, 결혼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Wedding boom is on in the U.S. One of the first activities to go when the coronavirus forced us to socially distance was weddings. With restrictions on large gatherings loosening, however, a growing number of couples in the U.S. want to walk down the aisle.
2: Wedding boom is on in the U.S. One of the first activities to go when the coronavirus forced us to socially distance was weddings. With restrictions on large gatherings loosening, however, a growing number of couples in the U.S. want to walk down the aisle.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UN says, 헤드라인에 이렇게 콜론이 나오면 says, 말하다 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According to the UN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Save species while fixing global warming. 그렇습니다. Fix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지구온난화 해결을 하는 와중에 동식물 종은 구해야 한다. 즉,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1: UN. Save species while fixing global warming. The world needs to tackle the crises of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together to save the planet, United Nations scientists said. A new UN report found that there are ways to attack the two global problems simultaneously, but some measures to tackle climate change could accelerate extinctions of plants and animals.
2: UN. Save species while fixing global warming. The world needs to tackle the crises of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together to save the planet, United Nations scientists said. A new UN report found that there are

0: ways to attack the two global problems simultaneously, but some measures to tackle climate change could accelerate extinctions of plants and animals.
1: 몇 가지 표현만 알고 계셨다면 상당히 수월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몇 가지가 안 들리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2: Species.
0: Species.
2: Biodiversity loss.
0: Biodiversity loss.
2: Simultaneously.
0: Simultaneously.
2: Extinction.
0: Extinction.
1: 첫 번째 단어는 species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단수와 복수가 같은 형태예요. Species, 동물, 식물 다 합해서 생물, 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Biodiversity loss. Biodiversity가 생물 다양성이에요. 얼마나 많은 동식물 종이 있는가. 문제는 이것이 loss와 함께 붙으면 생물 다양성 손실이라고 해서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imultaneously. 동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xtinction, 멸종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사실 이런 표현들은 이런 주제가 나오면 100%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he world needs to tackle the crises of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together.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하다, 대처하다라고 할 때 tackle이란 말 가장 많이 쓰고요. deal with이란 말도 쓰죠. deal with. 그리고 address란 말도 씁니다. 자, 전 세계는 말입니다. The crisis of니까요. 이 두 가지 문제죠.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이라고 하는 위기 사태를 함께 동시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군요. 그 이유는 to save the planet, 지구를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United Nations scientists said. 유엔 산하의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관사는 당연히 덜을 쓰셔야 된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죠? 관사가 틀리면 그 글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사에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뒤에 나와 있고 이 두 가지 위기니까 이때는 완전히 한정되기 때문에 정해진 정관사 덜을 쓰셔야 됩니다. A new UN report found that, 새로운 UN 보고서에 따르면, there are ways to attack the two global problems simultaneously. 그렇습니다. 아까는 crisis라고 했는데 지금은 problems로 말을 바꿔준 거죠. 그리고 아까는 tackle이라고 했는데 지금 attack이라는 단어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바꾼다라고 해서 의미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 새로운 UN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문제, 위기 상황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but some measures to tackle climate change. 그런데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몇몇 조치는 could accelerate extinctions of plants and animals.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accelerate 가속화하는 거죠. speed up. 그래서 동식물종의 멸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후 변화를 위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겠다. 화석 연료가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그 대표적인 식물이 이제 콘, 옥수수죠. 옥수수를 어마어마하게 재배하게 되면 그 땅이 동식물 그 서식지가 농경지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가 이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그만큼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2: UN. Save species while fixing global warming. The world needs to tackle the crises of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together to save the planet, United Nations scientists said. A new UN report found that there are ways to attack the two global problems simultaneously, but some measures to tackle climate change could accelerate extinctions of plants and animals.
0: UN. Save species while fixing global warming. The world needs to tackle the crises of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loss together to save the planet, United Nations scientists said. A new UN report found that there are ways to attack the two global problems simultaneously, but some measures to tackle climate change could accelerate extinctions of plants and animals.

0: Today's parents, 오늘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자, 조금 전에 나왔던 단어 extinc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멸종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멸종되다 라고 할 때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는 동사 go라고 하는 동사를 보통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멸종되는 동식물 종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More animal and plant species are going extinct worldwide.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extinction이라는 것은 명사로 툭 튀어나왔는데 이거를 동사로 쓰면 어떻게 쓸까? Go extinct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만약에 extinction이라는 명사를 나는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go into extinction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와 형용사가 함께 만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상태의 변화를 야기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More animal and plant species are going extinct worldwide.
2: More animal and plant species are going extinct worldwide.
0: Go extinct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extinction에서 유추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면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 1년 동안 많은 중소기업이 파산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Many small businesses have gone blank over the past yea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over the past year, 지난 1년에 걸쳐 많은 small businesses, 중소기업들이 have gone blank. 뭐가 들어갈까요? Go bankrupt.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go bankrupt라고 하면 파산하다라고 하는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죠. 우리가 뭐 핵 보유국이 되다라고 할 때도 go nuclear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이런 식의 문장을 많이 쓰니까 꼭 좀 기억하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도 들어보시고요. 따라해보죠.
1: Many small businesses have gone bankrupt over the past year.
2: Many small businesses have gone bankrupt over the past year.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또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online dating during pandemic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인터넷 만남. 이란 느낌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뭐 미국에서 결혼이 붐이라고 하는데 결혼 정보 회사들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모임을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회사들은 인터넷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되겠고요. 거기에 적응하다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결혼 정보 회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Matchmaking agencies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매치메이킹이 이제 누군가를 만남을 갖도록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치메이킹 에이전시스 혹은 데이팅 에이전시스. 엄밀히 말하면 조금 느낌은 다르거든요. 위에는 뭐 마치 결혼을 위한 느낌이고 밑에는 그냥 누군가의 그냥 만남 자체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대체로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atchmaking agencies are trying to blank to the changing times. 보통 시대라고 할 때 the times란 말 많이 쓰거든요. The times. 근데 시대의 변화라고 하면 변화하는 시대. The changing times. 그리고 여기에 적응하려 하고 있다. Adapt to죠. Adapt to the changing times. 적응하고 있다라고 해서 구태여 trying을 쓸 필요가 있느냐? Are adapting to the changing times.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trying을 한번 넣어주시면 적응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적응하고 있다. 이런 느낌,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본인은 어떤 쪽으로 갈지 그것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모임을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자 모임은 조금 전에 우리가 했죠? 뭐였어요? Gatherings, 그죠? 규제하다 했죠? Regulate. 일일 회사들은 인터넷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s many countries still restrict 혹은 regulate social gatherings. Restrict라고 하는 것은 제한하고 억제하는 거라면 regulation, 규정을 지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긴 하겠죠. 자,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모임들을 restrict,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those agencies, 앞에 나왔던 결혼정보회사들이 are offering more online dating services. 보통 우리가 뭐 늘리고 있다 할 때 이 늘리다를 increase나 raise로 쓸 필요 없고요. offer more 라는 개념으로 쓰셔도 충분하니까 조금의 융통성을 가지시면 조금 더 앵커가 되는 일이 재밌어질 겁니다. 자, 이 문장도 역시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online dating during pandemic. Matchmaking agencies are trying to adapt to the changing times. As many countries still restrict social gatherings, those agencies are offering more online dating services.
1: Online dating during pandemic. Matchmaking agencies are trying to adapt to the changing times. As many countries still restrict social gatherings, those agencies are offering more online dating services.
2: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0: To walk down the aisle.
1: To walk down the aisle.
0: Species.
1: Species.
0: Biodiversity loss.
1: Biodiversity loss.
0: Extinction.
1: Extinction.
0: To adapt to the changing times.
1: To adapt to the changing times.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의 모든 강의,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활용했던 모든 자료들 MP3와 스크립트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참 이미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병원에 가면 세상에 다 환자밖에 없어 보이고요. 또 반면에 사건, 사고, 소식을 보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가장 심각한 사고, 총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미국 내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고 소식까지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이고요. 그 20분의 시작을 항상 그렇습니다만 Today's Topics로 시작하겠습니다. 'Today's Topics' 그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 소식입니다. 'Building collapse in South Korea kills nine'이라고 되어 있군요. 물론 앞에 관사가 생략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붕괴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하면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수치인데 내용인데요.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사고인지 그리고 어떤 정황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Building collapse in South Korea kills nine. A five-story building being demolished in southern South Korea collapsed on a bus, killing nine people on board. Emergency workers dispatched to the site rescued eight people from the bus, all seriously injured.
2: Building collapse in South Korea kills nine. A five-story building being demolished in southern South Korea collapsed on a bus, killing nine people on board. Emergency workers dispatched to the site rescued eight people from the bus, all seriously injure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일단 사망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부상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구조대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는데요. 자, 그중에 일단 중요한 표현들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동사가 많은데요. 어떤 동사인지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 demolish.
2: To demolish.
1: To collapse.
2: To collapse.
1: On board.
2: On board.
1: To dispatch.
2: To dispatch.
0: 첫 번째 단어는 가장 앞에 나와 있던 단어죠. To demolish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건물을 철거하다라고 하여 쓰는 표현입니다. To demolish 알아두시고요. To collapse 이번에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붕괴되다 혹은 붕괴라는 명사로도 쓰고요. 또 이제 회사가 붕괴한다는 얘기는 파산이기 때문에 The company is on the brink.

0: 스몰 캡 컬랩스 이런 식으로 파산이라는 의미로 쓰는데요. 오늘은 문자 그대로 붕괴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On board, 기차라든가 배라든가 아니면 항공기에 탑승한이라고 할때 on board 많이 씁니다. To dispatch, 어딘가로 파견하다 혹은 보내다 라고 할때 to dispatch. 자, 동사가 일단 네, 세 개고요. 그리고 on board, 교통에 많이 쓰이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ive-story building being demolished in southern South Korea.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자, 일단 이때 five-story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물은 아니고요. 5층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being demolished라고 해서 현재 상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소가 나와 있죠. 자, 한국의 남부 지방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collapsed on a bus. 그렇습니다. collapse라고 하면 붕괴되는 건데요. 무너지면서 뭔가를 덮친 거죠. 붕괴되면서 버스를 덮쳤습니다. Killing nine people on board. 그렇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행인이 아니라,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사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Emergency workers. 보통 이제 우리가 구조대를 얘기할 때,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119 대원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911이 되겠는데, 쓰는 표현이 다양합니다. 비상사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emergency workers라고도 쓰고요. 또 rescue workers라고도 씁니다. 근데 뒤에 동사가 rescue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rescue workers란 말보다는 emergency workers란 말을 쓴것 같고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전면에 나서서 대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first responders라고도 씁니다. First responders. 그래서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대가 dispatched to the scene. 여기까지는 주어를 꾸며주는 거죠. 자, 현장에 파견된 구조대가 rescued eight people from the bus. 해당 버스에서 8명을 구출해냈는데요. All seriously injured. 모두 다 중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합니다.
1: Building collapse in South Korea kills nine. A five-story building being demolished in southern South Korea collapsed on a bus, killing nine people on board. Emergency workers dispatched to the site rescued eight people from the bus, all seriously injured.
2: Building collapse in South Korea kills nine. A five-story building being demolished in southern South Korea collapsed on a bus, killing nine people on board. Emergency workers dispatched to the site rescued eight people from the bus, all seriously injured.
0: 오늘 두 번째 topic입니다. 2021, the deadliest gun violence year in decades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i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패턴에서 봤습니다만, decade, 10년을 얘기하는 거니까 수십 년 만에 가장 deadliest, 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던 총기 폭력에 해당하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바로 올해가 그렇다는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역시 수치가 나오니까 숫자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1: 2021, the deadliest gun violence year in decades. During the first 5 months of 2021, more than 8,100 people were killed in gunfire in the United States, about 55 lives lost per day. That's 14 more deaths per day than the average death toll during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6 years. Analysts have attributed the increase to a variety of issues, including soaring gun ownership and entrenched inequality.
2: 2021, the deadliest gun violence year in decades. During the first 5 months of 2021, more than 8,100 people were killed in gunfire in the United States, about 54 lives lost per day. That's 14 more deaths per day than the average death toll during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6 years. Analysts have attributed the increase to a variety of issues, including soaring gun ownership and entrenched inequalit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단어 표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The death toll.
2: The death toll.
1: To attribute A to B.
2: To attribute A to B.
1: Soaring.
2: Soaring.
1: Entrenched.
2: Entrenched.
0: 첫 번째 표현은 사건 그리고 사고에 거의 100%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단골맨입니다. The death toll이라고 하는 사망자 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he number of death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 전에 또 Today's Parents에서 봤던 표현인데요. To attribute A to B.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A라고 하는 현상을 그 원인을 B에다 두는 거죠. 즉 A의 원인을 B에 두다라고 할 때 to attribute A to B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Soaring, soar라고 하는 것이 급증하다, 껑충 뛰어오르다, 그만큼 많은 변동을 얘기할 때요 쓰는 표현인데 soaring, 급증하는, 급상승하는이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Entrenched, 어떠한 뭐 문화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이런 좀 무형의 것들이 견고한, 뿌리 깊은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Deeply entrenched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Entrenched 혹은 deeply entrenched. 자, 이런 표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아, 우리 2021년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 집계 했을 때의 결과가 요거 만만치 않다라는 내용인데요. During the first five months of 2021 이란 얘기는 from January to May this year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2021년 첫 5개월 동안, 즉 5월 말까지 more than 8100 people were killed in gunfire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자그마치 8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총기 사고, 사건 다 될 수 있겠죠. 뭐 사고는 우리가 accident라고 얘기하고요. 사건은 incident라고 얘기하죠. accident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거, 진짜 사고가 되겠고요. Incident이라고 하는 사건은 인간이 의지가 들어간 겁니다. 같이 집에서 불이 나더라도 누군가 방화를 한 거면 그거는 이제 incident, 사건이 되는 거고요. 자연 발화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건 accident, 사고가 되는 건데 지금은 사건, 사고가 다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5개월 동안 8,100명이 넘는데요. About 54 lives lost per day. 하루에 대략 54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해당한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That's 14 more deaths per day. 이는 하루당 14명이 더 사망한 건데요. 당연히 비교가 나와야 되겠죠. Than the average death toll during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6 years. 그렇습니다. 이전 6년 동안 동기간 사망했던 평균 사망자. 다시 말하면 6년이니까 아마 언제부터 빠져야 될까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를 봐야 되겠군요. 그때 각각 5개월을 따졌을 때 평균 사망자보다 하루 14명이 더 많이 사망한 겁니다. 원인이 나오겠죠? Analysts have attributed the increase to a variety of issues.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보셔야 됩니다. Attribute A to B.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청취를 할 때 동사를 못 들으면 이제 길을 잃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에는 attributed to 요거 못 들으면 문장 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번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을 여러 가지 이유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데요. Including soaring gun ownership and deeply entrenched inequalit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이유는 soaring. 급격하게 늘어난 총기 소유. 다시 말하면 총기 소유가 급증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뿌리 깊은 inequality. 뭔가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 지역과 백인 지역 그리고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결국 울분으로 발생했고 게다가 총기 소유까지 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초의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이제 뭐 같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로 크게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국가의 경찰과 지역 사회 간의 불신도 역시 총기 사고가 펼쳐지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시죠.
1: ...2021, the deadliest gun violence year in decades. During the first 5 months of 2021, more than 8,100 people were killed in gunfire in the United States, about 55 lives lost per day. That's 14 more deaths per day than the average death toll during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6 years. Analysts have attributed the increase to a variety of issues, including soaring gun ownership and entrenched inequality,

0: 2021, the deadliest gun violence year in decades. During the first 5 months of 2021, more than 8,100 people were killed in gunfire in the United States, about 54 lives lost per day. That's 14 more deaths per day than the average death toll during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6 years. Analysts have attributed the increase to a variety of issues, including soaring gun ownership and entrenched inequality.
1: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표현 그리고 패턴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망자 수라고 할 때 the death toll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 toll이라는 것이 대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사용할 때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들어갔던 비용도 있지만 관리하고 또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용하는 대가를 치르죠. 그게 톨비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To take a toll on something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디에 큰 피해를 대가로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큰 피해를 입히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조금 전에 the death toll 그 대가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되는 거고요. 이 표현도 정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경제가 봉쇄되면서 무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피해가 발생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봉쇄되다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동사로 쓰게 되면 to be locked down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명사로 쓰게 되면 to be on lockdown 혹은 under lockdown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on lockdown, under lockdown. on이 조금 더 usage가 많고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The shutdown of many of the world's economies. 아니, 여기는 shutdown이라고 써놓고 왜 앞에는 lockdown이라고 알려주냐. 이걸 많이 쓰니까요. 근데 이 표현도 쓴다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랑 실제로 쓰는 거는 종종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감안하시고요. The shutdown of many of the world's economies. 여기는 왜 복수 쓸까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얘기할 때, 전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는 the global economy. 단수였습니다만,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는 전 세계 여러 경제 국가들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복수 쓰셔야 돼요. 전 세계 많은 경제 국가들 가운데 경제가 지금 봉쇄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blank global trade. 글로벌, 즉 국제 무역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할 때 당연히 이 표현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It's taking a major toll on global trad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 듣고 따라해 보시죠.
2: The shutdown of many of the world's economies is taking a major toll on global trade.
0: The shutdown of many of the world's economies is taking a major toll on global trade.
1: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Violent Crime and Anger Control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총기 사고도 대표적인 폭력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폭력 범죄와 그리고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폭력 범죄는 분노 조절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이들은 화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폭력이나 욕설로 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우, 요 정도 영어로 쓸 줄 알면 거의 앵커입니다. 자, 일단 폭력 범죄는 조금 전에 나왔으니까 됐고요. 분노 조절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폭력 범죄는 violent crime.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는 anger control disorders. 우리가 eating disorders라고 하면 섭식 장애죠. anger control disorders. 분노 조절 장애가 됩니다. 자, violent crimes are often blank by people with anger control disorders. 그죠? 질병이 있을 때 with 쓰면 되니까요. 잦습니다라는 말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often. 끝나는 거고요. 범죄를 저지르다? 요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예, 그 단어죠. Violent crimes are often committed, 누가요? By people with anger control disorders. 이들의 특징이 첫 번째, 화를 참지 못한다. 두 번째, 감정을 분출할 때 욕이나 폭력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자제하다 라고 할 때 to contain oneself 많이 씁니다. 그죠? I cannot contain myself.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할 때도 쓰는 표현이고요. 욕설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words란 말과 language란 말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되는데요. Four letter words. 보통 네 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죠. Swear words, dirty words 다 욕설이고요. Foul language, dirty language, vulgar language, offensive language, abusive language 다 욕설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욕설이라고 할 때 language를 추상명사로 쓰니까 관사를 붙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As they are unable to blank anger. 자, 화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they often blank their feelings through violence and abusive language. 자, 먼저 화를 참다, 억누르다 할 때 suppress 한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분출하다 할 때 vent one's feelings란 말 많이 씁니다. Ventilation, 환풍기잖아요.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화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분출할 때 through, 이러한 방법을 통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장이 조금 길고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듣고 따라해 봐야 되겠죠. 자, 들어봅니다.
2: Violent crime and anger control. Violent crimes are often committed by people with anger control disorders. As they are unable to suppress anger, they often vent their feelings through violence and abusive language.
0: Violent crime and anger control. Violent crimes are often committed by people with anger control disorders. As they are unable to suppress anger, they often vent their feelings through violence and abusive language.
1: 오늘 참 다양한 표현과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2: To demolish.
0: To demolish.
2: To dispatch.
0: To dispatch.
2: Entrenched.
0: Entrenched.
2: To take a toll on.
0: To take a toll on.
2: To suppress anger.
0: To suppress anger.
2: To vent one's feelings.
0: To vent one's feelings.
1: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 스크립트도 다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코끼리 좋아하시나요? 태국이나 이런 곳에 가면 코끼리 관련 여행 상품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그게 동물 권리 문제로 비화돼서 좀 논란이 되긴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코끼리 15마리 떼가 지금 한 500km 정도를 이동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5개월 좀 넘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리더십 관련인데요. 이번에 큰 발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토픽스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A herd of wandering elephants in China. Wander라고 하는 것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A herd, 떼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코끼리 떼가 중국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보겠습니다.
1: A herd of wandering elephants in China. A herd of elephants has reached the edge of a big Chinese city. They left a wildlife reserve in the Yunnan province and have trekked 500 kilometers north to the outskirts of the provincial capital of Kunming. Authorities rushed to close off roads and neighborhoods to protect both the animals and

0: Edge.
1: Wildlife reserve.
0: Wildlife reserve.
1: Outskirts.
0: Outskirts.
2: 첫 번째 단어는 to wander. 조금 전에 나왔죠? 돌아다니다. Wander가 아니고요. Wander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dge.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의 가장자리를 edge. 물론 그 칼의 날도 edge라고 합니다만 가장자리라는 의미를 정말 많이 쓰죠. Wildlife reserve. Reserve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제 보존하고 keeping하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utskirts. 복수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어떤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의 outskirts라는 얘기는 그 변두리, 외곽, 가장 끝단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wander, edge, wildlife reserve, and outskirts. 오늘 내용에 다 나옵니다. A herd of elephants has reached the edge of a big Chinese city.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코끼리 떼가 reach. reach가 나오면 to를 쓰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500에 달한다라고 할 때 the number reached 500이지 reached to 500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동사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코끼리 떼가 중국의 한 대도시의 외곽까지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They left a wildlife reserve in the Yunnan province. 자, 이 코끼리 떼는 말입니다. 위난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국에서 보면 제일 밑단 쪽이에요. 네, 밑단 쪽에 라오스하고 아마 국경지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코끼리 떼는 말입니다. 위난성. 우리는 도라고 합니다만 중국은 성이라고 합니다. 위난성의 야생동물 보호 지역에서부터 일단 출발을 했고요. And have tracked 500 kilometers north. 북쪽으로 500km나 걸어온 겁니다. Track은 이제 걷는 거니까요. 결국 to the outskirts of the provincial capital of Kunming 이라고 되어 있군요. 아까 위난성이 나왔으니까요. 위난성의 성도에 해당하는 capital city, 성도에 해당하는 쿤밍이라고 하는 대도시의 외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앞에 나왔던 a big Chinese city가 바로 여기 쿤밍이라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Authorities rushed to close off roads and neighborhoods. 그렇습니다. Rushed가 나온 순간에 일단 시간의 여유는 없는 거죠. 당국이 말입니다. 도로 봉쇄와 이웃 봉쇄에 나섰는데요. Close off는 off는 단절의 부사이기 때문에 딱 차단시키는 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화면을 보니까 그림이라든가 기사를 보니까 트럭 어마어마하게 불러갖고 도로를 다 봉쇄하고 마을로 못 들어가도록 아주 트럭으로 벽을 세웠더군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To protect both the animals and people. 자, 바로 이 더가 나왔으니까 다른 동물이 아니라 지금 문제의 그 15마리에 해당하는 코끼리 떼와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왜 살던 곳을 벗어났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요. 과학자들의 관심거리긴 한데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갈지도 전 세계적인 관심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A herd of wandering elephants in China. A herd of elephants has reached the edge of a big Chinese city. They left a wildlife reserve in the Yunnan province and have trekked 500 kilometers north to the outskirts of the provincial capital of Kunming. Authorities rushed to close off roads and neighborhoods to protect both the animals and people.
0: A herd of wandering elephants in China. A herd of elephants has reached the edge of a big Chinese city. They left a wildlife reserve in the Yunnan province and have trekked 500 kilometers north to the outskirts of the provincial capital of Kunming. Authorities rushed to close off roads and neighborhoods to protect both the animals and people.
2: 두 번째 토픽은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헤드라인에 이렇게 콜론이 나오면 says, 말하다라고 보라고 말씀드렸죠. Biden says the U.S. to donate 500 million vaccine dos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관사 생략된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자그마치 5억 회분에 해당하는 백신을 기부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도스는 뭐 잠시 후에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거니까 여기서는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시죠.
1: Biden, U.S. to donate 500 million vaccine doses. U.S. President Joe Biden has

0: called on global leaders to share COVID vaccines with countries most in need. He pledged 500 million doses of the Pfizer vaccine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Biden said the donation comes with no strings attached.
1: Biden, U.S. to donate 500 million vaccine dose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alled on global leaders to share COVID vaccines with countries most in need. He pledged 500 million doses of the Pfizer vaccine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Biden said the donation comes with no strings attached.
2: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0: To donate.
1: To donate.
0: In need.
1: In need.
0: To pledge.
1: To pledge.
0: Dose.
1: Dose.
0: With no strings attached.
1: With no strings attached.
2: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도 나왔던 to donate, 기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donate. In need. 이게 필요한이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보시는데 그런 의미도 있긴 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궁핍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이웃이라고 할 때 those in need 혹은 people in need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궁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씁니다. To pledge, 약속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promise라는 말도 있겠습니다만 pledge라는 것이 조금 더 공식적인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ose 이걸 먹는 약이든 아니면 주사하는 약이든 간에 1회분에 해당하는 양을 보통 dose라고 해서 복용량, 투여량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With no strings attached.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협상이라든가 뭐 남북관계에서도 많이 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요. With no strings attached. 아무 조건 없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봤던 단어가 많은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U.S. President Joe Biden has called on global leaders to share COVID vaccines with countries most in need. 문장이 상당히 긴데요. 크게 보면 골자를 보셔야 되죠. 누가? 바이든 대통령이 call on somebody to do wh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call on somebody to do something. 다른 말로 하면 urge somebody to do something. urge. 촉구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U-R-G-E.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Call on somebody. Urge somebody to do something. 누가 뭐뭐 할 것을 요청하다, 촉구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로 하여금 countries most in need. 가장 지금 코로나 백신이 필요한 나라들과 함께 코로나 백신을 공유할 것을. 여기서 공유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부할 것이라는 의미겠죠. 그것을 촉구했습니다. He pledged 500 million doses of the Pfizer vaccine. 와우, 그렇군요. 500 million. 딱 듣는 순간에 바로 5억이란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billion은 10억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파이저 백신으로 5억 회분을 기부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요?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세계 최빈국들에게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Biden said,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The donation comes with no strings attache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번 기부에는 아무 조건이 붙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것 없다.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기부하겠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G7이라고 하는 선진 7개국 혹은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나머지 6개 국가가 마찬가지로 5억 회분을 기부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억 회분의 물량이 생기게 되었고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countries most in need, 가장 가난하고 지금 백신이 절실한 나라들에게 이제 증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0: Biden, U.S. to donate 500 million vaccine dose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alled on global leaders to share COVID vaccines with countries most in need. He pledged 500 million doses of the Pfizer vaccine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Biden said the donation comes with no strings attached.
1: Biden, U.S. to donate 500 million vaccine doses. U.S. President Joe Biden has called on global leaders to share COVID vaccines with countries most in need. He pledged 500 million doses of the Pfizer vaccine to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Biden said the donation comes with no strings attached.
2: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With no strings attached, 아무 조건 없이. 요 표현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뭐 북한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은 어디에 아무 조건 없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기부한다, 원조한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자, LA는 아무 조건 없이 가구당 매월 $1,000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뭐 일단 유럽권에서 처음 개념이 나와서 상당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죠. 누구에게라도 뭐 한 달에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그냥 기본소득으로 정부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복지냐 아니면 좀 도덕적인 좀 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LA는 고려하고 있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universal basic income, basic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그 basic이라고 이제 한글로 써서 좀 문제인데 basic income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소득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Los Angeles is considering a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이렇게 되어 있군요. 보편적인 거니까요. 소위 기본소득 제도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that would, 아직 된 거 아니죠? 만약에 되게 된다면 이라는 would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Provide $1,000 a month to each family. 각 가정에게 매달 $1,000씩을 제공하게 됩니다. 당연히 blank는 with no strings attached, with no conditions. 그러니까 condition이 조건이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라고 할 때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장이 깁니다만 듣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3: Los Angeles is considering a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that would provide $1,000 a month to each family with no strings attached.
1: Los Angeles is considering a universal basic income system that would provide $1,000 a month to each family with no strings attached.
2: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제목은 Development and Habitat Loss라고 정했습니다. 코끼리 얘기도 있었는데요. 코끼리가 이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의심되는 것이 habitat, 서식지가 loss,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개발 혹은 발전과 서식지 상실 혹은 소실이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 요거 진짜 기로네요, 우리에게. 인류가 개발과 자연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겁니다. 아, 문장 어려워 보입니다.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요거 표현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The world is now at a blank.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거 수고로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거기서 정말 두 가지의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일까? 저쪽일까?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t a crossroads. 이때 복수처럼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The world is now at a crossroads.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죠.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인류가 개발과 자연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요건 기억이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워라벨 얘기하면서 A와 B 사이의 균형을 잡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Today's Parents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만큼 Today's Parents에 나오는 표현들은 신문이나 영어 뉴스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말에서 영어로 이제 기사를 작성할 때 보면 꼭 그 표현을 영어로 써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방금처럼 균형을 잡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표현을 딱 써주는 게 가장 무난하고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우리말 같은 말, 그러니까 악화일로를 걷다, 뭐 직격탄을 날리다 이런 표현들은 그 단어가 고스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악화일로를 걷는다.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균형을 잡다는 기억하실 겁니다. To strike a balance between A and B 라고 썼죠. Strike a balance between. 서식지 파괴는 habitat destruction. 아니면 그냥 서식지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habitat loss라고 쓰면 됩니다.

0: If we cannot strike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nature conservation, 그죠? 발달, 개발 이런 느낌으로 볼 때, 발달, 개발 혹은 발전, 이때는 개발이라는 측면이 가장 어울리죠. 개발과 자연 보호라는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development will only lead to more habitat destruction. 자, only lead to, 예, to까지 가야 되겠는데요. lead to는 이걸로 이어지는데, 이걸로만 이어지는 거죠. 즉, 이 상황에서는 더욱더 서식지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때 only 하나만 쓰셔도 acquire라는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전체 문장 듣고 정리합니다.
1: Development and habitat loss. The world is now at a crossroads. If we cannot strike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nature conservation, development will only lead to more habitat destruction.
2: Development and habitat loss. The world is now at a crossroads. If we cannot strike a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nature conservation, development will only lead to more habitat destruction.

0: 오늘 나왔던 많은 단어 표현들 가운데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Wildlife reserve.
2: Wildlife reserve.
1: In need.
2: In need.
1: With no strings attached.
2: With no strings attached.
1: To be at a crossroads.
2: To be at a crossroads.
1: To strike a balance between A and B.
2: To strike a balance between A and B.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방송에 쓰인 MP3 그리고 스크립트도 다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중에 김정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키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언제 이렇게 키가 컸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 갑자기 진짜 키가 엄청 자랐대요. 근데 정말 좀 과장을 보태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키가 한 뼘씩 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밤마다 다리가 너무 아팠대요. 정말 이렇게 뼈가 자라느라고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좀 영어에 힘든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하기 싫기도 하고 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참 힘들 텐데 이게 성장통이고요. 여기만 잘 지나고 나면 여러분 많이 자라 있을 테니까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어려운 얘기 잠깐 복습하고 오늘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투부정사가 형용사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여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형용사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뭐였어요? 그렇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아, 비동사랑 같이 쓰여서 비투용법이라는 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요 얘기도 했죠. 근데 비투용법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 의, 가, 운, 의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다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강의 시작할 때 OT에서 아 외우는 거 한 개도 안 하게 해드릴게요 그랬으니까 약속 지켜야지 뭐 이렇게 다 외우기 힘들면 뭐만

생각하자. 제일로 많이 쓰이는 거, 예정과 의무. 요 정도는 우리 좀 기억해두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B번 문제부터 이어서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주어진 단어를 올바른 형태로 넣어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랬습니다. 1번. How did you get the idea? 너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얻었니? 무슨 아이디어지? Start your own business. 너의 어떤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와, 쌤,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요. 네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아이디어. 명사 꾸며주는 거죠. 그렇지. 명사 꾸며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역할? 형용사구. 누가 또 형용사구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요? 투부정사구. 그래서 요 앞에다 뭐 넣어주면 돼요? 투만 넣어주면 돼요. 오, 별거 아닌데? 자, 2번. Lillian agreed on the plan. Lillian이 그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무슨 계획인데요? Hand out the flyers tomorrow. Hand out, 손이다 이러지 말고 hand out, 동사로 쓰이면 이렇게 나눠주다라는 뜻이고요. Flyer라는 게 전단지예요. 내일 전단지를 나눠주겠다라는 계획에 동의했대요. 와, 쌤, 계획은 계획인데요. 전단지를 나눠주는 계획.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구고요. 그렇지. 형용사구의 역할은 투부정사구가 할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완벽. 지난 시간에는 엄청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하니까 별거 아니죠. 3번. Shane's dream. 자, Shane의 꿈이에요. 근데 Shane의 꿈이 어떤 건데요? 한번 꾸며볼까요? Travel the world alone. 전 세계를 혼자 여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요. 아, 이제 드디어 동사 나왔네. is입니다. 어떻다고요? Quite ambitious. Ambitious라고 하면 야심찬 거거든요. 꽤나 야심찹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쌤. Shane's dream이라는 명사를요, 명사구를요, 뒤에서 꾸며주는데요. 그건 형용사구가 하는 역할이고요. 형용사구의 역할은 투부정사구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혼자 여행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세계 여행을 혼자 한다? 그치. Ambitious한 거 맞네요. 자, 4번 가볼게요. If you are see the latest fashion trends, go to Italy. 그랬어요. 늦은 패션 또 이러지 말고. Latest는 무슨 뜻입니까? 최신의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최신의 패션 경향을 보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탈리아로 가세요. 이거예요. 내가 뭐라고 해석했지? 만약에 최신 패션 경향을 보려고 한다면, 볼 작정이라면, 볼 의도라면, 그렇지, 의도. 우리 예의, 가운, 의에서 의도를 나타낼 때 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B2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f you are to see the latest fashion trend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아 뭔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잔소리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If 주어 뒤에 B2 이렇게 쓰면 만약 주어가 투부정사할 의도라면 이렇게 해석될 때가 많다더라라고 했더니 역시 그 힌트에 딱 맞게 답이 주어졌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C번 가볼 겁니다. 자, C번에서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B2 용법을 막다 주고요. 한번 잘 해석을 해보래요. 자, 뭐, 우리가 못할 줄 알고. 1번. If students are to learn, they must read. 방금 했던 거 똑같다. 그쵸? 뭐라 그랬어요? If 주어 뒤에 비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건 뭐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의도.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배우고자 한다면, 배울 의도가 있다면, they must read.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돼요. 독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You are to inform me. Inform me. 나에게 알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뭐 하다면, if you will be arriving late. 네가 늦게 도착한다면. 그럼 늦게 도착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말고 나 걱정하니까 꼭좀 연락해줘 이거네요. 자, 우리 비투 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뭐라 그랬어요? 아, 너 이렇게 해야만 돼라고 하는 의무라고 했죠? 그래서 너 나에게 알려줘야만 해. 만약에 you will be arriving late, 늦게 도착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3번도 한번 해봅시다. The senator.
자, 세네터가 누구냐면 상원 의원이에요. 우리는 양 국회의원인데 미국은

상원, 하원 나뉘어져 있죠. 자, 상원 의원이 was never to succeed. 결코 성공하지를 못했대요. 뭐에 있어서? In passing the bill. 어머, 쌤. Bill, 영수증이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건네줬다. 에이, 뭘, 지금 주어가 상원 의원인데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Bill은 영수증 하지 말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 이런 법을 만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법안이라고 하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요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성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하지 못할 거다 예정입니까? 아니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성공할 수가 없었다. 이거 일종의 운명을 나타내는 거네. 그래서 그 상원 의원은요, 결코 성공하지 못할 운명이었어요.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In passing the bill,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요. 뭐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4번 봅시다. It is rumored. 자, 다음과 같은 소문이 있었대요. 무슨 소문인데? The company, 그 회사가 is to lay off 1,000 employees. Lay off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1,000명을 해고했어요? 아니지, 지금 소문이니까 앞으로 해고 할 거다라는 소문이 도는 거죠. 아, 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용. 그렇지. 그래서 그 회사가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거야, 해고할 예정이야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B2 용법까지 싹 한번 다시 공부했습니다. 화면 보면서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세상에서 무슨 용법 이렇게 나열되는 거 진짜 제일 싫거든요. 두 가지 이상 나열되면 일단은 막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는데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아까 투부정사가 가진 그 쓰리잡 중에 명사구의 역할, 형용사구의 역할 다 공부했고 이제 부사구의 역할 하나 남았는데 근데 얘가 또 무슨 용법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아유,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거. 이거 이미 많이 봤죠? 투부정사 나올 때마다 맨날 제가 의해서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요렇게 쓰인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부사구로 쓰일 때 있어서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야, 너 여기 왜 왔어?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 여기 온 목적이 뭐야? 너를 만나기 위해서. 아, 그럼 위해서는요, 목적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목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 얘는 목적이 아니구나. 그럼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가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사망하기 위해서? 세상에, 사망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오, 쌤, 그럼 그건 목적이 아닌가 봐요. 목적이 아니지.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결과로 해석해야죠. 그가 전쟁에 참전을 했지만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야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결과로 쓰일 때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걔 오늘 기분 좋던데? 왜? 야, 걔 오늘 기분이 안 좋던데? 왜?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 제일 먼저 붙는 질문이 왜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또 있어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지? 예를 들면 조동사 머스트가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스트 뭐라고 해석해요? 그치, 해야 된다 말고. 아이고, 조동사 편다 배웠는데 해야 한다 또한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추측도 할수 있었잖아요. 뭐뭐임에 틀림없어.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럴 때 같이 쓰이는 투부정사가 주로, 어머, 투부정사 하다니, 뭐뭐임에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일 경우도 있어요. 조건은 뭐라고 해석이 됩니까?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배웠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가정법을 배울 때, 조동사의

과거형이란 걸 써요. 예를 들면 will의 과거형이 뭐예요? would, 그죠? 이런 건 사실 실현되지 않은 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랑 이 to 부정사가 같이 쓰이면 만약에 뭐라면 뭐할 텐데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해? 얘만 기억하세요. 진짜로. 그래도 괜찮아요. 얼마나 문제 많이 풀수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일단 예문 먼저 잠깐 볼게요. 아까 엄청 용법이 많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왔냐고? 아, 이거 아직 문제 페이지 안 넘어갔고요. 여러분 개념 설명 페이지에 있는 예문을 좀더 추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무슨 용법으로 쓰였는지 여러분 각자 한번 찾아보세요. You must follow the safety rules. 자, 여러분은요, 그 안전 규칙을 따라야만 해요. 내가 왜? 뭐 하기? 위해서. 아, 그럼 이때 to 부정사는 위에서 뭘로 쓰인 거예요?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To reduce the risk of an accident. 리스크가 위험성이죠? 그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요. 오케이. 그러면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자, 2번 봅시다. The shy boy grew up. 그 수줍은 소년이 성장을 했어요. To be one of the greatest musicians. 하나가 되었어요. 뭐 중에 하나? 우리 전치사 of 중에로 해석하는 거 많이 봤죠? 가장 위대한 musicians. 음악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잠깐만. 이 아이가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성장을 했을까요? 나의 머리카락 한올한 올, 나의 손톱과 세포 증식은 음악가가 되기 위해, 이럴 리는 없죠. 그냥. 자,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음악가가 됐더라. 아, 물론 중간에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생명작용 모든 게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아, 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그 결과 음악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지. 결과적인 용법이라는 거 알려줬어요. 3번. Mary was happy. 자, Mary가 굉장히 기뻤어요. 왜? 이유가 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이유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많이 온다 그랬죠? To meet Paul again. 다시 폴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오케이. 자, 4번. Tom must be stupid. 탐은 멍청해야만 한다. 에이, 의무일 리 없지. 이때 must는 뭐예요? 강한 추측이라고 했죠. 탐은 어리석음에 틀림이 없어요. 아니.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왜 어리석다 그래요?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To believe what Sue said. What이 것이라고 해석하니까 수가 말했던 것을 믿다니. 그렇다니 참 어리석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봅시다. I would be happy. 자, 이때 조동사 would라는 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치.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가정법의 뉘앙스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정법은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가 뭘알수 있어요? 얘는 그냥 걍 뭐예요? 아, 메리가 행복했구나. 근데 얘는요, 조금 해석이 다르죠? 행복할 텐데, 이렇게 된다고요. 자, 뭐 하면 행복할까요? To hear from you. 당신으로부터 소식을 듣는다면. 내 행복의 조건이 있죠. 이렇게 너로부터 소식을 들어야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쌤, 이때 to 부정사는 조건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렇지. 아직도 어렵죠.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예문 좀 추가로 준비한 겁니다. 이제 한 페이지 옆에 보세요. 문제 풀어봅시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넣어보랍니다. 자, 일단 박스 먼저 같이 볼까요? To remember important dates. 중요한 날짜를 기억한대요. 두 번째, to be much more multicultural. Multicultural이라고 하면 다문화의 이런 뜻이고, more multicultural은 보다 더 다문화의. 오, 쌤, much까지 붙었네요. 비교급 앞에 much 붙으면 뭐라 그랬더라? 그치, 훨씬 더 다문화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nly to find it stolen. 우리 요구문 많이 했잖아요. find, 목적어, 보어. 요 자리에 PP를 쓰면, 목적어가 뭐뭐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그것이 도난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봅시다. To see the famous gamer himself. 자, 그 유명한 게이머를 봤대요. 근데 himself니까, 아, 자기가 직접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셀프로 끝나는 제규대명사 쓰는 거 구경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오케이. 다시 그럼 1번부터 하면서 문제 또 복습해 봅시다. 1번.

보면 Korea has changed. 한국이 변했어요. 변화해서 어떻게 됐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랑 가장 잘 어울리는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아, 요거 두 번째 거 괜찮네요. 어떻게 됐어요? To be much more multicultural. 훨씬 더 다문화가 되었어요. Than ever before.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요.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지금 뭐 길 가다가 외국인 보면 막 깜짝 놀랍니까? 어머 외국인이 막 이래요? 아니죠. 엄청 많잖아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다문화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이때 투부정사는 뭘로 쓰였을까요? 다문화 사회가 돼야 되겠어. 이러고 우리가 변화한 겁니까? 아니죠.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어이구 다문화 사회가 됐네 이렇게 된 거죠. 아 쌤 이때 투부정사는 결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한국이 변화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다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제이크가요 bought a lock. lock이니까 자물쇠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물쇠를 구입을 했어요. 자 뭐를 위한 자물쇠입니까? 아, 전치사 명사 묶어볼게요. For his bike, 자기 자전거를 위한 자물쇠를 구입했대요. 자, 그러면 위에서 자전거랑 어울리는 내용 뭐 있어요? 아, 막 도난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 그래서 얘를 골라볼 거고요. 요거 해석하는 방법은 아까 한번 해봤어요. 뭐라 그랬더라? 목적어가 PP 된 것을 알게 되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물쇠까지 샀는데 그것, 즉 자전거가 도난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으로 쓰였어요? 나는 꼭 자전거를 도난맞아야 되겠어. 자물쇠를 사야지 이런 거예요? 아니지. 자물쇠까지 샀는데 그 결과 도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때도 결과로 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시다. Kathy's grandmother. 자, Kathy의 할머니께서요. needs a calendar. 달력이 필요하시대요. 달력은 뭐 했다가 쓰시려고요? 당장 목적이 궁금하죠? 자, 그럼 요 넷 중에서 달력 얘기랑 어울리는 건 누굽니까? 첫 번째 얘네요. 자, 왜 달력이 필요하시냐면 to remember important dates. 중요한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는 뭐라고 해석됐어요? 위해서. 우리 위에서로 해석됐을 때는 무슨 용법? 목적을 나타낸다 했다고요. 자, 마지막 4번을 봅시다. 이거 이름이 엄청 어려운데 뭐 자비에 이런 거겠네. 자, 자비에가요. was very surprised. 깜짝 놀랐대요. 왜? 당장 궁금한 게 왜잖아요. 아, 쌤 그러면 요게 아마 원인을 나타내나 봐요. 그렇지. 왜 놀랐냐면 to see the famous gamer, 그 유명한 게이머를 갖다가 봤거든요. 그것도 himself,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직접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아, 이제 투부정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럼 B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밑줄친 부분을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바꿔 써보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가 참 좋은 게요. 사실 이 투부정사라는 것도 결국은 길게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말하던 걸 에잇, 얍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 위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논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영어가 한결 쉬워져요. 그걸 과정을 보여주는 문제가 이 B번 문제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government should take actions. 정부들이 take actions니까 조치를 취해야만 한대요. 오, 이거 혹시 알아요? 아직 모르면 이제 꼭 기억해 두세요. So that 주어 can 이렇게 하면 주어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can reduce inequality. Inequality가 뭐예요? 불평등.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우.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너무 길죠? 좀 줄여볼까? 뭘로 줄일 수 있다 그랬지? 투부정사구로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쌤, 투부정사구에서 의미상의 주어는요. for로 나타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어차피 동사구 이하는 투부정사로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잠깐, 이때 them이 누구예요? government, 정부들 아닙니까? 그럼 또 쓸 필요 없겠는데요? 그렇지. 그럼 다 줄이고 나면 뭐 남아요?
to reduce inequality 라는 뒷말만 남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inequality,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요. 아, 그래서 투부정사를 위해서로 해석할 수 있구나. 하나 더 해볼까? The student pilot paid attention. 그 학생인 파일럿이니까 예비 파일럿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예비 파일럿이 paid attention, 주의를 기울였어요. 왜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을까? So that can 아까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가 could learn to land safely. 배운다, 땅이다. 또 이러지 말고. 랜드가 동사로 쓰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그렇지, 착륙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길다. 투부정사로 얍 줄여볼까요? 자, he, 얘는 어떻게 바꿀까요? 의미상의 주어니까 for him. 이렇게 바꾸고. could learn, 이거는 그냥 뭐로 바꾸면 돼요?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to learn,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근데 잘 봤더니요, 뭐야, 얘랑 the student pilot이랑 똑같은 애잖아요. 그럼 지울까? 그럼 싹다 지우고 나면 뭐 남아요? The student pilot paid attention to learn to land safely. 안전하게 착륙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예비 파일럿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훨씬 짧아졌죠. 그 투부정사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어디 한번 넣어 죽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내려고 한게 아니라 말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하려고 생겨난 거예요. 자, 3번 봅시다. must have a passport. 사람들은요,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왜? So that they can travel abroad. 그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 아예 의미상의 주어 for them으로 바꿔야지. 그 다음에 남은 거는 투부정사구로 바꿔야지. 그렇지. 그리고 봤더니 결국은 이 people이 이 for them이죠. 그럼 이것도 필요 없네. 다 지우면 돼요. 그럼 뭐만 남아요? To travel abroad만 남죠?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만 합니다. 자, 4번 봅시다. The school offered. 오, offer란 단어 알아요? 제공하다, 요거예요. 자, 학교가 diverse classes, 다양한 수업을 제공해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So that kids could be engaged in learning. Be engaged in. 요 표현 알면, 와, 나 잘한다. 이렇게 칭찬 좀 해주세요. Be engaged in이 뭐냐면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종사하다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을 제공을 하고 있대요. 자, 좀 줄여볼까요? Assemble kids. 자, 요거 의미상의 주어니까 for kids 이렇게 바꾸고요. 그렇지? 고 이하는 투부정사 구로 바꾸면 되니까 to be engaged in learning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용. 그렇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for kids랑 앞에 있는 the school이랑 같아요. 학교랑 아이들이랑 어떻게 같아요? 다르잖아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홀라당 생략할 수가 없겠네.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The school offered diverse classes for kids to be engaged in learning.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제 for 명사가 왜 의미상의 주어로 이렇게 덩그러니 남는지도 아시겠죠? 요런 과정을 거쳐서 문장이 짧아지는 겁니다. 아직도 어려워요? 아유, 다행히 하나 더 남았다. 10번. 자, 이번에는요, 우리말로 한번 옮겨보래요, 우리한테. Everyone can work. 자, 모든 사람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 말고, 일하다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 노력하다 한번 해봅시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To reduce their environmental impact. Impact라고 하면 영향이죠. 그들의 환경적 영향을 뭐라고 할까?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하면 좋겠죠. 그들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할수 있습니다. 자, 2번. Carly arrived at the airport. 칼리가요,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보세요. Only to find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돼요. Her flight was the next day. 자기의 비행편이 다음 날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러면, 어머, 내 비행기가 내일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공항까지 갔겠어요? 갔더니 그 결과, 뭐야, 오늘 출발이 아니고 내일 출발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합니까? 아, 결과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자, 칼리가 공항에 도착해서야 only to find that her flight was the next day.

자기 비행편이 다음 날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저도 여행 갈때 비행기 시간, 기차 시간 이런 거 엄청 긴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놓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마지막 기차였어요. 다이 나라에서 요 나라로 이동할 수 있는 야간 열차 마지막 기차였는데 제가 엄청 일찍 나가가지고 거기 앞에 앉아서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열차가 굉장히 한참 전부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가면 다음에 내 열차 오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독서를 했는데 그 열차가 떠나고 봤더니 제가 탔어야 되는 열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찬 이슬을 맞으며 고생했거든요. 얘도 약간 저랑 비슷한 애 같아요. 그죠? 갔더니 막 다음날 비행기였대요. 자, 3번 봅시다. The audience was upset. 자, 관객들이 화가 났어요. 왜? 쌤, 이때 to 부정사는 원인을 나타내나 봐요. 그치? To hear that.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듣고 화가 났어요. The band wouldn't be performing. 그 밴드가 공연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perform이란 단어는요, 뭐든지 수행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건 뭘까? 연주. 연기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건 뭘까? 연기. 그 다음에 뭐 조사를 하다 뭐가 됐든 수행하는 건다 perform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The tourists were lucky. 그 관광객들은 운이 좋았어요. 왜? 지금 여기서 to 부정사는 뭐예요? 원인을 나타내죠. Not to be on the bridge. 다리 위에 있지 않아서 참 운이 좋았어요. 어떤 순간에? At the time of the collapse. collapse가 붕괴잖아요. 그 붕괴의 시간에 다리 위에 있지 않아서 참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배운 거 하나만 더 복습해 보자면, to 부정사도 동사처럼 부정형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남만 그냥 앞에다 빵!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많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투와 이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걔 진짜 예쁘지? 이러면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죠. 근데, 야, 걔는 좀 너무 예쁘장하게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똑같이 너무인데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to라는 말을 붙이면 그냥 우리말로는 너무이지만 뉘앙스가 딱 어때요? 딱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워. 이건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야, 너무 어려워. 이거는 안 좋은 뉘앙스거든요. 이럴 때 to를 붙인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enough는 어때요? 충분히. 야, 걔 똑똑해. 그거 할 만큼 충분히 똑똑해. enough는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to 부정사.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너무 뭐뭐해서 to 부정사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아니, 쌤, 여기 not이 보이지가 않는데 도대체 뭘 믿고 없다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아시겠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도 사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고 나와 있긴 하고 그 해석도 맞는데요. 저는 그냥 영어 있는 그대로에 조금 더 가깝게 한번 해보려고요. 어떻게? 너무 뭐뭐해요. 투부정사 하기에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같은 얘기예요. 걔 너무 어려 여기에 오기에는. 그럼 너무 어려서 여기에 올수 없다 그거잖아요. 우리말로 한 걸음 더 나가면 되는 거니까 뭐두 개가 사실 의미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enough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뉘앙스다 그랬죠. 근데 얘는 한 가지 주의할게요. 대부분은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나와요. 키가 큰 소년, tall boy, 나이가 많은 남자, old man, 꾸며주는 말이 앞에 나오는데, enough는 특이하게 형용사나 부사를 어디서? 뒤에서 꾸며줍니다. 뭐라고? 뒤에서 꾸며줘요.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형용사나 부사 뒤에 enough를 쓰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쓴다고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까? 충분히 형용사 부사합니다. 투부정사 하기에는. 걔는 충분히 똑똑해. 이 문제를 풀기에는. 걔는 충분히 키가 커. 그 골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근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쌤, 그러면 enough는요, 항상 뒤에서 수식합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돈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enough money.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명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수식한답니다. 말로 하면 더 어렵다. 그쵸. 그냥 차라리 빨리 문장으로 보는 게 낫겠어요.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넣어보랍니다. Too thrilled to get. Thrilled라고 하면 어떤 걸까? 이것만, 신나! 이런 거예요. 신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oo dangerous to travel. 너무 위험해요. 부정적 뉘앙스죠. To travel. 여행을 하기에는. Old enough. 나이가 충분히 많아요. To know. 알 만큼. Good enough. 충분히 좋아요. 충분히 잘해요. To score. 득점을 할 만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가봅시다. 어디? Ted was 빈칸 three goals in a row. In a row라고 하면 연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아, 연속해서. Ted가요. 세 골을 그것도 연속해서 넣을 만큼 그렇게 실력이 좋답니다. 답은 나왔죠. 근데 와, 보고 쓰지 말고 가능하면 영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번엔 자 실력이 좋습니다. 아 좋으니까 good. 자 근데 뭐할 만큼 실력이 좋아요? 이렇게 세 골을 넣을 만큼 충분히 실력이 좋아요. 잠깐 enough는 어디서 수식한다 그랬지? 뒤에서. 그래서 good enough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근데 뭐할 만큼 충분히 실력이 좋아요? 골을 넣을 수 있을 만큼 to score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Ted was good enough to score three goals in a row 하면 되고, 자, 2번 한번 봅시다. 뭐 도시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얘는 뭐랑 어울려요? 아,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얘기랑 어울리죠. 그래서 요걸 한번 써볼게요. Some areas of the city. 그 도시의 일부 지역은요. are입니다. 어때요? 너무 위험해요. 뭐 하기에는? To travel alone. 혼자 여행하기에는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아, 3번 봅시다. Sam didn't appear. Sam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고 뒤에 뭐가 더 있잖아요. appear가 물론 짜잔, 나타나다란 뜻도 있지만 뭐뭐인 것 같다란 뜻도 있어요. 그러면 쌤이요, 뭐인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봤더니 뭐 크리스마스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선물 받고 신이 나고 이런 거니까, 얘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Too thrilled.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쌤이요, 너무 신나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야? 별로 신나지 않은 거죠. 그쵸? 쌤이 너무 신나 보이지는 않았어요. 뭐 하게 되어서요? To get a mini car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이 미니카를 얻게 되어서, 미니카를 받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즉, 그냥 별로인 것 같았어요란 얘기입니다. 아마 쌤은 더 대단한 걸 바라고 있었나 보죠. 스마트폰 좀 사주시겠지? 막 이랬는데, 자, 미니카야! 이랬어요. 아이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왜 투투가 나오면 무조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로 해석 안 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신이 나서 미니카를 받을 수가 없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그냥 끊어가시면 돼요. 너무 신나 보이진 않던데요. 뭐 하게 돼서요? To get a mini car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이 미니카를 받게 되어서요. 얘는 투투 용법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 투부정사 쓸때 이거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원래 이제 이게 낫이 없으면 신이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신난 원인이 뭔데요? To get a mini car. 미니카를 받게 돼서. 근데 앞에 낫이 붙었으니까 아, 미니카를 받게 됐는데 그렇게 신나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가봅시다. 4번이요. Jeff is 빈칸 about the birds and the bees.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쌤. Old enough to know. 이렇게 하겠습니다용. 그렇지?
쌤, enough는요, 뒤에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죠. 그렇지? 그러면, 쌤, 제프는 나이가 충분히 많습니다. 투부정사 할 만큼, 여기에 대해서 알 만큼, 그리고 해석해봤어요. 엄청 이상하지 않아요? 새와 벌에 대해서 알 만큼 충분히 나이가 많습니다. 아니, 쌤, 도대체 새와 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3세인가요? 4세인가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죠. The birds and the bees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 특히나 뭔가 부모님이 교육용으로 어린 자녀에게 성에 관한 지식을 알려줄 때 그때 뭔가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써서 성교육을 하기에는 아직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얘들아 뭐 새는 벌은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동물에 빗대어서 그래서 그거를 the birds and the bees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얘가 이제는 이런 성에 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을 알 만큼 나이가 충분히 들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됐어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B번 가봅시다.자, 밑줄 친 부분을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바꿔보래요. 얘도 마찬가지. 원래는 이렇게 주렁주렁 긴 문장이었는데 얍! 투부정사로 줄일 겁니다. 1번, the internship. 자, 그 인턴십이요. It's so useful. 너무 유용했대요. 우리 so then 나오면 어떻게 해석했더라? 그치, 제가 얘 그래서로 해석해달라고 맨날 부탁했죠. 너무 유용했어요. 그래서 I can recommend it to others. 제가 그것을 추천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아,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쌤. 굉장히 유용해서 남한테 추천한다는 거니까 이게 긍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to를 쓰실래요? enough를 쓰실래요? enough. enough는 어디서 수식? 뒤에서 수식. 자, 그러면 얘를 싹 지우고 useful enough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주어는 어떻게 표시했더라? 아, 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명사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for me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남은 동사구는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투부정사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To recommen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좀 써지기는 지저분하게 써졌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The internship is useful enough for me to recommend it to other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인턴십 프로그램이요. 충분히 유용합니다. 뭐 할 정도로 유용해요? For me, 제가 to recommend it to others.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야, 아직 어려워. 그래, 하나 더 해봐요. 하나 더 해봐요. 에이, 지우고. 2번, 플루토. 플루토가 어디예요? 명왕성. 명왕성은요, is so small. 너무 작아요. That, 그래서 it is not considered. BPP는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겨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여겨지질 않아요. 뭘로 여겨지지 않아요? A planet. 행성이라고는 여겨지지를 않아요. 자, 얘는 지금 너무 작아서 행성 축에도 못 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긍정의 뉘앙스, 부정의 뉘앙스. 부정. 그러면 to랑 enough 중에서 뭐 쓰실래요? To.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oo small.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의미상의 주어로 바꿔줘야 되죠. For it. 그 다음 남은 동사구는 뭘로 바꿔주면 됩니까? 투부정사구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to be not considered a planet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뭐가 좀 이상하다. 쌤, 투부정사는 부정할 때 not을 앞으로 옮깁니다. 그렇지. 쌤, 근데 어차피 얘가요 부정의 뉘앙스를 다 끌어안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not도 떼어버려도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For it. 자, 그것이라고 하는 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Pluto, 명왕성이요. 어차피 같은 애 아니에요? 뭐 또 써줘. 그럼 얘도 없어지죠. 그럼 엄청 줄었네. 이 긴 문장이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Pluto is too small to be considered a planet. 명왕성은 너무 작아요. 뭐 하기에는 행성으로 여겨지기에는

얘는요, 이렇게 된다고요. 아, 요거예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3번. The water was so cold. 물이 너무 차요. 그래서 no one could go into

근데 여기서 요거까지 생각했으면 진짜 너는 초천재예요. 보세요. 와, 쌤. 노원은요, 부정인데요. 그렇지. 이 투가 부정을 다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노원에서 부정을 빼면 뭐가 될까? anyone. 그거 생각해 냈어요? 와, 대단하네, 대단해, 진짜. 자, 그리고 남은 거 뭘로 바꾸면 돼요? 투부정사구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The water was too cold. 물이 너무나 차요. For anyone to go into it. 그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가기에는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4번 봅시다. The hotel that was so comfortable. 그 호텔의 침대가 너무 편안했어요. That, 그래서 I slept well. 제가 잘 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편안해서 잘 잤대요. 긍정이네. 그러면 to 쓸까, enough 쓸까? enough. 자, enough는 어디서 수식합니까? 형용사 부사 뒤에서 수식한다면서요. 그럼 여기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뭐예요? I. 그러니까 이거를 for me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slept. 이거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얘는 뭘로 바꿔줘요? to 플러스 원형이니까 to sleep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좀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hotel bed was comfortable enough for me to sleep well. 해석 다시 해볼까? 그 침대가 충분히 편안했습니다. 뭐할 만큼? 제가요. to sleep well. 잘잘수 있을 만큼 충분히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C번. 자, 얘는 이제 해석만 하면 되니까 한결 수월할 거예요. The guy I met on my blind date. 오, 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기로 했고요. blind date가 뭐게요? blind, 눈이 안 보이는 채로 하는 데이트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소개팅이에요, 소개팅. 소개팅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요, was too boring. 너무 지루했어요. 이거 부정적 뉘앙스죠? 뭐 하기에는 너무 지루했어요? to interest me. 제 관심을 끌기에는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너무 지루해서 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됐어요? 아, 소개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자, 2번. The librarian. librarian이 누구예요? 네, 사서.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 있죠? 사서가 was generous. generous는 어떤 겁니까? 관대하고 너그러운 거예요? 굉장히 너그러우셨어요. enough. 충분히 너그러우셨어요. 뭐할 만큼 충분입니까? to let me borrow his pen. Let 목적어 보어 목적어가 보어하게 허락해주다 이거잖아요. 제가 그 사람의 펜을 빌려 쓰도록 허락해줄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관대했습니다. 너그러웠습니다. 요겁니다. 뭐펜 빌려준 것 가지고 굉장히 감동한다. 그쵸? 자, 3번 봅시다. Everyone thinks that.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Sid가 is too shy. 너무 수줍어. 뭐 하기에는요? To ask a girl out. Ask out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건 데이트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에는요? 너무 수줍어요. 혹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너무 수줍어서 데이트 신청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 가봅시다. Jordan studied hard. 조던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충분히 열심히 했다고요. 뭐할 만큼 충분히 열심히 했습니까? To pass the national exam. National exam은 어떤 시험이에요? 국가시험이에요, 국가시험. 이 국가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enough가 뒤에서 이렇게 부사를 수식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꼭지에서 배운 내용은 뭐예요? to, 너무 뭐뭐해요, 뭐 하기에는. 아니면 enough to, 뭐뭐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뭐뭐합니다. 요 표현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특강에서 함께하는 저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도 긍정주문으로 힘차게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의 긍정주문은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정직의 중요성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강조하는 거, 오늘은 파트 2, 이 말의 중요성, 말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맨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너네 절대 앞에서도 할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는 말에는 모두 다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책임질 수 있는 말만을 하다 보면은, 즉, 한번더 생각하고 말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입에서는 진심이 담긴 말만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말 한마디가 지닌 힘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항상 진심이 담긴 말만 할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셔서요. 챕터 11.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치? 오늘도 같은 유형, 그리고 같은 문항수입니다. 아, 오늘도 숨이 가쁘겠군요. 잘 풀어오셨죠? 그치? 할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1번의 어휘 적절성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들어가시죠. Defining the boundaries of a field. 어떤 분야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다시 보라고요. 한 분야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아마도 a foolish objective, 어리석은 목표일 거랍니다. 어리석은 목표야? 그러니까 이거 하기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정의할 수 없는 것이구나,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분야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목표입니다. 쉽게 달성할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좁은 정의는 이러할 것이고, 너무 넓은 정의는 이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쵸? 첫 번째 문장 내용부터 정리하고 갑니다. 한 분야의 경계를 정의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어리석은 목표입니다라고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좁은 정의는, risk ing는 어떤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excluding은 배제하는 거죠. 문제는 문제인데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를 배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구나. To broad definition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너무 넓은 정의라고 하는 건또 어떤 위험? observing은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치? 연구 문제인데 just too irrelevant, 너무 무관한 문제까지 흡수할 위험이 있답니다. 봐봐요. 정의가 너무 좁아요. 그러면 배제 위험이 있는 거고, 정의가 너무 넓다 보니까 무관한 문제까지 포함할 위험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2번 어휘, 1번 어휘 마찬가지 적절성을 동시에 판단을 해봤더니 괜찮습니다. 그치? 오케이. In either case, of course, 물론 각각의 경우에서 scholars can choose to ignore your definition. 학자들은 여러분의 정의를 무시하겠다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 한 분야의 경계를 정의하겠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니까 정답이 없거든. 뭔가 그걸 딱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학자들은 너의 정의를 무시할 수도 있어. 이 가벼운 말을 하나 던져주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뒷부분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There are several ways.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One can proceed. 계속할 수 있는, 계속 뭐할수 있는 그 분야를 경계를 갖다가 정의하고자 하는, 이것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의 내용을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일단 원 택틱,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럼 지문의 내용 구조는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치? 한 분야의 경계를 정의하는 건 어렵지만 이거를 계속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겠구나. 좋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갈게요. 자, 이것은요, focus on, 초점을 두는 겁니다. Which scholars define

themselves in the field. 어떤 학자가 그 분야에 속한다고 스스로를 정의하는지를 갖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그 분야에 속한다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학자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the problem with this approach, 이 접근법에는 문제가 있나 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the field of the sociology of markets, 예시 등장하면서 시장 사회학의 분야라고 하는 것은 is sufficiently integrated, 충분히 통합되어 있어서, there may be multiple communities of scholars, 여러 집단의 학자들이 있을 건데, with different concerns, 다양한 관심을 지닌, contained within it, 그 분야 내에서 다양한 관심을 지닌 여러 학자 집단이 있을 거랍니다. 왜? 그 시장 사회학의 분야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통합되어 있어서요. 자, 지금 지문이 굉장히 길고요. 구조도 복잡합니다. 아까 앞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살피고 가시면은 첫 번째 전략은 뭐 하는 전략이었습니까? 그 분야에 속한다고 정의하는 학자들,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글쎄, 그 분야 내에 있으면서 다양한 관심사를 지닌 여러 학자들의 집단이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밑줄 친 3번 자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sufficiently라고 해서 무슨 뜻? 충분히란 뜻이죠. 충분히 밑줄 해서 뭐뭐 하다의 구조인 거거든요. 얘가 원인이고 결과가 되는 구조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댓 구문이랑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 그 분야가 너무 통합되어 있어서 학자들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어긋난다고, 그치? 통합되어서 다양한 관심사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일관성이 깨지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고요. 관심사가 너무너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가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퍼져 있는 거죠. 너무 분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뭘로 바꿔주냐면은 분산돼. 분산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diffuse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꿔줄 겁니다. 그치? 다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지금 너무 분산되어 있어. 관심사가 너무 달라요, 그쵸?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문장이 주어 자체가 뭐였습니까? The problem이라고 해서 문제였잖아. 지금 문제 이야기하는데 너무 통합되어 있다? 이것도 지금 어긋나게 되는 거라고.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 한번 가볼게요. 화살표는 편의를 위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n if 이런 뭐일지라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그 분야를 중심으로 원을 그릴 수는 있을지라도 one is still not understand,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What is focus or questions were? 그것의 초점이나 논점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어찌저찌 그 분야 주변으로 원을 그릴 수는 있겠어. 그렇지만 그 포커스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 관통할 수 있는 핵심 질문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알기 힘들 거라고요. 그치? 원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이 초점이 무엇인지는 이해하기 어렵겠구나. 첫 번째 전략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사회학 분야에 관한 것이 예시로 등장했으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 저는 시장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원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 금융시장을 연구한 학자도 있고 문화시장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정치시장, 경제시장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시장을 연구한 학자들인데 과연 그것을 다 관통할 수 있는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 그 포커스는 무엇일까? 알기가 힘들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전략의 얘기 끝났고, the opposite strategy라고 해서 반대되는 두 번째 전략에 대한 이야기 시작을 합니다. 내용 구조는 깔끔해요. 자, 반대되는 전략은 뭐 하는 거냐면, impose, 강제하는 겁니다. The radical definition of the field, 그 분야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강제하는 것이랍니다. 오케이. 지금 두 번째 전략가요? 뭐 한다고? 이론적 정의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우리 아까 첫 번째 전략에서는 속한다고
하고 정의하는 사람이면 다 원에다가 포함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정의를 갖다가 강제하는 겁니다. 저 그 시장 사회학자입니다 하면 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딱 강제한다라는 반대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 접근 방식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짐작컨대 이 이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관점일 겁니다. 이러한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what is likely to leave out? leave out은 뭐 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겁니다. 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또 뭐 나오는 거니? 문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전략에 문제의 내용이 또 서술이 됩니다. 자, 근데 배제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어떤 학자들이나 주제들이요. That are of relevance to the field. 그 분야랑 관련이 있는 학자, 그리고 문제들을 갖다가 배제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러한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사람들조차 배제할 수 있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자, 이것의 문제는 또 무엇이라고요? 관련이 있는 사람들조차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문제의 등장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빠르게 reduce, 축소시킬 수 있을 거랍니다. 여러분의 청중을 어느 사람들로, those who agree with you, 여러분한테 동의하는 사람들로만 축소시킬 수도 있을 거랍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배제하는 마당에 딱 이론적 관점을 강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랑 의견이 맞는 사람들, 나한테 동의하는 사람들만 남고 아닌 사람들은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내 이야기를 듣는 나의 동의하는 사람들이 축소되겠구나. 이렇게 reduce라고 나오기도 괜찮은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시장 사회학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예시를 끌어와서 적용을 해보자면은 시장 사회학 분야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분야라고 딱 정의를 강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시장 사회학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는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정치 권력 구조라든지 아니면 합리적 개인의 행위라든지 법과 제도라든지 아니면 문화적 행위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는 학자들도 있을 텐데 그 시장사회학자들이 다 배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랑 생각이 맞는 사람들만 남고 아니면 다 떠날 거야 라는 경고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좋습니다. 자, 아스윈트 정리갑니다. 얘도 지문이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여기에선 요것이 단서였습니다. 일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장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 구조를 알았어야 되는데 sufficiently 나오고 밑줄 나온 다음에 then 나왔죠.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o that 구문처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랬기에 답을 다시 한번 잡아줄 수가 있었다. 정기갑니다. 한 가지 전략은 어떤 학자가 자신이 그 분야에 속한다고 정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접근 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은 시장 사회학 분야가 충분히 분산되어 있어서 그 분야 내에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진 여러 학자 집단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구조를 다시 우리말로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integrated가 아니라 diffuse로 바꿔줘야 하는구나 까지 어휘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넘어가서 문장 삽입 갑니다. 얘는 오랜만에 주어진 문장이 굉장히 짧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단서도 분명해요. 바로 가봅시다. The mistakenness of this idea. This idea. 이러한 생각의 mistakenness. 잘못된. 이런 뜻이죠. 즉, 이 생각이 잘못되었으면요. It's becoming increasingly clear.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앞에 뭐 나올 거예요? 이 생각, this idea가 무조건 나와줘야 되고요. 주어진 문장을 기준으로 뒷부분에서 무슨 이야기 해줘야 됩니까? 이 생각이 잘못되었음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해주는 내용. 요게 이어져야 되겠지요? 단절 느끼러 가봅니다.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the deep ocean, 심해. 깊은 바다입니다. 심해는요, 보이지도 않고요, 마음에도 없습니다. 뭔가 심해라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Not long ago, 얼마 전까지만 해도 common, 일반적인, 심지어 학계의 생각은 어떠했냐면 The ocean was so vast. 바다가 너무 광활해서 여기에 쏟아 또 나왔네. 바다가 너무 광활해서 humans 인간들은요 were not capable of changing substantially. 글쎄 그 바다를 갖다가 크게 변화시킬 수 없어. 이게 일반적인 심지어 학계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치?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not long ago라고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까지의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생각은 언제의 생각? 과거의 생각. 예전의 생각인 거예요. 그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아니야. 라고 뒤집힐 가능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요. 자, 과거의 생각 어떠했습니까? 바다는 너무 광활해서 인간이 크게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고요. 오케이? 정리 바로 하고 가셔야지요. 자, 과거의 생각. 바다가 너무 광활해서 인간이 크게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자, 이게 과거의 생각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번 동그라미 등장했어요. 이것은 특히나 사실이었답니다. 특히나 그러했는데 뭐의 경우에? The deep sea 다시 등장했죠. 심해의 경우에. 자, 이 심해는 어떤 심해입니까? Away from, 벗어나 있어요. Coastal human concentrations. Coastals는 연안의, 해안의라는 뜻이니까 육지와 가까운 바다이고요. Concentration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의 인구 집중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즉 깊은 바다, 심해의 경우에는 이게 특히나 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곳과 더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니까 더더욱이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쵸? 이 생각은 특히 심해의 경우에 더 그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1번 동그라미에선 단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2번 뒷문장 갈게요. As we use up, as는 뭐뭐 하면서란 뜻이고요. use up은 쓰긴 쓰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고갈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써버리면서 coastal resources, 해안 자원들, 즉 육지 가까이에 있는 그 바다의 자원들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isheries는 어장이죠. 어업을 할 수 있는 수역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어장이라든지 아니면 fossil hydrocarbons, 화석 탄화수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 아니고 해안 자원을 다 써버리면서 우리는 have moved into 나아갔습니다. increasingly 점점 더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deeper water,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뭐를 계속하기 위해서? exploitation, 이용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안 자원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용을 계속하려면 점점 더 깊은 바다, 심해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쵸? 뭐 하는 거니? 바다를, 특히 심해를 이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게? 인간이 바다를 크게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특히 해안이랑 멀리 떨어진 심해의 경우에는 더 그럴 거야 라고 했는데 심해를 이용하잖아요. 여기에서 단절 느껴지는 것이고 바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The mistakenness of this idea. This idea의 정체는 얘가 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근거 나옵니까? 우리가요. 이 해안 자원을 다 썼어요. 고갈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치? 이렇게 내용 추가됩니다. 답 골라줬으니까 이제는 조금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lso 또한 비슷한 내용 추가되면서 새로운 방법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전치사 for가 이끄는 덩어리가 두 개 받아줄 겁니다. 자, 무엇을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냐면 첫 번째, extracting은 뽑아내는 거죠. 심해로부터 추출하는 겁니다. 새로운 자원이요.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는 희귀한 주요 광물 자원처럼 심해로부터 새로운 자원들을 갖다가 추출하기 위한 방법들도 개발되고 있고요. 아니면 exploiting은 이용하는 겁니다. 특이한 생화학적 특성들입니다. 심해 생명체들의 뭔가 특이한 생화학적 특성들도 이용하고자 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어요. 계속 뭐 하는 거니? 지금 심해로부터 심해에 사는 그것들을 갖다가 계속 뽑아내고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심해의 것을 여전히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좋습니다.
이어서 meanwhile 그러는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탐사하면서 그 심해를 탐사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발견하고 있는데요. The result of human activities, 인간 활동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활동의 예시가 등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도 있을 거고요. and other pollution, 다른 오염물도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온도의 변화라든지 산소 고갈이라든지 산성화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증가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해 비롯된 것입니다. 즉 인간 활동 때문에 어떤 결과 쭉 나열된 예시를 살펴보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안 좋은 결과 아니에요. 이러한 결과까지 발견되고 있다더라.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활동의 결과까지 발견되고 있고요. 이 결과는 마이너스 결과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요. We are also 우리는 또한 깨닫고 있습니다. How very long it would take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 누가 뭐 하는 거요? Ecosystems of the deep ocean 심해 생태계가 뭐 하는 거? Recover 회복하는 거죠. From damages we may cause, 우리 인간이 야기했을지도 모르는 그 피해로부터 심해가 회복하는 데에는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또한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 활동의 결과가 마이너스였잖아요. 미세 플라스틱도 떠다니고 오염까지 발생을 했는데, 글쎄 그 피해로부터 회복하려면, 심해 생태계가 회복하려면 오래 걸리는구나까지 내용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간 활동의 결과는 마이너스인데,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까지 한답니다. 이런 내용으로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좋습니다. 포인트 정리하시면요. 자, 내용 상당히 할 만했습니다. 그치? 일단 단서 잡는 데 있어서요. This idea. 이러한 생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찾아주시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요 문장 뒷자리, 2번 자리에 주어진 문장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표현이요. Not long ago라고 해서 해석을 했을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비교적 최근까지의 생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표현 나오면은 이거는 과거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표현이구나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과거 생각의 내용입니다. 바다가 매우 광활하여 인간이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 심해의 경우에 특히 그러했는데 이러한 생각, this idea, 잘못되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가 해안 자원을 고갈시킴에 따라 이용을 계속하기 위해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갔더라. 즉, 이용을 했더라. 지금 잘못되었음에 대한 부연 설명되겠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그래서 왜 심해에 있는 산호 같은 경우에는 1cm 자라는데 수년에서 수백 년까지도 걸린답니다. 5년에서 100년까지도 걸리는 산호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깊은 바다라고 하면은 수온도 낮을 거고요. 햇빛도 더안 들어올 거고 먹이 공급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라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그런 해저를 긁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대형 그물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대형 그물로 해저를 한번 싹 긁으면은 거기 있었던 산호 군집이 싹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파급력, 엄청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의미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3번에 요약문 넘어오셔서요. 요약문 먼저 읽을 거고요. 요약문의 내용 구조 잘 분석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가볼게요. 자, human A, 인간의 A입니다. 뭐에 대한? animal emotions, 동물의 감정에 대한. 자, 이것은 very 다르답니다. 다양하대요. 뭐에 따라? 종과 환경에 따라서요. 자, 내용 덩어리 나누면서, 그리고 이것은 형성한답니다. 동물의 복지를 형성하는 거니까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어떠한 방식으로, 첫 번째, reveal, 드러내는 방식으로, human supremacy, 배운 적 있는 단어입니다. 우월성이란 뜻이지요. 인간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반영하는 방식으로, 비하게 구성된 신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뭐보다는 생물학적 사실보다는, 얘도 내용 많습니다. 다시, 동물 감정에 대한 인간의 A는 종과
환경에 따라 다르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요. 생물학적 사실보다는

기하게 구성된 신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요,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쵸? 가볼게요. 동물의 감정에 대한 인간의 A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그치? 자, 그리고 이것은 동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데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봤더니 첫 번째, 인간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 두 번째, 비하게 구성된 신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가시면 되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선택지 분석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 문장 갑니다. 전략적으로 읽기 갈게요.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A에 해당하는 단서는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될 거고요. B에 해당하는 단서를 어떻게 빠르게 잡느냐가 또 관건인데 B가 시작되는 부분을 찾는 거 우리 잘 할 수 있습니다. 그치? 뭐가 나오는 부분이겠습니까? 인간의 우월성 이야기 꺼내면서 신념 얘기하는데 이 신념은 뭐보다는 어떤 생물학적 사실보다는 비하게 구성된 신념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 빨간 밑줄이 나오는 자리를 빠르게 찾으면 비에 대한 단서를 완전 빨리 잡을 수가 있겠죠. 가볼게요. Acknowledging,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동물들이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를 인정을 하는 것은 비록 멀지라도 반드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닐지라도 괄호 닫히면서 주어 동사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답니다. 뭐하는 방식에 다양한 동물들이 인식되고 대우받는데 그냥 연구 실험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환경에서, 즉 동물들이 인지되고 대우받는다라고 하는 건 동물의 복지니까 동물 복지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다시 지금 동물 복지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무엇이? 일부 동물이 감정, 느낌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럼 A에 대한 단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쵸? 동물 감정에 대한 인간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얘가 맞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동물들은요. 먹히고요. 입히기도 하고요. deprived of는 박탈당하는 거죠. 자유와 자연 환경을 박탈당하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아니면은 불법적으로 판매되기도 하고요. blamed for는 어떠한 이유로 비난을 받는 건데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니까 이런 것들의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used as a buffer, 어떤 완충물로도 사용이 되는데 외로움에 대한 완충물로도 사용이 된대요. 그러면서 to name just a few, 요거는 예시를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동물들, 우리 닭이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먹기도 합니다. 그치? 소가죽이나 양가죽으로 만든 가방, 신발 같은 거를 착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박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엄청난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외로움에 대한 완충제로 쓰이는 건 우리가 반려동물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 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한 예시가 일단 나열이 되었어요. 자, 가봅시다. In all these scenarios,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존재와 정도입니다. 그 동물의 감정적 능력의 존재와 정도는 is perceived, 인식이 되는데 differently, 다르게 인식이 된답니다. Both between and within species, 종 간, 그리고 종 내에서도 다르게 인식이 된답니다. 그치? 우리가 반려동물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 감정이 있다고 느끼면서 그런 팬데믹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는 박쥐 같은 경우에는 감정, 우리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것도 같아요. 그쵸?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능력의 존재와 정도는 다르게 인식이 되더라. 다르게 인식되더라. 또다시 A에 대한 단서 또 등장했습니다. 다르게 인식되는구나.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With a direct flow-on effect, 연동효과라고 해서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것도 연이어 움직이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연동효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동물들의 삶의 경험과
복지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요. 괜찮아요. 자, 지금 A에 대한 단서는 잘 잡아줬기 때문에 B가 시작하는 구간을 빠르게 찾는 것이 관건인데요. 가봅시다. Questioning, 질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지금 따지는 겁니다. 이러한 때로는 상충하는 그 인식 있죠. 그 인식의 기반, 근거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자,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 다른 종, 아니면은 다른 환경에서 지내는 같은 종의 구성원들, 강아지 내가 키우는 반려 강아지인가 아니면은 그냥 들판에서 갑자기 만난 들개인가, 그리고 또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한 근거를 따지는 것을 reveals, 드러내는데 the extent of human supremacy, 드디어 등장, 인간 우월성의 정도를 드러냅니다. 인간 우월성의 정도를 드러냅니다. 이제 드디어 B에 대한 단서가 시작이 되겠구나 느껴주시면서 perceptions, A에 대한 단서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또 가볼게요. It also reveals that, 이것은 또한 드러낸답니다. 뭐도 드러냅니까? 자, 드디어 드러낸대요. B에 대한 단서가 나오겠구나. Perception of emotion in animals,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인식, A에 대한 단서 또 나왔죠. 엄청난 반복입니다.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is not always driven by biological facts, 생물학적 사실에 의해서 항상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물학적 사실, 우리가 찾던 표현이잖아요. 그치? 드디어 등장할 거야. 근데 not always라고 해서 항상 이것의 사회적 구성 개념, 이것을 바탕으로 결국 이 동물 감정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B자리에 뭐 들어간다고요? 사회적. 사회적으로 구성된 신념을 반영하는 것이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선택지 분석 바로 가볼게요. A자리에 들어갈 것은 인식에 해당하는 건데 딱 보입니다. 4번과 5번의 perceptions 그대로 등장했어요. 그렇죠? Observations는 관찰이고 2, 3번의 characterizations는 분류라는 뜻입니다. 자, B자리에는 뭐 들어갑니까? 사회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또 나왔네. 답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접적이죠. 그렇죠? 나머지 어휘 체크 갑니다. 체계적으로, 인공적으로, 의도적으로, 언어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5번 잘 골라주셨고요. 자, 스윈트는 간단합니다. 일단 A에 대한 단서는 굉장한 반복이었어요. 이 반복을 빠르게 캐치를 하셨으면은 B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넘어가는데 이 시작되는 구간에 대한 힌트는 눈에 띄는 표현들, 인간의 우월성, 생물학적 사실, 신념 이러한 표현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일단 지문에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신념, 요거 대신에 construct라고 해서 구성 개념이라고 하는 어휘가 나왔었지요. 얘 또한 챙겨주시면 더 좋겠네요. 동물의 감정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종과 환경에 따라 다르며 인간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생물학적 사실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생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왜 돼지도 사실 지능도 높고 복잡한 감정도 느끼는 동물인데 우리가 식용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냥 뭐 만화라든지 영화 드라마나 아니면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뭐 상어나 뱀 같은 동물은 무서워. 제거해야 할 대상이고 뭐 판다라든지 코알라 같은 동물들은 귀여우니까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치?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어휘 문제 넘어가셔서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바로 가요. There are limits. 한계가 있답니다. To the use of the experimental method. 실험 방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할 때? 과학자가 뭐 할 수 없을 때? Control the situations.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어떤 상황? 문제 해결에 중요한 상황. 지금 밑줄 없이 온전하게 주어진 첫 문장이니까 중요한 내용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그치? 다시 갑니다. 과학자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실험 방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 정리하고 가셔야죠. 그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실험 방법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다음 문장을 봤더니요. In the social sciences라고 하면서 그냥 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으로 소재가 좁혀집니다. 사회과학에서는요. Less use can be made니까 덜 쓰인답니다. 뭐가 덜 쓰이냐면

통제 실험의 방법이 덜 쓰인대요. 왜냐하면 연구자가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자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통제된 실험 방법이 덜 쓰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뭐만 추가해 줄까? 사회 과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 연구실이 아니에요. 과학의 연구실, 실험이 이루어지는 연구실이 아니라고. 좋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시 하나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시로 남은 내용이 싹다 전개가 될 거예요.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one way, 한 가지 방법입니다. prove는 입증하는 거고, disprove는 틀렸음을 입증을 하는 거죠. 무엇을 proposition, 명제예요, 명제. 자, 명제 내용 살피러 갑니다. high tariff. tariff는 관세라고 해서 주석 단어 주기는 좋는데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 수입품에 붙이는 세금을 의미를 하는 거죠. 높은 관세가 prosperity, 번영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명제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틀렸음을 입증하는 한 가지 방법은 would be 뭐가 될 것이냐면 apply 적용을 하는 거죠. 매우 과중한 관세를 갖다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근데 지금 뭘 해야지만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어? 높은 관세를 붙이면서 다른 요인들은 통제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동시에 holding constant,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요인들.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요인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지금 모든 상품에 매우 높은 관세만 적용하는 거. 그래야지만 이것을 입증할 수 있겠지요. 그치? 다시. 어떠한 명제를 갖다가 입증하려고 합니까? 높은 관세는 번영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 통제하는 거. 이번 어휘는 괜찮지요? 그치? 정리 바로 하고 갈게요. 예시 갑니다. 높은 관세는 번영을 가져온다. 지금 얘를 입증을 하고 싶어요. 이거를 입증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봐봐.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니?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서 실험 방법 사용에 한계가 있다라고 했잖아. 사회는 실험실이 아니라고 했잖아. 따라서 다른 요인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입증도 힘들겠구나. 이런 식의 나름의 결론을 미리 한번 내려보고요. 다시 한번 어휘 살피러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if 만약에 sustained increase in prosperity followed 지속적인 번영의 증가가 따라온다면 지속적인 번영의 증가가 따라온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if라고 해서 가정한 거예요. 지속적인 번영의 증가가 따라온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가정에 따른 결론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상당한 증거를 획득하게 될 것인데 뭐할수 있는 증거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까? 명제를 반박할 증거입니다. 어떤 명제를 반박할 증거, 높은 duty, duty는 의무, 여기에서는 의무로 내야 하는 세금, 즉 관세겠죠. 자, 높은 관세가 번영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획득하게 될 거래요. 봐봐, 어떠한 가정을 했니? 번영의 증가가 따라왔어. 명제가 뭐였지? 높은 관세가 번영을 가져온다. 근데 지금 번영이 따라왔으니까 높은 관세가 번영을 이끌었구나. 우리가 입증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그치? 뒷받침을 할수 있게 된 거지. 따라서 반박한 게 아니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얻어낸 거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support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좀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고르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을 건데 요거지. 앞에서는 계속 얘기했어. 통제할 수 없어서 이 실험 방법 사용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왜이 명제를 뒷받침하지라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니? if라고 하는 가정, 가정에 이어지는 결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치? 가정을 한 거야. 지속적인 번영의 증가가 따라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겠지. 가정에 따른 결론이었기 때문에 3번을 답을 골라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어휘들 확인하러 가볼까요? 근데 no investigator, 그 어떠한 연구자도 통제할 수 없죠. 어떤 나라의 관세 정책을 갖다가 통제를 할 수가 없고요. And even if she could, 비록 그녀가 할 수 있다라 할지라도 뭐 하는 동안에 높은 관세가 was in effect는 시행이 되는 겁니다. 시행되는 동안에 many other social changes, 많은 다른 사회적 변화들도 would be taking place,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다른 요인을 통제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strike, 뭐 하는 겁니까? 파업하는 거죠.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의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 나라의 관세 정책을 건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손을 댔다라 할지라도 관세 말고 다른 요인들, 다른 사회적 변화들을 갖다가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는 가정이었고요. 이거는 현실인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4번의 소셜 어떠합니까? 뒤에 나오는 파업, 새로운 산업의 설립, 전쟁이라고 하는 건 다 사회적 변화니까요. 적절한 예시로 따라온 거니까 4번 어휘도 괜찮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어휘만 한다면 되겠습니다. Some of these other changes, 이 다른 변화들 중에 일부는요, doubtless, 의심의 여지 없이 have much more influence,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국가 번영의 상태. 뭐보다 높은 관세가 영향을 미칠 것보다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전쟁 같은 거? 관세가 높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치? 그럴 것이라고요. 또 두 개의 모두 연결입니다. 뭐 할 거예요?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뭐 하는 게 불가능해? Separate out A from B라고 해서 A를 B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거다라고 합니다. 높은 관세의 효과를 이 모든 다른 사건들의 효과와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거다. 지금 요 관세 말고 다른 것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할 거예요. 왜? 다른 요인 통제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분리하는 거 불가능해지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따라온 거라고요. 괜찮습니다. 자, 스윈트 정리하면 요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답으로 골라줬던 그 문장은요. If 가정에 이어지는 we, would, then 이하의 결론이었어요. 만약 이러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거야. 가정에 이어지는 결론이었다라 하는 거. 만약 지속적인 번영의 증가가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높은 세금이 번영의 원인이라는 명제를 뒷받침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support, 뒷받침하다 라는 단어를 골라줘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관세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겁니다. 결국 높은 관세가 어떻게 번영을 이끌 수가 있는 거냐면 수입품은 세금이 붙어서 비싸지 니까 사람들이 국내 제품을 더 많이 사겠죠. 따라서 국내 기업의 매출이 오를 것이고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올라서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결국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게 되니까 그 걷어들인 세금을 갖다가 복지나 인프라에 더 투자를 해가지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관세 말고 다른 요인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높은 관세가 붙은 그 상대의 나라가 너 왜 우리나라 제품에 관세 붙이는 거야? 하면서 보복성으로 관세를 또 붙여. 그러면 그 나라는 수출에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보복 심리를 가진 그 나라가 오히려 전쟁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수입품을 꼭 써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파업이라든지 시위의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다른 사회적 변화들을 무시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5번과 6번의 장문으로 마무리가 될 건데 얘가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긴 편이었고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다 압축하고 있는 제목 선택지를 고르는 게 관건이었거든요. 자, 같이 생각해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The tourism, 관광이고요. Hospitality, 환대 되겠습니다. 관광 및 환대 산업이에요. 그럼 환대가 뭐 하는 거냐면
반갑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고객들을 대상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 호텔, 레스토랑, 뭐 여행사, 관광 얘기도 했으니까 항공사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 및 환대 산업은요, 특히나 민감하답니다. 경제 주기와 정치적 혼란에 민감하대요. 그래서 can be badly affected,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어떤 시기에? In times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기에. 중요한 내용 나왔죠. 뒤에 바로 예시 따라옵니다. 그치? 다시. 관광 및 환대 산업은 불확실한 시기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구나. 요 내용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관광 및 환대 산업은 불확실한 시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괜찮으시죠? 뒤에 예시로 바로 뒷받침하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The global nature of the industry.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특성은 의미를 한답니다. It is vulnerable. 취약하다고. 뭐에 취약해요? 외부 사건들입니다. 뭐를 야기하는 그 관광객의 방문과 지출의 변동을 야기하는 외부 사건들의 취약하다를 갖다가 의미를 한답니다. 지금 이 불확실한 시기에 발생하는 외부 사건. 여기에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부 사건 맞는지 뒤에서 또 근거 잡아 보시죠. 뒤에 바로 이 외부 사건들의 예시가 따라 나오거든요. 가볼게요. 전 세계적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경기 침체, 9.11 사태, 이라크 전쟁, 그리고 사스라고 하는 호흡기 질환 감염병입니다. 이런 것들의 발생은요, 모두 이끌었습니다. A drop in revenue in the industry. 그 산업 수익의 감소로 이끌었습니다. 그 산업의 수익이 감소했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이런 것들의 변동을 야기하는 외부 사건들의 취약한 게 맞고요. 외부 사건에 해당하는 예시까지 잘 살펴주셨고요. A번 어휘는 일단 괜찮은 거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these factors, 이러한 요인들은요, reduce, 감소시켰습니다. The number of travelers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관광객, 여행객의 수를 갖다가 감소를 시켰어요. 다시 국제적으로 여행객의 수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거했습니다. 제거했어요. 뭐를 제거했지요? 관광 시장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fragility, 취약성을 제거했어요. 자, 여기에서 또 일관성이 깨지는구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니? 외부 사건에 취약해서 우리 여행객도 줄어들고요. 수익도 줄어들었어요. 그치? 여행도 줄고 수익도 줄어들었거든? 그래서 이것들이 뭐를 감소시켰냐면, 관광 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감소시켰답니다. 아니죠? 지금 불확실한 시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요. 외부 사건에 취약하다라고 했으니까,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갖다가 removed, 제거한 것이 아니지. 제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한 겁니까? 이런 것들을 남긴 거지. 그래서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그 관광 시장에 남겼다라는 뜻을 가지 left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답은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 내에서의 의미 관계만 파악을 하셨어도 얘랑 얘랑 어긋난다를 갖다가 바로 캐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제목 찾기인데,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아직 반도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내용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측면들은요, 특히나 pronounce 두드러진답니다. 어디에서? In the airline industry, 항공산업에서, 항공산업으로 소재를 조금 좁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항공산업에서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trade unions, 갑자기 노동조합이 등장합니다. 노동조합은요, have often railed against, rail against는 격분하는 거야. 흔히 격분을 한답니다. 어떠한 방식의 격분을 하냐면, 직원들이 사용이 되는데, shock absorbers, 충격, 흡수제로 사용되는 방식의 분노를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충격 흡수제로 사용을 하냐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From the cyclical nature of the market, 시장이 가지고 있는 순환적인 특성, 그러니까 순환적으로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경기 침체 시기가 자꾸 오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서 직원들을 충격 흡수제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한 방식의 격분을 하는 노동조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새로운 소재. 새로운 소재 등장하면서 내용 확장되고요. 여기에서 이 내용 확장은 왜 중요하냐면, 제목을 찾는 데 있어서 이 내용까지 결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내용 확장, 뻗어 나갑니다. 그치? 자, 뻗어 나가요. 특히, 항공산업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봤어. 그랬더니, 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충격 흡수제로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무슨 소린가 봤더니요. This hard process to HLM. HLM은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해서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원들을 관리를 하는 건데, 자, 소재, 뻗어, 나갔어요. 그치? 내용의 확장. 자, 이 내용 확장, 요거를 챙겨줘야 된다. 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목을 찾음에 있어서. 자, 다시. 이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첫 번째 어떤 접근법? Harder process. 강경한 접근법은요. 강경한 접근법은요. Have seen. 목격을 했습니다. 이 접근법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건 일으킨 거죠. 뭐를 일으켰냐면은 Major redundancy programs. 대규모의 정리 해고를 갖다가 일으켰습니다. 많은 항공사에서요. 특히 9.12 사태가 일어난 최근 동안에 많은 항공사에서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발생했습니다. 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갑자기 쫙쫙쫙 뻗어나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항공산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9.11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 매출이 팍 줄었어요. 그럼 매출이 줄었으니까 이 산업은 이제 비용을 절감시켜야 되는데 가장 빠르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건비. 그래서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감행했다. 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항공산업에서의 인적 자원 관리. 까지 내용 뻗어 나오면서 첫 번째 강경한 접근법에서는 직원들을 대규모로 정리해고를 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좋습니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으로 뒤집으면서 이제 무슨 접근법 얘기를 하냐면은 soft approach to HLM. 유연한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은요, 추구하고 있어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더 유연한 접근법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은, 프론트라인 스태프는 고객을 바로 앞에서 마주하는 고객 응대 직원들이거든요. 그 직원들의 고객 대응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접근법이니까 고객 응대 능력을 갖다가 당연히 증가시키는 걸 목표로 하지 감소시키는 걸 목표로 하지는 않겠지. C의 어휘도 괜찮아요. 그쵸? 자, 지금 hard와 대비되는 soft, 유연한 인적 자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요거는 고객을 응대하는 능력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도 또 근거가 등장하기는 하지요.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British Airways라고 하는 항공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1년에 Initiative, 진취적 계획이란 뜻이거든. 진취적 계획을 갖다가 1980년대, 1990년대에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utting people first, 사람을 우선으로, and winning for customers, 고객을 위한 승리, 이러한 어떤 슬로건, 진취적 계획을 갖다가 도입을 한 거지요. 그치? 자, 사람이 먼저다. 고객을 위한 승리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직원들의 고객 응대 능력을 증가시키는 걸 목적으로 했겠구나. 단서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가볼게요. Among other things, 무엇보다도 이러한 진취적 계획들은 뭐 하고자 했냐면 쭉 나열됩니다. 팀워크를 도입하고자 했고요.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했고요. 어떤 질 좋은 절차니까 서비스 절차겠죠. 서비스 절차를 향상시키고자 했고요. 다기능 직원들을 갖다가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뭐 하고자 한 겁니까? 결국에는, 직원들이 고객을 잘 대해줘야지만,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서 재이용률이 높아질 것이고,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 같은 것도 잘 챙겨주면서 직원들이 만족해야 고객도 만족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잡은 거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As companies, 회사들이 뭐 하면서 alternate, 중요한 단어, 내용 또 뻗어나가요.

이나 뭐에 대해서 회사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치? 얘도 썼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란을 느꼈겠지. 그치? 언제는 정리해고했다가 언제는 능력을 길러주겠대. 혼란스럽다고요. 그치? 뒤에 어휘도 괜찮습니다. Ultimately, 결국에 직원들은요, may well 동사 원형, 아마 뭐뭐일 것이다. 아마 뭐일 것이에요. A company's greatest asset. asset은 자산이지.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일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도 챙겨주고, 능력도 길러주고, 교육도 시키고 하겠지. 그치? 근데, 어떤 시기에는 in times of uncertainty and downturn,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의 시기에는 are equally, 한편으로는 쉽게 뭐도 될수 있어요? expendable, expend가 쓰는 거잖아.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소모품화가 된 거예요. 소모용을 쉽게 버리는. 즉, 쉽게 희생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요. 그치? 최근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언제는 회사의 자산입니다라고 했다가 언제는 소모품처럼 쓰이니까 이 직원들이 혼란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기호 2번의 어휘까지 괜찮은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목 고르러 가봅니다. 1번 왔어요. Tourism, 관광 산업인데 under pressure, 압박을 받고 있답니다. 과잉 관광의 복잡성. 지금 관광 산업이 압박을 받고 있다. 과잉 관광 이런 얘기 아니었고요. 2번 갈게요. 관광과 인적 자원 관리다라고 합니다. 적응하기, 새로운 글로벌 여행 수요에 적응하기. 새로운 수요에 적응하는 이야기 아니었고 3번 갈게요. The impact of globalization, 세계화가 미친 영향이랍니다. 어디에? 항공사의 인적 자원 관리와 고객 서비스에 세계화가 미친 영향도 아니었습니다. 그치? 4번 갑니다. Balancing, 균형을 맞추는 거죠. 직원의 필요와 시장 압박에 균형을 맞춘답니다. 항공산업에서 직원의 필요, 시장의 압박, 요 사이에서 균형 맞추는 얘기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5번인가 봅니다. HLM surges in tourism and hospitality industry during times of crisis. 아하, 위기. 불확실성의 시기에 관광 및 환대 산업의 인적 자원 관리 전략. 이 엄청난 내용을 다 담고 있었던 5번을 골라줘야 하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낱말에 쓰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2번의 removed를 left, 남겨놨다로 바꿔주셨고요. 스윈트 다시 한번 정리 가시면 이겁니다. 결국엔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고, 내용이 확장되는 부분. 요거를 다 결합시켜서 압축된 선택지를 골라야 된다. 제목 고르는 연습을 조금 더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및 환대 산업은 외부 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의 보호를 위해 인적 자원 관리를 한다. 따라서 위기의 시기에 관광 및 환대 산업에서의 인적 자원 관리 전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말 한마디의 해임 긍정조문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스윈트와 어휘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오늘도 많은 질문하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번 챕터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문제 잘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어떤 도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떤 도시는 텅 빕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리처드 파이저는 부동산 정책과 실무를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온 사람입니다. 전 세계 11개 신도시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 살아남는 도시의 구조를 찾아냈죠.
1: New towns are places where people theoretically can live, work, and play without ever leaving the borders of the town. What makes a successful new town? Ultimately, it's how much people enjoy living there.
0: 성공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처드 파이저에게 들어봅니다. We've collected many ideas. Some ideas lead us to a far off place.

0: some cases can cause the whole development to come to a standstill because they can't get permissions to go ahead. Just contrasting the woodlands in Texas to Irvine, California, woodlands tends to be lower density. It has more single-family homes, and Irvine is both higher density and has stressed in their neighborhood development more apartments and more condominiums, all of which allows Irvine to have more people in a smaller area and to protect more access to open space. And in this lecture so far, I've discussed a couple more of the design principles that go into different new towns and the significance of governance. Now we'll explore case studies of Korea's new towns by connecting directly to Seoul, Korea. Hi, Kyung Min.
1: Hello, Dr. Pizer. Nice to see you.
0: Professor Kim, will you please now give us your lecture on the new towns in South Korea?
2: Yeah,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민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좀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신도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분당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분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GDP,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1등 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굉장히 급격한 도시화를 이뤘고 따라서 주택이 부족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대폭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한 해에 강남 아파트 집값이 한 해에 100%가 올라요. 그리고 임대 가격 같은 게 대폭등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빠르게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를 그 제공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9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우선 이 제1기 신도시, 특히 분당의 어떤 성공적인 요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한 5개 정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위치고요. 강남으로부터 10km 이내 아주 근접한 지역에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므로써 강남 집값의 폭등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장점을 제공했다.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걸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6년에 운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97년에 IMF 금융위기를 맞잖아요. 만약에 분당이 그 이후에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시점도 굉장히 절묘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당시의 대통령실에서 분당 기획부터 개발 과정까지 모든 것들의 이해관계 같은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빨리 할수 있게끔 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개발 구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토지를 압단해서 초기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시킴으로써 인프라 건설들 다른 비용 같은 것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수익도 발생을 했고요.

0: 그리고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넌스 개발 구조, 그리고 이제 이그 안에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설계 차원에서도 서구의 이론들을, 많은 이론들을 담아서 그걸 구현합니다. 그 분당을 가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8만 8천 채로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유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초고층 빌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컨셉은 르꼴부아제라는 건축가가 이야기했던 컨셉입니다. 그 초고층으로 하되 1층에는 많은 녹지와 공유할 수 있는 면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그 여유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초고층 스타일의 어떤 개발 구조 같은 것들은 르꼴부아제의 어떤 계획, 플랜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은 강남에서도 나타난 부분입니다만은 이 블럭이 굉장히 슈퍼 블럭입니다. 블럭이 굉장히 큰 블럭인데 그 블럭 중앙에 항상 초등학교를 위치시켜요. 이 부분은 이 클라렌스 페리라는 사람의 근린 주거 이론을 우리가 차용을 한 겁니다. 이 성공의 요인을 넘어서 우리가 현재의 분당을 우리가 또 바라본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도시들이 단순히 배드타운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귀신 도시, 그 다음에도 또 판교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판교와 정자동, 서현동 이런 지역들이 거대한 업무지구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서울, 수도권 남부의 엄청나게 큰 잡센터, 업무지구로서 작동을 하면서 주변의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분당의 업무지구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그만큼 담보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is important and terrific for the success of the new town.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읽기 시험 준비를 위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휘에 대한 공부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화제를 고르는 유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읽기 텍스트에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다양한 텍스트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광고문 같은 것들에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이 어떠한 광고문인지,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지 그 화제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유형은 3급 수준의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부터 8번까지 4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나 안내문을 읽고 해당 내용의 화제를 찾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고르십시오 라는 지시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골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에 나타나는 핵심 키워드, 핵심 어휘들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글씨 크기가 굵게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내용들에서도 조금 더 반복으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휘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어휘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비타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신선하다, 신선한 야채를, 그리고 한 잔으로 즐기세요 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이 선택지의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 단어들이 어울리는 단어가 있겠고요. 어휘가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어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라고 하는 어휘가 나왔는데 4번의 안경이라는 어휘와 여러분 어울리나요? 그렇지 않지요. 신발이라고 하는 어휘와 어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채 비타민 한 잔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안경이나 신발이나 과자라는 부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주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과자에도 비타민 이런 단어들을 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밑줄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보시면 이렇게 한 잔이라고 하는 주스에 표현되는 어휘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딱 봤을 때 빠르게 단어들만 체크해서 밑에 있는 선택지와 정답을 비교해보고 이것이 어울린 것인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부터 이렇게 좀 지워나가고 정답을 찾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보이시나요? 꿈, 그죠? 그리고 희망, 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우리 아이의 첫 학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하면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단어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음 다니는 학교라고 했고 선택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당연히
서점 아니죠. 은행 아니죠. 그리고 우체국도 될수 없습니다. 사실 뭐 꿈과 희망만 봤을 때는 뭐 은행도 될수 있을 것 같고 뭐 우체국 조금 어색하지만 일단은 첫 학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빠르게 보시고 아, 이 문제는 유치원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광고 형태들을 보고 거기에 맞는 화제들을 고르는 문제가 바로 5번부터 8번까지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장소에 대한 광고

고였던 것이죠. 자, 뒤에는 우리가 이 부분이 어떠한 안내문인지를 찾아보는 유형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위한 작은 실천. 여러분, 몸 나오고요. 그리고 하루 30분 운동 시작하세요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실 몸도 있고 운동도 있다면 건강 관리, 언어 예절, 안전 운전, 절약 방법, 여러분 어떤 거 같으세요? 너무 쉽지요? 네, 정답은 건강 관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에서는 첫 번째,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다. 두 번째, 핵심 어휘들을 찾는다. 세 번째, 선택지에서 그 핵심 어휘들이 어울리지 않는 것부터 지우고, 그리고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면 그냥 빠르게 건강관리처럼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서 정답을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아, 이러한 광고문의 형태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긴 어떤 광고문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두줄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서 선택지에 맞는 화제들을 찾는 거구나 학습이 되었으니까요.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루의 피로가 사르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르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스르륵이라는 표현, 우리가 보통 잠을 스르륵 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조금 더센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피로가 풀린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눕다, 눕자마자 꿈속으로 이러한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눕다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시계 어울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건 어울리지 않고요. 그리고 옷장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침대라는 것을 광고하는 문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침대에 누워서 하루의 피로를 사르륵 풀어내고, 그리고 눕자마자, 침대에 눕자마자 꿈속으로 갈수 있다라는 제품의 광고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넓고 선명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넓고 선명하다, 뭔가 뚜렷하게 잘 보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잘 보이게 만든다, 더 넓게 보일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눈과 관련된 이런 에어컨 단어들은 관련이 없지요. 또, 냉장고, 청소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더 넓고 선명하게라고 하는 단어만 보고도 사실은 노트북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이 광고의 특성을 파악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고 편한 거래가 나오고요. 또 안전한 관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돈과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두 줄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래도 이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나오는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핵심 단어들을 찾으면 이렇게 문제 정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은행이라고 하는 거, 돈 나오자마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선택지가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장소인지를 더 명확하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뭐, 은행도 될것 같고, 우체국도 될것 같고, 이러한 것은 문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소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 보겠습니다. 자, 비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세탁. 네, 어떤 빨래와 관련된 것이죠? 건조. 네, 바람을 통해서 말려줍니다. 자, 여러분,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할수 있는 제품, 혹은 그것을 할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선택지에는 장소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여행사 여러분 아니지요? 백화점 아니지요? 미용실 아니지요? 정답은 빨래방이라고 하는 빨래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가게. 그것을 빨래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탁, 건조, 빨래방 연결을 해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의 핵심 키워드. 여러분, 꺼진 불씨도 다시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꺼진 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화재 예방, 교통 안전, 날씨 정보, 그다음에 전기 절약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지울 수 있는 선택지부터 교통안전,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작은 불씨도 살펴보자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재, 불이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광고문에서, 안내문에서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날씨 정보라든지 혹은 전기 절약과는 맞지 않는 문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화재 예방. 이런 불씨가 나온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화재라는 것과 100%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화재라는 불씨 이런 것들은 같이 연결을 해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선생님께 예의 바르게, 친구에게 친절하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뭐 예의라든지 혹은 친구에게 친절하다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바르고 고운 말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언어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바르고 고운 말,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들을 좀 많이 쓰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볼 것이냐, 건강관리로 볼 것이냐, 혹은 환경 보호로 볼 것이냐, 언어 예절과 관련된 것으로 볼 것이냐인데,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그쵸? 고운 말, 당신의 얼굴입니다. 라는 그런 캠페인의 어떤 문구들 자주 보셨을 텐데, 그런 실질성을 살려서 언어 예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 문장들을 보면서, 어떤 화제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7번은요, 앞에서 봤던 내용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여러분,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전히 끝이 나는 형태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뭐 7번이나 8번 같은 경우에는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입장권은 안내 데스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환, 물건을 바꾸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안전 규칙이라고 했을 때에도 뭔가 교통이라든지 뭐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 규칙이 될수 없습니다. 자, 이용 안내와 사원 모집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급에서 한 3급 정도에 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일 수도 있고 잘 듣지 않은 단어들이라면 사원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일단은 요 8시부터

자원 모집 그런 광고들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1번도 정답이 될수 없고 이용한 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뭔가 문장이 다 완성된 형태들로 제시가 되지요. 자, 뭐뭐 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이런 단어들이, 이런 형태들이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의사항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안내를 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상품 후기 어떤 것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후기는 될수 없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과도 맞지 않고요. 또 관람 규칙, 뭔가 공연을 보거나 뭐 연극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장해 주세요. 이런 것들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관람 규칙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기계가 움직이는 동안 작동이라고 하는 작동 중에는 만지지 마시고 또 사용 후에도 전원을 꼭 꺼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주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제를 고르는 유형을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화제를 고르는 유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보통 5번은 제품과 관련된 광고가 나오고요. 6번은 장소를 찾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번은 공익 광고의 형태, 8번은 안내문 중에서도 뭔가 주의 사항과 관련해서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내용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 여기에서 나오는 텍스트 유형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거기에서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역시나 두 가지의 전략을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광고문, 그다음에 표어, 안내문 등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 그리고 표현들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전략들에서 어떤 어휘들이 나오면 이것은 그 화제는 이것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짐작해 볼수 있을 그런 단어들을 미리 공부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 규칙 그리고 주의사항, 보관 방법 등에서는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으면 되다, 안 되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공익 광고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와 표현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만 좀 줄여서 여기에 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건강 관리, 여러분, 운동하다, 매일 30분, 걷기, 몸, 스트레칭, 습관, 식사, 수면, 실천. 여러분, 수면, 뭐요? 잠을 자는 것이시죠? 그리고 식사도 사실 뭐 건강관리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생활예절이라고 하는 화제를 고를 때에 이런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양모, 그 다음에 차례를 지키다, 조용히, 줄 서다, 공공장소,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 여러분, 최근에 이런 환경보호나 자연보호에 대해서도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에도 산, 바다, 강, 이런 환경과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 필수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일회용품, 네, 아껴 쓰다,
지구.

0: 미래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좀 환경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화제들의 문구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는 어휘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도 풀어봤지만 화재 예방에 관련된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때 불씨, 그죠? 그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심하다. 또 전기와 관련해서도 이런 화재 예방해야 된다라는 단어들 볼 수가 있고요. 전원, 끄다, 안전, 주의하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안내문에 자주 나오는 어휘와 표현들입니다. 여기에도 뭐 관람 규칙, 안전 규칙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좀 평소에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은 단어들을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일단 관람 규칙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공연을 볼때좀 조용히 좀해 달라라는 그런 문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이나 촬영 금지, 줄 서기, 안내 이러한 단어들 또 요즘에는 뭔가 공연을 볼 때에 음식을 반입, 그 장소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반입 금지에 해당되는 어휘들도 있고요. 또 감상, 보호, 질서 이런 것들이 바로 관람 규칙. 그런데 이 관람 규칙도 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 연극도 될수 있고 또 우리 그 동물원 같은 데에서도 뭐 그런 관람 규칙들을 요즘에 또 새롭게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관람 규칙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안전 규칙 조심하다 금지 안전벨트 위협 또 지키다 사고를 막다, 안내를 따르다, 보호, 약속,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보호와 관련된 단어들은 여러 어떤 그 주의사항, 안내문에서도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못 체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로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내용에서 또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내서 그 단어들을 모두 연결해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조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라도 다른 화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에서는 이런 조심하다, 위험하다, 전원을 끄다, 안전, 금지, 또 뭐뭐 하지 마세요. 그죠? 요런 표현들이 주의사항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좀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관 방법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서늘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늘한 곳은 햇볕이 많이 드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온도가 막 높지 않아요. 약간 어둡고 좀, 기온이 좀 적절한 그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좀 서늘한 곳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뭐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이고요. 그다음에 직사광선, 피하다, 그리고 냉장 보관, 또뭐 냉동 보관 이러한 단어들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넣다, 그다음에 건조한 곳, 또 소비 기한. 여러분, 언제까지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소비 기한들도 이런 광고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더라도 소비 기한 뭐지?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단어들,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서 아, 요런 내용들이 같이 나왔다면 이것은 보관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뚜껑 이런 어휘와 표현들 자주 나오는 것들 정리한 것들이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기에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화재 고르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3급 수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읽기 2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그래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읽기 텍스트가 이렇게 쉬운 것만 정리하는 나오는 것은 아니고 뒤에 가면 갈수록 긴 텍스트가 나오고 문제들도 좀더 어려워지고 소재들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푸시는 것이 뒤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주의를 집중하시고 읽기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화제를 찾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휘,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을 한번 본 것처럼 그런 어휘들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제에서 자주 나오는 광고문, 그리고 안내문, 평소에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뭐 감기약이라든지 혹은 제품 설명서에 등장하는 것들, 그리고 장소에서 안내문에 나오는 내용들 한번 주의 깊게 조금 살펴보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 아마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시험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읽기 시험에서 시간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유형, 화제 고르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오늘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 전략 부분에 소개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읽기 시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글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도록 평소에 연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읽기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그 유형을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유형은요. 여러분,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일치하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3급에서 6급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9번부터 12번까지, 그리고 22번, 24번, 32번에서 34번, 43번, 47번, 50번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9번부터 12번은 1지문으로 하나의 문제를 푸는 것이지만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1지문 2문항,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을 읽고 다양한 유형의 이 두 가지 문제를 푸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9번부터

12번까지는요, 글 또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듣기 시험에서도 이런 그래프를 찾는 문제들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글에서는 기사문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어떤 것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들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과 함께 연습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글 또는 그래프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기출 유형 학습부터 볼 텐데요. 이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안내문 같은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런 안내문을 보신 다음에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합니다. 제목으로 어떤 내용일 것인지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기간이나 요금, 방법에서 다른 내용들이 없는지를 선택지와 비교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읽기 문제는요, 시간이 되신다면 일단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고 나서 내용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인주시 수목원 야간개장 안내라고 되어 있지요. 수목원은 이제 나무들이 많은 공원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수목원에서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겨보세요 라는 안내문입니다. 행사 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행사는 한달 동안 진행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행사는 11월 한달 동안 진행된다. 맞지요? 자, 그다음 7살 아이는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7세 이하는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는 돈을 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하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하는 7살 아이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7살 아이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리고 인주시 수목원에 방문해서 예약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니죠? 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요. 행사 기간 동안 입장 가능한 인원은 모두 50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일 선착순 50명 입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여기에 50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50명이라고 해서 4번을 고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답입니다. 왜? 행사 기간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는 행사 기간 동안 매일 50명씩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내용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기사, 신문 기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사실 제목도 없고 신문 기사는 사실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쭉 써놓은 짧은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문에 있는 내용과 서로 비교를 해보면 될 텐데요. 자, 이 신호등에 대한 내용, 이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택지에서 지금 신호등이 나오고 있지요. 자, 인주시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스마트 신호등을 시범 운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가장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신호등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전국인가요? 아니지요. 여러분, 인주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차가 없을 때에도 신호등 밝기는 항상 밝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니죠.
차가 접근할 경우에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길을 건너면 신호가 길어지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밝기는 항상 밝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신호등은 학생들이 지나갈 때 신호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호가 길어지는 기능,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답을 찾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런 두 가지의 우리가 유형으로 연습을 해 봤는데요. 다시 실전적인 내용들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기숙사 세탁실 이용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고, 아, 기숙사에서 세탁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구나라는 거 먼저 파악하시고, 선택지를 통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조건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오답으로 혹은 선택지에서 정답으로 제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 시간. 매일 7시부터 23시입니다. 여러분, 밤 12시까지 운영된다라고 했는데요. 밤 12시는 우리가 보통 24시 이렇게 표시를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세탁실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세탁실 내 음식물 반입. 다른 곳에서 이 장소로 가지고 오는 것은 금지라고 했기 때문에 2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제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세제는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고 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과 천천히 비교를 하다 보면 아, 어느 것이 정답인지를 바로 알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은 왜 틀렸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세탁기를 이용하려면 요금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용 요금에 세탁기는 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조기만 사용할 때 유료 1,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제시되어 있는 이 안내문에 제시되어 있는 시간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용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오답으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유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회 한강사진대회인데요. 보통 안내문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대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혹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제는 한강의 사계절이고요. 참가 대상은 서울시민 누구나입니다. 자, 요 정도 보고 그럼 우리가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대회는 올해 처음 열린다. 올해 처음 열린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제목에서 이미 11번째 이 대회가 열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사진은 이메일로 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진 파일을 등록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지에서는 이메일로 접수하는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지 직접 접수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우수한 사진은 책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수한 것은 전시회에 전시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참가 대상에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 정답은 4번을 우리가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2번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듣기에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봤

봤던 것처럼 읽기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목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종이책과 전자책의 세대별 선호 비율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문제에서는요, 이 색깔로 표시된 것들, 그리고 이 결과로 제시된 비율들을 여러분들이 두 번씩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이책은 파란색이고, 전자책은 분홍색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머리에 두시고, 그리고 비율들을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자책 선호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이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전자책은 우리가 이 붉은색 계열이라고 한다면 20대에서 78%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빠르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 순위들의 어떤 차이들, 선택지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도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의 희망 전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고등학생들의 전공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겠지요. 그리고 1위부터 5위까지가 있는데 지금 2020년과 2025년에 서로 비교하도록 볼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거나 혹은 어떤 내용이 변화하지 않았는지를 빠르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교육학의 순위가 올라갔다라고 했는데요. 자, 2020년 교육학은 1위였지만 지금 2025년 교육학은 4위. 여러분, 떨어졌지요. 그래서 올라갔다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심리학이 새롭게 순위에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심리학이 이미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여기 5위로 살짝 떨어졌지요. 자,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컴퓨터 공학 한번 볼까요? 컴퓨터 공학, 여러분, 똑같이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순위에 변화가 없었다. 순위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미디어학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미디어학이 5위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3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와 내려가다,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테니까요.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이게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올라간 것인지 혹은 변화의 순위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신문 기사에 있는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세부 내용을 파악해 보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가장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아이가 지하철 승강장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죠. 여러분, 곧바로 근처에 있던 시민 이민수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구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간의 CCTV에 찍혔고 지하철 직원과 시민들은 이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굉장히 잘했어요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이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선택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요. 안에서 발생했나요?
아니지요. 자, 지하철.

신장장 아래에서 아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안이 아니라 밖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시민들은 이 씨의 행동을 칭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아이를 구한 이 씨를 보고 이 직원과 시민들이 이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라고 했다는 거 잘했어요. 칭찬한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씨의 행동을 칭찬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는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나요? 아닙니다.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다쳤다라고 한 것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 씨는 지하철 직원의 도움으로 아이를 구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는 이민수 씨가 아이를 구했다, 직접 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보고 지문을 보고 선택지와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신다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도요. 여러분, 인주시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쓴 기사문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최근 인주시의 한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마을밥상이라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마을밥상이라고 하는 자, 이 행사는 정해진 날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마을에서는 앞으로도 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자, 그럼 살펴볼까요? 행사 참여 날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행사는 이 마을밥상이라고 하는 행사인 것이고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정해진 날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마을에서는 이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이에 따라 마을에서는 앞으로도 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정해진 시간을 두고 계속 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2번 바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이 행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마을 밥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먹는 것, 건강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여기에 외로움을 덜기 위해 이 행사를 연 것이기 때문에 3번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니지요. 여기에 보시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이미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서 이렇게 반응 좋았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글과 그래프를 보면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세부 내용들을 일치한 것을 찾는 문제였는데요. 자, 유형 9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9번부터 12번은 안내문, 그래프, 신문기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 1지문, 2문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에서는 설명문이나 논설문, 그리고 급수도 조금 뭐 어려워지면서

0: 분량도 조금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유형들을 살펴볼 때에 같이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만점 전략으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글의 핵심 정보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내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목에서 숫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이나 이용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또 어떤 특수적인 제한되는 내용들도 같이 제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 장소, 대상, 조건, 금지 사항 등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을 선택지와 지문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글의 핵심 정보와 정보를 아주 작은 것만, 아주 단어 하나만 바꿔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비교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숫자나 제한, 금지,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은 두 번씩은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대상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문제에서 앞에서 살펴봤지만, 7세 이상인지, 7세 미만인지, 이러한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무료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무료인지, 유료인지, 이러한 단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금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내용의 좀 세부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일부만 맞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문에서는 평일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주말은 유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일에는 돈을 내지 않지만, 주말에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이두 가지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공연은 무료, 다 돈을 내지 않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표현 바꾸기라는 유형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문에서는 예약이 필수, 예약을 꼭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택지에서는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예약도 있고, 지문에서 예약이 있었으니까 선택지에서 예약도 나왔고, 이게 정답인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예약이라는 공통 어휘만 보고 선택하면 오답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실수는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실수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숫자 표현에 있어서도 여러분 여기에는 7세 이상은 유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는 이 7세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하라고 하는 것, 7세가 이상이면 유료라고 하는 것은 7세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세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7살부터는, 7세부터는 돈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과 이하, 그리고 초과 미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그 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좀잘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초과 미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7세 초가 유료라고 한다면 7살 돈을 내야 할까요? 어떨까요? 7세 초가 유료라고 한다면 8살부터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부 내용을 파악해 보는 유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 듣기 시험에서 이런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들을 해 봤었는데요. 선택지를 미리 좀 읽어보고 그 내용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기에서는 선택지에 있는 내용도 잘 읽어보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정답인지, 어떤 것들이 단어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내용에서는 앞서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단어 하나들, 특히 숫자라든지, 그리고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라든지 금지사항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혹은 일부만 맞게, 일부는 틀리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유의를 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문기사, 그리고 안내문, 그리고 조사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좀 자세하게, 그리고 자주 접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서 그 사실들을 전달하고 그 뒤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첫 번째 문장들을 보시면서 다음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웠던 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다음 또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1: 빙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 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 볼게요. 행사!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수동태라는 거 막 어렵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동태라는 게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들이 많은 또 그런 양파 같은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시간에는요, 수동태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그런 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겁나요? 뭔가 되게 어려운 거 할 건가요? 라고 걱정 자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은 접으시고 먼저 오늘의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Some trash was left on the street. 보이세요? 수동태가 어디에 쓰였나요? 바로 여기에 was left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선생님 이거 뭐 해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 이 문장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두 분류의 문장들이 튀어나옵니다. 두 가지 다른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종류의 해석이 있어요. 쓰레기들이 길 위에 버려졌다. 버려졌다. 요렇게 이 문장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길 위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그냥 버려졌다가 아니라 버려져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차이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버려졌다라는 건요. 동작에 집중한 해석 방법이고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라는 것은 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에서 추가했다는 것은요.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상태에 집중한 해석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정답은 뭔가요? 이 문장 어떻게 해석해놔야 되나요? 자, 그 정답은 제가 이번 영상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수동태라는 것이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라는 것이 이렇게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동작으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석하게 되면요. 그 동작이 느껴지게끔 어떤 일이 되어지다 라는 식으로서 해석하게 되고요. 상태에 집중해서 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를 해석하게 되면 뭐뭐 한 또는 뭐뭐 된 상태이다 라는 맥락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냥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쓰였다고 무조건 언제나 항상 뭐뭐뭐뭐 되어지다 라고만 해석하면 굉장히 어색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서 다음에 예문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동태로 활용할 동사 두 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입니다. provide 뜻은요 제공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걸 한번 준비해 봤어요. 똑같이 P로 시작합니다. prepare 라는 동사인데요. 뜻은 준비하다 라는 뜻이죠. 자, 이 두 개 동사 가지고 수동태로 활용해서 이런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 보도록 할게요. Beverages were provided to the guests 라고 적혀 있죠. 해석해 보면 beverages 음료입니다. 음료. 음료들이 were provided 제공되어졌다는 거죠. 음료들이 제공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근데 그게 제공되어진 겁니까? To the guest 해서 손님들에게, 게스트들에게 음료가 제공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써 자, 이 문장 적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요. 여기서 사용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were provided는 확실히 동작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주면 돼요. 실제로 그 음료들이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거 사람들이 이 음료를 나눠주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공되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그냥 익숙한 수동태적인 의미로서 해석해주면 되는데요.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다음 문장 함께 보도록 할게요. Gina was prepared for her interview.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Gina was prepared. Prepared란 동사가 준비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를 동작으로 해석하면요. Gina는 준비하는 것을 당했다. 그러니까 Gina는 준비되어졌다. 우리나라 말로도 굉장히 뜻이 애매하게 해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이것을 우리가 동작이 아닌 상태로서 이해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아는 준비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가 된 상태였던 겁니까? For her interview. 그녀의 인터뷰를 위한 어떤 그 면접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이렇게 여기서는 해석해줘야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면서 아 얘는 동작으로서 준비가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되게 어색하구나, 준비된 상태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네라는 거 분명히 봐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작 두 문장 함께 해보면서요, 이 영어 문장에서 사용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는 동작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상태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파티는 가까운 호텔에서 열렸어요. 열리다 이런 것도 수동태로 표현한다니까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주어가 the party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파티가 자 열린 건데 수동태로서 동사 hold의 과거분사 써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네요. The party was held. hold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잡다는 건데 근데 이게 파티 같은 것과 연관 지어지면 그 파티를 열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The party was held. 그리고 어디서 열렸는지 장소 덧붙여 줄게요. At a nearby hotel 해주시면 문장이 완성된 거 볼 수가 있죠. 먼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The party was held at a nearby hotel. 뜻은 그 파티는 가까운 호텔에서 열렸다는 것이고, 자, 이거 동작으로 보는 게 맞아요? 상태로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선 동작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동의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존의 소설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수동태로 표현하게 되나요? 맞아요. 수동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영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꿔볼게요. 그래서 그녀는 존의 소설에 관심을 가진 상태였어요 라고, 그쵸? 여기서 이미 여기다가 상태의 의미로서 영작할 거다라는 거 제가 힌트를 드렸죠? 우리말 바꿔놓고 그리고 영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주어부터 시작을 할게요. She. 그리고 관심을 가진 상태였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Was interested. Was interested. Be interested in. 무엇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숙어로 많이 외우는데 이거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she was interested in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John's novel. 존의 소설에 그녀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상태로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해석되는 이 문장 완성을 해봤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was interested in John's novel. 좋아요.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Some trash was left on the street. 이거 두 개의 방향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작의 초점을 맞추면 쓰레기들이 길 위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버리는 것에 어떤 그 동작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상태의 초점을 맞춰서 쓰레기들이 그 길 위에 버려진 상태였다. 버려져서 이렇게 쓰레기들이 길 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밌는 반전은 뭐냐면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석해도 문제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맥락에 맞춰서 이런 두 가지 옵션 중에서 맥락에 맞은 해석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오늘 마지막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수동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텐데요. 함께 공부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랜마 인사이드의 김승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So we got to the celibate pose today. It's so difficult. So a round of applause for you guys. 오늘 우리 독신 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예요. 그러니까 완성하지 않으셔도 전혀 괜찮아요. 그냥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영어 표현 우리 dumbfounded 같이 배워봤습니다. dumbfounded. 상황이 너무 놀랍거나 충격적이어서 정말 할 말을 잃은 상태 아니면 멍 때리고 있는 상태 dumbfounded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잘 익혀두시고 활용도 해주시고 그럼 내일 또 만나요. Have the greatest day ever. Okay, guys.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워크백도 매일 10분요. 진아킴의 고고 레슨.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어디로 또 향하게 된다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we see one of Altiplano's unexplored region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0: 네, 여러분 잘 캐치캐치 하셨어요? 네, 바로 볼리비아의 눈산으로 향한다고 하네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island. Highland죠. 황량한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도입니다. 황량한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도.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산 정상에 만년설이 있는 눈산을 가리킵니다. 오케이.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 단어들과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0: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fle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1: 2.
0: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2: 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Laf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황량한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수도 라파스에서 북쪽으로 향하자.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산 정상에 만년설이 있는 눈산을 가리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각각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자막 보면서 한 번 더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3: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we see one of Altiplano's unexplored region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2: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The, in the, 기능어고요. Capital, city, nestling, desolate, highland. 모두 다 음절을 가지고 있는 강세가 있는 내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캐피탈이 틀린 발음은 아니지만 원어민들이 주로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T 사운드를 R 소리에 가깝게 들리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되고 그 소리를 또 내가 발음을 했을 때 그들 또한 우리를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Capital. Capital City. 자, 연속적으로 지금 플랩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Nestling이 아니라 nestling. Nestling. T 발음 역시 안 들리죠. In the desolate. Desolate가 아니라 desolate. Desolate Highland.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약간 길어요. Google listening 2.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Laf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한 번 더.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Laf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자, the, with, on, 모두 다 뭘까요? 기능어입니다. Snow mountain. 이제 mountain은 이런 소리 낸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시겠죠. With 하실 때 입모양 잡아주시고 with. 혀끝이 윗니 아랫니 사이에 살짝 긁혀지고 perpetual. Perpetual. 강세 꽝에 이 부분 해주시고 snow 뒤에 on its head에서 on its head. On its head.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Google listening 1.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Okay, Google listening 2.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One more time.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Excellent.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0: 1.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Raffas,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0: 2.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1: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2: 오늘은요,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볼리비아의 눈산인데요. 어디에 있는?
1: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고지대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서 있는, 우뚝 솟아 있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lank, 기입니다. The capital city blank and the desolate highland 이어졌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만들이요. 바로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La Paz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은 라파스에서 북쪽으로 향하자라는 말인데 쉼표 뒤에 나온 the capital city 이어진 것은 라파스라는 곳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The capital city, 수도예요. 그쵸? Blank in the desolate highland. 어디에 있어요? 황량한 사막에 있는 뭐라고 했는데 빈칸에 nestling. 이게 바로 자리 잡고 있는 수도인 라파스에서 북쪽으로 향하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거죠. We see, 우린 봅니다.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뭐의 하나예요? Of altiplanos, blank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unexplored regions라고 했으니 이것은 바로, 그렇죠. 미개척지, 알티플라노의 미개척지들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데 the snow mountain, 그런데 바로 눈산이죠. 어떤 눈산이에요? With blank on its head 했습니다. 맨 꼭대기에 뭘 가지고 있는? Perpetual snow라고 해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네, 만년설이죠. 만년설을 가지고 있는 눈산이라고 합니다. Alright, 이렇게 해서 전체 이야기 모두 살펴보고 의미 파악도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100%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는지 try 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3: Today we are heading to Bolivia's snow mountain standing on top of the highland. As we head in the north from La Paz, the capital city nestling in the desolate highland, we see one of Altiplano's unexplored regions, the snow mountain with perpetual snow on its head.
1: 어떻게 잘 들리셨나요? 네, 100% 도전했는데 100% 다 들리지 않았다면 연습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꼭 연습해보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자, 출근 영어에서 오늘 뭐를 배울까요? We are doing a job interview series. And the question today is, please tell me one of your weaknesses. 네, 단점. 우리 단점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뭐 우리 그렇게 솔직히 말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사실 you want to be honest but you don't want to say something that's really terrible, okay? So your weakness can sometimes also be your strength. 이런 답을 찾아야 돼요. So let's see. Let's find out what kind of answer we have today.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일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How is this said in English? 저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For me, finding a work-life balance isn't easy. 저는 가끔 가족과 친구들을 소홀히 합니다.

I sometimes neglect my family and friends. All right, let's check out the full answer. Okay, 일을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는, you know, to work hard is a very good thing. But what happens when you work too much? Okay, so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일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People often say that I'm a workaholic. People often say that I'm a workaholic. So instead of saying I'm a workaholic, 네, 조금 더 부드러워요. People often say. 자, 사람들이 종종 내가 일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Okay, so yeah, I think that's true. 네,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So 그냥 저 일 중독자예요.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Okay. For me, finding a work-life balance isn't easy. For me, finding a work-life balance isn't easy. 저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So a key expression here is finding a work-life balance. 네, work-life balanc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을 적당히 하고 또 우리 personal life, 네, 그냥 일반 삶을 잘 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it's not easy to do. 그래서 이 work-life balance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To find a work-life balance. Okay, it's not easy. I sometimes neglect my family and friends. I sometimes neglect my family and friends. 저는 가끔 가족과 친구들을 소홀히 합니다. Yeah, so you don't spend time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Why? Because you're working too much. You're a workaholic. All right, let's look at that whole answer one more time. People often say that I'm a workaholic. For me, finding a work-life balance isn't easy. I sometimes neglect my family and friends. 네, 이거 보면서 여러분, are you thinking, that's me.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Okay,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Workaholic, workaholic. 자, 일 중독자, 자, holic. H-O-L-I-C 하면은 addicted to something, right? Alcoholic, shopaholic, workaholic, 네, 많은 단어들이 있죠. Do you know that you're a workaholic? Do you know that you're a workaholic? 당신이 일 중독자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네, 많은 workaholic들이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일만 하니까 이 중독자라는 거는 workaholic이라는 생각도 안 해요. So, 친구가, do you know that you're a workaholic? You're a workaholic. 너 일 중독자야. Okay, do you know that you're a shopaholic? 너 쇼핑 중독자야. 나 몰랐는데. Alright, next one. I admit it. I'm a workaholic. I admit it. I'm a workaholic. 자, admit는 인정하다는 거죠. So, 저는 인정합니다. I admit it. I'm a workaholic. 저는 일 중독자입니다. 네, 인정할 거는 해야 되겠죠? All right, I admit it, I'm a workaholic. I am a shopaholic. I was an alcoholic. 네, 이제 요새는 옛날에 술을 많이 마셨는데 지금은 I do not drink at all. So, workaholic, that's a good one to remember. Let's look at the next key phrase. Work-life balance, okay? So, work-life balance is 일과 삶의 균형이죠. 그러니까 일도 적당히 하고 또 우리 삶을 또 챙겨야 되고, right?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All right, working moms struggle to find a work-life balance. Working moms struggle to find a work-life balance. 자, working mom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Yes, remember the word struggle? 정말 그렇죠. Working mom들은 일도 잘해야 되고 또 집안 일도 잘해야 되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고 그래서 이 균형을 딱 적당히 이렇게 잡는 게 되게 어렵죠. We struggle to find a work-life balance. Next one. In this company, 잘 들으세요. In this company, a work-life balance will b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confusing words. Kind versus generous. Kind versus generous.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kind 그리고 generous입니다. 네,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좋은 형용사를 쓰고 싶을 때 여기 kind도 있는데 generous도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첫 번째 kind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kind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kind가 아닙니다. 이름절로 kind. Kind.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친절함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So kind is the most general word to refer to somebody who is good, who has a good heart.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친절한, 상냥한, 그리고 동정심이 있는 이 모든 뜻들을 kin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t's important to be kind. Tom seems kind. That's so kind of you. 네, kind, 친절한, kin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 It's important to be kind. 이런 말은 아이들한테 하면 너무 좋죠? It's important to be kind. 그래서 여기서는 kind는 뭔가 친절한, 그리고 착한, 뭔가 마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It's important to be kind.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 톰은 친절해 보여. Tom seems kind. 즉, Tom seems like a good person. Tom seems kind.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케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 정말 친절하시네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어색하지만 상대방이 칭찬을 해주면 어, 너무 감사해요. 이 말 대신 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되게 친절하시네요. 이런 거는 That's so kind of you. That's so kind of you. 어, 그런 말 하시면서 어, 정말 친절하시네요. That's so kind of you. 그래서 뭔가 어, 칭찬을 받을 때 이 말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at's so kind of you. That's so kind of you. 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Kind, 친절한이죠. 그 다음에 generous. 네, generous는 너그러운 그리고 관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G로 시작했지만 발음은 J, J, J 발음입니다. Generous, generous. 연결하면서 generous. generous, generous. Okay,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generous. 이해의 폭이 넓고 친절할 때 generous라는 단어 사용합니다. So we often use the word generous when we're talking about someone who is kind and who is very understanding. Okay, understanding of others. 그리고 너그럽고 관대할 때 generous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네,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He's generous with his money.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She has a generous heart. Generous, 너그러운, 관대한. Generous.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그는 돈을 후하게 써. He's generous with his money. 물론 돈을 많이 쓴다는 그런 어감도 있지만 남한테도 약간 돈을 준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겠죠. 네, 상황 따라서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후한 선물에 감사드려요.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그래서 뭔가 이게 따뜻하고 되게 마음이 좋은 것보다는 어, 선물이 되게 좀 후한 거예요. 오, 되게 큰 선물인데 오, 이런 거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for the generous gift. 후한 선물에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he has a generous heart. 왜 generous라는 사람은 뭔가 어, 이해심이 있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she has a generous heart. That means this person has a very giving heart and they're also very understanding. 그녀는 마음이 너그러워. She has a generous heart.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She has a generous heart. She has a generous heart. 네, 오늘 배운 단어들 kind 그리고 generous 있었죠? 자,
복습해 할게요. 자, 첫 번째.

번째 kind 이거는 뭔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게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거를 정말 일반적으로 kind 이 단어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에게 Oh, you're so kin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enerous 있었습니다. 이거는 너그러운 관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generous, 뭔가 이해심도 많고 그리고 뭔가 후한 이런 것도 generous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t's important to be kind. It's important to be kind. It's important to be kind.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He's generous with his money. Great work, everyone!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kind 그리고 generous 비교했는데요. If you want, you can also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All you have to do is go on our website at ebse.co.kr and go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nd you can watch all our previous episodes. It's really important to review. 네, 언어를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복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Alright, everyone. 열공하시고요.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예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상당히 좀 희망찬, 우리한테 뭔가 좀 도전을 하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번 주 테마로 잡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기, 안전지대 벗어나기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마인셋이 좀 생기면 도전 정신이 중요하겠죠. 뭔가 우리한테 도전이 다가왔을 때 피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을 헤쳐나가는 뭐 그런 것들. 자,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이 영어로 좀 할 수 있게 좀 표현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쭉 이어가는 주제들이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하나의 스토리처럼.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도전에 정면으로 대응한다. 그 다음에 최대한 그런 도전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쉬운 단어들의 조합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challenge라는 단어겠죠. 챌린지라는 말은 우리말도 많이 씁니다. 뭔가를 하고 나서 그것을 상대방한테 이거 해봐. 이것도 챌린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캠페인 같은 챌린지 말고 그냥 인생의 어떤 도전 자체를 challenge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다 S를 붙여서 일반화 시킬게요. Challenges in life. In life.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말하겠습니다. Challenges in life. 양쪽에 힘을 좀 줄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Challenges in life. Challenges in life.
0: 자, 그러면 이런 인생의 도전 과제들을 우리가 정면으로 대응해야 된다. 자, 이런 말들이 순간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되게 쉬운 동사들인데 아, 저게 저런 뜻이 있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이게 미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영어가. Take on challenges. Take이란 말 자체는 전혀 뭐 대응하다의 뜻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뜻이 만들어지다는 게 우린 신기한 거예요.

0: 시티콘이 어떻게 저기 대응하다야? 대응합니다. 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의미를 우리가 배워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ake on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구동사니까 take on challenges. take on challenge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의 기본 동사 take에 갖고 있는 의미가 on이 붙어버리면 다 사라져요. 구동사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take on challenges. 강세는 얻어줘야 돼요. 구동사는 항상, 매일 10분 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이 아니라 뒤죠. 그러니까 take on challenges. 이렇게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on challenges. Take on challenges.
0: 네. 자, 최대한 활용하다는 여러분 많이 보셨던 표현일 수 있어요. 이것도 make 동사 쓰이네요. 그렇죠? Make the most of something. Make the most of something. 뭔가의 기회가 있으면 그것의 최대치를 끌어낸다는 의미로 make the most of 뭐뭐뭐뭐. 그럼 뒤에 뭔가 기회라든가 뭐가 오겠죠? 뭘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다의 의미. Make the most of something. 들어볼게요.
1: Make the most of. Make the most of.
0: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인생의 도전들에 적극적으로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 아, 멋진 말이죠. 말은 이렇게 항상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전 과제를 아까 challenges in life에 대해서 take on 하면서 볼까요? Take on. We need to actively, 적극적으로 넣고 take on challenges in life. 이렇게 해서 묶으면 되겠네요. 그죠? 아까 이게 인생의 도전 과제들. Challenges in life를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Take on 하라고. 부사 하나 붙여줘서 적극적으로 actively, need to는 할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이렇게. 무슨 뭐 요즘 라이프 코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할 법한 멋진 말들입니다. 테드 강연 같은 데서 이제 볼 법한 약간 그런 문구죠. 자, 이런 문장은 그냥 외워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We need to actively take on challenges in life.
0: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세트. 한계에 도전하다. 와, 멋있다. 말만 들어도요. 그죠?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다. 도전 정신에 중요한 게 계획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계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 실천 정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 좋은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죠.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자, 한계는요. 아시다시피 limit이죠. limit. 근데 이 도전하다라는 말 자체를 test란 말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test라는 것 자체가 명사로 시험도 되죠. 내가 보는 시험도 테스트인데 뭔가를 시험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test one's limit 소유격만 넣어주면 누구의 한계를 시험하다. 즉, 도전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test one's limits. 그래서 붙여서 test one's limits. 들어볼게요.
1: test one's limits. test one's limits.
0: 그렇죠. 그 다음에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는 건 자, 여기 전치사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into란 전치사가 있어요. 자, plan이란 것 자체가 뭐로 바뀌어요? action. 계획이 실천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성질이 변화할 때는 into를 씁니다. 뭐뭐로 변하다 이럴 때. 그래서 put one's plans into action. 전치사 into씩 기억하세요. put one's plans, 여러 계획들을 into action. 여기선 s를 붙여야 되고 여기선 s 안 붙입니다. 이건 좀 관용적으로 그래요. 자, 들어볼게요.
1: Put one's plans into action. Put one's plans into action.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기회를 잡다. 이 잡다에 해당하는 말이 catch란 동사가 순간 태어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능한데요. catch는 약간 공을 잡거나 물리적으로 뭘 잡을 때 약간 많이 쓰고 기회를 잡다 할 때 더 많이 쓰는 말은 grab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grab good opportunities. 손에 쥐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쥐어. 손에 쥐어. 그럴 때 catch는 거의 쓰질 않아요. 그럴 때 안 씁니다. 그럼 catch 동사는 grab some opportunities. grab good opportunities. 나한테 좋은 어떤 기회들을 확 잡는 거죠. grab. 놓치지 않게. grab good opportunities. We need to grab good opportunities. opportunities. opportunities. 여기 강세 주시고 복수로. 자, 들어볼게요.
1: grab good opportunities. grab good opportunities.
0: 멋진 영장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을 실천으로 잘 옮겨야 됩니다. 아, 이거 뭐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 표현 자체가 into만 주의하면 된다 했어요. We have to put our plans into action. 야, 말만 하지 말고 우리 빨리 실천 옮기자. We have to put our plans into action. 자, we가 주어니까 소유격만 our 넣어주면 됩니다. 자, 임팩트 있죠? 들어볼게요.
1: We have to put our plans into action.

0: Action. We have to put our plans into action.
1: 이런 말들은 삶의 지혜로서는 평상시에 많은 분들과 이미 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단지 그걸 영어로 좀 바꿔드려서 하나의 테마 속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세트.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 나옵니다. 자기개발, 영어로 뭐라 할까요? 자기,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 같은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자,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 강세 이음절입니다. 들어볼게요.
0: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
1: 이 일련의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자기가 좀 더 나은 자아로 발전하는 것, 그게 다 self-improvement, self-development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아주 마지막 이 표현이 우리한테 참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 될 것 같은데요.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나의 현재 상태를 나의 version이라고 봅시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뭡니까?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 버전 1, 버전 2, 버전 3 나오듯이. 내가 지금 버전 1이에요. 근데 내가 버전 2로 바뀌고 싶어요. 그래서 Become a better version. 더 좋은 버전이 된다는 얘기죠. 누구누구의 of oneself. 자, 들어볼게요.
0: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1: 그럼 이게 말 그대로 더 나은 자신이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장 내볼게요. 이것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도와줍니다. 뭐 이것은 앞에서 뭔가 언급한 거라고 칩시다. 문장을 조금 줄이느라고 저랬습니다. 자, 주어를 this로 잡아볼게요. This helps us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달라진 거는 이게 이제 복수, us이다 보니까 복수로 바꿔서 여기도 복수가 됐고 여기도 복수, 어가 빠져야겠죠?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이렇게 복수형으로 바꾼 거 외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들어볼게요.
0: This helps us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This helps us become better versions of ourselves.
1: 이렇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전 정신 관련된 표현들이었습니다. 도전에 정면 대응하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Take on challenges. 강세 주의하고 take on challenges. 이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0: Take on challenges. Take on challenges.
1: 두 번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다. Put one's plans into action. 들어볼게요.
0: Put one's plans into action. Put one's plans into action.
1: 마지막에 어떤 더 나은 자신이 되다.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들어보겠습니다.
0: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Become a better version of oneself.
1: Alrighty. 자, 오늘은 자기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도전 정신에 관련된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하실 때는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EBS English 앱 설치해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가 되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대상을 우연찮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우연하게 만났을 때, 그쵸? 그러면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야, 내가 옛날에 그 친구 철수를 여기 오다가 만났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우연하게 만났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run into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로 얘기를 해서요, I ran in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야, 나 오늘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하게 만났어.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I ran into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I ran into 대상, 이 핵심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0: 드렸던 것처럼 run into라는 동사가 바로 우연하게 만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I run in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연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쵸, 우연하게 만나는 거는 현재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그렇게 만났어 라고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우연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지 뭐야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run의 과거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ran이 됩니다. 그러니까 I ran into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억지로 우연하게 만나요 라고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경우는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과거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여러분이 빈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I ran into 대상, 전 우연하게 어떤 대상을 만났습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저는요 메이슨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I ran into Mason 해서 이 메이슨 자리에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ason.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ason 해서 제가 메이슨이라는 사람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옛날 친구, 어릴 적 친구라는 거를요. 바로 old friend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친구를요. 우연하게 만났어요. 라는 표현. I ran into my old frien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여기서 old friend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old friend, 디소리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 ran into my old friend.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하게 만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요. 학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High school, middle school, elementary school 혹은 college friend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해서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하게 만났다 라는 문장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해서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혹은 college를 넣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학교 동창들을 만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요. 바로 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ran into my ex-girlfrien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에 만났었던 여자친구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ex-girl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ex-girlfriend. 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서 전에 만났었던 남자친구는 그쵸? ex-boyfriend가 되겠죠.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ex-boyfriend.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ex-boyfriend. 라고 얘기를 해서 헤어진이라는 거를 앞에 X를 붙여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다라는 표현으로 I ran into 대상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음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ran into Mason. I ran into Mason. I ran into my old friend. I ran into my old friend.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0: I ran into my high school friend. I ran into my ex-girlfriend. I ran into my ex-girlfriend.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우 메이슨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라는 표현 I ran into Mason 해서 여러분이 I ran into 사람 하면은 그 사람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길 가다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이거를 바로 on the street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길가에서 길 위에서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길 가다가 만났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혹은 어디를 가다가 라고 얘기를 할 때 on the way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길 가다가 뭐를 했다,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길 가다가 어디를 가기도 하고 요런 부분들은 좀 더 나중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way 사용하는 경우는요. 다시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길 가다가 I ran into Mason on the street. 한 번 더. 시작. I ran into 대상 on the street.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어릴 때 친구 만났어요. 우연하게. I ran into my old friend. 이 문장이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도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우연하게 만나는 거는 길 가다가 만날 수도 있지만 어디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겠죠. 장소에서 라고 얘기를 할 땐 전치사를 뭘 넣을까요? 그렇죠. at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ran into my old friend 어디에서? 커피숍에서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t the cafe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카페가 아니고 cafe 이렇게 발음하니까 혹은 커피숍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at the cafe. 한 번만 더. 시작. I ran into my old friend at the cafe. 해서 장소를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 at을 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대상을 우연하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ran into 대상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So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자, 여러분, 모든 일 다 잘 되고 계시죠? 저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행복도 만들어보고 즐거운 에너지도 함께 올려보는 네, 그러한 시간에 바로 Try Again, 하루 딱 한 문장이죠? 네, 이근철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볼까요? 근데 마음가짐만 살짝 한번 바꿔보세요. 아, 빨리 오늘 뭐가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빨리 얘기해줘. 이거보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뭐가 필요하지? 이걸 만들 때 이근철은 이걸 어떻게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한번 같이 출발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오니까 공부해야 돼. 이거는 전혀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You're gonna challenge yourself. 스스로도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전체 문장이요.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거지? 들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좀 칭찬해 주세요. 나 한 단어라도 알면 나 기분 좋다. 나 칭찬해 줘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전체 문장을 다 알지 못해서 나는 못하는 거야. 역시 더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는 왜 뭐 하는 거지? 예, 이거 왜니까 적어도 뭐 나세요. Why? Why? 그 why 하나만 알아도 본인을 칭찬해 주시면 그 칭찬의 에너지가 전체 문장을 다 나중에 말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물리학의 원리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quantum physics라고요. 양자 물리학. 들여다보면 바로 긍정적 마인드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준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왜 뭐 하나? 왜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의 느낌은 why do I? 좋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에서는 뭘 하시겠어요? 당연히 자신감을 build up 하는 confidence build up time, right? How do we do that? Like this. These simple sentences.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연습을 해서 자신감을 올리셔야 되겠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뭐 100층짜리 진다. 갑자기 100층부터 지을 수 없잖아요. You need solid foundations. 그렇습니다. 탄탄한 기초 공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 내가 왜 졸린 느낌이 들지?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Why do I? Why do I? 그러면 왜 이렇게 졸린 거야? 해도 되지만 그런 기분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Why do I feel sleepy?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왜 많이 먹지? 그러면 뭐예요? 먹다가 eat니까 Why do I eat? 그럼 이건 왜 먹는 거지? 살려고 먹는 거죠. 즐겁게 재미를 느끼려고 행복감을 느끼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많이 먹지? 많이가 뭐예요, 우리요? much 써도 되지만 구어체에서는 a lot을 많이 씁니다. Why do I eat a lot? a lot을 쓰면 many인지 much인지 헷갈리지 않고 얘가 다 가능해요. many일 때도 쓸 수 있고 much를 대신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y do I eat a lot? 동작은 이거고요. 세 번째, 내가 왜 계속 하품을 하는 거지? Why do I yawn? 그러면 하품이 나오잖아요. To take in more oxygen. 산소를 더 먹으려고. 그런데 왜 계속이라는 걸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이 keep ing입니다. 그래서 why do I yawn 하면 뜻이 다른 거죠. 내가 하품은 왜 하는 거지? 그럼 이유가 궁금한 거고요. Why do I keep yawning? 내가 왜 계속 하품을 하는 거지? 한번 하품을 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맨 마지막으로 내가 왜 코를 고는 거지? 나 옛날에 안 골았는데 why do I snore? S-N-O-R-E 다른 단어도 한번 써드렸어요. 이거잖아요, 그죠? snore, S-N-O-R-E. 자, 네 가지입니다. 역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작과 함께 그림 그리시고 여기 보고 읽으시는 분들은 맨 처음부터 재미를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자, 저를 보시고요. 가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졸립게 느껴지지? Your turn! Why do I feel sleepy?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Your turn. 맞습니다. Why do I eat a lot? 요 eat 대신에 swim, read, watch, TV a lot. 그러면 벌써 한 수십 개가 나오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왜 계속해서 하품하는 거지? Your turn. 네. Why do I keep yawning? Y-A-W-N은요. yawn이에요. yawn. 그래서 yawning. 됐죠? 네 번째는요. 내가 아시겠죠? 자, your turn. 네, why do I snore? S-N-O-R-E까지요. 좋습니다.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보는 그런 시간이죠. Step 2.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거지? 한번 궁금증을 여겨보세요. 이거를 우리말이고 그 다음에 영어를 내가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란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감정 집어넣고 장면 연상하고

더 그렇죠. 즐거움을 얻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저거를 하나를 외워도 내가 오늘 행복하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걸 10개, 100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제가 계속 행복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하실 때의 행복

all the time이에요. 됐죠? 그래서 why do I feel so sleepy and tired all the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먹는 거지? 그럼 아까 나왔잖아요. Why do I eat?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러면 뭐뭐 아직 안 할 때니까, 그렇죠? 예, when I'm not죠. When I'm not hungry. 근데 강조해서 even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에도 I'm not hungry. Why do I eat even when I'm not hungry? 보세요. 보니까 간단하죠? 왜 계속해서 내가 악몽을 꾸는 거지? 아까 keep yawning. 그러면 뭐예요? Keep, 그렇죠. 예, 바로 having nightmares. 그래서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 예, 바로 bad dreams의 뜻이겠죠. 물론 bad dreams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 더 마무리합니다. 자, 즐거움을 가지고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the context like this?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졸립고 피곤한 거지? 라고 했을 때 반응이 뭐예요? 쉬어야지, 안 쉬어서 그래. 자, 그렇다면 뭘까요? Why do I feel so sleepy and tired all the time? 자, 반응은 뭐예요? Hey, because you don't rest. Because you don't rest. 그렇죠? 잘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밸런스 꼭 휴식과 일 사이에서 유지하시고요. If you wanna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방문해 주시고요. 여러분 늘 즐거움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몸과 건강도, 네, 마음의 건강도 챙기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5: 그럼 안전!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Basic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ing.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휴식이 기쁨이기는 한데, 그런데 뭔가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지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Our climb up the Huayna Poto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also because it's high altitude.
0: 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셨죠? 휴식은 기쁨을 주지만 뭐를 동반한대요? There you go. 고통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자, 고귀한 만년설 아래. 이렇게 딱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우아해 보이고 고귀해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죠. 고귀한, gracious. 자,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it often accompanies pain. 이겁니다, 이거. 이것, 즉 휴식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었을 때

0: Tul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Our climb up the Huana Poto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2.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1: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 will climb up the Huana Poto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자, 고귀한 만년설 아래 이 거친 면모로 드러내는 휴유나 포토시로 오르는 등반은요, 베이스 캠프가 있는 해발 4,000m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워낙 문장이 길지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들으실 때 내가 잘 안 들리는 부분 때문에 캐치 못한 부분은 있겠지만요. 자, 두 번째 문장 주세요.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휴식은요, 항상 즐거운데, 그런데 종종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이번엔 눈으로 자막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내가 왜 안 들렸는지, 왜 난 자꾸 잘못 듣지? 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일 겁니다.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2: Our climb up the Huayana Poto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also because it's high altitude.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자, 중간사 덜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어들입니다. 어조가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강세 가는 부분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intonation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만 느끼시면서 발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내용어.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1.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네, Google listening 2.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Okay, Google listening 3.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조를 느끼시면서.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 will climb up the Huayana Poto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한 번 더 하죠. I will climb up the Huayana Poto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it often accompanies pain. It, 대명사죠. 대명사는 기능어예요. Often, 빈도부사죠. 그러니까 내용어. Accompanies 동사, pain.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있을 제한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입니다. It often 보다는 open 하시면 안 되고 often, often, F 발음 들으셔야 돼요. P가 아닙니다. Accompanies, 그리고 pain. 어렵지 않으시겠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t often accompanies pain. Okay. Google listening 2. It often accompanies pain. 연결해서 발음하면 It often accompanies pain.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Google listening 3. It often accompanies pain.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한 번 더.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0: is pai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Well done.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Our climb up the Huana Poto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Our climb up the Huana Poto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2.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Our climb up the Huana Potosi with blank under the gracious something.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rough physical aspect라고 했으니까 거친 면모입니다. 자, 우리의 등반이요. 어디를 등반하는 거죠? The Huana Potosi. 그런데 어떠한 산이냐 하면 with rough 라고 이어졌어요. 거친 면모를 보여주는 그러한 휴아나 포토스인데 이 거친 면모가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under the gracious blank 여기까지입니다. 빈칸에 perpetual snow 그러니까 이게 만년설 우아한 뭐 멋있는 그러한 만년설 아래에 거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with이니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거친 면모로 휴아나 포토시 이 산을 등반한 우리의 등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중간에 들어간 문장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산을 수식해주는 그런 설명해주는 내용들이고요. Our climb up, 뭐,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오죠. Begins, 시작됩니다. 어디로부터?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베이스 캠프가 있는 그곳, 근데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4,000m, 즉 해발 4,000m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항상 기쁨이래요, 휴식은. 그런데 it often blank pain 했습니다. 뭐를 동반한대요? 맞아요. 고통을 동반한다죠. Also because it's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high altitude. 이게 바로 높은 고도인데 또한 높은 고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Our climb up the Huayana Potosi with rough physical aspect under the gracious perpetual snow begins from 4,000 meters above sea level where the base camp is. The break is always pleasant, but it often accompanies pain, also because it's high altitude.
0: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야기 내용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목표를 세우고 꼭 달성하도록 합니다. I set high goals for myself and make sure I attain them. 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m always ready to take on new challenges. All right, guys,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kay, 자, 이럴 때 물어봤을 때 you've got to give them a strong answer.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를 써주세요. 네, that's what we need to do. All right, 자, 저는 성공하고 싶은 엄청난 의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의욕이라면은 뭐 motivation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Here we go. Aha! I have an incredible drive to succeed. I have an incredible drive to succeed. 아니, 선생님, 여기서 왜 drive가 나와요? 운전하는 게 왜 갑자기 나와요? Actually, business 출근 영어에서는 이 drive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명사로. 자, drive means something very similar to motivation, enthusiasm, 아주 열정, passion, 이런 거 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business 용어에서 oh, he has a lot of drive 하면은 아주 굉장히 의욕이 많고 막 열심히 한다 그런 뜻이에요. I have an incredible drive to succeed. 성공하는 그런 의욕이 강한 거예요. All right. I set high goals for myself and make sure I attain them. I set high goals for myself and make sure I attain them. 자, set and attain 중요한 동사예요. 여기에서는 저는 제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set 세우고 꼭 달성하도록 합니다. 달성하다 attain to reach the goal. 그래서 goal 할 때는 set the goal, achieve the goal, 뭐 maintain 뭐 here in this case attain the goal. Right. So there are certain verbs that go with the word goal. All right. To make goals, to set goals. You can say it that way. All right. I'm always ready to take on new challenges. I'm always ready to take on new challenges. All right. 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m always ready to take on new challenges. 왜냐하면은 사실 새로운 환경에 뭐 무조건 적응할 수 있다. 이거를 좀 보여줘야 되죠. So I'm always ready to 아주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To take on new challenges. So our key point today is take on. 그 take on 할 때는 뭔가 받는 거예요. 이거를 you are ready to do something, to take on a responsibility, or to take on a challenge, to meet the challenge. All right, we're going to talk more about that in just a bit.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have an incredible drive to succeed. I set high goals for myself and make sure I attain them. I'm always ready to take on new challenges. Yeah, I'm ready. All right, let's look at our key points. Here's a key phrase, drive. 자, 운전은 verb죠. 동사 drive, 운전하다. But as a noun, it means 의욕, 뭐, 추진력. Right, so it's 그냥 motivation보다는 더 아주 강한 어떤 passion, 아주 열정적으로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Where does your drive come from? Where does your drive come from? 자, 당신의 추진력을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Like, wow, he's like, all right, let's do it, okay. 뭐 이러니까 이런 의욕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Right? You're curious. Where does your drive come from? Next answer. I admire your drive in everything you do. I admire your drive in everything you do. 자, 저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의 추진력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꼭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막 뭐 언어를 배울 때 아주 그 드라이브가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음식을 뭐 할 때 어떤 드라이브, 패션이 있는 거예요. So, admire, 존경을 하는 거예요. Your drive in everything.
everything you do. 그래서 꼭 일뿐만 아니라, you know, 여기 부분에서, 저기 부분, 좋은 엄마, 일, 뭐, cooking, 살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All right, welcome back to the program. On our show,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gnore versus look down on. Ignore versus look down on. Today, 오늘은요 저희가 ignore 그리고 look down on 이라는 표현들을 비교를 할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말로 어떤 누구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약간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을 때 여기서 어떤 단어들, 어떤 표현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는요, ignore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체하다. 자,

다름은요? Ig, ignore, ignore. 이음절입니다. 해볼게요. Ignore. Very good. Ignore. 자, 어감사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알고 있는 사항을 일부러 모르는 채 할 때 ignor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hen you are purposely ignoring a matter, then you use the word ignore.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시하다의 가장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Okay? 그래서 영어에서 ignore, 무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 ignored his call. Why are you ignoring me?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Ignore. 모르는 채 하다. Ignore.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녀는 그의 전화를 무시했어. She ignored his call. 그래서 그 사람,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뭔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gnore. She ignored his call. She ignored his call. 오케이, 두 번째 문장이요. 너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기에서는요, 상황이 누가 이제 무시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안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채 하는 거죠. Why are you ignoring me? 너 왜 나 대답 안 하는 거야? 내 질문에 대답을 해. Why are you ignoring me? 일부러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Okay? Why are you ignoring me? Why are you ignoring me? Oka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이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어. 뭐라고 하죠?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그냥 지나가자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모른 채 할 수 없어. 안 돼. 나는 이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어. 그러면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I can't ignore these problems. 네, ignore 잘 이해하셨죠? 다음은 look down on.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look down on. 뭔가 밑으로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얕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look이 아니죠? 네, 으 발음에 더 가까워요. look, 그 다음에 다운이 아니고 이름절로 down, down. 그 다음에 on이 아니고요. 입술이 동그래지면 안 됩니다. 이건 한국식 발음이에요. 네, 영어는 on, 턱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on, look down on. 다시 한번요. look down on, look down on.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는요. look down on, 가치가 낮다고 생각해서 경시할 때 look down on을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expression look down on when somebody thinks lowly of a particular value. So somebody thinks the value is low. Okay? So you are underestimating that. Okay? 그 다음에 깔보다, 얕보다. 이런 표현들 쓰고 싶을 때 영어로 look down on, 바로 이 표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 한번 볼게요. The boss looks down on us. Don't look down on others. She always looks down on me. Look down on, 얕보다. Look down 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사장이 우리를 얕잡아봐. 뭐라고 하죠? Look down on 사용하시면 됩니다. The boss looks
down on us. 그래서 이 boss가 상사가 더 높은 자리고 나는 밑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look down on. The boss looks down on us. 이거는 뭔가 일부러 무시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얕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깔보지 마. Don't look down on others. 오케이? Don't look down on others. Don't look down on others. 오케이, 마지막으로 그녀는 항상 나를 얕잡아봐. 그래서 똑같이 그녀는 뭔가 항상 위에 있고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느낌으로 She always looks down on me. 그녀는 항상 나를 얕잡아봐.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She always looks down on me. She always looks down on me. Great work, everyone. 네, 정리해드릴게요. Ignore. 이거는 모르는 채 할 때, okay? 특히나 누가 이제 뭐 말할 때 일부러 안 듣는 척 하거나, 그쵸? 그럴 때 주로 ignore 많이 씁니다. 네, 무시하다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얕잡아 볼 때 look down 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ignored his call. She ignored his call. She ignored his call. The boss looks down on us. The boss looks down on us. The boss looks down on us. 네,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Good job,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everything you learned today. And of course, you can always watch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영어 방송을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TV 화면으로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단말기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보시고 계실 수도 있고 앱을 통해서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청하시는 시간대가 방송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그냥 시간대에 언제든지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요.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뭔가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루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영어 공부도 이 학습 루틴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소주제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간대별로 아침에 일찍 영어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점심때 하시는 분도 있고 밤늦게 와서 밤에 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좀 규칙성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 루틴을 잘 잡거든요. 그 다음에 읽고 듣는 루틴, 말하고 쓰는 학습 루틴, 스터디 그룹을 통해가지고 같이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는 그런 루틴. 요즘 또 많이 유행이죠. 나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어. 자신의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기에 올리는 거죠.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SNS 인증 루틴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루틴화 됐을 때 공부가 효율화되고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루틴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무조건 나는 이 시간대 뭘 하겠다. 이렇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습 루틴을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주제를 여러분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내가 영어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점심때 점심 먹고 30분, 매일 10분 영어 시청해요. 약간 이런 말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이제 갈게요. 자, 첫째, 루틴을 짜다라는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 루틴 짜다. 공부 계획을 따라가다.

0: 하는 습관으로 만들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영어 공부는 뭐 주말에 딱 모아서 3시간 했다고 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엄청나게 영어가 느는 게 아니죠. 매일 1시간 30분씩 하는 이 루틴이 비로소 영어의 실력을 늘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럼 일단 학습 루틴을 짜다라는 말 영어로 set a routine. set a routine. 그럼 루틴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루틴이에요? 학습 루틴이죠. 그러니까 set a study routine. You should first set a study routine.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지 일단 루틴을 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이런 계획도 계획이지만 그냥 딱 나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딱 1시간에 영어 공부하겠다. 그게 뭐예요? 루틴이죠. You should set a study routine.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should do. First of all. Okay? 들어볼게요.
1: Set a study routine. Set a study routine.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루틴을 짰어요. 난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딱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실천하면서 1시간 영어 공부하고 하루를 시작할 거야.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면 뭘 짜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요거 요거 이렇게 할 거야. 그럴 때 이제 follow a study plan. 플랜을 짜야죠. 루틴을 짰으면 하루에 띠줄로 쫙 박았어요. 스케줄상. 그죠? 그러면 매일매일매일 뭘 할지 what do you do? You have to first of all make a study plan and then you have to follow it. 뭐예요? 공부 계획을 짜서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죠. 그걸 계속해야죠. Follow a study plan. 간단하죠? 오늘 배우는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쉬운 단어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거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들어볼게요.
1: Follow a study plan. Follow a study plan.
0: 좋아요. 자, 그러면 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습관은 물론 이제 habit이라는 단어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뭔가 좀 습관적으로 내가 자꾸 막 이렇게 손을 떤다든가 이런 습관은 주로 habit이라고 많이 하긴 합니다. 그렇죠? 물론 공부도 이제 공부 학습 습관도 habit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느낌 나게 하려면 routine이 맞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routine, habit 가능해요. 그렇지만 make it a daily routine이라고 하면 나는 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는 게 daily routine이야. 이게 영어에서 가장 이상적인 단어 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t은 별 뜻이 없어요. 그냥 표현에 일부러 들어간 겁니다. Make it a daily routine. Make it a daily routine. Routine. 이 단어는 뒤에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Routine. 들어볼게요.
1: Make it a daily routine. Make it a daily routine.
0: 자, 영장 미션입니다. 공부 계획을 따라가며 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들면 좋아요. 영어 공부하는 걸. 그죠? 영어 공부 관련해서. You should follow a study plan. 일단 매일매일 공부를 이만큼씩 하겠다는 study plan을 짜가지고 and make it a daily routine. 하루의 루틴으로 짜면 좋다. 습관으로 만들면 좋다. Make it a daily routi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가지 표현을 한 문장에 그냥 you should에다 넣어버린 겁니다. 들어볼게요.
1: You should follow a study plan and make it a daily routine. You should follow a study plan and make it a daily routine.
0: 자, 이 루틴 짜는 얘기 별거 없습니다. 아침 일찍, 점심시간에, 밤늦게 이것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영어 공부. I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자, 이 early라는 단어의 위치 보세요. I study English in the morning. I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앞에 들어갑니다.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0: 점심 때. I study English during lunchtime. 자,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지만 오늘은 이거에 집중하세요. 딱 하나. One expression at a time. During lunchtime. 이걸로 fix.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during lunchtime. Study English during lunchtime.
0: 밤늦게. Lazy 위치 보세요. Study English at night이 아니라 late at night, 밤늦게. 11시, 12시에 난 영어 공부해. I study English late at night.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late at night. Study English late at night.
0: 오케이, 영작 갑니다. 아침 일찍 영어 공부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이땐 정말 habit이라는 단어를 써볼까요? routine이라는 말은 써봤으니까 앞에서. I have made it a habit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I have made it a habit. Made it a habit. 이거 뭐예요? 뭐를 만들었다? 습관을 만들었다. Routine 들어가도 돼요? 되죠. I have made it a routine. 되죠. 돼요. 근데 습관도 넣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I have made it a habit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들어볼게요.
1: I have made it a hobby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I have made it a habit to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0: 자, 지금 여러분 EBS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이라는 방송을 보고 계신 겁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You are tuning in to an EBS program. You are

0: 튜닝엔 시청하다 청취하다 다 됩니다. 튜닝엔 요거는 보다도 되고 듣다도 돼요. 그렇죠? 특히 방송 청취와 시청에 쓰는 동사죠. Tune in to an EBS program. 들어볼게요.
1: Tune in to an EBS program. Tune in to an EBS program.
0: Watch 해도 되죠. Tune in 방송 시청에서 뭐 자, 라디오는 듣는 거니까 listen to an EBS radio show. 나 EBS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영어 공부해. 나 EBS TV 프로그램, 우리 EBS English 프로그램 보면서 영어 공부해. 이럴 때 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Listen to an EBS radio show. 들어볼게요.
1: Listen to an EBS radio show. Listen to an EBS radio show.
0: 자, 본방을 이제 보면서 루틴을 잡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시청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대인데 본방 사수가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본인이 루틴만 하면 되는 거니까 Use the VOD service, Video On Demand. 이건 여러 차례 나왔던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1: Use the VOD service. Use the VOD service.
0: 나는 매일 다시 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EBS 방송을 시청합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다시 보기로 보고 계신 분 많을 겁니다. 앱으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때 루틴을 잡았어요.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 to an EBS program every day. 저는 이제 다시 보기 이용해가지고 매일매일 본다. 그렇죠?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다시 보기 무료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루틴화해서 하고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걸 영어 문장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One more time.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 항상 잘 보세요. Tune in. 끊고 to an EBS program every day. 들어볼게요.
1: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 to an EBS program every day. I use the VOD service to tune into an EBS program every day.
0: 가볍게 정리합니다. 매일 하는 학습 습관 같은 걸 잡을 때 이런 표현 써보세요. Make it a daily routine. 너무 좋은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ke it a daily routine. Make it a daily routine.
0: Routine. 요거. 자, 아침 일찍 공부하다.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들어볼게요.
1: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Study English early in the morning.
0: 자, EBS 방송 시청하다. Tune in to an EBS program.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1: Tune in to an EBS program. Tune in to an EBS program.
0: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영어 학습 루틴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해보는 주제입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아까 나왔었죠?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오픈 단톡방에서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봬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우리 목요일에 보자 혹은 다음 주에 봬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시간, 어떠한 날짜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여러분 see you later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거를 어떻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날짜, 어떠한 시간에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ee you 뒤에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요일,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전치사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오늘은 이 부분까지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봬요, see you tomorrow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see you 시간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see you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I will see you.

0: 너를 볼게 내일. 내가 너를 언제 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I will see you. 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I will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ee you, see ya 막 이런 것들 표현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이 see you 뒤에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은요. 어떤 시간, 어떤 날짜, 어떠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적인 개념에 만나도록 해요라는 의미가 되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이 시간 자리에 구체적인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전치사가 나와야 되고 혹은 어떠한 요일에 만날 때도 또 전치사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see you 시간을 가지고 어떤 얘기들 할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첫 번째 문장 내일 봬요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여러분 내일 바로 tomorrow 넣어서 see you tomorrow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ee you tomorrow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tomorrow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tomorrow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뵐게요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난이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요일을 넣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쵸? 이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일 앞에는요, 전치사를 on을 많이 써요. 그래서 see you Monday가 아니고 see you on Monday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봬요.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여러분이 다 응용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see you on 요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월요일에 봬요. See you on Monda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See you on Monday.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on Monday라고 얘기를 해서 월요일에 봬요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이번에는 시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몇 시라고 얘기를 할때 시각 앞에는요. 전치사를 at을 씁니다. 그러니까 5시에 봬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렇죠. 바로 see you at 5 혹은 오후 5시에 봬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처럼 see you at 5 p.m.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at 5 p.m.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at 5 p.m. 해서 시간 앞에는 전치사를 뭘 쓴다? 그렇죠. at을 쓴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표현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그때 뵙겠습니다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약속이 딱 잡혀 있었을 때는 그때 봬요라고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수 있죠. 그때라는 거는요, then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see you then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뵐게요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돼요. see you then 그때 봬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ee you then.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then. 해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표현, 요일에 뵐게요. 혹은 여러분 구체적인 날짜에 뵐게요라고 얘기를 할 때도 on 날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혹은 시간에 뵐게요는 그쵸? at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그때 봬요. See you then. 다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이제 구체적인 시간에 뵙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see you 뒤에 시간을 넣었지만 그 시간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See you on Monday. See you on Monday. See you at 5 p.m. See you at 5 p.m. See you then. See you the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좀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일 봬요. 그쵸? See you tomorrow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내일 모레라는 표현은요.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바로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the day after tomorrow. 라고 얘기를 해서 the day, 그 날 후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내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일 모레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the day before yesterday 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엊그저께 라는 표현도 됩니다.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라는 표현은 the day after tomorrow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월요일에 뵐게요. 그쵸, see you on Monday 라고 배웠습니다. 요일 앞에는 그쵸, 전치사를 on을 쓴다 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다음 주 화요일에 봬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럴 때는요. 뭐 어떤 것을 쓸까요? 그쵸. 바로 next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끝날 때 see you next time 이라는 자막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는 전치사가 또 빠져야 됩니다. 요게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See you next Monda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쵸? See you next 하고 나서 요일을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주 어떠한 요일이란 얘기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ee you next Monday. 한 번만 더. 시작. See you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라는 표현 next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요일에 만나요? 어떠한 날에 만나요? 어떠한 시각에 만나요? 혹은 다음에 만나요? 다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see you later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은 어떠한 시간에 만나요? 라는 표현 이제 전부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전치사를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next time!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s wonderful and beautiful. You?
1: 자, 여러분,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 그 중에서도 딱 하루 한 문장 다시 시도해보는 거죠. 그렇죠? 누구든 와서 다시 한번 해보고 10분만 딱 보면, 그렇죠, 나름대로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try again. 저는 이근철이고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할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Are you ready? Then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3, 2,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얼핏 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내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씨는 뭐고, 말은 그냥 대충 알겠는데. 자, 하지만 얘를 딱 핵심만 잡아보면 누구한테 일종의 경고라는 거죠. 야, 조심해. 자, 이거죠. 그래서 그 경고에 가까운 느낌, 영어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합니다. 바로 be careful, be careful. 다음에 뒤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처럼 누구를 조심해, 뭐 그다음에 무엇을 조심해, 아니면 장소를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WH phrases가 나올 거니까 어떻게 응용되는지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한번 네 가지 문장을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죠? 예, confidence build-up process. 자, 그렇다면 자신감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지 장면과 연동시켜 보세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네 번 나왔고요. be careful.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뒤에 되게 간단하게도요. 뒷부분을 잘라보세요. 무슨 말을 하다.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hat you say라고 합니다. be careful what you say. 먹는 거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eat. 읽는 거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read. 보는, 시청하는 거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watch. 되게 이거 하나만 갖고도 되게 많은 게 설명되죠. be careful 말고도. 얘를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 전혀 필요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자체의 세 가지, 네 가지에만 알면 되게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자, 누구를 믿을 것인지도 조심해. 이것도 한번 하실 수 있겠죠. 누구니까 who죠. 당신이 믿다. who you trust. 앞에 be careful 써서 be careful who you trust. 예,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과 실제 희노애락을 다 겪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be careful who you trust.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조심해. 자, 이것도 그냥 바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be careful. 그렇습니다. be careful how you talk. 어떻게 말을 하는 방법이겠죠. 얘는 말을 하는 내용이고요.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 뭐 얘는 argument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거나 아니면 뭐 실제 물리적으로 야 거기 위험해 이런 거 잘 보라고 한다거나 be careful where you stand. 되게 간단합니다. 다양하게 이용했고요. 자, 네 가지 도전합니다. 보고 읽으시면 안 되고 제 동작을 보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하라고. Your turn. 네, be careful what you say. 됐죠? 자, 그다음에 누구를 믿을지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기대는 거. 자, 그렇다면 your turn. 좋습니다. Be careful who you trust. 네, 조심하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말하는지 방법이겠죠. 방법, 방법. 자, your turn. 네, be careful how you talk. 자, 맨 마지막으로 어디에 서 있을 건지 그거를 조심해. 그래서 서 있을 때 조심해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your turn. 맞습니다. 자, be careful where you stand까지요. 어려운 거 없고요. 여기에 나왔던 거 요거 하나만 who you trust. 뭐 이런 식으로 how you talk, how you say it, how you watch TV programs. 이런 식으로 다 응용하면 얘만 갖고도 4개가 한 400개 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let's stretch these sentences a little bit more. 자, 조금만 늘려볼까요? 내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그러면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니까 be careful what you say. 이건 아까 나왔어요. be careful what 가지고요. 그 다음에 you say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쓰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아,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이것과 딱 어울리는 표현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wish라는 단어를 써요.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얘를 목적으로 바라는 것을 조심해. 해서 wish for 아니면 ask for. 네가 뭘 요청하고 있는지 조심해. 라는 뜻으로 해서요. 이게 우리말에 딱 예, 내 말이 씨가 되니까 조심해. 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요. 아시겠죠? 정리하시고요. Hey,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아시겠죠? 내가 누구랑 친구인지를 조심해. 자, 아까 나왔죠? Be careful. 다음에 who를 쓰시면 돼요. Be careful who. 친구가 되다는 뜻은 friends인 거잖아요. Friends. You are friends with. 그렇죠? 예, be careful. 예, who you are friends with. 내가 누구랑 친구인지를 조심하라고. 사실은 친구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실은 여러분도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실제로 긍정적인 말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be careful who you are friends with.

자, 그 다음에 혼잣말을 어떻게 하는지 조심해. 아까 나왔죠? 네, be careful how you talk.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요. 혼잣말이 어려울 것 같지만 스스로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Talk to myself. 그래서 여기선 you니까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자, 이렇게 보시니까 더 머릿속에 잘 남겠죠?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어떤 말을 자주 되뇌이는가가 내 인생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나도 모르게, 어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100% 중에서 단 10%의 긍정성, 힘든 일 속에서도 긍정성을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오늘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Be careful how you talk to yourself. 자, 10분 동안 마지막으로 쫙 정리해서 즐거워지는 또 시간 남아있죠? Try it again.

Okay, then let's wrap it up with this dialogue. 자, 내 말이 씨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이 사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떤 씨인지 알고 말하는 거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나 안다니까. I know what I'm asking for. I know what I'm asking for. 뭐 이렇게 자신감 있을 때는 도전해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Okay, that has led us to the end of the program.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it again, then just right there. 여기입니다. 바로 ebs.co.kr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 영문법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인데요, 과연 시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준비해 왔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음 문장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buys his food online. 적혀 있죠. 시제라는 거는 언제나 그 서술어 자리만, 동사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 부분에 우리가 눈을 딱 한번 집중해 보니까 뭐라고 적혔습니까? buys 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아, 이 문장에 현재 시제 쓰였네. 이번 시간에 현재 시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맞아요. 현재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 시제 특별할 거 없잖아. 그냥 현재 얘기하고 마는 건데 뭐.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오늘의 영상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단순 현재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을 가져다가 우리가 활용하면 그게 바로 단순 현재 시제가 되죠. 예외적인 게 있으니 바로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 원형 쓰

하지 않고 시제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에 따라서 모형이 바뀌게 되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되 비동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동사들도 3인칭 단수 주어와 함께 문장 속에서 활용이 되면 동사 그 뒷부분에 S나 또는 ES가 붙는 등 모양

자, 맞습니다. 당연히 현재 얘기를 하죠. 현재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현재의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현재 시제라는 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작, 즉 습관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것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셔야 되는 거는 현재 시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주셔야 돼요. 현재 시제는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현재의 상태를 표현할 수는 있으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제로 뭔가 동작이 적혀 있는 경우는 그냥 습관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텐데 현재 진행형으로 보통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단순히 현재 시제로 표현했다가는 듣는 사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말에 큰 오해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실수 진짜 많이 하신단 말이죠. 자, 이 개념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심화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예문에서 활용할 동사 두 개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죠. feel. 뜻은 느끼다 라는 거고요. 자, 이 동사 feel은요. 주어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예요. 상태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동사는 바로 이 친구 준비했습니다. exercise. 뜻은 운동하다라는 거고 운동하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동작을 나타내주는 동사이죠. 이 두 가지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예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큰 소리 내서 읽어보죠. She feels guilty about lying to me.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She feels guilty. 그녀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핵심은 feel, 주어의 기분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면요,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비교를 해볼게요. 바로 이 문장과요. exercise를 사용해서 I exercise at the gym on weekends 라는 말을 하면요. 자, 해석해볼게요. 나는 운동한다는 거죠. I exercise. 어디서 합니까? At the gym. 우리나라 말로는 뭐 헬스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한다는 거죠? On weekends. 주말에 한다는 거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exercise라는 동사를 현재 시제로 지금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동작을 말해주는 동사를 현재 시제로 적어주면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운동하고 있습니까? 하면 아니요.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주말에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으로서 나 주말에 헬스장에서 운동합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아, 동작을 말하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쓴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게 아니구나. 습관을 말하는 거구나. 또는 진리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해 주셔야 이게 문장을 읽을 때는 이런 오해가 보통 없는데 영작을 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종류의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개념 활용해서 우리 영작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는 매년 보너스를 줘요.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자, 이 문장 어떻게 만들까? 시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매년 그러면은 반복된다는 거고 이거 습관으로 봐도 되나? 아, 현재 시제로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조금 우리말 자체를 영어스럽게 우리 회사는 우리에게 보너스를 줘요. 보너스를 누구에게 주는지까지 생각을 먼저 해놓고 영작 시작을 해볼게요. 주어로 our company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현재 시제 써줍니다. Our company gives. 주는 거죠. 누구에게? Us.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예요? A bonus. 보너스를 주는 건데 언제 줍니까? 매년 주죠? Each year 정도 적어주면 아, 이게 매년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고 듣는 사람이 또는 이 문장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Our company gives us a bonus each year. 좋습니다. 다음 문장 또 함께 만들어 볼게요. 나는 발표하는 게 걱정돼요.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걱정돼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데 뭐 너무 쉽죠. 걱정하고 있는 거 지금이니까 그냥 현재 시제로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나는 발표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요. 걱정이 돼요. 라는 약간의 우리말을 영어스럽게 만들어 가주는 과정. 거친 후에 문장 명작을 시작해보자면 I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상태를 말해주는 동사죠. 비동사 넣어줍니다. I am. 나는 상태인 거예요. 어떤 상태인 거예요? Worried. 걱정이 된 상태인 거죠. 무엇에 대해서요? About the presentation. Presentation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된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상태를 말할 때 또 역시나 우리가 현재 시제 써줄 수 있는 거 당연한 얘기지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I am worried about the presentation. 좋아요. 이렇게 두 문장 함께 영작을 해봤는데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He buys his food online. 그는 산다는 거죠. 그의 음식을 online, 우리나라 말로는 인터넷으로 산다라는 건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그는 쇼핑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습관처럼 그의 음식을 온라인으로 산다는 건가요? 두 번째가 맞죠. 그는 인터넷으로 음식을 산다. 근데 지금 쇼핑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때 되면, 냉장고 비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온라인에서 음식을 삽니다라는 현재 시제지만 동작이 쓰였으니까 이건 습관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거 캐치해 주실 수 있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시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단순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복습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랜마 인사이드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guys, welcome back. This week you can do your yoga with your dog. Dog yoga doga. It's a thing. Or you can use heavy weights if you have some. Alright?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강아지와 할 수 있는 요가 시리즈입니다. 강아지가 없으신 분은 조금 무게가 나가는 웨이트 아니면 아무 물건, 무거운 책도 괜찮고요. 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영어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가 하러 갈게요. Let's go!
0: You got this, mate. You are so overestimating my abilities. You've done so much more difficult things before. Well, I exaggerated. Those weren't hard to do.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verestimate 그리고 underestimate 차이점, 반대되는 말이죠. 차이점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overestimate, 과대평가라는 뜻이고 underestimate, 과소평가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You got this, ma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mate, 친구라는 뜻이에요. You got this, my friend. 이렇게 해도 되지만 mate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 You got this, mat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You are so overestimating my abilities. 이럽니다. 너는 지금 내 능력을 완전히 과대평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You've done much more difficult things before. 이러면서, 야,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들도 해냈으면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Well, I exaggerated. 이럽니다. 아, 내가 사실 과장한 거였대요. Those weren't hard to do.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건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overestimate 먼저 살펴봤습니다. underestimate 살펴보러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0: Did you watch soccer last night? Of course I did. It was something. It seems like we all underestimated Korean soccer. Or overestimated German soccer.

Good job, everybody. That was first day of doga, or a heavy object if you have one. Good job. 오늘 우리 강아지와 같이 하는 요가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강아지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그래도 미국에선 사실 되게 많이 하는 도가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없으신 분들은 웨이트 활용하셔서 하세요. 알겠죠? 영어 표현은 우리 overestimate 그리고 underestimate 표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과소평가, 과대평가 너무나도 쉬운 표현들이죠. 잘 활용해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oka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새롭게 준비한 테마가 있죠?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emails.
0: 네,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전자우편, 이메일 다양하게 불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이메일이라고 하죠.
1: 그래서
0: 네, 오늘은 이번 주 주제가 이메일이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m bad at checking email.
0: Mm-hmm.
1: Yes, that's me.
0: 저는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주 확인 못하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답장 못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 bad at checking email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해보겠습니다.
1: Okay, and actually today we have a clip sent to us from Bluence, who's from Austria, right?
0: 네, Bluence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Bluence 씨,
0: 나와주세요.
2: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0: 이메일을 더 자주 확인해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름의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1: So, Bluent said,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on is checking my email more often.
0: 네. Something I really need to improve. 여기까지만 보면 improve 뒤에 나오는 것은 어떤 실력이라든지 기술 같은 걸 말합니다. Improve your English, improve your cooking skills.
1: Yeah,
0: 네.
1: anything.
0: 요리 실력, 노래 실력 이런 것들을 뒤에 붙일 수 있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improve my email
1: checking
0: skills 좀 이상하잖아요.
1: It's weird,
0: 그래서
1: yeah.
0: improve 다음에 그냥 목적을 쓰지 않고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잘한다는 의미로 그냥

0: get better at checking my emails like you, Bluence.
1: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yeah. 뭐 회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든지 영어로도 똑같이
0: Ever.
1: sorry for the late
0: reply
1: response.
0: or response.
1: response reply 다 좋아요.
0: Yeah.
1: answer 뭐 이메일 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많이 쓰게 되는데 자주 확인한다고 꼭 이게 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고.
0: Oh, really?
1: 네, 아무튼 그건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0: For sure.
1: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볼까요?
0: Let's start.
2: One of my most annoying habits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Although I'm incredibly fast a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I don't know why I'm so bad when it comes to emails.
0: One of my most annoying habits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1: One of my most
0: annoying habits. Annoying.
1: 여기서 이제 짜증나는 습관 중 하나라고 했는데 annoying 하게 되는 대상은 누군가요? Is it annoying to herself or is it to other people?
0: It could be both, though, because she's annoyed with herself for being so late,
1: 네.
0: and it could be annoying for people trying to contact her.
1: 네, 본인도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본인도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0: Mm-hmm.
1: 그래서 저의 가장 짜증나는 습관 중 하나는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Mm-hmm. 제가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0: Mm-hmm.
1: 자, 그리고 더 공부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okay. 확인하고 가면요. check 다음에 아직까지는 check email. Check my email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0: Mm-hmm.
1: 또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Check emails.
0: Oh, yeah.
1: 복수 형태도 쓸 수 있거든요.
0: Mm-hmm.
1: 다 똑같은 의미를 가리켜요. 그런데 check email 하면 그냥 이메일이라는 이메일 확인이라는 그 행동 자체를 가리킨다고
0: mm-hmm.
1: 보면 되겠고요. Check emails 하면 정말로 이메일을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하나의
0: yeah.
1: 메일들이 또 여러
0: Each
1: 개가
0: one.
1: 있잖아요.
0: Yeah.
1: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여러 개로 인식한다면 check emails.
0: Mm-hmm.
1: 꼭 계정이 여러 개여서가 아니고요.
0: Yes.
1: 아니면 그냥 이메일이라는 존재 자체를 확인한다면 mm-hmm. check email.
0: email.
1: 근데 본인 거니까 check my email.
0: email.
1: check my emails도
0: yeah.
1: 됩니다. 여러
0: Literally
1: 가지 다 돼요.
0: all of them.
1: 예, 다 됩니다.
0: Mm-hmm.
1: 다음 문장 볼까요?
0: Mm-hmm. Although I'm incredibly fast a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1: Although, 비록 뭐뭐 한데, 하지만, I am
0: incredibly fast. Incredibly.
1: 네, incredibly. 중간에 C-R-E-D, cred 이 부분이 이제 믿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0: mm-hmm.
1: incredibly 하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정말 fast, 빨라요. A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0: Mm.
1: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는 건 정말 빠르대요.
0: Yeah.
1: 바로 답을 합니다.
0: Mm.
1: 그런데,
0: I don't know why I'm so bad when it comes to emails.
1: When it comes to emails.
0: Mm-hmm.
1: 문자는 잘하는데 이메일만큼은 왜 이렇게
0: yeah.
1: I don't know why I'm so bad. 이렇게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0: Mm-hmm.
1: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메일 지금 여러 번 나왔으니까 전자우편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것처럼 영어에서 원래 이메일은 뭐의 약자죠? What is it short for?
0: It used to be electronic mail.
1: 맞아요. Electronic mail.
0: Mm-hmm.
1: 전자우편.
0: Yeah, but
1: 똑같죠?
0: Now we just email.
1: 네, 그래서 원래는 E가 대문자로 쓰이고 고유명사여서
0: yeah.
1: 대문자로 쓰이고 hyphen mail이라고 하는 것이 맞았다가
0: mm-hmm.
1: 이제 워낙 많이 쓰이니까 대문자가 소문자가 됐다가
0: yeah.
1: 요즘은 hyphen도 많이 안 쓰죠.
0: There's no hyphen. It's just E-M-A-I-L. 네,
1: 여전히 써도 됩니다.
0: I'm guilty.
1: Okay.
0: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Perhaps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all for different purposes, and I haven't set up notifications to come onto my phone or my laptop. Although I know I should, and this would make things a lot easier.
0: Perhaps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all for different purposes.
1: 이메일은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Perhaps 어쩌면 이 이유 때문인 것
0: mm-hmm.
1: 같아요.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이메일 계정이 여러 개가 있대요.
0: Mm-hmm.
1: All for different purposes.
0: Mm-hmm.
1: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만든 계정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0: Mm-hmm.
1: 그리고
0: She says, And I haven't set up notifications to come onto my phone or my laptop.
1: 네, 이러면 확인하기 힘들죠.
0: Of course.
1: 알림이나 통지.
0: That's notification. Notification.
1: Notification. Notification은 명사고요.
0: Mm-hmm.
1: 이제 notify라고
0: Notify.
1: 하면 알려주다.
0: Mm-hmm.
1: 그래서 보통 영어권 웹사이트 가입해서 개인 설정 같은 데 들어보면은 뭐 How should we notify you? 하면서 이메일로 받아보기, 문자도 받아보기
0: yeah.
1: 뭐 등등 있을 겁니다. 그 notify가 아마 notifications라는 메뉴 탭 안에 있을 거예요.
0: That is 100% correct.

0: 오케이. Okay. 그래서 I haven't set up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Set up, 블루인스 씨는 set up처럼 발음해줬고요.
1: Yes, set up or set up, 네. they both work.
0: 네. Notifications to come onto my phone mm-hmm. or my laptop. Mm.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에 이렇게 알림이 뜨도록 설정을 안 해놔서 그럴 수도 있대요.
1: But she says, although I know I should and this would make things a lot easier,
0: 그러니까 설정을 안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Although I know 뭐뭐뭐 하면은 yeah. 이렇다는 거를 아는데 말이에요.
1: I didn't do it, 네. but although I know I should. 예.
0: 그래서 Although I know I should 설정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안 해놨습니다. And this would 여기서 would가 있으니까 가정하고 있어요. Mm-hmm. 만약 설정을 지금 안 했지만
1: She didn't do it.
0: 한다면
1: If she did.
0: 예. Make things a lot easier. Mm-hmm. 훨씬 더 쉬워질 거다, 편해질 거라는 걸 아는데 말이에요. 놓치는 이메일도 줄어들 것이고, 기타 등등.
1: So she doesn't have notifications, so she says this.
0: Yeah.
2: But if I receive mail, the only way that I will see it is by actively logging in into each of my email accounts to check them. And this just doesn't happen that often. And it gives me a slight bit of anxiety when I log into my email.
1: But If I receive mail, the only way that I will see it is by actively logging in into each of my email accounts to check them.
0: 네, 그래서 지금 알림이 안 오니까, notification이 없으니까, but if I receive mail, mm-hmm. 여기서는 mail이라고 했지만 결국
1: email,
0: 이메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메일을 받으면, the only way that I will see it, 그 이메일을 보게 될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mm-hmm. is by actively mm-hmm. 적극적으로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일부러 like yeah. on purpose.
1: On purpose, right? 네. She doesn't get notifications, so she has to go and check herself. 네.
0: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yeah. 일부러 logging in into each of my email accounts. 지금 이메일이 여러 개가 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Mm-hmm. 각각 다 로그인을 직접 해봐야만 to check them 그걸 확인하려고 들어가야만. 새로운 메일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login 여러분 보통 login이라고도 하고 sign in이라고도 하는데 login까지만 해도 되는데 login 어디에 들어간다 뒤에 이제 into my email accounts into도 uh-huh. 붙어서 in into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죠.
1: Of course. 네. But it works as well.
0: 괜찮습니다.
1: And does she do it often? She says, and this just doesn't happen that often.
0: 네, 이렇게 그냥 지금 접속을 직접 해야만 하고 그런데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just doesn't happen that often.
1: Yeah.
0: 이걸 별로 자주 하게 되지가 않네요.
1: Yeah. But when she does log in, she says, and it gives me a slight bit of anxiety when I log into my email.
0: 그리고 자주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이메일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약간의
1: slight.
0: Slight. 네, a slight bit. 사실 a bit of anxiety 해도 되는데 a slight bit of anxiety 하면서 이게 이제 약간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Mm-hmm.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약간의 yeah. anxiety.
1: Slightly anxious.
0: 네, 그래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When I log in to my email. Mm-hmm.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아까처럼 log in into my email. 여기서처럼 log in to my email. 아니면 mm-hmm. log into my email.
1: email.
0: 할 수도 있을 거예요.
1: Yeah.
0: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써줬습니다.
1: The variety.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then I see an inbox that has a number of mails from like 3 weeks ago, and I feel incredibly bad because I have to respon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starting off with, "Hello, I'm incredibly sorry for the late reply."
1: And then I see an inbox that has a number of mails from like 3 weeks ago.
0: Mm-hmm. 들어갈 때 로그인할 때도 긴장감이 살짝 느껴지는데 mm-hmm.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And then I see an inbox that has inbox라는 것은 이제 메일이 들어오는 in 하는 박스니까 yeah. 이제 받은 편지함이라고 우리말로는 부르죠. Mm-hmm. inbox 그리고 이제 보낸 편지함 같은 경우는 sent라고
1: sent.
0: 되어 있고요. Mm-hmm. inbox sent 정도만 알아도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Mm-hmm. spam은 그냥 똑같이 spam이고요.
1: Oh, so, yeah.
0: 아무튼 그래서 받은 편지함이 있는데 has a number of emails 여러 편 여러 통의 메일이 있습니다. From like 3 weeks ago. Mm-hmm. 3주 전에 들어온 이메일이 많이 받은 편지함 안에 있대요.
1: She says. And I feel incredibly bad because I have to respon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0: 그러고 나면 I feel incredibly bad. Feel bad라는 거 여기서는 몸이 안 좋다가 아니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1: Yeah. It's like you're like, oh, I'm so sorry. Yeah. Like in that way.
0: 그렇죠.
1: I feel bad. I'm 네. sorry.
0: 내 잘못인 것 같다 이런 yep. 느낌이죠.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인데 because I have to respon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각각의 이메일에 답장을 해야 돼요. Mm-hmm. 어떻게 말하면서?
1: Right. Every single one of them starting off with Hello, I'm incredibly sorry for the late reply.
0: 똑같이 다 써야 됩니다. Mm-hmm. Hello, I'm incredibly sorry for the late reply. Mm-hmm. 답장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start off 시작합니다.
1: Uh-huh.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So although it's not time for New Year's resolutions yet, this is something that I'm very much hoping to improve on in the near future because I know it can get very annoying.
1: So although it's not time for New Year's resolutions yet.
0: So although it's not time for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할 시기는 아니지만 New Year's resolutions 새해 다짐을 할 시기는 아직 아니지만
1: She says This is something that I'm very much hoping to improve on in the near future because I know it can get very annoying.
0: Mm-hmm. 이것은 뭐뭐한 무언가입니다. That I am very much hoping to improve on in the near future. Mm-hmm. Very muc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주어,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Mm-hmm. I am looking forward to it. 이거를 I'm
1: yeah.
0: looking forward to it very much 해도 되는데
1: yeah, I'm very much very looking, much forward, looking forward, to forward to in the social world.
0: 오케이. okay. 다음에 나오는 코너 중에 하나죠. 그래서 very much가 중간에 들어갔고 mm-hmm. hoping to improve on 개선하고 싶은 mm-hmm. 분야, 부분이에요. Mm-hmm.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because I know, 알고 있기 때문이죠. It,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습관.
1: Yeah, the habit of not checking emails regularly.
0: It can get very annoying. Mm-hmm. 정말 짜증날 수 있다는 거, 짜증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1: Yes, I feel you, girl.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One of my most annoying habits is that I'm very bad at checking my email. Although I'm incredibly fast at responding to text messages, I don't know why I'm so bad when it comes to emails. Perhaps because I have a number of different email accounts, all for different purposes, and I haven't set up notifications to come onto my phone or my laptop. Although I know I should, and this would make things a lot easier, but if I receive mail, the only way that I will see it is by actively logging in into each of my email accounts to check them. And this just doesn't happen that often. And it gives me a slight bit of anxiety when I log into my email and then I see an inbox that has a number of mails from like 3 weeks ago. And I feel incredibly bad because I have to respond to every single one of them starting off with, Hello, I'm incredibly sorry for the late reply. So although it's not time for New Year's resolutions yet, this is something that I'm very much hoping to improve on in the near future because I know it can get very annoying.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보죠. 첫 번째는 one of my most 뭐뭐뭐 하면 저의 가장 무엇 한 것 중에 하나란 뜻이고요. 두 번째, every single one of 뭐뭐 하면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뭐뭐의 모두 다,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다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one of my most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은 이게 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들 중 하나입니다. 이 문장은 This is one of my most important projects. 이렇게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This is one of my most important projects.

0: 네, 오늘은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한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bad at checking my email because I always forget the password. I'm bad at checking email because I get so much junk in this account that real emails get buried.
0: 다시 한번 보자면요.
1: Chester says,
0: I'm bad at checking my email. 이메일 확인하는 걸 잘 못하는데 because I always forget the password. 항상 암호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군요.
1: Yes, Chester.
0: 그래서 잘 못한다고 하고요.
1: Nisha says,
0: I'm bad at checking email. 이메일 확인을 잘 못하는데 because I get so much junk in this account. 이 계정에서는 so much junk, 정말 많은 쓸데없는 이메일을 yeah. 받기 때문이래요.
1: Junk emails.
0: 네, junk emails, 쓸데없는 거 아니면 불필요한 광고라든지 스팸 메일, 이걸 다 전부 다 junk emails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나머지 that real emails get buried. 그러니까 진짜 이메일들, 읽어야 되는 진짜 이메일들이 묻히기 때문에 yeah. 잘 못한대요.
1: They're buried within the junk. You can't find them.
0: Yeah, so it's a skill that you need to acquire.
1: That's
0: as
1: true.
0: Well.
1: And use your filters to yeah. keep that junk out. All right, grea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we had for today.

Welcome to my kitchen. 네, 콜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Today, we are going to Mexico. 솔직히 멕시코만 아니야. 한국도 갈 거예요. 오늘 또 퓨전 음식 만들어 볼 거예요. Mexico and Korea together. 네, 오늘은 불고기, 버섯, 비빔밥, 케사디아. We're making 불고기 and mushroom 비빔밥 케사디아스.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bolognese sauce. 네, 멕시코 음식도 토마토 소스 들어가요. We have pizza cheese. 네, 피자 치즈 있어요. We have sliced cheese. 불고기, 용소고기. This is beef. Beef that we normally use for bulgogi. Then we have 누타리 버섯. These are oyster mushrooms. 네, 그 쫄깃쫄깃한 맛이 게사디가 잘 어울려요. We have onion, 양파. We have green pepper or green bell pepper. 우리 피망도 있고요. 예, 우리 불고기 양념 위에서 우리 다진 마늘, minced garlic, 참기름, sesame oil, 간장, soy sauce, and 맛술, cooking oil. 그리고 오늘의 스타, 바로 토티야, 그 멕시코 빵. 오케이? First, we have to prepare the beef. 네, 우리 불고기 고기 먼저 준비해야 해. So we take this kitchen towel, 주방용 종이 이렇게 넣을 거예요. And we put the beef in like this. 그래서 우리 그 피물은 다 뺄 수 있어요. We can take out all the bloody water. 우리 불고기 만들었을 때 우리 소고기하고 양념 필요해요. So let's make the marinade.

0: 양념 만들어 볼 거야.
1: So we take the soy sauce and the garlic,
0: 우리 간장하고 다진 마늘.
1: We have the cooking wine,
0: 우리 맛술.
1: And the sesame oil,
0: 참기름. 그리고 마지막은 설탕.
1: Last the sugar.
0: And now we mix. 우리 설탕 없어졌을 때까지 지금 믹싱 필요해.
1: And we put in our beef.
0: 우리 불고기 넣는 거예요.
1: And we mix again.
0: 다 됐어요.
1: We got our meat ready. Now we have to prepare our vegetables.
0: 네, 우리 불고기 양념 다 됐고 이제 채소 잘라야 돼요.
1: So we cut the pepper.
0: 우리 피망은 잘라요. 우리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1: We only need this much today. So we cut the pepper.
0: 우리 피망은 이렇게 잘라요. 손 항상 조심해요.
1: Okay.
0: And we cut like this. 우리 한 번 더 이쪽으로 잘라요. 손 조심하세요. 손가락 조심하세요. 사각형 필요해요.
1: All done.
0: Now we cut the onion. 우리 양파 잘라요.
1: We only need this much.
0: And we cut. 우리 이렇게 잘라요. 천천히 조심하게. And we cut this way. 우리 이쪽도. 아, 항상 양파는 좀 매울 수 있어요. 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조금만 잘라요.
1: All done. We can tear the mushroom.
0: Like this. 뭐 마음대로 크게 해도 돼요? 아니면 작게 해도 돼요? 솔직히 잘라도 돼요.
1: It's up to you.
0: I love mushrooms. 식감이 좋아요.
1: We have to make 불고기 버섯 비빔밥 first.
0: We have a pan.
1: We add a little olive oil.
0: 우리 올리브 기름 좀 넣을 거예요.
1: And now we add our beef.
0: 불고기. 하고 양념.
1: We add in our green pepper.
0: We add in our onion. 우리 양파, 피망하고 양파 들어갔어요.
1: And we add in our mushrooms. 우리 느타리 버섯도 들어가요.
0: And give it a stir. 우리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믹싱해야 해.
1: Water from the mushrooms. Water from the beef.
0: 네, 그 느타리 버섯하고 소고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1: Now we can add the rice.
0: 네.
1: So we add our rice. Sesame oil.
0: 우리 참기름도 넣을 거예요.
1: And a little salt.
0: 우리 소금 조금 이렇게 타타타.
1: Mix it all together. You see? Everything is mixing together.
0: 네. 오, 잘 섞였어요.
1: Good. Now we can add the cheese.
0: Let's put the cheese in.
1: Just like this. And mix it up. Can you see? Look, it's like spider's web.
0: 거미줄처럼 나오는 거예요.
1: It's fun to see the cheese turn into a spider's web.
0: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됐어요.
1: One tortilla here. And we put on the sauce.
0: 네, 소스는 이렇게.
1: 피자처럼. It's like making a pizza. I think this is enough.
0: 네.
1: And now we put on our bibimbap.
0: 우리 여기 넣을 거예요. 다 안 넣어도 돼요.
1: 원하는 만큼만 넣어도 돼요. 왜냐면 이거 한 게사디아 아니면 두 개도 만들어 수 있어요. Yeah, I think that's good.
0: 드드드.
1: More cheese.
0: 조금씩 조금씩 넣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만큼 넣어도 돼.
1: You can use as little or as much as you like.
0: 이 정도 충분해요.
1: Then we need one more tortilla.
0: 네, 토티아 하나 더 위에.
1: Like this. Now we're ready to cook. Now we're going to toast the tortilla.
0: 네, 우리 프라이팬에서 이 토티아 위에 그리고 밑에 살짝 토스트처럼 할 거예요. 좀 누릇한 느낌 만들어야 돼요.
1: Let's turn.
0: 네, 우리 한번 터닝 할 거예요. 네, 우리 한번 뒤져볼 거예요.
1: 호호, 오케이. Look at that color.
0: 이 색깔 좀 보세요. 그 누릇한 색깔, 그 골든 브라운은 다 좋아요.
1: 다 됐어요. 이제 우리 잘라서 먹어도 돼요. Okay, it's ready. We can take it out.

0: be cut like this.
1: 손 조심해요. 이거 아주 두꺼워요.
0: And cut like this. And now let's put them on the plate.
1: 원래 멕시코 식당 갔을 때 게사디아 네 조각 잘라요.
0: And one more. 네. And now we have a special sauce. Sour cream.
1: 네. 사워 크림 쓸 거예요. 이거 멕시코 음식 잘 어울려요. 크리미하고 살짝 새콤하고 이거 치즈하고 고기하고 버섯하고 밥 잘 어울려요.
0: It's done. Our 불고기 마쉬럼 비빔밥 게사디아.
1: 네, 우리 불고기 버섯 비빔밥 게사디아 완성됐습니다.

0: time to taste. 맛보기 시간. Oh, oh yeah. 한 조각? 사바크림 좀 넣을까? 한입 위에서요? 맛있게 드세요.
1: 오, 제 머릿속에 멕시코 음악 있어요. It tastes so good.
0: 멕시코 맛, 한국 맛 섞여서 와, 참 좋은 음식 친구요. 아, 그리고 그 고소한 버섯이요.
2: 잘 어울려요. 네.
0: We made 불고기 머쉬룸 비빔밥 케사디아. 네, 우리 불고기 버섯 비빔밥 케사디아 만들었습니다. I hope you can make it too. And I hope you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네, 다음번에 볼라주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 Bye-bye.

0: strange colored clumps and lumps that were scattered across the tabletop.
1: Proton pellets, he groaned as they were stuffed into his mechanical mouth. Nuclear nuggets.
0: Nay, Shinoy and Myra are with Snare. 자, Snare를 마주하고 있죠, 지금. Oh my goodness. 근데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재충전 스테이션 이런 곳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Snare이 되게 아주 표정이 안 좋아요. Snare has the frowniest frown Shinoy had ever seen. 우리 그 단어 중에 frown, to frown, 얼굴을 찌푸리다 이렇게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명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찌푸린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frowniest frown이면은 정말요. 막 완전히 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고요. 자, what is he doing? 자, 여기 이렇게 그 식탁에 보면은 이게 lumps and clumps가 있어요. 이런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거를 막 먹고 있어요. 그래서 clumps and lumps that were scattered across the tabletop. So this is our other vocabulary word. To scatter는 흩뿌리다, right? 그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proton pellets, nuclear nuggets, 양성자 알갱이, 뭐 nuclear nuggets는 핵 nugget, chicken nugget이 아니고요,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음식 같은 거예요, Snare한테는. 네. All right, let's stop and think. Shinoy and Myra landed on a huge sign or a large table. 네, 어디에 도착했죠? 자, on a large table. 큰 이게 식탁 위에 도착을 했죠? All right. Let's see what's happening with why are they here? All right, let's see.
2: Snare's recharging, explained the bunny bot. He's always grumpy when he's on low power mode. That's why he needed you.
0: Shinoy frowned.
3: Me? Why?
1: I need quark fusion, Snare spat.
0: Shinoy was confused.
3: But we don't have any of that.
1: Oh, I know, grinned Snare.
0: 아, 다 이유가 있었네요. Snare이 왜 Shinoy를 여기를 데리고 왔는지. 네. He has something that Snare wants. Let's see what it is. 자, 우리 로봇 이렇게 토끼가 그러는데 왜 이렇게 Snare이 기분이 안 좋냐면은 He's on low power mode. 그는 저전력 모드에 있어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휴대폰 있잖아요. 왜 휴대폰 배터리가 이제 갈수록 이제 없어지면은 이 전화가 이제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snare도 이 그 power, 이 충전이 안 돼 있으면은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거를 재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hinoy는 이제 여기서 또 frown인데 여기는 동사로 써있죠. He frowned. 왜 저요? So I need quark fusion.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친구들 좀 어려운 건데 quark fusion은 사실 진짜 있어요. 이 quark fusion이 이 핵 융합보단 8배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서 이 그 snare는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빨리 충전을 해야 되니까. Alright, 자, 여기에서 stop and think. What is Snare like on low power mode? 자, Snare이 이 그 저전력 모드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He's always grumpy. 자, 이 rabbit robot가 grumpy, 짜증나 있다고 하네요. Okay, 자, let us continue and read the last page for today. Snare opened his hand and activated a magnetic pull. Shinoy's phone flew out of his hand and into Snare's. Snare smiled as he pressed the app button.
1: Call to action, Chaos Crew!
0: Okay. 자, 이번에는 Shinoy가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Snare이 일부러 호출을 하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Snare 이렇게 뺐죠. Like he took his phone. What is he gonna do?

0: I don't know. Actually, I know. 이제 다음에 우리 알 거예요. 왜 스네어이 이 Chaos Crew를 호출을 하는지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All right. So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1: AI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6: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what we need. Hello, Bear Bear. Take the picture.

Okay, smil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들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

에서 사용하기. 다섯 개,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 개,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즐거운 독서 시간을 저도 함께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재밌게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낮은 어려움, 최대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손 꼭 잡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이라는 책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 이제 뭔가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보았거든요. 어떻게 이 몬스터, 어떤 괴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괴물을 상대할지 오늘 그 준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요. 문장 속에 숨어있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탄사는 문장 밖에 있는 것 같지만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례들을 알려드리고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2 Flee or Fight At least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 But he knew no one would be happy about leaving the treasure behind. Though they'd managed to escape, the fight had taken its toll. Their diving suits were ripped and torn and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Demanded the captain. We were attacked, said Samuel's father. The treasure seems to have an underwater guardian. We shouldn't have turned around, said Samuel's uncle. Not when we were so close. You're crazy, said the captain. That creature nearly tore you apart. You were lucky to escape with your lives.
0: The Monster of the Deep.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 제2장입니다. Flee or fight. Flee라는 것은 도망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치거나 혹은 싸우거나.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죠? 무언가가 지금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At least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 But he knew no one would be happy about leaving the treasure behind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least 적어도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라고 돼 있죠. 적어도 we got away. Got away라는 것은 원형은 got의 현재형 get away가 되겠죠. 그래서 get away가 뭐냐면은 바로 벗어나다, 탈출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벗어났잖아. 사무엘은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to himself, 그 스스로, 즉 혼자 말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여기 보니까 himself가 있죠.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혼잣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벗어났잖아. 그 무언가 생명체에 대한 그 공격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But he knew.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No one would be happy. 아무도 행복하다가 아니라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아무도 기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new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About leaving the treasure behind. 어떻다고요? 그 보물, the treasure이라고 하면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난파산 속에 있는 그 보물을 뒤에 놔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맞죠? 그 보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보물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난파산에 있는 그 보물을 뒤에 놔두고 다시 올라가야 됐죠. 그래서 다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Though라는 것은 여기 있는 though 있죠. 가장 먼저 나오는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입니다. 비록 뭐일지라도 혹은 비록 뭐일지라도 they'd manage to escape. 그들이 뭐 했을지라도 escape은 바로 탈출하다. 근데 그들이 지금 여러 명의 잠수부가 있었죠. 여러 명의 잠수부가 they가 they had managed to escape. manage to라는 것은 간신히 뭐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간신히 와 가까스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escape이라는 것은 탈출하다. 비록 그들이 가까스로 혹은 간신히 탈출했을지라도, 즉 그 뭔가 괴생명체랑 싸우는 데 있어서 바로 탈출을 한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탈출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간신히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the fight had taken its toll이라고 돼 있죠. 그 싸움, 그 잠깐의 그 전투가 had taken its toll이라고 돼 있죠. take one's toll이라는 것은 바로 피해를 입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잠깐 동안 무언가 그 생명체와 싸웠지만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한마디로 잠수부가 있는데 어떤 생명체가 있었어요. 뭔가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싸워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했는데 우리가 가까스로 탈출을 하긴 했지만 그 싸우는 시간 동안, 그 전투했는 시간 동안 뭔가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의 결과가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Their diving suits were ripped and torn and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다이빙 수, 그래서 다이빙 이 옷이 되겠죠. 그들이 이 잠수복이 되겠네요. 그들의 잠수복은 were ripped and torn.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의미를 보지 않았어요. ripped and torn. 아직 보지 않았죠? 잠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놔두고요. 그 다음 줄 먼저 한번 해볼까요? ripped and torn 됐답니다. 잠수복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뭔가 전투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잠수부들은 바닷속에서 잠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었답니다. 그러면 잠수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ripped and torn 됐대. 우리가 추측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피해가 어떤 게 있냐면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검정색 먹물 stain이라고 하면은 바로 자국이 되겠죠. 자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먼저 띄워드렸는데 여기 있는 자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ripped와 torn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잠수복이 어떻게 됐다고요? 잉크, 뭔가 묻었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체에서 뭔가 이 먹물 같은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더럽혀졌는데 그리고 잠수복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제 방금 잠시 보여드렸지만 찢긴이라는 거예요. ripped라고 하면 찢긴. 그러면 여기에서 찢긴과 또 and torn이라고 돼 있죠. 찢기고 또 torn. 그러면 이 ripped와 torn은 또 유사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ipped와 torn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찢기고 찢겼다. 즉 잠수복이 좀 이렇게 성하지 않고, 맞죠? 멀쩡하지 않고 피해를 좀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형이 rip과 여기 있는 tear 아닙니다. tear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과거 분사형이 되겠죠. PP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찢기고 찢겼다. 뭔가가 찢겼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검정색 먹물 자국들로 stain이라고 하면 자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검정색 먹물 자국으로 뒤덮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라고 되어 있네요.

0: demanded the captain. 선장이 demand라는 것은 강하게 묻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님께서 강하게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잠수부들아,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강하게 묻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demand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당신에게 지금 you라는 사람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묻는 걸 뭔가가 너무 궁금하고 뭔가 빨리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 거예요? 여기서 on earth는 지구상에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도대체라는 감탄사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장님께서 강하게 외치거나 강하게 물었습니다. We were attacked, said Samuel's father. 우리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The treasure seems to have an underwater guardian. 그 보물은 seems to have,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찾으러 갔는데 무언가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뭐가 있는 것 같냐 하면은 underwater, 이 수중에 사는, 물 속에 사는 guardian이라고 하면 guardian, guardian은 바로 IAN을 빼고 나면 guard, 방어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guardian이라고 하면은 방어하는 것, 막는 것, 막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guardian이라고 하면 수호자, 지키는 사람. 그래서 수중에 수호자가, 물속에 수호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물을 지키는 누군가가 그 물속에 그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지금은 보물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거대한 무언가 괴물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물을 지키는, 왜냐면 보물이니까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물을 지키는 수중 수호자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왔었고요. 그걸 넘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on earth, 이게 도대체 뭔지, 도대체라는 의미지만 이게 도대체 또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에서는 문장 속에 숨어 있는 감탄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감탄사가 없는 문장부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he finished it in one day. 그녀는 하루 만에 그것을 끝냈다. 뭐 it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프로젝트나 숙제나 과제나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가 프로젝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루 만에 끝내기는 힘들어 보였는데 she라는 사람이 하루 만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언가 중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탄사라고 하면 와우 이런 것도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와우, she finished it in one day 라고, 와, 그녀가 하루 만에 해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감탄사가 문장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 강조하는 그런 의도로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무언가를 한번 넣어볼까요? She, believe it or not, finished it in one day. Believe it or not 이라고 하면 믿거나 말거나, 즉 믿기 힘들겠지만, 믿기 힘들겠지만. 자, 그럼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그녀가, she라는 사람이 네가 믿기는 힘들겠지만 끝냈어, 그것을 하루 만에 끝냈어, 이렇게 중간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약간 더 생생함을 살리거나, 뭔가가 이 문장 속에, 문장 제일 앞에 와도 되지만 문장 속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말할 때이 생생함과 강조를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What happened to you?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장이죠.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당신, you라는 사람의 이 상태를 보니까 이 옷이 다 찢겨 있고 몸에 뭔가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가 아니라 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강조를 위해서 감탄사를 문장 중간에 이렇게 집어넣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on earth라는 것은 여담이지만 on earth라는 것은 너에게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아니고요. 도대체라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2. Flee or fight. At least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 But he knew no one would be happy about leaving the treasure behind. Though they'd managed to escape, the fight had taken its toll. Their diving suits were ripped and torn and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 What on earth happened to you? demanded the captain.

0: We were attacked, said Samuel's father. The treasure seems to have an underwater guardian.
1: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houldn't have turned around, said Samuel's uncle. 그래서 사무엘의 삼촌이 말씀하시죠. 사무엘의 삼촌이 We shouldn't have turned around. 우리는 돌아서지 말았어야 됐어. 즉, 지금 그 괴생명체와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후퇴를 한 거잖아요. 탈출했어요. 근데 탈출을 잘 해놓고는 만약에 거기에서 싸웠더라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삼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삼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돌아 나오면 안 됐었어. 즉, 이 말은 우리는 싸웠어야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Not when we were so close.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나 가까울 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즉, 아까 전에 그 괴 생명체와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친구들도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 괴 생명체와 매우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웠을 때는 not이라고 붙어있죠. Not when we were so close. 우리가 그렇게 가까웠을 때는 돌아서지 말았어야 됐어. 그냥 싸웠어야 됐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캡틴께서, 선장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You're crazy, said the captain. 선장님께서,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That creature nearly tore you apart. 그 생명체는, 여기서 creature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생명체, 생물을 의미하는데 괴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괴물이 거의 너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뻔했어. 아, 너 정말 크게 다칠 뻔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You were lucky to escape with your lives. 너는 행운이 좋아. 뭐에서 행운이 좋냐 하면 네 삶과 함께 탈출해서 너는 행운이 좋아. 즉, 살아나온 것만으로도 너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돼. 라고 선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궁금하죠? 다음 이야기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뭘 해야 됩니까? 단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0: We shouldn't have turned around, said Samuel's uncle. Not when we were so close. You're crazy, said the captain. That creature nearly tore you apart. You were lucky to escape with your lives.
1: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Flee. Flee. The villagers had to flee from the burning houses. Get away. Get away. At least we got away, said Samuel to himself. Stain. Stain. Their diving suits were ripped and torn and covered with black ink stains. Demand. Demand. He demanded a refund after the product brok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URE, 어떤 단어에 URE가 붙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품사가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어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close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URE가 붙어서 closure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create이라는 단어가 있고 creature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두 단어는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close나 create은 동사,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URE가 붙으면 공통적으로 명사가 됩니다. 명사,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명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 동사에다가 URE를 붙으면 뭐가 된다고요? 명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ose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close the door, 문 좀 닫아라, 닫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닫는다 라는 것은 무언가를 닫는다,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못하게 닫는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closure 이라는 것은 닫힘도 되고요. 무언가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종료한다 할 때, 맞죠? 종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사로 바뀐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create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create이라고 하면 동사로서 만들다, 창조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creature이라고 하면 만들어낸 것, 창조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생물, 창조된, 창조된 존재 혹은 괴물 이런 뜻이 있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앞뒤에 어떤 표현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영어 단어 의미가 또 바뀌고 품사가 바뀌기도 하니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 어휘 학습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유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와우.
0: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0: 네.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할머니와 손녀의 장갑 이야기.
1: 오.
0: 아, 저 이거 쓰면서 감성이 돋아가지고.
1: 벌써 따끈따끈해지는데요?
0: 그렇죠. 아, 막 저도 이제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막 떠오르면서.
1: 네.
0: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철이 없으니까 뭘 할머니한테 잘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1: 개념이 없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저는 이제 제 딸을 놓고
0: right.
1: 저희 엄마와 저희 딸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자, 살펴보면. 아, 저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얼마나 이 감성적으로 충만한 아이로
0: 그럼요.
1: 자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0: 아, 완전히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1: 맞아요.
0: 사랑이잖아요.
1: 네네.
0: 자, 그래서 요 내용 준비를 해봤고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오늘의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요. 우시면 안 돼요.
1: 네.
0: 오케이?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아,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게 결국 또 사랑이거든요. 네네.
1: 그죠?
0: 자, 두 번째 미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게 두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1: 지금 저희 첫째가 딱 요런 말을 막 하기
0: 뭐, 너무
1: 시작했거든요.
0: 귀여울 것 같아요.
1: 할머니는 너무 예뻐요.
0: 아.
1: 할머니, 오래오래 107살까지 사세요. 뭐 이런
0: 맞아.
1: 얘기예요.
0: 이게 숫자를 또 정확하게
1: 네.
0: 했습니다.
1: 타겟을 하더라고요.
0: 오케이. 자,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볼 거고요.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할머니, 손이 왜 주름져 있어요?
2: What are you saying, little girl?
1: Grandma?
2: Yeah.
1: Why your hand is wrinkle?
2: Oh,
1: Yes.
2: because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1: Pumpkin?
2: They have worked hard for many years, pumpkin.
1: Pumpkin, 호박?
2: Pumpkin.
1: Pumpkin?
2: Yeah.
1: 제가 열심히 일해서 예쁜 장갑 사드릴게요.
2: Huh?
1: 제가 my job. I will very very hard work. And then I'll 저기 buy so pretty gloves
2: Oh.
1: for you.